0: 원내 시도 끝에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입니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 즉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둔 홍명보 감독이 비교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도 한반도 서쪽은 기온이 높고 동쪽은 낮을 거라 하네요. 요즘 당당이님들은 반찬 뭐 해 드세요? 여름이니까 뭐 채소, 달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물가가 올라서 만만했던 것들도 만만치가 않네요.
1: 그러게요. 달걀과 닭고기 얘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달걀이요. 이 달걀 중량 표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로 바뀌고 있지만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에 더 익숙한데 특란이 든 10개짜리 소비자 가격이 이번에 5,222원을 기록했답니다. 5,000원이 넘은 건 처음이래요. 여기에 유기농, 방사, 무항생제 이런 말이 들어가는 달걀은 가격이 훨씬 올라가죠. 이렇게 달걀이 부족하고 비싼 이유는 고병원성 AI와 지난번 폭염 때문에 닭이 폐사하고 산란율도 낮아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닭고기도 같은 이유로 많이 올랐고요.
0: 네, 거기다가 배추, 대파, 가지, 오이, 상추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그러고요. 양배추가 좀 싼 편인가요? 아, 이러다가도 또 장마가 닥치면 채소도 고공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렵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네요.
1: 우리 당당이님들은 손맛을 보장하는 분들이니까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시겠습니까? 식재료 가격만 합리적이면 되는데 물가 당국에서 균형 좀 잘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나눕니다. 오늘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0: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아,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복잡한 일상은 저 멀리 육지에 두고 온 것처럼 속이 아주 후련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죠.
4: 소리만 들어도 좋아.
3: 좋다. 네. 우리가 섬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4: 아늑한 어떤 고립감 같은 거?
3: 네.
4: 여러분은 또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떤 섬에 다녀오셨나요? 여러분의 섬 이야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미지만 봐도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3: 그러네요.
4: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3: 자,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4: 차차차.
3: 예.
4: 양손 만세 하면서 위아래로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네. 척추뼈 사이사이가 더 잘 늘어날 수 있게 옆구리를 좌로 우로 늘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자꾸 굽어있는 등 좀 풀어줄까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쭉 뻗어서 깍지를 낍니다. 네. 그 상태로 시선은 배꼽을 보면서 등을 뒤로 동그랗게 밀어내 보세요. 고양이 자세죠? 고양이 자세. 네. 날개뼈 사이가 시원하게 벌어지는 느낌 드십니까? 네? 안 드세요?
3: 들었어요, 안 드시나 들었어요.
4: 봐. 이번엔 반대로 깍지 낀 손을 머리 뒤통수에 대고 가슴과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숨도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뱉어주시고 굽었던 가슴과 등이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해 주십시오.
3: 네. 뒤로 이렇게 촥
4: 할 때 너무 시원하죠.
3: 숨 크게 들이마시고 네. 잠깐 풀어주면서 후 내쉬고
4: 네.
3: 아 좋다. 자, 잠시라도 짬 내서 몸 풀어주시고요. 마음에 쌓인 이야기는 이쪽으로 후 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0: 있어요.
1: 네, 오늘도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혜숙님이요. 요즘 당당이님들 드시는 여름 반찬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1: 진짜? 네.
0: 여름이니까 상추, 꽈리고추, 마늘종, 열무김치 이렇게 여름 반찬을 챙겨 드신다고.
1: 네.
0: 그 채소 위주로 드시네요, 이예숙님.
1: 그렇죠. 고등어 자반 좀 올려놓으면 또 상추 쌈 먹기도 좋죠. 네. 쌈장해서. 9181님, 요즘 오이지 담았고요. 오이 냉국도 먹고 있어요. 저렴하고 더울 때 시원하고 맛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그 오독오독하게 씹으면서.
1: 아, 그렇죠.
0: 새콤하니.
1: 네.
0: 예, 김태영님, 저의 최애 반찬은 계란 장조림입니다.
1: 아, 계란을 장조림해서.
0: 예.
1: 아니면 장조림과 또 계란 장조림까지 합해서.
0: 그렇죠. 이렇게 달걀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 그 국물 이렇게
1: 네네,
0: 있는 거죠.
1: 네네. 네. 맞아요.
0: 그거 밥 위에 탁 올려가지고 으깨가면서.
1: 먹어도
0: 국물
1: 맛있고.
0: 이렇게 조금씩 껴얹어가면서.
1: 메추리알 장조림도 좋고.
0: 아, 그것도 맛있어요.
1: 그렇죠. 네.
0: 예, 네, 근데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달걀값, 뭐 닭고기값 다 올랐다고. 아유, 이제 한 알 정말 아껴서 먹어야겠네.
1: 와, 임혜숙님은 요즘 게도 맛있어요. 어제 양념게장 해서 먹었는데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0: 야.
1: 와, 양념장 해서 집에서 이렇게 양념게장 만들어 잡수면 그게 최고죠. 그럼요.
0: 자, 그래도 여름은 더워도 또 우리의 입맛을 살려줄 맛난 반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자, 경기도 광명시에서 박현애님이 주셨어요. 현예님이십니다.
0: 엄마, 여름방학 9월 초까지래!
1: 아이들 말에 나도 모르게 소름! 이란 말이 나와버렸다. 아이들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물었다.
0: 엄마, 소름이 왜 돋아? 방학이 길어서 그래? 우리랑 같이 있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1: 나는 헤헤 웃으며 얼른 말을 돌렸다. 아니,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왜 싫어? 너무 좋지. 다만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차려주나 그 생각에 그랬지. 다행히 내가 급히 말을 돌렸다는 걸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0: 엄마 근데 세 끼 아니고 다섯 끼. 알잖아, 우리 중간에 한 번씩 더 먹어야 되는 거.
1: 다섯 끼? 그 말에 가슴에 확 불이 붙는 듯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쌍둥이는 요즘 정말 무지막지하게 먹는다. 예전에 1호가 밥 안 먹는다고 끼니 때마다 울고불고 이틀을 꼬박 굶으며 버티던 시절엔 가슴이 아파 팔을 동동 굴렀는데 세월이 무색하게 다 옛날 일이다.
0: 엄마, 오늘 야구하러 나갔을 때 어떤 애가 나보고 맞돌이 나왔다 하는 거야. 나 참 정말 기분 나빠서.
1: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니 야구를 못해서 점수 따기 딱 좋은 상대라는 뜻이란다.
0: 그 자식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서 무서워 보이게 살이라도 쪄야겠어.
1: 살찌우겠다는 1호의 선언이 엄마인 난 왜 더 무서운지. 방금 밥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도 배고프다는 아이들. 종일 뭐 먹을 거 없냐고 찾아대는 통에 이번 여름 내내 주방장 노릇을 단단히 해야 할 참이다. 주말 오후엔 2호와 실랑이를 벌였다. 야, 너 내 자식 맞잖아. 어미의 새끼라는 뜻이야. 그건 욕이 아니라니까.
0: 거짓말. 엄마가 이 새끼 그랬잖아. 나 정말 속상해.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
1: 녀석의 4살 때 모습이 스쳐갔다. 겨우 3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는 저 밑에서부터 자기를 업고 오라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부리던 미운 4살의 똥꼬집. 딱 그 모습으로 징징대고 우는 12살짜리를 보고 있자니 아, 이제 사춘기 전쟁 시작인가 싶어 심란해진다. 쌍둥이라고 사춘기까지 동시에 오면 어쩌나 눈앞이 아득하다. 손가락 꼽으며 숫자를 세어본다. 13살, 14살. 19살.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여름이 딱 8번 남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내 최소한의 의무도 끝이 나겠지. 그때까지만 무사히 보내자. 일단 목표로 삼았다. 내 인생에 아이들이 온 이후 매년 여름의 풍경이 달랐듯 남은 여름의 모습도 한 해 한 해 계속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여유로워질 어느 여름날 나는 둥지를 떠난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때는 여름의 지독한 더위가 견디기도

0: 더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 현관문 앞에 아이가 그려온 리스를 붙여두니 진짜 여름이 된 것 같다. 여름이라는 글자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둘러 색칠된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12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서 올여름 아이들과 추억을 잔뜩 만들어야겠다. 시골 물가에 가서 실컷 수영하며 수박도 깨먹고 온 가족이 팥빙수 데이트도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 문 채 에어컨 바람 쐬며 TV 보며 깔깔거리고 선선해진 저녁엔 광장에 나가 공놀이도 하면서 말이다.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부쩍 자라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까치발을 들고 내 눈높이를 맞추려 드는 아이들, 점점 나보다 힘이 세어질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계절이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과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1: 야, 정말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물론 하루 다섯 끼 차리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예, 진짜 초등학생 아이들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말이 없어지고
0: 금세예요. 그죠? 예,
1: 그럼 이제 엄마 아빠랑 안 놀아줘요. 예, 안 놀아줘.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 그래도 힘들지만 예,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하호 즐겁게 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침 차려주면서 보자. 이제 첫째가 고2고 둘째가 중3이니까 대학생만 돼도 내가 아침 안 차려줘도 되겠지? 설마?
0: 그러나? 아니 그리고 19이면 독립할 것이다. 굳게 믿고 계시나요?
1: 뭐 어떻게
0: 20살에 나갈 거라고 믿고 계시나요?
1: 자취시키려고요? 아이, 그건 아니시겠지.
0: 쉽지 않을걸요.
1: 네. 그냥 대학
0: 모르지 또 대학교 기숙사 생활 할지도.
1: 대학생 되면 어쨌든 뭐 밥 차려주는 건 그만이다. 알아서 챙겨 먹어라. 뭐 이런 생각을
0: 그럴 수 있죠.
1: 네. 저랑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아유, 그래도 쌍둥이 둘 자라는 모습이 정말 무럭무럭일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봐봐. 본인들 이렇게 밥 챙겨 먹죠. 나가서 운동하죠. 이럴 때 진짜 건강하게 쑥쑥 크는 거거든요.
0: 하루에 다섯 끼래잖아. 와, 방학 때는.
1: 그때는 진짜
0: 사이사이 간식. 사이사이 간식. 네. 야.
1: 그러고 앉아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운동하잖아요. 진짜 그때 몸이 쑥쑥 큽니다.
0: 그러게.
1: 네.
0: 맞아.
1: 저희 때는 그게 농구가 인기여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친구들끼리 우통 먹고.
0: 아, 그래. 새까맣게 타면서 키도 네. 커요.
1: 맞아. 그때 진짜 건강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돼, 우리 아이들.
0: 길거리 농구가 한창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1: 기억나시는군요.
0: 아니, 조카들 때문에 알죠.
1: 네네.
0: 네, 아이고.
1: 뭐 3-on-3 해가지고 곳곳에서
0: 얼마나 땀 범벅이 돼갖고는 그냥.
1: 그때는 농구가 진짜 인기여가지고 그랬었어요.
0: 그렇죠.
1: 축구는 뭐 늘 인기고. 예. 8489님이 일중 씨는 키 큰 거 보니까 학창시절에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하루 몇 끼 드셨나요?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0: 그래요?
1: 네, 잠을 잘 잤고 우유 좋아했고.
0: 아, 우유.
1: 예예. 그리고 그때는 진짜 치킨. 요거는 한 마리는 다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먹었어. 농구 많이 했죠, 진짜.
0: 농구하셨구나.
1: 네, 그때는 뭐 농구가 인기였으니까. 못해도 그냥 모두가 모여서 했었어요.
0: 그렇지, 그렇지. 0735님, 학교에서 점심 먹고 와도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 뚝딱 하고 가는 6학년 딸. 진짜 한창 먹을 때다 싶어요. 돌밥, 돌밥,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진짜 힘들죠.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1: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예. 입에 막 떠먹여 주려고 해도 안 먹어.
0: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애들 자랄 때.
1: 안 먹는 것보단 잘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결국에 살다 보면 체력입디다. 체력이 튼튼하고 속서부터 속힘이 있어야
1: 맞아.
0: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 잘 먹어야 돼.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챙겨줘요. 그죠? 진짜 성인 되면 안 챙겨주잖아.
0: 902사님, 오늘 사연 재미와 감동입니다. 들으면서 저는 세 아이들의 방학을 함께 하질 못했던 지난날이 생각나네요. 직장 다니느라 방학 때마다 함께 있질 못했어요.
1: 그러니까 애들은 방학이라도 있지. 어른들은 방학이 어딨어.
0: 그렇지.
1: 네. 그때 생각나시나 보다. 아우, 여름방학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였는데.
0: 최고지,
1: 그렇고.
0: 최고.
1: 맞아요.
0: 네, 나는 시골에 외갓집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1: 아...
0: 그 서울 시골 서울내기잖아. 서울내기.
1: 맞아.
0: 그러니까 외갓집도 서울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옷

0: 뭐지 원두 막 그리고 막 수박 따는 사진 같은
1: 시냇가 막 나가서
0: 아이,
1: 막
0: 너무 부러웠어 진짜 네. 그림 일기 속의 그 풍경이 너무 너무 그리웠어요.
1: 야, 이런 얘기 하니까 여름이 정말 물씬 느껴지는데.
0: 네.
1: 예, 우리 어린이들도 방학하면은 여성 시대에 이렇게 편지도 좀 보내고 해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여름 노래 하나 듣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2: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0: 와.
1: 아, 노래도 시원하고 네. 또 아, 기분 좋은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9682님이요. 야호 브라보. 아, 기분 좋다. 일중님 희은누님 축하해 주세요. 저의 목표, 저의 꿈. 광역버스로 이직하게 됐거든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평택에서 동탄버스 차고지까지 21시간 근무하면서 인생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기는 오늘이 마-

0: 마지막 운행입니다. 수원 여객 62-1번 박진산 형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1: 아유, 좀 편한 대로 가시게 됐나 보다. 그죠? 네.
0: 광역버스로의 이직이다.
1: 아, 네. 예. 평택에서 동탄 버스 차고지까지 21시간을 근무하셨다니 참 조금 고되다.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0: 목표 이루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1: 수박주스 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대표팀 경기 내일 오전 10시죠. 월드컵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어떤 소식에 관심이 더 가시나요? 축구 잘 모르는 저도 아는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 노르웨이의 홀란, 포르투갈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득점 왕을 향해서 경쟁하고 있다 그랬죠? 동양권 국가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 하는 소리도 들려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어깨가 더 무겁겠습니다. 응원단 가운데는 노르웨이가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붉은색 옷과는 색감이 좀 다른 그런 빨간색 옷을 입고 바이킹 투구를 쓰고 선원처럼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노르웨이 말로 노를 젓는다라는 뜻인 롤을 외친다는데 나같이 노를 저으니까 그거 보기에도 힘차던데요.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우리 조상은 바다를 누비며 유럽을 호령했다. 우리는 바이킹의 후예다. 이런 뜻을 담은 응원이라고 합니다. 노를 젓는 그들의 동작을 보면서 그 동작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뱃놀이 노래가 많고 어기여차 어기여차 이렇게 노를 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를 저어도 단순하게 이렇게 한 박자씩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리듬을 타면서 뭔가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느낌이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응원을 놓고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언뜻 들으면 다섯 박자로 들리지만 첫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박자로 쪼갠 언 네 박자다. 이것은 휘몰이 장단과 이어진다. 또 기본적으로는

다른 응원가처럼 네 박자지만 대를 길게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익숙한 세 박자 형태를 띠게 했다. 또 짝짝짝짝짝 이 박수가 엇박자라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준다. 네, 우리 안에는 우리 민족만의 리듬과 가락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밖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던 것들의 힘, 그 힘이 긍정적으로 잘 풀려나오기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아, 저는 솔직히 네 박자 들을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야, 근데 퀸의 We Are The Champions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아, 가슴 또 웅장해지네요.
1: 그렇죠.
0: 네. 공태희 님도 가슴 뭉클해지는 노래 선곡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1: 김영수 님, We Are The Champion 외에 다른 가사 못 알아듣는 건 비밀.
0: 아, 그건 모두에게 비밀. 공공연한 비밀. 네. 저도 따라 부를 때 We Are The Champion밖에 안 해요.
1: 그럼요.
0: 이은실 님, 아, 노르웨이 팀의 로 해서 네. 뭐가 아니라는 거지 했는데 아. 그 뜻이었군요. 네, 노를 그렇죠. 젓는다고.
1: 그렇죠. 노를 젓자 하는 뜻이래요.
0: 예,
1: 노를 젓어라.
0: 이게 영어나 이런 표현들이 네, 한글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
1: 그래요?
0: 발음이 루르나 로우나 뭐
1: 그래요.
0: 우리가 노를 젓잖아.
1: 로우 여보트나 뭐 루르나 예. 다 비슷하죠. 강연아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월드컵에 우리 당당이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는 퀴라소일 듯이요. 희은님 덕분에.

0: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인구 15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15만 명을.
1: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진짜 오래 간다니까요. 퀴라소.
0: 퀴라소.
1: 네. 15만 명의 퀴라소.
0: 그리고 또 뭐죠? 베르데? 무슨 네. 베르데?
1: 요즘 잘하고 있는데 베르데. 또 까먹었네 또.
0: 베르데만 생각나. 베르데가 초록이란 뜻이거든요.
1: 네네.
0: 그것만 생각나네.
1: 거긴 인구 50만 명.
0: 50만 명. 네. 네.
1: 아, 이주연님, 저는 2002년 카보베르데.
0: 아 그래. 카보베르데.
1: 카보베르데.
0: 네.
1: 자 이주연님, 저는 2002년 선수들 에스코트를 하며 축구장에 입장했던 어린이였어요. 오. 월드컵만 되면 생각나요.
0: 아유 그러셨어요. 세상에 선수들 에스코트를 맡았군요.
1: 진짜 이 선수들 이렇게 입장할 때 그 앞서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축구공 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가주잖아요.
0: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이 아유 이제 뭐 20대 후반이시네. 그죠? 나이가 그 정도 되시겠다.
1: 그때 열몇 살이나 뭐 이렇게 되셨겠죠.
0: 아니 열몇 살? 어린이라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
1: 그때 뭐 그렇게 정도
0: 초등학생. 13살까지는 네네. 어린이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드실 만큼 드셨어요.
0: 아, 그렇구나. 30원절이다.
1: 네, 네. 드실 네. 만큼 드셨어. 아, 저는 그 노래 나갈 때 이게 도대체 엇박이 뭐냐고 그때 예. 우리 역시 희은 누님이 예. 저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가르쳐 주셨어.
0: 네.
1: 이게 그러니까 짝짝짝짝짝이 어떻게 엇박으로 들어간다는 거였다고 그러죠.
0: 아니, 1 2 3 4 하나 둘셋넷이 네. 아니라 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순한 네박에서 처음을 쪼개고 들어간다.
0: 네.
1: 따 어긋나게
0: 어긋나게 들어가는 게 엇박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를 쪼개고도 들어가는 박자. 이렇게 배우네요. 따따따따 좀 심심해. 따따따따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서울시 성동구의 당당이님이십니다. 몇 년째 분기마다 만나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 한 친구네 집에서 만나는데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0: 어우 멀다.
1: 그 모임에 같이 가는 다른 친구는 매번 남편의 차를 타고 온다. 친구가 우리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집 남편은 근처 카페에서 일하며 너덧시간을 기다리다가 오호 진짜 기사네.
0: 그러네.
1: 예, 모임이 끝나면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간다. 친구는 나에게도 같이 타고 가자고 권하지만 2시간 가까이 아내의 친구를 위해 운전할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늘 사양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왜 혼자 오지 않고 꼭 남편을 데리고 올까? 왜 집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을까? 너도 시간을 기다리는 그 집 남편은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점점 뾰족해져서 친구가 점점 좋지 않게 보였다. 하지만 이게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모임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남편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게 했다가 함께 집에 가는 상황이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문제는 친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다. 그런 엄마에게 관심받고 싶었다. 엄마가 번개탄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한 가게에 없을 경우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끝내 번개탄을 구해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하지만 집에 오면 돌아오는 엄마 말은 달랐다.
0: 아이 그냥 오지 뭘 그렇게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어.
1: 내가 기대했던 칭찬과 애정은 오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론 내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언니는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줬지만 나는 혼자 일어났다. 언니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지만 나는 스스로 챙겼다. 그러면서 점점 언니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왜 스스로 하지 못할까? 왜 엄마에게 계속 의지할까?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자 나를 더더욱 챙겨주지 않았다. 챙겨줄 이유가 없었다. 사실 나는 엄마의 돌봄이 싫었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원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자 상처받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하는 대단한

0: 가난한 아이가 되었고 대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언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친구에게도 그대로 향했던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1: 야, 근데 말이야. 어쩌면 니네 엄마는 너를 융통성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0: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융통성 없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엄마 심부름을 끝까지 해내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 게 책임감이 아니라 융통성 없는 행동이라고? 충격이었다. 엄마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후로 그 말을 계속 곱씹어보았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1: 얘는 원리원칙적이야. 끝맺음도 확실하고.
0: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책임감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융통성 없다고 느낀다. 그건 아기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엄마는 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내가 생각하는 애정과 관심의 방향과 엄마가 생각하는 애정과 관심의 방향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내 행동도 돌아보게 됐다. 나에게는 조카가 둘 있다. 한 조카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걸 매우 싫어한다. 거의 공격처럼 느낀다. 반면 다른 조카는 등을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배를 뒤집듯 더 만져달라며 달려든다. 훗날 스킨십을 싫어하는 조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1: 이모는 어릴 때 나를 엄청 괴롭혔다고. 내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나를 만졌어?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았어?
0: 그러면 나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야, 난 널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쓰다듬었던 거야. 나는 누군가의 손길에서 사랑을 느끼니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의도가 아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불편함과 고통으로 느꼈다면 나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내 방식만 강요한 셈이 된다.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자식이 심부름 하나 하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다. 힘들어 보여서 융통성 없어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저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엄마에게 서운했던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엄마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품을 순 없지만 이해하게 되면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출근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퇴근 후 엄마와 함께 집에 왔는데 문 앞에 서서 엄마가 말했다.
1: 내가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너는 나중에 들어와.
0: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장 하나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특별히 감동적인 말도 아니고 영화 같은 장면도 아니었는데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였다. 엄마는 아마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말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위험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날 내가 받은 충격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하던 사랑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아서였다. 엄마는 60대 후반이고 나는 40대인데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나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는 사실을 그동안은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가슴으로 느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마 엄마는 그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가 한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될 것이다.
1: 야, 1960님 참 기가 막힌 문자를 주셨어. 뭔가 심리학 책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그러게.
0: 예, 어린 시절 뭐 심부름이라도 하나 시키면 그걸 끝끝내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건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거든요.
1: 그렇죠. 어휴. 근성이지. 해낸다라는 거.
0: 맞습니다. 네. 근데 다른 시선으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꼭 융통성의 문제라기보단 그냥 어머님 마음은 아유 그 저 늦은 저녁에
1: 뭘 그렇게 이 집 저 집 뒤지고 다녀.

0: 이럴 수 있죠. 나는 그
1: 거지.
0: 점도 좋았어. 혼자서 알아서 잘 챙기면서 엄마는 이제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
1: 네.
0: 그렇지만 나도 챙김을 원한 거야, 굉장히.
1: 그러니까요.
0: 혼자 알아서 잘 하는데도 어리광이 있고 좀 나한테도 좀 시선을 좀 나도 깨워주고 나도 좀 챙겨주지. 그게 있는 거야.
1: 네.
0: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돌봄도 원해요. 이거죠.
1: 이제는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 모습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런 다른 모습조차도 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게. 네.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거. 이거 진짜 칭찬이거든요.
0: 야, 정말 너는 책임감 한번 킹왕 짱이다. 끝끝내 이걸 사오다니. 아유, 기특해라.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네.
1: 이것도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자질이고 정말.
0: 맞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갖게 된 당당이님. 참 이분 아주 지혜롭고 성숙하신 분 같아.
1: 그러니까 예. 어머니는 늘 네,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시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았던 사연이었습니다.
0: 그 조카 얘기. 난 쓰다듬는 거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걸 자꾸 하니까 공격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1: 나는 사랑해서 쓰다듬은 거지.
0: 나는 사랑하니까 쓰다듬게 되는 건데 이거 참 그렇다 진짜.
1: 맞아요. 나와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
0: 그렇죠.
1: 네, 항상
0: 맞아.
1: 그 차이를 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0: 원두커피 세트,
1: 키노피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현애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성동구의 당

0: 62님의 신청곡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희애님의 엄마가 딸에게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1: 네.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0%가량 폭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52.95포인트 오른 8,356.79로 거래를 시작하며 8,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2원 내린 1,534.9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2026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평가 과정을 거쳐 편입이 결정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가운데 캐나다 당국자가 최종 후보 심사에서 각 제안의 경제적 혜택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청은 양측 제안 모두 해군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며칠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달 말에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 취역식을 열고 실전 배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어제 남포항 취역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벽한 복합 작전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해군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더 분명히 함으로써 군사 주도권을 확고히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위조 외국인 등록증이 적발되자 도주한 미등록 이주민을 경찰이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았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침 7시 반쯤 경찰 검문을 피해 차를 타고 도주한 미등록 이주민 30대 남성을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SNS로 외국인 등록증을 구매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0: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한 생성형 AI가 갑작스레 오류를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던 직장인들이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AI에게 맡기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느라 진땀을 흘린 거죠. 이 해프닝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산과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산업 전반이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적외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저희 첫 만남 썰 풀어도 될까요?
8: 너무 궁금한데요. 아, 그럼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십니까. 여성시대 당당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에 낙이 없던 저의 삶에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분을 소개커져 음성 사서함에 제 음성을 담아봅니다. 저희의 인연은 3개월 전 어느 버스 승강장입니다. 그분은 저를 소 닦고듯이 하였지만 전 점잖아 보이시는 모습이 좋아 언제쯤 말을 붙여볼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승강장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승강장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알고 지내면 좋죠. 서로 솔로임을 확인한 후 저희의 인연은 시작이 되었고 일명 길거리 캐스팅 되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건강히 그분과 함께 앞으로 여름날의 장미를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밤밤씨, 띠아모.

0: 네, 박지민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습니다.
1: 5667님이 와, 우리 당당이님 완전 태토녀시네요. 멋져요.
0: 정말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죠?
1: 버스 승강장에서의 만남이 인연이 돼서 어느 날 또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0: 네. 네. 그리고 서로 솔로임을 확인한 후 사랑이 진행됐다.
1: 아, 네, 네.
0: 마지막에 달밤 씨, 디아모,
1: 오, 디아모. 뭐.
0: 야, 디아모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랑 표현이네요.
1: 디아모, 네. 네. 야, 음성 남겨주신 박지민님 든든한 여성시 대표 쌀 20kg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꼭 풀게 되는 인생 썰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귀신이랑 눈 마주친 이야기. 길에서 주운 지갑 주인 찾아주고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은 이야기. 여행지에서 달아나는 소매치기범 200m 질주에서 잡은 썰까지 생생한 음성 편지로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참여 아니고요.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말씀 쭉 해주시고 끝나시면은 이름과 연락처까지 말씀으로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0: 여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데이펙,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털,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롯데원설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 백년 살고 싶어.
1: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주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오늘은 김진 목사님께서 책에 쓰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2: 네.
1: 우리 이게 안에 있다. 이렇게 네. 믿으면서.
2: 네. 목사님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쓰신
3: 몇 페이지가 예. 책 어떤 책인지 살짝 기억이 안 날 정도로
1: 네,
3: 가물가물한데 네. 네. 네. 읽으면서 아 저도 새롭게 다시 한번 삶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2: 네. 예. 직접 쓰신 내용은 맞으시죠?
3: 네, 맞습니다. 네. 아, 평소에 저는 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 그 놀라운 맞아.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1: 그럼요.
3: 아침에 일어날 때 아 내가 살아 있네.
1: 네.
3: 와 이거 그럼요. 정말 신기한 거죠.
2: 맞아요.
3: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삶에 좀 지치다 보니까 그 살아있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2: 아, 그냥 또 똑같은 하루 반복이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도 많을 거예요.
3: 기쁨이 사라지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아 살아있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기쁨이고 그것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
2: 네.
3: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네.
1: 스님께서는
2: 어디서 언제 어디서 생명력을 좀 느끼십니까?
4: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이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제 그 선 그다음
2: 네.
4: 호흡을 하잖아요.
1: 네.
4: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생명력이 있어요.
1: 아.
4: 네, 자기가 자기 호흡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얻어지는
2: 네.
4: 굉장한 그 나 자신과 삶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할 때 제일 좋은 게 자기 호흡을 자기가 눈 떴을 때 한번 이렇게 인지하면서
2: 네.
4: 가만히 해보면 저는 이제 그때
1: 네.
4: 아, 이 생명력이라는 게 아, 이런 느낌을 충만된 느낌을 주기도 하고
2: 네.
4: 해서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삼선할 때
1: 네.
4: 그 호흡이 느끼죠. 호흡을 인지할 때
2: 아, 네. 우리가 실은 어디 불편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걸 계속 인지하진 않잖아요.
1: 않잖아요.
2: 그렇죠.
4: 그렇죠. 네. 네. 네.
2: 하지만 네. 나의 숨에 온전히 좀 집중해 명상 네. 같은 거군요.
4: 그렇죠. 명상이 이제 불교에서 선인데
2: 예.
4: 호흡을 인지하는 시간들을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자기 호흡을 자기가 인지하는 시간들을. 네.
2: 혹시 너무 아침에 매번 일찍 일어나서 힘들진 않으세요?
4: 아,
2: 진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4: 이게 이제 참 다행인 게
2: 사찰에서는
4: 나이가 든다는 거는
2: 아.
4: 예, 잠이 줄어드는
2: 예.
4: 예, 이런 현상을 받쳐주기 때문에
1: 그렇죠.
4: 예, 참 절제반 살기에는 좋습니다. 아, 나이가 아, 드는 게
2: 아,
4: 예.
1: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역시 왜 아침 일찍 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다방은 없을까? 예를 들면, 예,
2: 진짜요?
1: 더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야.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뭔가 좀 가서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4: 아,
1: 그런 곳이 왜 없을까? 왜 이제, 보통 그쵸. 뭐 음식점도 그렇게 11시쯤 돼서 그쵸. 열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어요. 30, 40대는 막 조개사 이런 데 3시에 문을 열거든요. 합당 문을
2: 네.
4: 열는데
2: 오전 3시.
4: 2시 거의 좀 넘어 와.

0: 계세요. 동대문에서 이제 남들 네. 일하시는 분들. 와.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와 계세요. 그래서 아, 저분들은 도대체 잠도 없으시네 했는데
1: 잠이 예. 없어요.
0: 아, 예, 나이가 들면 예, 점점 줄어듭니다.
1: 그래요.
2: 야, 아니, 신은미님 언제 어디서 생명력을 느끼시는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잠이 깰 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져요.
1: 아, 그것도 그치? 중요한 거죠.
2: 내 뱃속이 이렇게 신호를 아, 보낼 때 막.
1: 네. 그렇죠.
3: 아유, 엄청 건강한 삶이죠. 아,
1: 그렇죠.
2: 네.
3: 밥맛이 네. 떨어지거나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우울한 거예요.
2: 맞아. 네. 네. 맞아. 아플 때는 네. 뭐 먹고 싶은 것도
3: 그러니까요.
2: 없어.
1: 맞아요. 네.
2: 신은미님 건강하신 겁니다. 어, 그리고 지난주에 참 우리 목사님께서 당당이님들 10분을 청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1: 맞아요. 네.
2: 어떻게 현장에 가셔서 좀 만나고 하셨어요?
3: 네, 만났습니다. 오. 그 제가 아, 좀 시간 이른 시간에는 제가 표를 나눠드렸거든요. 초대표를.
1: 아, 네.
3: 어, 그랬는데 아, 여성시대에서 왔습니다. 딱 하고 아오. 제가 전해주니까 이게 방송과 우리를 딱 연결시킨 그 네. 어떤 연결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예. 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네. 네.
2: 맞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누면 네. 진짜 기분 좋아요.
1: 각별해지죠, 좀 더.
2: 맞습니다. 네. 예.
1: 자, 오늘은 이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는 많이 해왔지만 제가 먼저 좋아하거나 상대에게 확신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적은 거의 없고요. 뭐 상대가 저를 좋다 하면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연애한 지도 오래되고 외로워서 최근에 데이트 어플에서 알게 된 남자를 한 달 동안 8번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나 만나면서도 사귀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난 지 두 달 되었을 때 갑자기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좀 믿음은 안 갔지만 저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 좀 보태줄 수 없냐 하더라고요.
3: 어허.
1: 뭔지 쎄하네 느낌이.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서 보탰는데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고민 끝에 30년 넘게 부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세 자금을 마련했고 집을 계약하기로 한 날 저는 그 남자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던 것 같다며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하더라고요. 전세 자금은 돌려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라고 구구절절 미안하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청약 통장을 깬 거였어요. 사실 엄마한테 청약 통장 깬 건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만약 아시면 너무 놀라고 화내실 것 같아서요. 배신감이 드는 건 잠깐이고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상대방에 대해 확신도 없고 응? 오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결혼을 결심하고 청약 통장까지 해지했는지 말이죠. 너무너무 후회됐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하고 제가 참 한심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금은 돌려받았다는 점인데
2: 어우 다행이야.
1: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아야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도 저를 정말 좋아해서라기보다 외로워서 만난 것 같아요. 외롭다고 사람을 급하게 만나지 않겠다 하는 다짐도 했고요. 외롭다는 감정에 대해 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2: 일단은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데 예, 돈은 다 돌려는 받았습니다. 물론 네. 그 오랜 기간 들여놨던 청약 통장은 해지가 돼서 그러니까. 그건 좀 속상합니다만
1: 돈 돌려받고 어쩌고 그런 문제보다도 이 마음이 그냥 쿵 하셨을 것 같아. 너무 외로웠구나 내가. 근데 외롭고 지칠 때 하는 판단은 정확하고 건강한 판단이 힘들죠. 외롭고 지쳐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게.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만났지만 예.
3: 글쎄 만남 어플을 통해서 서로 만났다는 것은 아마 이미 여러 어떤 만남의 형태는 가져봤는데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못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방송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분 다 사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좀

0: 홀로 지내고 네.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뭐 외로움도 중요한 원인이 됐으라고 봐요. 그런데 또 그것만 갖고는 또 이렇게 딱 단정 질 수는 없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1: 네.
0: 저는 이 외로움 이 어떤 감정에 대한 반성보다도 혹시 이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네. 이게 깨졌을까 봐.
1: 그렇게.
0: 그래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약간 조금 그런 두려움,
2: 네.
0: 어떤 의심 때로는 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외로움이란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네. 이런 것들 상처받지 않고 조금 더 앞으로는 건강한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3: 저는 시작점에서부터 연애는 많이 해왔지만 제가 먼저 좋아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신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한 적은 거의 없다. 상대가 날 좋다 그러면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 끌려가는 연애랄까요?
1: 그러니까
3: 상대방의
1: 감정에 의해서
3: 상대방의 그뭐 하여튼 어프로치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누가 나도 좋아야지 그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야지 근데 그냥 나를 좋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 선배의 말씀이 생각나요.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연애라 후배들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나 조태잖니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되게 웃었어요. 그럼 조태는 사람은 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1: 예.
3: 조태니까 나를.
1: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3: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나는.
1: 나의 감정 상관없이 좀 만나신 건지.
4: 참 이게 사람이 사람 만나는다는 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면 참 어렵구나.
3: 네.
4: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뭐 그 인연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지금 당당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이게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거니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신뢰를 보여 믿음을 주는 게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단지 그 당당 그 남자분이
1: 네.
4: 남자분께서 마음이 변한 거죠.
1: 마음이.
4: 근데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인데, 아, 저는 우리 당당이님 스스로를 너무 나무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사람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1: 그러네요.
4: 단지 이제 그 과정들에 있어서, 뭐, 마음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럼 헤어지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다 어른들은 감당하고 사는 거니까.
1: 네.
4: 안타까운 게 30년 청각통장이 제일 안타깝긴 한데.
1: 네네.
4: 괜히 안타깝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난 사람이 내가 좋으면 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걸 다 주고 여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이제 이런 자기 성향을 잘 이해해서 마음을 여는데 좀 시간을 갖는 것. 특히 내가 좋을 때는 더 시간을 가져야겠다.
3: 아, 네. 네,
4: 내가 마음이 너무 끌릴 때는 시간적으로 나는 좀 더 많은 여유와 시간 속에서 내가 행동과 결정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좋은 경험을 하시고요.
1: 네.
4: 당연히 사기는 아니시니까.
1: 아, 당연히 돌려 받았으니까. 네,
4: 돌려는 주셨다고 하니까. 예, 뭐 그래 이렇게 사람 만나면 헤어지지 털고요. 단지 자기 성향이 경우에 이제 자기 성향을 한번 좀 이해하셔서. 이제 저는 앞으로 만남할 때는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두고
1: 그렇지.
4: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3: 네, 외로움에 정말. 대해서 좀 의논하고 싶다 그러셨죠.
4: 아, 근데 이게 뭐 외로움 자체의 감정이 저는
3: 인생의 뭐, 전반에 걸친
4: 이게 뭐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죠.
1: 아, 그럼요.
4: 예, 예. 이게 이제 단지 이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1: 맞습니다.
4: 일단은 뭐
1: 자, 저희 광고 해야죠. 후에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스님은 축구를 좋아하시다. 무릎에 영광의 상처가 나셨고 그래도 축구 좋아서 골키퍼를 하셨고요. 목사님은 축구는 좋아하는데 공격수를 잘 못해서 골키퍼를 하셨는데 거미손이었다고 하셨죠. 자, 신들린 선방, 골키퍼로는 이름을 날린 두님. 내일 축구, 남아공과의 경기 어떻게 보실까요?
0: 아, 좀 예측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두님?
2: 뭐 네, 늘 네. 이럴 때 뭐 전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요.
0: 아, 네. 네.
2: 무조건 이기지 않겠나.
0: 이긴다.
2: 네, 네. 아니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우리나라 팀 우리가 응원하는데 뭐 이성을 굳이 동원할 필요는 없다.
1: 네, 네.
2: 아, 그냥 우리나라 팀 이겼으면 좋겠어.
0: 우리의 바람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1: 맞아요.
2: 네. 네. 아니 뭐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이성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예. 이 경기를 보는 마음이 이겼으면 하면서 마음에서 보는 거지. 분석하는 마음으로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0: 아, 분석하는 마음.
2: 그냥 저는 오히려 아 예. 이길 것이다.
3: 저는 이렇게 승패에 상관없이 축구를 좋아해요.
0: 예.
3: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이길 수고 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보다도 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0: 시원하게.
1: 네, 시원하게.
3: 질 땐 지더라도
1: 네. 네, 네.
3: 이길 땐 이더라도 이겨도 좀 찜찜하게 이기거나 질 때도 또 찜찜해지거나 이러지 말고
1: 네.
3: 실컷 정말 준비한 걸 열심히
0: 그쵸.
3: 경기해서
0: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에 좀 그러니까. 그 시원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는
3: 그게
0: 말씀이신 거죠.
3: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1: 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에요. 3차전이죠. 남아공과의
1: 그렇죠.
0: 3차전.
1: 내일 10시예요. 방송 시간하고 겹쳐서.
2: 저도 그때 기도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1: 아, 그렇군요.
0: 그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2: 마음으로. 뭐.
0: 아, 응원하세요.
2: 내가 끝나고 나오면 이겼으리라 생각.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네.
0: 아,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오, 만남 중창단 TV 잘 봤습니다. 성관사에서 종교의 벽을 넘어 공연하신 모습 좋았고요. 만남 중창단 3주년 토크 콘서트도 재밌었어요. 일중님도 나오더군요. 근데 영상 더 자주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올리는 경향이 있고
1: 네.
3: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예,
0: 아 계속, 올리셨어요?
3: 네,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제 잘 올릴 겁니다. 네,
1: 네. 네. 네.
0: 맞습니다. 이게 은근히 정말 손도 많이 가고 그죠?
3: 그럼요. 네.
0: 예, 신경도 많이 쓰이고.
2: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연습 한 시간하고 이 시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1: 네, 네.
2: 텀이

0: 했는데요. 네. 예.
1: 항상 이렇게 또 채널 개인 저 만남 중창단 채널을 갖고 계시니까
2: 이제 조회수 신경 쓰셔야 되겠다.
1: 그러게.
2: 조금은 안 쓰신다 그래도 쓰시게 돼요.
3: 쓰겠습니다. 네. 예. 저한테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연이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내려오면서 안, 전부 다른 거 만남 중창단 TV 구독해달라는 말을 안 했구나. 모두가 노래를 잘 불렀냐 못 부르냐가 아니고
2: 좋아요 눌러주세요.
3: 아니, 그렇죠.
1: 이거 해야 되는데
3: 노래를 우리가 오늘 잘했냐 뭐 대체가 아니야. 네 명이 공이
4: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3: 우리 이야기 안 했지.
2: 그래서 만남 중창단이세요. 정말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1: 아유, 아니, 이런 거에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2: 예, 네, 그게 정말 놀라워요. 네. 네.
3: 그런 연연 안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안 하시는,
3: 아, 네.
2: 네. 안 하시는 분들, 연연하지 않는 분들. 네.
1: 늘 까먹어 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참 얘기를 해 주실 때
2: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4: 입소문이 제일 중요해요.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렇게 채널을 보유하고 계신 만남 중창단 그 가운데 두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고민,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으로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자, 이제 상담청하신 편지를 보겠습니다. 5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는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는데 집사람은 주방 도구를 쓰면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 이거 쓰고 난 도구는 바로 제자리에 놔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집사람은 알았어 그러고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제가 다 치웁니다. 두님 어떻게 말해야 집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아하. 네. 자 부부가 지금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2: 쉽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예. 얘기를 하시는데
1: 그렇죠. 여러 가지 뒤처리나 이런 걸 다 남편분이 다 하시나 봐요.
3: 참 희한하네요. 제가 상담의 대부분은 남편분 이런 걸 안 해가지고
1: 이제 요 반대인 경우가
3: 네.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이제 그 극복한 부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을 딱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걸 일상 언어는 포기라는 표현을 쓰고
1: 포기
3: 전문 용어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받아들임이라는 와. 표현을 쓰는데
2: 아이고 참
1: 느낌이 너무 다른데
3: 이게 포기로 할 때는 와 예. 이게 받아들임으로 할 때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남편분이 항상 양말을 굉장히 저희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빠니까 자기가 뭐 그 빨래를 빨고 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네. 근데 남에 맡기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분이 양말 항상 이렇게
2: 도넛을 만드는
3: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1: 쫙 펴서 벗어나야 아니, 되는데
2: 도넛을 만들어서 그냥
3: 그리고 이제 그냥 채로. 던진대요. 이렇게 벗어놓은 자리에 항상 놓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은 이런 거죠. 이제 그 보살님께서 남편 분한테 막 말하다가 자꾸 싸우니까 이제 그를 바꿨대요. 우리 남편은 이건 안 되는 사람이야. 대신 남편이 잘하는 걸 찾아봤대요. 예. 가장 군소리 안 하고 잘하고 나보다 잘하는 거. 이제 그거를 계속 시킨답니다.
1: 아, 오히려 잘하는 걸 잘하는
3: 거. 이제 그걸 이제 시킨, 난 이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죠, 그냥. 그냥 이건 내가 그냥 받아들여 줄게. 대신 이거는 남편이 잘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시킨다. 예. 그래서 그 힘을 더 넣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포기보다는 받아들임으로 이제
1: 받아들임으로
3: 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부디 좀 받아들였으면 어떡할까? 딴 거 잘하는 거 찾아서 계속 시키시는 걸로.
4: 스님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부에 와닿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예. 아내와 관계 안에서 정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방송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행주를 닦으면 짜가 이렇게 넣는 게 저는
2: 말려야 되니까
1: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4: 근데 우리 저는 항상 이렇게 짠 상태로 그냥 놔둬요.
2: 그래서 아 그래요?
1: 네, 그냥 꼬여 있는 상태로
4: 좀 이해가 안 돼서 몇번 얘기했죠. 예. 아 이건 내가 볼때 이렇게 널러와 좋다, 말려 좋다. 근데 안 고쳐져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구나. 네. 잘못된 거 아니다. 어떻게 수용을 했냐면 우리 포기 수용 같은 얘기인데 간만에.

0: 그러니까 저는 설거지를 어쩌다 한번 하니까
1: 아.
0: 이걸 짜고 네. 오래 걸어두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다음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0: 근데 천은 그때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그냥 오래 남는 게 아니다.
2: 쓰니까.
0: 아, 또 쓰니까. 그러네. 그래서 뭐 수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 이 글의 뉘앙스에도 마치 부인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지적해도 안 된다. 근데 이건 잘잘못이 아니고 약간 습관의 문제인데 관심의 다른 문제고.
1: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우리 아내분도 주방 도구를 쓰고 거기 놓는 건 바로 와서 그걸 또 잡을 생각이니까.
0: 그럴 수도 있고.
2: 그렇죠. 예.
0: 관심이 다른 거예요. 주방 기구를 놓는 자기의 행위보다 지금 다른 일에. 그러니까 그건 조금 뒤에.
2: 네, 네.
0: 순위를 뒤로
2: 미룬 거예요.
0: 위로 끈 거죠. 네. 미룬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잘못이다 잘잘못했다고 가릴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3: 근데 이런 성격들이 스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이제 같이 막 90일씩 넘게 한 생활을 하면 다 업무를 맡아서 하거든요.
2: 네. 네.
3: 그러면 이제 성향이 나와요.
1: 아, 나오죠.
2: 그렇죠. 다 알죠.
3: 성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아까 한 번씩 말씀드린 사찰은 절집안은 그 타치하지 않아요.
1: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는군요.
3: 그렇게 하잖아요.
1: 네.
3: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걸 할 생각해야 돼요.
2: 그렇죠. 네,
3: 딱 정확해요. 내가 그걸 할 거면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2: 네. 네.
3: 왜냐하면 이게 성향을 다 맞출 수 없잖아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매일 뭐 3개월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빗자도 어떤 분은 꼭 안에서 밖으로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꼭 밖에서 안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1: 그런 사소한 거부터.
3: 그게 이제 나는 성향이구나. 밖에서 안으로 쓰는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쓰는 사람 보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1: 야,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제자리겠네.
3: 이제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건데
1: 네.
3: 내가 불편한 거 옳고 그러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2: 예.
3: 맡기면 손대지 않는다.
0: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남편이
1: 예.
0: 이 부인한테 이걸 다른 제자리에 놔둬라고 얘기할 때 그걸 당신이 잘못하지 말고 좀 해줘 이런 투로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일했다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 우리 주방에 일하는 거에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부인이 조금 더 신경 쓸 거예요.
3: 그렇죠. 이게 네. 여기에 막 나 무시하냐 자존심 상한다로 가버리면 이거는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2: 왜냐하면 아내가 알았어 그래놓고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나 알았다는 말을 해놓고 왜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면 한쪽은 내 말을 무시하는 한쪽은 아니 내가 이거 난 별로 안 불편하기 때문에
2: 네.
3: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나라고 똑같이 느낄 수 있기
2: 그렇죠.
3: 때문에 이거는
2: 그렇죠.
3: 이런 표현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2: 네.
3: 그냥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1: 그렇게 네. 생각을 네. 차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걸로
3: 그냥 가풍이 다르다.
1: 네.
3: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2: 네.
3: 그렇게 빨리 저는 이 받아들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2: 내 부부가 함께 24시간이잖아요. 결국엔 안팎으로 밖에서도 일을 함께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의사 두 분이 부부치과 이렇게 간판을 달고 동창생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치과 일을 했는데 중간에 부인이 독립해서 나가셨대요. 지금은 간판만 부부치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부부가 함께하는 건 쉽지 않다 하는
1: 쉽지
2: 얘기죠.
1: 않다. 네. 네. 그리고 굳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식당을 하시는데 두 분이 똑같이 주방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식을 만드는 분과 또 뭐 설거지를 하는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그,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는
3: 분장해야죠.
1: 네네. 네. 뭐 홀 담당과
3: 그렇죠.
1: 뭐
3: 타치하지 않게 담당. 그냥 아예 그냥 맡겨야죠 처음부터.
2: 네네. 네.
1: 그렇게 이해 수용 차원으로 가시면 어떨까
2: 네.
1: 싶습니다.
2: 자 이번 사연은.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다행히도 초기 암, 1기라 항암도 안 하고 수술 경과도 좋아 추적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중인데 40대에 생긴 암은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남편은 암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서 자존감을 깎여 힘들어 보이는데 보호자인 저도 사실 지쳐가고 있어요. 암 환자 보호자라는 타이틀이 버겁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왜 암에 걸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0: 그런 못난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참,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그 환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그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나 진짜 나쁜 사람인가? 자책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기 감정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 변화를 하는데도 이제 그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있는데,
0: 네.
2: 제가 이런 분을 말씀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신호라고.
1: 어떤 신호?
2: 시그널, 신호.
1: 예.
2: 어떤 신호냐? 내가 지쳤어.
1: 어.
2: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막 감정이 나오는데 감정을 이성으로 이제 나중에 합리화를 하면은 매우 많은 부정적인 이제 이론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사고가 희한해서 감정 막 감정에 따라서 색깔을 선택하거든요. 이성의 색깔들을. 그래서 저 질문을 올 때 이건 이제 신호라고.
1: 네.
2: 내가 지쳤어라는 신호에게 신호에게는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고. 그냥 신호는 아 울렸어, 사이렌이 울렸어. 그럼 이때는 멈추고 밖에 뛰어나가는 거야. 여기서 사고를 하고 여기에 왜 의미를 부여하고
1: 그러네요.
2: 하면은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0: 네.
2: 속지 마라.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이제 이게 신호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지치지게 있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됩니다. 암 환자 분이시지만 나도 나를 조금 쉴 수 있고 이 지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여유가 생기면 이 문제를 받아들인데도 조금은 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당당이님 이걸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막 이런 너무 부여하지 말고 이건 알람이다. 지쳤어. 그러면 내가 벌써 이럴 때는 어떻게 쉴까?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 라는 방법으로 좀 찾으셔. 신호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0: 네.
2: 여기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0: 네, 네
1: 그러네요.
0: 네.
1: 진짜 뭐 어디 건물이건 뭐 어디건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가 그 순간 앉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0: 그냥 일단은 튀죠.
1: 대피.
0: 밖으로 나가죠. 네. 네.
1: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쉬어라.
3: 네. 일단 암 환자는 사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어렵다는 거 다 알잖아요.
1: 네,
3: 이게 진짜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정말 함께 이걸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3: 오히려
1: 네.
3: 이런 마음을 못 알아채리고 힘들기만 하는데 원망만 생겨버리면
1: 아우.
3: 더 심하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 근데 다행히도 더 네. 크게 터질 수 있는
3: 그러니까
1: 거잖아요.
3: 저는 이런 마음도 자기를 정말 이해하는 마음을 좀 받아줘서 오히려 그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걸 돌려서 그래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돌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이 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0: 그렇죠. 7374님이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또 사람이기에 견딜 힘도 있다고 믿습니다. 또 1523님의 이 질문 참 중요해요.
1: 네. 근데 저도 잘 쉴 줄 몰라요. 이게 잘 쉰다는 게 어떤 건가요?
2: 실제 예전에 이제 그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봉사 단체 너무 열심히 집에 오면 짜증이 난대요.
1: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2: 그런 자신을 보고 되게 실망스럽다고. 왜 나는 내 가족에게 짜증을 낼까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대화하면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분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가 퇴근할 때 딱 50분이 30분이라도 시장가 떡볶이 먹고 싶은데 먹고 들어가시라고.
0: 네, 네.
2: 이게 자기 위하는
0: 힐링이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0: 맞아요.
2: 내가 어떨 때 조금은 나를 위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거는 누가 정해줄 수 없어요.
1: 네.
2: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1: 내가 하는 거죠 실은.
2: 이건 누가 넌 이게 좋을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1: 맞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분은 그렇죠. 꼭 조금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게 들렸다 가신대요. 그 시장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갔던 그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꼭 먹고 한 30분이 정도 간대.
0: 정말. 그 노포도 고맙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같은 집인데 지금까지 버텨주는 것도 그러니까. 고맙고. 네.
1: 그러니까 역시나 나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겠네요.
3: 아, 그러니까 가장 잘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거예요.
1: 네, 네.
0: 시공, 시간과 네. 공간.
3: 자기만의 시간을 네. 갖는 것.
0: 나만의 동굴, 그죠? 네.
1: 그래서 몇몇 남편들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 대놓고 네, 잠깐씩은 거기서
0: 그러게
1: 좀
0: 2, 30분이라도 네. 잠깐.
1: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뭐 이러면서 좀 잠깐 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0: 엄마들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0: 그렇죠.
2: 제가 신혼부부들 꼭 이야기해줘요. 남편에게 동굴 하나 만들어줘라.
1: 네, 맞습니다.
2: 집에 강아지도 다 자기 케이지가 있다.
1: 아, 네.
2: 그러면 좀 동굴
0: 그렇죠.
2: 하나는
0: 자기만의 공간.
2: 동굴 하나 네. 만들어. 그 정도 시간은 줘라.
1: 야, 나도 오늘 집에 와서 얘기해. 우리 홍 씨도 저기 봐, 저기 본인 집이 있잖아.
0: 홍 씨.
1: 나도 하나 동굴을.
0: 네. 그래요.
1: 자, 우리 목사님께 오늘 추천곡을 좀 청해 볼까 하는데요.
3: 네, 오늘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아 살다면 살면 살수록 아 네. 답은 사랑이다. 아 그래서 아, 사랑으로.
1: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3: 오래간만에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아, 네. 내가 살아가는 동안
0: 네. 네. 좋아요.
1: 할 말이 하나 있지.
0: 네. 네.
1: 광고 시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님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6873님이요. 저만의 동굴은 MBC 라디오 표준 FM입니다.
3: 와, 멋지십니다. 네. 이 동굴 좋은 동굴이에요. 많이들 네. 찾아오시고요. 목사님의 추천곡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0: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면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길이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민심과 당심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오늘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를 소환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20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에 위반해 부득이 출석 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수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장에 다수의 취재진 등이 몰렸습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도 관리인은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12월 29일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38분 특검에 출석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가 지난 21일 곡성의 테마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두 형제 사망 원인을 감전에 의한 익사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수중 조명에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습니다. MSCI는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등재돼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평가 과정을 거쳐 편입이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0: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4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어떤 도시를 떠올렸을 때 저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광화문,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1882년 착공 이후에 144년 만에 완공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도시인문학자 정희섭 작가와 함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대표적인 성당들을 따라가며 그 도시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집시 킹즈의 볼라레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의 시선으로 세계의 도시들을 읽어내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주시는 도시 여행 큐레이터이자 인문학자 정이섭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작가님. 아, 도시 역사와 문화를 오늘 설명해 주실 텐데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이긴 해요.
2: 네.
1: 근데 이과의 과학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저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을 모두 다루는데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과학과의 연관성을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2: 저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1: 네네.
2: 어차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생각을 하고 인간을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2: 또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을 편하게 만들고
1: 네.
2: 더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도시에 있는 소품들, 벤치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인간을 위해서 배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요. 또 천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려고 시도했던 이런 것들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과학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이라는 것과 인문학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
1: 한 덩어리다.
0: 한 덩어리다.
1: 역시 잘 모셨네요. 도시여행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좀 낯설고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모신 작가님의 소개를 보니까 덴마크 대사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고 65개국 430여 개 도시를 여행하셨더라고요.
0: 네.
1: 와, 정말 많은 도시를 여행하셨는데 그중에서 이 도시의 맛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69개 도시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430여 개 도시를 다니시면서 69개를 추리시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 어떤 기준으로 그걸 추리셨을까요?
0: 저는 우선 그 스토리텔링이 많은 도시를 선정합니다.
1: 스토리텔링.
0: 그 위대한 예술가가 있고요.
1: 네.
0: 또 과학자도 있고요. 또 그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만든 명작도 있고 또 그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1: 네.
0: 그런 도시를 선정을 합니다. 예컨대 좀 현대 쪽으로 와서
1: 네.
0: 그 뭐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뭐 에비타라든가 체게바라
1: 네.
0: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우여곡절이 많은 도시를 선정을 하고요. 또 오로라 같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자연현상이 있는 도시도 선정을 하고요.
1: 아.
0: 그리고 여러 소수민족의 삶이 버무려져서 사는 예컨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1: 네.
0: 뭐 루앙남타 이런 도시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430개 중에서 69개를 추리는 것이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1: 역사, 문화, 지형, 뭐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여행지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0: 제가 그 석사 과정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도 보고 베드로 눈물교회도 보고 하면서
1: 네.
0: 그 젊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도시의 맛 책에 제일 첫 번째 도시로 예루살렘을 선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입니다.
1: 그렇군요. 예루살렘도 어쩌면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공간 이런 것들은 꼭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중에서도 최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축물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들을 따라가면서 도시들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완공이 선언이 됐어요. 원래도 유명한 건축물이었긴 합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근데 이번 소식이 특별히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겠죠.
0: 그렇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1926년에 타계를 합니다.
1: 네.
0: 근데 올해가 가우디 사후 그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2024년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그 재단과 건축위원회가 2026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882년에 착공을 했으니까 올해가 그 만으로 144년이 되는 해입니다.
1: 네.
0: 물론 그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도 왔고 또 스페인 내전도 생기고 또 경제 위기를 겪고 또 가장 최근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
1: 그렇죠.
0: 있지 않았겠습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을 다 뚫고 144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1: 그렇죠. 말씀하신 팬데믹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144년 동안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144년 동안 이게 중단되지 않고 완공이 되기까지 어쨌든 버텨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원동력은 뭘까요?
0: 역시 그 열망이죠. 우리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천재를 카탈루냐의 바르셀로나가 보유를 했고
1: 네.
0: 그 천재의 작품을 언젠가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완공에 대한 열망이 올해 진짜 완공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품었던 원대한 꿈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저는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1: 국민적인 열망. 알겠습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어요.
0: 아유, 너무 아름답죠. 네,
1: 완공이 돼서 가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데 완공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남은 작업들은 있다면서요. 내부 공사나 그런 작업들이.
0: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 18개 첨탑 중에서 네. 그 맨 마지막에 첨탑인 그 예수님의 첨탑이 완공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첨탑 모두가 완공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완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또 축성미사도 교황께서 와서 하신 거고요. 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뭐 스테인드 글라스의 채광을 조절하는 문제도 있고 예. 또 제단을 꾸미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당 주변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또 직접 사는 분들도 있는데 예예. 그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또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하려면 이런 분들하고요. 또 법적인 문제, 뭐 부동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
1: 성당의 주변에 이제 거리를 만든다거나 입구까지의 또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0: 그렇습니다.
1: 그 주변 사람들과의 또 소통도 있어야 되겠네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완공은 됐지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적어도 2034년 정도는 되어야 완공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0% 중에서 한 80%는 된 것 같고요. 예. 나머지 20%는 내부의 문제, 네. 또 어떤 조경의 문제, 또 주변의 어떤 부동산의 문제 그런 게 있어서 한 20%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1: 그 20% 남은 거는 한 2034년까지 한 8년 정도는 더 있으면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이제 완공이라고 우리가 정식 완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완공의 상징이 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첨탑이라고 하셨어요. 이 첨탑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네. 이 18개의 첨탑 중에서 12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4개는 그 신약성경의 사대복음서를 쓴 마테마가 요한 누가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개에는 성모 마리아의 첨탑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완성이 된 중앙의 첨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첨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첨탑이 완공이 됐다.
1: 가장 마지막에.
0: 그렇습니다. 네. 이 땅에서 땅으로 온 이 메시아의 첨탑이 완공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첨탑의 이 높이가 172.5m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 172.5m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이 왜 175m로 끊었는가.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바르셀로나에는 해발 173m가 되는 그 몬주익 산이 있는데요.
1: 몬주익 언덕.
0: 그렇습니다.
1: 많이 들어봤죠. 우리 황영조 선수가 달릴 때 마라톤 달릴 때.
0: 황영조 선수의 석상도 거기 있는데요. 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몬주익 산의 해발이 그 173m입니다. 예.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가우디는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아. 그래서 여기도 고도의 과학이 전 들어있다고 봅니다. 173m가 아니라 175m로 했다.
1: 172.5m.
0: 172.5m로.
1: 0.5m 낮게 설계를 한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인간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이 빚은 산보다 높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0: 인간의 겸손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몬주익의 몬이 이제 산이란 뜻이고요. 네. 그 주익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몬주익 산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가면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19세기에 그러니까 144년 전에 설계한 건축 구조학적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특히나 이게 첨탑을 만들려면 이게 석조 건축물이니까 하중이 있을 거란 말이죠. 되게 무거울 텐데.
0: 맞습니다.
1: 그거를 무너지지 않게 144년 전에 계산을 해냈던 그 기술이 지금도 통용이 된다는 거죠. 현대 건축공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봐도 그 설계가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와 그거 어떻게 다 계산을 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재고요. 그때의 그 원형 골격은 비록 외형은 좀 디자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골격이 벌써 그 옛날에 140년 전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게 참 계산을 해냈다는 거니까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 건물 곳곳에 수많은 조각과 상징들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뭐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가족 성당을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가족 성당이 되는데

0: 예.
1: 많은 사람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스톤 바이블, 돌로 된 성경이다.
0: 예.
1: 돌로 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에게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의 모습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한 베드로가 이렇게 흐느끼는 장면도 있고요. 표정이 되게 리얼한데요.
0: 예, 예.
1: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 죽여놓고 그 옷을 나누는 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얼마일 것 같아. 그런 로마 병정까지도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또 알고 보면 너무 감동이 오는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주요 장면들을 다 조각으로 남겨놓은 그런 것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처음부터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0: 예.
1: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 호세 마리아 보카베아라고 하는 출판업자와 그 당시에 그 로드리게스라는 그 신부가
0: 예.
1: 의기투합을 해서 모금을 통해서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원래는 1882년에 프란시스코 델 비아르라는 건축가가 첫 삽을 펐습니다.
0: 예.
1: 착공을 했습니다. 거의 1년까지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공사비 문제도 걸리고
0: 네.
1: 또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이 만든 의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이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883년에 그 당시에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있던 이런 가우디가 새롭게 총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어진 거니까 아주 엄밀히 따지면 맨 처음부터 가우디가 한 것은 아니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0: 처음 설계한 대로 됐다면 어쩌면 평범한 성당 중에 하나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예. 이 비아르는 이걸 고딕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0: 아.
1: 기존 성당과 비슷하게
0: 네네.
1: 고딕 양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가우디가 맡으면서 어떤 모더니즘을 접목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탈루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이곳에만 있는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였나요?
0: 진짜요.
1: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0: 신의
1: 것 같습니다.
0: 신의 손이 개입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고딕이라고 하면 직선들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느낌의 건축 양식인데.
1: 맞습니다.
0: 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정말 곡선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가우디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1: 네.
0: 성당이잖아요.
1: 곡선과 직선이 절묘하게
0: 조화가
1: 이루어진 네. 그런 것입니다.
0: 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해하려면 가우디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건축가인지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가우디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창시자로 추앙을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카탈루냐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0: 네.
1: 바르셀로나 남부 도시인 그 레우스라는 곳에서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신 겁니다. 74세를 사신 거고요.
0: 예.
1: 그런데 이분이 몸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태어나서 그 소아 류마티스를 앓아서
0: 네.
1: 평생 고생을 했고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그 구엘을 만났죠. 에우세비 구엘이라고 하는 이 평생의 후원자를 만나서
0: 예.
1: 이 사람 덕택에 그 예술혼을 불태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참 그 예술을 알아주는 후원자 페이트론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너무너무 필연적이고
0: 네.
1: 좋다라는 저 생각이 들고
0: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잠시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도시인문학자 정희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 그리고 도시가 품은 건축물 중에 성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우디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우세비 구엘이라는 후원자를 만나서 예술혼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8: 그렇습니다.
7: 네,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이 가우디가 만약에 에우세비 구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7: 예.
8: 이 에우세비 구엘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가서 그 스페인관에 들렀더니 엄청난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그 캐빈의 장을 발견합니다.
7: 네.
8: 그 장을 발견하고 수소문을 한 거죠.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수소문을 해서 바르셀로나에 돌아와서
7: 예.
8: 결국은 6살 어린 동생이죠. 그 가우디를 만나서 가우디를 계속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에우세비 구엘이 어떤 이 사람 이름을 딴 구엘 공원이 그 바르셀로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우디는 이렇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학교를 제대로 마쳤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르셀로나 시립건축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7: 예.
8: 또 어느 정도 집안으로부터 선조로부터 그 예술가의 DNA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우디의 할아버지는 그 도공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리 세공 장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솜씨
7: 네.
8: 이런 것들은 저는 받았다고 보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우디한테 졸업장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치광이한테 주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시간이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입장에서 봐도
7: 네네.
8: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고 하니까
7: 학교에서부터 재능이 정말 남달랐고 독특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나 보군요.
8: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7: 그러니까요.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병약한 장애인이었던 이 가우디가 뭐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그리고 구엘 공원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7: 네.
8: 참 이게 불행하죠. 이 여러 가지 명성도 얻고 했지만 죽을 때는 그 빈민병원에서
7: 네.
8: 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7: 네, 그 의외로 쓸쓸한 모습이었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 1926년에 그 6월 7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짜인데요. 그 산트 펠립네리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7: 네.
8: 집에 가지 않고 곧바로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에 이 노면 전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졌겠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니까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이 신분증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총감독이 맞냐 이런 거 상상을 못하고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약간 정이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불러서 태우려고 했는데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고 왜 승차 거부를 했냐 그러면 요금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또 병원에서 입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네. 왜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돌다가 빈민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자식이 없었던 이 가우디를 조카하고 외숙모가 와서 알린 거죠. 가우디는 총감독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예. 좋은 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우디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바르셀로나라면 도시의 미래가 없다.
9: 예.
8: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3일 후 1926년 6월 10일에 빈민병원에서 타계를 하게 되고 사람이 죽으니까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가우디의 시신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하에 안장하게 되는 것이죠.
7: 생애 당시에도 유명한 건축가였을 텐데 그리고 부도 좀 축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쓸쓸한 생애를 마무리를 한 그런 느낌이네요.
8: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많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9: 예.
8: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작 돈은 없었던 것이죠. 아.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7: 그렇군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144년 만에 완공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34년까지는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8: 네.
7: 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상징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도시들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많다고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일수록 중심에 성당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르셀로나를 넘어서 유럽의 대표적인 성당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후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일까요?
8: 유럽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성당들이 많이 있죠. 네. 뭐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거행된 그 비엔나의 성 스테판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 루터교의 총본산으로 여겨지는 헬싱키의 루터란 성당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역시 더 극적이고 역사적이고 강력한 스토리텔링으로 가득 찬 네. 그런 성당을 그 선정을 했는데요.
7: 예.
8: 거기가 바로 그 안달루시아 지방. 아직 스페인을 못 떠났습니다. 스페인의 저 남부 지방 아주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에 있는 그 세비야 대성당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7: 그렇군요. 세비야 대성당 하면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8: 그렇습니다.
7: 네, 맞나요?
8: 맞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요 안달루시아 지방이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페인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요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질적인 언제나 분리 독립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안달루시아의 네. 그 플라멘코도 있고요.
7: 네.
8: 또 타파스도 많이 주고요. 또 다른 데서는 그 금지된 투도 볼 수 있고 그런 장소인데
7: 네.
8: 여기에 그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가 또 대항해 시대에 어떤 전초 기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7: 예.
8: 그러다 보니까 이 세비야를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었고요. 세비야는 뭐 너무 유명하죠. 그 유명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바로 그 세비야고요.
7: 네.
8: 또 BJ의 오페라 카르멘의 배경이 된 곳이 또 세비야고요.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피가로의 결혼도 또 이 결혼도 세비야가 또 배경이지 않습니까?
7: 역사적으로 계속 주목을 해온 도시네요.
8: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비야 대성당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비야 대성당 안에
7: 네.
8: 또 콜럼버스의 그 무덤이 또 있는 것이죠.
7: 네. 세비야 대성당을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 위에 고딕 양식을 얹어가지고 건축 모양이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 정확하십니다. 네. 아니,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7: 네.
8: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한테 700년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7: 네.
8: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을 국토회복운동, 스페인 말로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요. 레콘키스타 네. 국토회복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700년 만에 이렇게 몰아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동안 약간 한이 맺힌 겁니다. 한이 맺혀서 네. 기존에 있던 모스크를 아직 부셔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만 부시고 나머지는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요 세비야 대성당에 그 하랄다 종탑이라고 있는데요. 예. 요 하랄다 종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이슬람 모스크의 첨탑이었습니다. 그 마나레트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첨탑을요. 네. 그 마나레트를 파괴하지 않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만든 그 종탑이 되는 것이죠.
7: 그렇군요. 건축공학적 메커니즘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 맞습니다. 네,
7: 그 원래 있던 건축물에다가 새로운 양식에 전혀 다른 양식에 무언가를 증축을 해서 올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거기에도 좀 설계나 이런 계산들이 치밀하게 들어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8: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어려운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부시고 짓는 것보다
7: 그렇죠,
8: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과학이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7: 네. 근데 콜럼버스의 무덤 이야기를 해보면 왜 하필 이곳에 콜럼버스가 잠들어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8: 콜럼버스는 인류에게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지요.
7: 신대륙의 발견을 했으니까요.
8: 네, 인생이 네.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가 원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7: 예.
8: 이탈리아의 제노바 사람인데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포르투갈 선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항해술도 배우고 지도 제작 기술을 배웠는데 드디어 1492년에 기회가 옵니다. 스페인의 그 이사벨 여왕을 만나서 그 후원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7: 예.
8: 그래서 이 후원 계약을 맺게 돼서 어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신대륙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평민인데 나를 귀족으로 만들어줘.
7: 뭐.
8: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7: 예.
8: 또 신대륙에서 창출되는 모든 수익의 10%를 나한테 커미션으로 줘.
7: 오.
8: 이런 것도 넣고요.
7: 예.
8: 또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면 그 식민지의 총독으로 날 임명해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7: 네.
8: 그런데 그 스페인 왕실이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7: 아, 콜럼버스의 태도를
8: 네, 먼저 콜럼버스의 거예요?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과도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7: 네.
8: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을 표시를 하고 뭐 나중에는 법적 정치적인 투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세의 나이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7: 네.
8: 나는 스페인 땅에 묻히기가 싫다. 다른 나라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해에 있는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네.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스페인에서 예. 죽었지만 스페인의 다른 도시로 갔다가 유언을 따라서 도미니카에 갔다가
7: 예.
8: 도미니카에서 다시 쿠바로 갔다가 쿠바가 다시 독립을 하니까 세비야로 다시 갖고 온 시신이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죠.
7: 예. 유골이 그렇게 옮겨왔다는 말씀이잖아요.
8: 그렇습니다.
7: 그럼 우리가 그 유골이 진품인지 확인이 혹시 된 겁니까?
8: 확인이 뭐 됐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7: 과학적으로 막 DNA 분석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8: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그라나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라나다라고 다른 도시가 있는데 안달루시아지만.
7: 예.
8: 그라나다 대학교의 그 연구진이 그 후손들의 DNA 또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그 콜럼버스의 그 유골이 맞다.
7: 오.
8: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일단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7: 근데 굉장히 해안을 발휘해서 잘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8: 네.
7: 근데 이게 뭐지? 묻히는 게 이렇게 땅 위에 딱 묻힌 게 아니라 뭐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려 있다면서요?
8: 들려 있습니다.
7: 네.
8: 어느 정도로 이제 스페인한테 배신감을 느꼈냐 그러면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고 싶지가 않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7: 네.
8: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세비야에 갖고 와서도
7: 네.
8: 그 시신이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 관을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들어서 구조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네 개 왕국, 까스티아 왕국,
7: 네.
8: 아라곤 왕국,
7: 네.
8: 또 레온 왕국, 나바라 왕국의 왕들이 그 콜럼버스의 그 관을
7: 네.
8: 들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7: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8: 네.
7: 유구를 모신 거예요.
8: 네.
7: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합리적으로 잘 해안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 땅을 밟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스페인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8: 그렇습니다. 네. 유언도 따라주고.
7: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또 콜럼버스를 스페인에서 뺏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우리 땅으로 가져와서 유골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자. 네. 굉장히 생각을 잘 해낸 것 아닌가. 스페인 입장에서.
8: 네. 네. 그렇습니다.
7: 알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두 개의 성당을 우리가 알아본 셈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그리고 세비야 대성당. 이번에 좀 다른 나라로 가볼까요?
8: 네.
7: 어떤 도시를 가면 좋을까요?
8: 이번에는 그 독일 서부의 그 베스트팔렌 지역에 있는 큰 도시 그 쾰른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쾰른은 그 독일에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 쾰른이 BC

0: 38년경에 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 쾰른에 바로 쾰른 대성당이 지어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고딕 양식 성당의 걸작이고요. 그리고 1248년에 착공을 해서 1880년대에 완공이 됐으니까 약 600년이나 걸린 어떤 그런 성당이고요.
1: 이 성당도 오래 걸렸군요.
0: 네. 네. 그래서 첨탑의 높이가 157.4m이니까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2위였는데 네. 이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때문에 3위로 밀려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1: 쾰른 대성당 보면은 색깔이 좀 검정색인데 원래 검정색은 아니었다면서요?
0: 원래 검정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95%가 불탔습니다. 그 불타는 와중에 그 분진들, 연기들이 원래는 하얀색이었거든요. 네. 하얀색이었는데 그 하얀색의 사암을 그을리게 만든 것이죠. 인류의 아픈 흑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 뭐 그런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검게 그을렸다 그러면 세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놔두는 걸까요?
0: 지금 그래서 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네. 이 세척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세척 작업을 해요?
0: 네. 근데 그게 함부로 하면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고난도 과학이 여기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세척을 해서 그래서 일부는 하얀 게 있습니다. 하얀 예.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정면 그 정문 왼편에 있는 기둥은 이렇게 하얀색이 되었죠. 그래서 세척을 하는 이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아, 재밌네요. 또 가볼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르셀로나의 뭐 세비야 그리고 독일의 쾰른 이렇게까지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 주실 곳을 하나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역시 그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1: 예.
0: 또 전 세계 모든 카톨릭 신자의 신앙의 중심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르네상스 건축의 최고봉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1: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이라고 하면 비교적 뒤쪽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그 성당들에 비해서는
0: 맞습니다.
1: 그렇게 지어진 거네요.
0: 네, 1500년대니까요. 비교적 네. 근래입니다.
1: 그러면 규모나 뭐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거대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1: 카톨릭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카톨릭의 본산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의 발상지가 그 네.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 또 그 이탈리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 예.
0: 이 성당이 고딕 양식이 아니라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결합된 아주 아름다운 미적으로 아름다운 성당인데
1: 네.
0: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1: 예.
0: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길 이렇게 쭉쭉 뻗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1: 예.
0: 원인이 있고 결과만 있습니다. 응징만이 있는 것이죠.
1: 예.
0: 이런 게 고딕 양식입니다.
1: 그런 의미군요.
0: 예. 고딕 양식이 주로 오래된 성당이 많고요.
1: 예.
0: 이 바로크 양식이나 이 르네상스 양식은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둥글둥글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게 많이 들어간 것은
1: 그쵸.
0: 이 르네상스 양식이다, 바로크 양식이다. 요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유럽의 그 성당 투어가 되게 그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1: 돈 모양이 많고 이게 돈 모양이 있으면 바로크나 이쪽 양식이고 르네상스 양식이고.
0: 네. 네.
1: 뾰족뾰족하고 직선으로만 돼 있으면 고딕 양식 이렇게
0: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1: 예, 그 말씀하신 세비야 성당과 쾰른 대성당은 고딕 양식인데 성 베드로 성당은 바로크 양식과 그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0: 네,
1: 예. 그거는 그냥 시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0: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인간은 생각을 한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신의 세계를 따라가지 않는다.
1: 르네상스 문화의 영향이겠군요.
0: 네. 그래서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불규칙하게 생긴 그 조개를 의미합니다. 조개 껍질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진주를 의미하는데요.
1: 예.
0: 근데 진주가 이렇게 균일해야 되는데 균일하지 않은 것이죠. 균일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다.
1: 네.
0: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양식인데 비단 뭐 건축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에도 적용이 됩니다.
1: 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베르니니 뭐 이런 수많은 천재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거장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어떤 일개 도시나 일개 무슨 재단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천재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재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 네.
0: 또 천재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또 벌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 나는 저 예술가보다 또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영향력들이 선순환 되어서
1: 네.
0: 더 아름다운 성당이 완성이 되는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더 멋있게 탄생시킨 것이죠.
1: 네. 근데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 시대에 따라서 달리 사람이 바뀌어가면 양식도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도 조금씩 사람마다 좀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묻어날 것 같아요.
0: 네.
1: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가우디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건축가들의 좀 스타일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누가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가의 취향과 입맛이라는 것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사그라다 말씀하신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경우도 순환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의 제자인
1: 네.
0: 호셉마리아 수비라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가 돼서 만들었는데요. 물론 다른 조각가도 참여를 했지만.
1: 네.
0: 근데 수비라치의 순환의 파사드를 보면 가우디가 만든 탄생의 파사드하고 좀 다릅니다. 탄생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그런 조각인데
1: 네.
0: 이 순환의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막 각지게 나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턱도 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막 비평을 한 거죠. 왜 원형을 안 살리느냐, 왜 죽이느냐.
1: 네.
0: 그런 것을 보면 그 계획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이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성베드로 대성당에도 약간 그런 게 묻어나나요?
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베르니니가 거의 기둥 같은 것을 만들고요. 외부 광장을 조성할 때
1: 예.
0: 그 아마 다른 사람이 했다면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베르니니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1: 네, 우리가 성당을 돌아볼 때 아, 이 부분은 어떤 건축가가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고 저 부분은 또 어떤 건축가가 스타일이 묻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도시인문학자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 도시 그리고 도시에 담긴 건축물 중에 성당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한 시간이었지만 유럽을 쭉 둘러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리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2601님이요. 또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스페인. 스페인 여행 가서 다 보고 왔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다시 가고 싶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여행지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인 것 같고요. 다시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아 여기 처음이지만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끝곡은요. 화사의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과학 저 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는 엿새 만에 퇴원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어제 하루 동안 10% 가까이 폭락하며 역대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이었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조성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투자 로드맵을 논의한 데 이어서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을 받은 핵시설에 대해서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게 아니라는 이란 측 주장이 틀렸다면서 이란이 맞다면 지금 즉시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엿새간의 입원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3: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2: 새 대표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미리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더욱 부각했습니다.
3: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2: 이른바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 동지적 관계를 언급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대표로서 추진한 1인 1표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선명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8일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대표는 오후 국회로 출근해 당무에 복귀할 전망인데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기한은 이미 넘겼다며 22대 국회 후반기도 발목 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꿈은 꿀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조정식 의장은 여야에 오늘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남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내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지방투자계획을 논의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3: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남 지역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너무 늦기 전에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조 원을 들여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생산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아우르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며 5극 3특 지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충청권 반도체 공장 유치도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만나 대규모 투자 로드맵을 전해들었으며 내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면담하며 구체적인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삼성과 SK의 지방 투자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기조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개편을 포함해 정말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할 예정이고 지혜들을 많이 모으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란 핵시설 사찰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전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영구적인 핵사찰을 이란이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핵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사찰 계획은 없다는 이란 측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란 측 주장이 맞다면 지금 즉시 협상을 취소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한다면 진행되고 있는 협상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이란이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관들이 실제 현장에 언제 도착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 사찰단 활동이 시작될 거라던 벤스 부통령의 전날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2: 뒤에 간다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조사관들이 이란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이익을 안겨준다는 공화당 내 비판은 반박했습니다. 설령 내 친구라 할지라도 비판적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듯 제재가 풀리는 이란의 자금은 옥수수와 밀 등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0, 반대 48로 공화당 의원 4명이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징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추후 양국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5: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속 협상 기간 60일이 지나면 항로 안내 등 각종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이란의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 국제수로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통행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행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하지만 이미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관련 서비스와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를 요구하는 이란 측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해협 개방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금도 이란은 선박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조율에 따라 매일 제한된 수의 선박에 대해서만 해협 통과가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선박과 선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란 측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기관총 공격으로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장대원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반면 헤즈볼라는 시신을 수습하던 민간인들이 공격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갈등 완화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총격이 발생한 건데 향후 양측의 추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한국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협 안쪽에 남은 한국 선박은 18척으로 줄어들었으며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 승선자를 포함해 108명입니다. 앞서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HMM의 컨테이너선 다운호와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셜 글로리오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셜 글로리오는 다음 달 중순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제해사기구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만 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3일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역내 모든 연안국과 미국, 해양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통제 취약기관인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7월 정도에는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련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도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입니다.
2: 지난 주말 전남 곡성의 한 테마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두 형제의 부검 결과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에 머물면서 무덥지는 않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밤사이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경남권과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0: 낫겠습니다.
1: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대부분 새롭게 선임될 전망입니다. 민영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어제 목포 MBC에서 녹화한 특별 대답에서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들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관 체계로 재편되는 만큼 대부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시장과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선임 과정에는 시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 당선인은 주청사 논란과 관련해 3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라서 무한청사의 기능 축소는 없을 것이라며 AI 산업 관련 기능을 배치하는 등 오히려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을 두고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서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세로는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지방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과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주사무소를 광주에 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남도 선관위의 총무, 선거, 지도, 홍보 등 4개과 40여 명 가운데 지도과 내 1개 팀, 7명 안팎의 인원만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며 기존 청사에서는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특별시 설치 시 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날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폐지됩니다. 제10대 무안군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무안군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군공항 이전이 추진될 경우 소음 피해와 개발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민영배 당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발전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요구라며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총연맹 소방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젊은 소방관의 사망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소방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까지 곳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2: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

0: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뛰죠. 야구 선수도 홈런을 치면 의기양양 어깨를 쭉 펴니다.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면 씩씩해지는데 순서가 반대로도 되고 뭐 마찬가지라네요. 어깨랑 가슴을 쭉 펴서 당당한 자세를 만들면 적극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이번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관객들의 바이킹 노젓기 응원법이 대히트라죠. 우리도 내일 어깨 딱 펴고 승리를 향해 노를 저어야죠.

0: 수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숨이 턱까지 차도 힘차게 노를 저가자 월드컵 응원송으로도 썼던 박현빈의 빠라빠빠 듣고 왔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니까 오전 또 10시거든요. 우리 손트라가 아마 그 결과 이후에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 일단 경기 시작부터 어깨랑 허리 딱 펴고 미리부터 당당한 마음, 씩씩한 자세로 나서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이제 경기를 볼 때 꼭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 지면 혹은 무승부하면 되게 아쉬워하고 에이, 안 봐 이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내일은 저희가 지지만 않으면 무승부까지도 그리고 뭐 승은 당연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32강에 이번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막 꼭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버텨서 정말 좋은 모습,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5245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데 배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네요.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예, 저도 지금 갑자기 딱 허리를 좀 곧게 펴고 이렇게 또 배에다가 힘을 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죠. 네, 그만큼 이게 영향이 큽니다. 1320님께서 전 2002년도에 한국에 없어서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엔 열심히 응원합니다.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해주셨고요. 우리 김현희님께서 방금 전에 어깨 쫙 펴고 가슴을 활짝 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온다 했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했는데 맞아요. 그 이 적극성을 좀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대로 줄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이 작은 행동 하나 우리가 왜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근데 뭐 웃을 때는 근육을 훨씬 덜 쓰고 찡그릴 때는 근육을 엄청 많이 쓴다. 아우 이거 주름에도 연관이 있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도 연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이 얘기 들은 김에 딱 어깨 좀 더 펴보도록 하고 가슴도 딱 이렇게 활짝 펴고 예, 스트레스도 줄이고 말이죠. 2554님께서 방금 구미에서 당진으로 출발했습니다. H제철 퇴직자 대상 AI 강의하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떨리고 설렘 폭발이에요. 비장한 각오로 가는 길 빠라빠빠 이 음악이 힘이 되네요. 요새 또 분명히 여기저기 회사에서 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나 이런 공부를 또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이 AI가 이제 없어지면 뭐 예전에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만 없어져도 얼마나 불편할까 했는데 곧 있으면 AI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축구나 스포츠는 기세로 몰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일상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점심 든든히 먹고 텐션 유지하면서 기세 한번 몰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3부에는 또 스포츠하고 관계가 많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이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손트라 유튜브로 보면서도 들으시면 더 좋다는 거. 지금 벌써 한 천 분 정도 들어와 주시는데 이게 딱 보면 점심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점심 먹으면서도 보면서 들어도 좋다. 함께 해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 세라하임,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온스 글로벌,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0: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12시 30분 15초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얘기를 들었지만 대부분 뭐 집밥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쉬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2시 20분부터 함께 하거든요. 오후 2시 20분부터 함께 하는데 그때 받는 사연들 또 되게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더 의미 있게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0467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댄스 연습하고 기다렸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문화회관 무대에 섰는데 제 이름 민솔 응원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무대에서 연습한 대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솔님 화이팅이요. 8770님은요 지금 부산에 도착해서 일 보고 제첩국 먹은 후 출발하려고요. 함께 온 직원이 이 라디오를 듣자고 하네요. 문자도 보내봅니다. 윤창섭 드림. 우리 창섭님이 이 라디오 청취자분의 동료 함께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우리 8770님도 손트라 매력에 푹 빠지시길. 근데 다음 주에는 2시 20분이다. 계속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911님께서 자취 7개월 차인데 부침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도전해봅니다. 김치에 냉동새우 넣고 부쳐볼게요. 노릇노릇 맛있겠죠. 근데 뭐 안 해보셨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침개도 많이 태워봐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너튜브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손에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사연이 왔어요. 어제 방송에서 비름나물 말씀하셨는데 언니한테 온 택배를 열어보니 비름나물과 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우리 언니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언니가 알려준 대로 고춧가루, 간장, 마늘, 들기름 넣고 무쳤는데 쌉싸름하면서 고소하네요. 언니 고마워. 오이진 썸 듣고 싶어요 하면서 오이사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어제 손트라 비름고수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알려준 레시피랑 비슷한데 뭐 물론 나물 뭐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이 비름나물만의 그 쌉싸름한 게 또 매력이긴 합니다. 이렇게 어제 함께 했으면 또 오늘 어제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얘기한 거 내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트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첫 번째 신청곡 오유진의 썸 듣고 올게요.

0: 오유진의 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2269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순천입니다. 처음 참여해봅니다. 트롯이라 참 좋아요.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 늘 응원할게요 하셨어요. 아, 이 트롯의 또 매력은 있죠. 확실히 있고 이 지금 조금 나른해지는 점심시간 조금 흥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따라 부르기에도 쉽고 그냥 뭔가 내 얘기, 내 동네 친구 얘기 이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얘기여서 위로도 많이 되고요. 4239님께서 산에 오르고 있는 중인데 맨발 걷기 하시는 어느 분이 길을 저희 집보다 더 깔끔히 쓸어 놓으셨네요. 신발 신고 걷기 죄송할 정도로요. 이게 그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신발 신고 올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맨발이다 보니까 뾰족한 돌 하나만 있어도 잘못하면 상처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등산길에 이거 앞에 있는 걸 쓸어서 걸으시는 이 모습, 와, 참 주위에 이렇게 마음씨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또 이렇게 감사함을 전하네요. 5294님께서 이탈리아 여행 6일차, 지금은 새벽 5시 25분 손트라레 미니앱으로 듣고 있어요. 새벽에 손트라레 들으니 꼭 집에 있는 듯 편해요. 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날씨라 오후가 되면 녹초가 되지만 동행한 분들과 카페에서 하하호호 하는 것도 좋고 식사와 곁들여 와인 한잔 마시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땀을 줄줄 흘리며 걷자니 극기 훈련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행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새벽 5시 25분에 한국에서가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미니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시 우리 3시부터는 지역 방송 때문에 끊길 수도 있는데 미니 앱을 통해서 한다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 이탈리아 여행 부럽네요. 우리 계속해서 2부에서도 함께해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0: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1: 오두리입니다.
0: 솜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자, 늘 궁금해하는 오늘의 미션은 혹시 호들갑 잘 떠시나요? 호들갑 떨기 미션. 이게 무슨 미션이냐, 뭔 소리야? 너무 궁금하시죠? 자, 제가 전화를 걸 겁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예, 이분도 전화가 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먼저 대표적인 여름 동요 초록바다를 불러드릴게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러면 아, 나는 그 차 초록빛 바다? 그럼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그 손을 담근 것처럼 아차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 뜨거 해도 되니까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의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딱 불렀는데 갑자기 건조하게 차갑죠 초록빛 맛다 거기 그 손 담그면 춥던데 이러면 실패입니다. 혹은 갑자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이렇게 따라 부르면 그것 또한 실패고요. 아시겠죠? 아, 우리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우선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목욕 의자까지. 저희가 이때까지 딱 한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미션을 실패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아무리 많아도 두 번이었는데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계속 의도를 막 이제 유도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못 받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그 다음 분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68로 시작해 주시고요. 내가 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남편 휴대폰 말고 아내 휴대폰 말고 그 문자를 보낸 휴대폰 말이죠. 자, 아차차 아우차 이거 호들갑 장전해 주시고요. 바로 전화 갑니다. 도전. 오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손트라 정치하면 해냅니다.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2: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0: 잠시만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 차례 못 받은 적은 있어도 이거는 초록색 버튼이 아니고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 방해금지 모드 한 거 아니에요? 이분 두 번 전화해야 될 텐데. 안 돼요? 이거 방해금지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 이분께서 여기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7698님 새싹이셨어요. 심지어 그 해운대 앞에 진짜 유명한 그 오션뷰의 그 호텔에서 야 근무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문자를 보내주시

0: 쉬었는데, 아, 이렇게 아쉽게 되네요. 아마 일하는 중이셨던지 아니면 또 이제 고객을 이제 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하지만 이 다음 분에게는 또 행운이 주어집니다. 선물 하나 더 얹어서 바로 다음 분 갑니다. 댓글에 호텔에서 호들갑은 어려워요 라고 그렇긴 하겠네요.
1: 안녕하세요.
0: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1: 아이 시원해 시원해 나오신
0: 아이 시원해 시원해 이거는 호들갑보다는 약간 애교 같았는데 그래도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반가워요. 아니, 아주 짧고 굵게 저 목욕의자 필요해요. 전화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저희
0: 소개.
1: 아버지가
0: 네.
1: 92세인데요. 저희가 집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
0: 92이시라고요?
1: 예, 근데 그 목욕의자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거
0: 네.
1: 내가 딱 필요하다. 그 생각이
0: 아우,
1: 되었고,
0: 맞아요.
1: 문자했어요.
0: 아, 저희가 그또 드리는 목욕 의자는 그 목욕탕에 있는 그 작은 플라스틱 그게 아니고 좀더 좋은 거여서.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서 세탁소 하고 있는 56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세탁소
1: 네.
0: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만으로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0: 20년이요.
1: 네.
0: 그러면 거의 뭐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1: 예,
0: 그때쯤이었을까요?
1: 맞아요. 예.
0: 아, 혹시 그러면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
1: 아,
0: 일하시나요?
1: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0: 네.
1: 이제는 좀, 이제 요즘 덜 바빠서,
0: 네.
1: 남편은 이제 투잡해요. 다른 거 하고,
0: 이야,
1: 오후에 합류하고.
0: 정말
1: 그렇게,
0: 그렇군요.
1: 예.
0: 아, 근데 이번, 아니,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다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덜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지, 아무래도.
0: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냥 티셔츠 다 빨아버리니까 그런가요?
1: 뭐 요즘은 기능성 소재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0: 네.
1: 집에서 많이들 하시고 세탁기가 일단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집에서 많이들 하시는 편이죠.
0: 예, 하지만 또 이제 세탁기가 할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1: 네.
0: 아, 그거를 또 이제 완벽하게 또뭐 수선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아, 안 빠지는
1: 네.
0: 얼룩도 빼주시고 그리고
1: 네.
0: 특히 요새 비싼 옷 우리가 명품 옷 하나씩만 이렇게 장만 하고 있다 치면 그런 거는 진짜 잘못 빨았다가는 바로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1: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많이 맡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그, 지식들이 많으셔갖고,
0: 네.
1: 아, 이거는 내가 못한다 하면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0: 아, 그러네요. 아,
1: 네.
0: 근데 그러면서 일할 때마다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함께 하셨나요?
1: 저희는 그냥 MBC 그냥 고정으로 틀어놓고,
0: 네.
1: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틀어놓는 편이에요.
0: 아,
1: 그래서,
0: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딱이 타이밍 때, 목욕 의자를 선물로 주고 있네? 해서 이렇게.
1: 예, 그 말에 딱 바로 문자 보냈어요.
0: 와, 다른 건 미션에는 단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으신 거고요.
1: 예, 한 번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0: 예.
1: 그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안될것 같은 생각이 늘 들었었어요. 이것도 될 거라고 생각 안
0: 아,
1: 했는데.
0: 그러면 한번 짧게 해볼게요. 저 푸른 초원 후에 따라라라라라.
1: 그림 같은 집을 짓고,
0: 야! 아, 하실 수 있네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첫 용기가 필요한 거지. 뭐 다음에 심심하다가 이런 거 해보네 하면 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1: 네,
0: 아,
1: 알겠습니다.
0: 근데 우리 손틀아 다음 주부터 시간 바뀐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오는지 아세요?
1: 2시 20분?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어젠가 제가 그 바로 통화를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듣고 계셨는데. 못 들었어요. 이러시면서 얘기하길래 다시 한번 좀 재차 안내해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끝으로 방송 통해서 한마디 좀 해보실까요? 뭐 부모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남편이라든지 가족에게든.
1: 예, 저희 남편이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또 밤늦게까지 또 가게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덥고 힘들 때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위하는 편이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0: 아우.
1: 사랑해요.

0: 우리 오늘 통화하면서 느낀 게 진짜 여기 세탁소는 이분과 잠시 얘기하면 신뢰가 가서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예, 너무 마음이 선한 분 같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행복 또 찾아오게 돼서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주거든요.
1: 아,
0: 근데 목욕 의자로 바꿔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요. 손트라 많이 응원해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네,
1: 화이팅!
0: 화이팅! 아, 우리 0392님께서, 들으시고, 손트라 2시 20분에 하면 더 좋아요. 더, 12시 점심시간에는 매일 점심 차린다고 이어폰으로 들어도 잘못 들을 때도 있는데, 2시로 가니까 열심히 들을게요. 손트라 화이팅! 변함없이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식당도 12시 이때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니까, 한 2시, 3시 정도 돼야지, 보면 그 직원분들도 그때 막 식사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딱 라디오 들으시고, 쉬면서 조금 쉬시면서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더 듣는 통계적으로도 더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 우리 1312님께서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대구에서 충남 부여로 가고 있는데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한컷 찍어서 보내봐요. 신청곡 김용빈의 금수저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마치 무슨 필터를 씌운 듯이 너무 맑은 하늘. 구름도 적당히 다 있고 너무 예쁜데 드라이브 할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모두 마음만큼은 다 금수저잖아요. 네, 김용빈의 금수저 띄워드릴게요.

0: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5724님께서 목포에서 학원하는 손트라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랑 승헌 아빠 이영한 씨 생일이에요. 학원 때문에 늦게 퇴근하다 보니 결혼 25년 동안 항상 맛있는 저녁 만들어 아이들 다 챙겨준 고마운 신랑이지요. 어젯밤에도 직접 만난 미역국 끓여 냉장고에 넣어준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수학쌤이라 잘 표현을 못하는데 오늘만큼은 용기내 말하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니 근데 정말 남편분께서 너무 자상하신 분이시네요. 에, 이렇게 25년 동안 항상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준다? 야, 이거는 전 이 정도면 거의 셰프 수준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랑 표현 고백이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께는 특별히 또 생일 선물로 오리 스테이크 그리고 또 남성용 속옷 세트 어떨까 하는데 좋아하시겠죠. 우리 1539님께서 처음으로 번지 휘트니스라는 운동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 소파에 쓰러져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죠. 네, 번지 피트니스 저도 해봤죠. 예, 정말 바지를 조금 잘 입으셔야 됩니다. 많이 아파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뉴스 듣고 아주 특별한 손님 21의 산드라 박씨와 돌아올게요.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7: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8: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9: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7: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MBC 한시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야간 중부

0: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 취역식을 열고 실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남포항 취역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벽한 복합 작전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해군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에 대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더 분명히 함으로써 군사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 호텔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송천동 7층 규모 호텔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업주와 부인, 아들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7층 규모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작동해 불길이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가 건물 안팎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수거래가 늘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의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하루 평균 잔고가 지난해 20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6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형식적으로 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탄력적,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하루 평균 잔고도 지난해 연간 9천억 원에서 지난달 1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통일교 지도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백억 원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그 첩보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트라가 맛집인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청취자도 게스트도 재방문 손님이 많다는 거. 오늘 아주 또 반가운 재방문 손님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1의 산드라박 씨가 벌써 도착해서 다람쥐처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우리 기다리는 동안 내가 사는 곳, 우리 동네 아니면 나의 고향에 이런 축제, 이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축제 자랑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유튜브 또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면서도 즐길 수 있으니 얼른 들어와 주시고 착석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알아. 아, 우리 손트라 전용 산드라박 등장송으로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나요? 달아달아.
1: 네, 얘기, 제 노래 같아요.
0: 얘기 이런 거 많이 옆에서 뭐 부르기도 했었죠.
1: 평생 예 듣고 있습니다.
0: 아, 평생 듣고 네. 있어. 근데 왜 했어요? 이러고. 트라우마 생기게 이거. 하여튼 밝고 환하고 화사한 우리 산드라박 씨가 손트라에 떴습니다. K-POP 레전드 비주얼 글로벌 스타 산드라박 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산드라박입니다.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벌써 근데 우리가 6개월이 됐는데 참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전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1: 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때 내가 좀 잘했는데.

0: 네, 그때 퀴즈도 너무 잘
1: 아니, 근데
0: 푸시고.
1: 퀴즈를 다 풀지 못해서
0: 네.
1: 자다가 벌떡벌떡
0: 아,
1: 깨요.
0: 그 정도로.
1: 네.
0: 역시 승부욕이 보통 승부욕이 아닙니다. 또 이게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늘 원래 워낙 동안이라서 좀 잊게 되는데 가요계 대선배님이죠. 데뷔 17년.
1: 네, 맞아요.
0: 근데 뭐 필리핀까지 가자면 한 22년.
1: 맞아요. 22년 차입니다.
0: 22년 차에 산타라 박씨를 또 손트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그 당시로 좀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 네.
0: 뭐, 처음 노래를 하게 된 계기, 그때 뭐 오디션 얘기도 하셨고, 이제
1: 네.
0: 활동 얘기도 해주셨지만, 21 때,
1: 네.
0: 이때 그 데뷔곡, 뭐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늘 올랐나요?
1: 아, 파이어.
0: 예. 네.
1: 데뷔곡 파이어 할 때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0: 엄청
1: 저희
0: 많이
1: 넷이
0: 했죠.
1: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연습을 하면서
0: 예. 네.
1: 준비를 한 너무너무 소중한 데뷔곡이었죠.
0: 그리고 그
1: 네.
0: 당시에는 무조건 라이브성 가수들. 그리고
1: 네.
0: 그때가 약간 좀 가창력, 댄스, 모든 걸다할줄 알아야지 성공하는.
1: 네네네네.
0: 아니, 오히려 성공하는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후배 가수들이 다그 기준을 맞추느라 엄청 노력할 수밖에
1: 그리고
0: 없었어요.
1: 힙합은 라이브죠.
0: 아, 그렇죠. 그리고 힙합은 가장 좋은 게 음원이랑 똑같이 가면 또 재미없잖아요.
1: 추임새 애드립도
0: 예.
1: 신나게 네 많이 해야 하고
0: 예.
1: 네 무대에 오르면 그때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0: 아,
1: 그런 게.
0: 자연적으로 나와요? 뭐
1: 네.
0: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또 이런 걸 해볼 것처럼 뭐 계획이 없어요?
1: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냈다
0: 예.
1: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죠.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고양이처럼 해보자.
0: 고양이처럼.
1: 네, 뭐 예를 들어
0: 예.
1: 오늘은 사자처럼 해보자.
0: 예.
1: 그러면 네명다 똑같은 그 포스가 나와요.
0: 아,
1: 네,
0: 진짜
1: 그런 식으로 저희는 들어가기
0: 신기하다.
1: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0: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 같기도 하고,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조금 컨셉이 좀안 맞을 때도 있었나요?
1: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리더 CL 양은
0: 네.
1: 좀더 카리스마 있는 고양이,
0: 아, 그러네.
1: 저는 조금 희말이 없는 고양이, 뭐 이런 식이지만 그래도
0: 약간
1: 큰
0: 각자만의
1: 그림은
0: 성향.
1: 맞잖아요. 네.
0: 그러네. 그것도 너무 재밌다. 저 이렇게 무대 위에 컨셉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의상과도 또잘 맞으면 더
1: 네.
0: 잘 어울리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워낙 너무 다양한 음악 방송을 가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나도 이런 좀 다양성이 있어야지 좀 재밌지 않았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이.
1: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곡으로 계속 활동을 하니까
0: 네.
1: 매 무대마다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네. 그 야자수 머리는 어떤 컨셉이었을까요?
1: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스타일리스트가 시켜서
0: 네.
1: 했는데 제 시그니처가 됐죠.
0: 네.
1: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묶는 게잘 어울리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0: 네.
1: 그 후로는 안 시켜도 엄청 묶었죠. 무조건 더 높게요. 막
0: 더
1: 이렇게.
0: 높게. 그러면 맨 처음에 갑자기 스타일리스트가
1: 네.
0: 오늘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갑자기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요. 올려. 올려. 그때 속으로 이거 안될것 같은데.
1: 너무 이상했죠.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0: 네.
1: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고 그
0: 네.
1: 당시에는 훨씬 더 말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아 이거는 좀 그런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때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0: 아, 그러네.
1: 네.
0: 근데 지금도 아예 어떻게 그 외모를 이렇게 지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도 너무 동안이고 지금 또 되게 머리를 내려서 되게 단아하게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1: 네, 단아한 모습이 익숙치 않지만
0: 네.
1: 요즘은 좀 단아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이상하게. 네.
0: 근데 그러면 지금은 스스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제일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뭘까요?
1: 제일 많이 바뀐 건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0: 마음가짐.
1: 그때는 무조건 완벽해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고
0: 네.
1: 좀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도 시작해보자 라는 좀 많이
0: 맞아.
1: 내려놓기도 하고요.
0: 그거를 저도 많이 깨닫고 얘기를 듣기도 하는 게,
1: 네.
0: 이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물론 좋죠.
1: 네.
0: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게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재미가 안 붙고, 불편하고.
1: 맞아요. 그리고
0: 그리고
1: 즐기지 못하니까 그
0: 맞아요.
1: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0: 네.
1: 네.
0: 근데 이번에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 그간 그 데뷔 22년 차 세월을 꾹꾹 눌러 담아서 새 싱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 네.
0: 산다라박 싱글 리프리즘 발매! 지난주 토요일에 공개가 되었는데
1: 네.
0: 우선 저는 그냥 살짝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전에 들었습니다.
1: 네.
0: 들었는데

0: 듣자마자 저는 오 이거 엄청난 도전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저, 네, 이번에 장르의 변화도 있고 네. 네, 도전을 했죠 제가.
0: 그리고 이 모든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더 큰 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하나의 도전을 한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에 도전을 했고 제가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은 곡이어서 네. 이번 앨범은 사실 이번에 낸 싱글이 앞으로 나올 미니 앨범의 3분짜리 티저예요.
0: 아, 네, 그중 3분짜리밖에 안 된다. 이야.
1: 네, 티저로 낸 싱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네. 네, 미니 앨범 그리고 정규 앨범까지 찾아뵙겠다라는 네.
0: 요새 또 밴드 음악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목이 일단 페스티벌인데 네? 장르를 두고 보자면 그냥 밴드
1: 메탈입니다.
0: 메탈까지도 가죠.
1: 네. 네,
0: 메탈입니다. 메탈이고 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누나 이거 아브릴 라빈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 너무 좋아했다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0: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맞아 그거야. 그냥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네네네. 그 꿈을 이뤄서 그런지 그래서 뭔가 이 앨범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물론 힘들기도 했고 제가 더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지만 훨씬 재밌었죠. 물론 부담도 있고 또 재미가 있고 근데 또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즐겁고 네. 네, 다양한 감정이 섞인 곡이에요.
0: 약간 느낌을 보자면 그냥 메탈 락이지만 그 시작은 네. 그 우리가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In or Out라는 노래 저번에 소개해드린 노래 네. 그 노래도 진짜 약간 그 시절에 약간 밴드 음악의 딱 베이스잖아요.
1: 네, 필리핀이 밴드 음악이 완전 메이저 음악이에요. 네.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네.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또 이렇게 티저 형태로 저 앞으로 이런 길을 가보고 싶어요 어때요 하는 약간 포문을 여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또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우선 페스티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아주 밝고 청량한 느낌의 또 이 리프리즘 버전으로 또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2023년에 처음 발표했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제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네. 페스티벌인데 그때는 지금 버전이랑 아예 달라요. 굉장히 밝고 귀엽고 네. 네, 상큼한 느낌의 곡이었죠.
0: 이게 참 또 살짝 들어볼까 하는데
1: 네.
0: 약간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또 네. 이게 지난 3년 동안 산다르박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1: 네,
0: 잠시 조금만 들어볼까요?
1: 네.

0: 지금 흐르는 것도 2023년의 네. 버전으로 아우 너무 밝고 경쾌하죠. 약간 귀여운
1: 같네요.
0: 느낌.
1: 네. 아, 귀여운 느낌. 같네요.
0: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1: 네.
0: 절대 아니 그냥 약간 청량함 그 자체인데.
1: 맞아요.
0: 아, 이 곡을 네. 또 다시 부른다고 했을 때 원곡자. 네. 엄정화 씨는 뭐라고 했나요?
1: 언니는 항상 축하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0: 네.
1: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나, 축하해라고 네. 네. 또 응원을 해주셨죠.
0: 그러니까요. 또 네. 너무 아끼는 후배가 또 이렇게 본인의 노래를 또 본인의 스타일로 한다면
1: 네.
0: 너무 응원해주죠.
1: 네네.
0: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리프리즘이라고 네. 해서 프리즘이라고 하면 그 요리 아 유리 조각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 약간 빛이
1: 네 빛이 반사돼서 다른 색이 보이는 약간 그런 거죠.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네 말씀.
0: 아 그래서 다시 이제 비추다 그런
1: 맞아요.
0: 뜻인가요?
1: 그러니까 저도 상징 컬러가 오렌지색이에요.
0: 네
1: 데뷔 때부터 항상 오렌지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 스스로를 새로 비추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이름이고요. 그래서 오렌지색

0: 제 보색인 파랑색을 네.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1: 오늘은 그럼 좀 약간 좀 앨범 컨셉이랑
0: 그러네요.
1: 약간 하늘색으로 네, 약간 네.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네. 이게 그 같은 노래여도 그 다른 버전만의 매력이 있는데 이번 리프리즘 앨범은 실업의 힘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죠?
0: 제가 왜냐하면 입맛도 없고 네. 뭐 음식을 씹어 먹기도 너무 힘들어서
1: 왜요? 왜요? 왜?
0: 아바라 좀 맛있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시럽을 네 번 펌핑해서 네. 당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1: 아 요새?
0: 네.
1: 아 왜? 아니 근데 그 저희가 그 뭐 이제 지금 농구 프로그램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한 번씩 그래도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저는 못 먹는다라는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라고 하긴 너무 잘 드시던데요.
0: 그때는 저희가 녹화를 네. 농구 경기 시합도 하고 네. 하다 보면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여튼 녹화를 길게 하기 때문에 끝나고 회식 가면 엄청 먹는 거죠. 역시 굶겨야 되는군요.
1: 아 그러네요. 네네. 그러네요. 아, 그 역시 뭐 움직이는 게 답인데 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또 재해석했을지 얘기는 듣고 한번 나눠볼까요? 산드라박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산드라박의 리프리즘 버전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이거 무대에서 뛰어놀고 막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1: 완전 뛰는 노래죠.
0: 네. 네. 아 그래서 요새 그러면 뭐 머리라도 흔들고 뭐 이렇게
1: 헤드뱅잉을 너무 해서 지금.

0: 약간 목에 저기 근육통에 네 파스 붙여야 돼요.
1: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이 노래 들으면서 한정은님께서 이 곡 부르려면 잘 드셔야겠어요. 라면서.
0: 맞아요. 이거 진짜 잘 먹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1: 그래서 그 시럽이라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서라도 입맛을 돋구는구나.
0: 쓰러지면 안 되니까.
1: 아, 그러니까요. 네. 2515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귀엽고 상큼해서 짜릿으로 박힌 곡이네요.
1: 그러니까.
0: 네. 이번에.
1: 그리고 김혜정님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전 네네네. 버전도 상큼하고 촬영했는데 지금 버전이 다라 씨 목소리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네.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신나게 달리는 네. 그런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네. 네 무대에서 공연하기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저는 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사적인 장소 이렇게 원래 뭐 이제 무대 뒤에서 정말 되게 다소곳하고 되게 얌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내향적인 네. 성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무대 위만 올라가면 뭔가 이상하게 타우린을 엄청나게 드시고 나오셨는지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0: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 다 뽀개버려야죠.
1: 아 네. 이게 네. 있어 안에.
0: 이게, 저는 상여자예요. 저 태토녀입니다. 무대에서.
1: 태토녀예요?
0: 네.
1: 이 안에 약간 용암 같은 게 끓고 있는데 이게 늘 막 이제 뿜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생각해요. 권지은님께서 운동할 때 들으면 딱이겠네요.
0: 네,
1: 했는데
0: 너무 좋죠. 네.
1: 우리 모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콘서트까지 해요.
0: 네. 7월 4일 날 제가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해요. 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네. 준비 중인데요. 네. 오랜만에 팬들 만나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들도 부르고 즐거운 네.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면 이번에는 또 특별히 스탠딩석이 더 중요하려나요?
0: 네. 스탠딩석이 아마 놀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전곡 다 네, 밴드 사운드로 빠방하게 들려드릴 거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1: 진짜 강렬하겠다. 네. 그러면 뭐 본인 그럴 때는 또 이제 본인 곡이 아니고
0: 네네네.
1: 혹은 본인 곡을 이렇게 밴드 버전으로 바꿀 때도 있지만 본인 네. 곡 아닌 뭐 그런 커버도 부르시나요?
0: 커버곡도 있습니다.
1: 아, 네. 진짜 이거는 가서 봐야지.
0: 네, 제가 좋아하는 선후배님들 곡들. 네 이번에 또 커버를 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1: 아니 우리가 잠깐 노래 나간 사이에 얘기는 했지만 축제 네. 다양한 축제 정말 많이 가보셨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락밴드 축제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요?
0: 네 저는 락페스티벌은 네. 관객으로 요즘 많이 가고 있고요.
1: 관객으로 오히려?
0: 네네.
1: 약간 가서, 배우려고?
0: 네 맞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네. 너무너무 신나고 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진정 즐기러 오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1: 야 그러면 만약에 국내에서 내가 여기는 꼭 목표로 하고 가리라 한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실까?
0: 근데 페스티벌이 아주 많은데 그래도 락팬면 네 펜타포트 한번 꼭 한 번은 진출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롭게 돌아온 산다라 박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4부에는 한번 클럽을 열어볼까 합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Yo, everybody shake it body. 상단한 클럽하우스 everybody come, come on. Yeah. Straight masterpieces.
1: Silent, violent. 저기 입구에서 수줍게 리듬 타고 있는 형님 누님들 스테이지 앞으로 나오세요. 해치지 않아요. 스피커 앞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기둥 뒤에 숨지 말고 DJ 부스 앞으로 Let's go. 특별히 수요일에 팝업 스타일로 잠깐 문을 열었는데 우리 산다라박 씨께서 너무 멋지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페스티벌 축제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야 이렇게 손트라의 축제 피플들 상당해요 상당해요.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축제 매니아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축제도 있다. 내 고향에는 무슨 축제도 있었다. 지금 바로 속삭여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뭐 드리면 좋을까요?
0: 축제는 즐기자 네. 선물은 구기자 구기자 진액 보내드릴게요.
1: 아, 구기자 진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 잠깐 얘기했지만 뭐 펜타포트도 그렇고
0: 네.
1: 제가 알기로는 그 피지에도 피지에도 아니 후지 후지 쪽에도 엄청 유명한 락 페스티벌도 있어요.
0: 아 일본 너무 가고 싶네요. 서머소닉도
1: 네.
0: 가고 싶고.
1: 네.
0: 아
1: 진짜 여러 아마 네. 축제들은 다녔지만 락 페스티벌은 뭐 이제 하나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고.
0: 네.
1: 그래도 이동안 아 그동안 다양한 축제 많이 갔잖아요.
0: 근데 저희는 주로 K-pop 페스티벌, 힙합 네. 페스티벌 아니면 그 물 쏘는 물 맞는 페스티벌 있잖아요.
1: 아 워터밤.
0: 네네. 네. 아 워터밤. 네. 거기를 그렇죠. 단골로 나갔었죠.
1: 야, 제가 절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0: 한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다른 이유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본인에게도 뭐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0: 네네.
1: 너무 다양한 페스티벌을 갔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축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나요?
0: 아니 근데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페스티벌을 가지를 못했어요.
1: 어?
0: 대학 축제 아니면 K-pop 어. 페스티벌, 네. 워터밤 이렇게 네. 크게 네.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근데 K-pop 공연을 가면 다들 네. 봉으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1: 그렇죠.
0: 워터밤을 가면
1: 물로.
0: 옷을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계세요. 저희보다 더 네. 네, 의상을 좀 시원하게 입고 계시고
1: 네.
0: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 네.
0: 대학 축제는 굉장히 청춘이죠.
1: 야.
0: 네. 열정이 넘치고.
1: 그러면 너무 선긋기는 좀 그런데
0: 네네.
1: 약간 그 대학마다 분명히 성향이 있어요.
0: 네.
1: 뭐 고려대, 연대 아, 순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둘 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각 학교마다 있는데 좀 뭐 기억에 나는 뭐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 막 아카라카 하면서 막 외치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0: 네, 투애니 언제 가봤어요.
1: 네. 네. 고대 때도 막 이렇게 무슨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0: 다 가봤네요. 투애니 네. 때. 근데 너무들 열정적이셔서 네.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작년인가 저 네. 혼자서 네. 부산에 있는 이제 네. 대학 축제를 갔었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1: 네네네.
0: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1: 네, 열정적이죠.
0: 와, 그래서 공연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1: 그럼 그때 부산에 가면 약간 좀 소개를 일반적으로 달리 좀 막 사투리도 섞어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나요?
0: 뭐 옛날엔 했는데 이제는 네. 그렇진 않아요, 굳이. 왜냐면
1: 이제는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따라한다 약간 이런
0: 뭐
1: 느낌이
0: 드나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차피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 네,
0: 부산 사투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열심히 네, 노래 부르고 옵니다.
1: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찐친들이에요. 야, 아니야 너. 그래도 막 마! 이 정도는 막 이렇게 외치지 않나요?
0: 마 이거는 여자들은 잘 하지
1: 그런가? 아 그래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저도 사투리에는 너무 약해요.
0: 엄마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죠 집에서.
1: 엄마 그러네. 네. 그렇게만 뭐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살살 녹죠.
0: 네.
1: 아니 산다라박 씨가 진정한 축제 피플인지 맞는지 우리가 좀 검증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
0: 검증이요?
1: 그래서
0: 떨리네요. 네.
1: 네, 되게 좀 그냥 간단한
0: 네?
1: 이런 승부욕이 엄청나거든요.
0: 네.
1: 산다라박 축제 피플.

0: 인증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10분께 매운 실비김치 세트를 싹 돌리는 거예요.
1: 네네네.
0: 만약에 틀리면 아쉽게 딱 한 분께만 선물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룰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비로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1: 안 돼요.
0: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네네. 제가 미리 막고자.
1: 네.
0: 누나는 약간 그러실 분이거든요.
1: 예.
0: 약간 틀리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아, 그래서 지금부터 김치 받고 싶은 분들 사연, 응원 이렇게 보내주시고 자 과연 산다라박 씨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산다라박의 축제 피플 인증시험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열리는 지자체 주간 지역 축제는 대략 1000개에서 1200개 정도입니다.
1: 우와.
0: 정말 많죠.
1: 네.
0: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에 없는 축제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상주 모자 축제, 2번 의령 부자 축제, 3번 양구 훈남 축제, 4번 해남 미남 축제.
1: 이야. 사실 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요.
0: 네. 아, 뭐 모자도 좋고 부자도 좋고 훈남도 좋고 미남도 있네.
1: 네.
0: 참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제 뭐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1: 네.
0: 뭐 다양한 축제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시죠, 다.
1: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모자가 이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들 그 모자인가요?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리지만 진짜 모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 모자 얘기하는
1: 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럼 부자도 그냥 진짜 리치?
0: 그 리치는
1: 부자.
0: 아니고 이거는 부자.
1: 아예 다 틀리네요.
0: 아니, 아니 좋습니다. 그만큼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1: 아, 예,
0: 있어서.
1: 예, 예. 근데 저는 하나가 딱 땡기네요.
0: 어떤 게요?
1: 양구 훈남 축제. 왜냐하면 이
0: 네.
1: 훈남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0: 어허.
1: 그래서
0: 아니 근데 뭐 미스 코리아도 있고 뭐 이제 춘향 뭐 그런 것도 있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미남 축제는 왠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훈남 축제는 훈남이란 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0: 오 그거 되게 예리하네요.
1: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약간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이 축제 중에서 가고 싶은 거는 양구 훈남 축제라고 저한테 살짝 눈치를 주신 것 같은데.
1: 궁금하긴 아니, 해요. 있으면 있다면 가보고 싶어요. 네.
0: 자, 그러면 3번
1: 어떻게
0: 마지막 땅땅땅 합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정답은요?
1: 3번 양구 훈남 축제.
0: 야 대단하십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0: 아니 진짜.
1: 우와.
0: 우리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작진 분들의 표정이 계속 뭐지? 왜? 어떻게 이걸? 심지어 모자가 엄마와 아들, 부자는 아빠와 아들 다 틀렸지만 이게. 정답 3번 양구 훈남 축제 이런 축제는 없고 저희가 만든
1: 네네네.
0: 축제다. 자, 1번 상주 모자 축제는 저도 가봤던 축제라
1: 네.
0: 상주의 세계 모자 페스티벌로 국내 최초로 머리에 쓰는 모자를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해요.
1: 너무 가보고 싶어요.
0: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의 그 본인 문화가
1: 네.
0: 담겨져 있는 모자들을 다 쓰고 막 이렇게 나와요.
1: 우와. 그러니까
0: 한국은
1: 네.
0: 또 이제 갓.
1: 네.
0: 그래서 외국분들이 갓 쓰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막 이렇고.
1: 네.
0: 자, 2번 의령 부자 축제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로 22년 처음 개최됐는데 의령의 가을 축제예요.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km 안에 있는 그 부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전설을 바탕으로 부자 기운을 이렇게 그 리치가
1: 네.
0: 맞습니다.
1: 네,
0: 약간 좀 그런 기운에. 자, 그리고 4번은 해남 미남 축제인데 해남의 다양한 미 이게 아름다울 미가 아니고
1: 네.
0: 그 먹는 예, 미.
1: 네네.
0: 예, 그래서 맛미죠. 아름다울 미, 꼬리미, 미혹할 미 이 네 가지 뭐 의미를 다 담아서 이제 음식 축제로 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촉이 엄청 좋으시네. 역시 이게 베테랑은 달라.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
1: 네. 아 이게 대본을 오늘 안 주시더라고요. 미리.
0: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드렸어요. 괜히 공부하실까 봐.
1: 네.
0: 저번에 너무 잘하셔 가지고.
1: 네.
0: 자, 이미 10개의 선물은 지금 챙겨두었습니다.
1: 네.
0: 자, 산다라박의 축제 피플 인증시험 하나 더 있습니다. 20분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네. 갑니다. 수박의 계절 여름 전국엔 다양한 수박 축제가 열리는데요. 경남 함안의 함안 세계 수박 축제와 전북 고창의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수박 축제에 가면 수박씨 멀리 뱉기 대회가 빠지지 않는데 여기서 OX 퀴즈 나갑니다. 한국 기록원의 인증을 받은 수박씨 멀리 뱉기 국내 최고 기록은 6m 20cm이다 OX. 아, 자 참고로 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 있죠?
1: 네.
0: 이 옆으로 쟀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한 2.2m 정도 될 것 같아요.
1: 네. 예.
0: 아니면 거의 2m 딱 될 것 같고 네. 제 팔 있죠?
1: 네.
0: 이게 제 대부분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키라고 얘기하는데
1: 네, 네, 네.
0: 이게 한 186이거든요.
1: 어.
0: 예,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네. 6m면. 우리 뒤에 스크린이 있다면 우리 스크린이 한 4.5m 거의 5m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더 멀리
1: 아우, 네네네.
0: 수박씨를 막 거의 후추 이러면서 뱉어야 되거든요.
1: 네.
0: 과연 정답이 맞을지. 예, 성인이 한 3-4명 누워있는 거리 최고 기록입니다. 자, O, X 딱 외쳐주시면 네. 바로 제가 땡 아니면 딩동댕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X!
0: X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X
0: X
1: 네.
0: 이거를 다 봤는데. 아니 근데 그게 좀 너무 길다고 생각 멀다고
1: 예,
0: 생각했나요?
1: 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뱉어요?
0: 야.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냥 입안에 입안 자체가 기관총인 거죠.
1: 아니, 예. 말이 안 되는데.
0: 6m 20cm가 지금 한국 기록원의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좀 그럴 법한데 이게 그 기록을 잴 때 우리가 막 기네스북 막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말도 안 되는 길이긴 해요.
1: 아.
0: 예. 근데 정답은 5였습니다. 2007년 수박 기록 표준화를 위한 제3회 마찬동이 수박 축제에서 자, 깜짝 놀랄 거예요.
1: 네?
0: 당시 17살. 그러니까 89년생.
1: 네.
0: 박기열 씨가 6m 20cm 기록을 세웠고 아직도 한국 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대단하신 분이군요.
0: 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지금 라디오 듣는 분들 우리 남편분들 특히 아니 6m 20 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실
1: 네,
0: 것 같아요.
1: 다들 많이 지금 뱉어보시겠네요.
0: 그러니까요. 아우 근데 너무 아쉽게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이게 인간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놀라운 기록이어서 그렇죠.
1: 네.
0: 잠 못 주무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또 자다가 하이킥 하겠군요.
0: 하이킥 하면서 왜 내가
1: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0: 내가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해.
1: 네.
0: 자, 그래도 두 번째 문제는 틀려서 한 개,
1: 네.
0: 앞에는 맞춰서 11명에게 매운 실비기 김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전에 와서 두 개밖에 못 주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1: 네.
0: 우리 그만큼 풍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듣고 와서도 우리 동네 축제 페스티벌 한번 사연 나눠볼게요.

0: 장민호의 풍악을 올려라 듣고 왔는데요. 우리 국내 또 다양한 축제들 가보면 늘 여기저기서 막 꽹가리 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 막 춤추고 막 엄청 막 신나게 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참 뭔가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뭐 어떤 소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
0: 아니 근데 그런 것도 락에다가 딱 넣어서 막 들어가면 또 한국 스타일로도
1: 되게 멋있겠네요. 네네네. 네,
0: 사이사이에
1: 이미 국악과 또 락을 함께하는 밴드 분들도 계시고요.
0: 있죠,
1: 너무
0: 있죠.
1: 멋있더라고요.
0: 아, 서도 밴드 같은 경우에도
1: 너무 멋있죠. 네.
0: 거기도 진짜 너무 멋있고요.
1: 네.
0: 아니 지금 0200님께서
1: 네, 수박 지금 먹고 있다가 씨앗 뱉어봤는데 어렵네요. 6m 대단한 기록이네요. 산다라님 한 번 더 나오세요. 네.
0: 아, 벌써 한 번
1: 더
0: 나오라고.
1: 나와야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앨범이 나오면 그때는 네. 수박 씨를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저도 한번 뱉어볼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0: 제가 봤을 땐 네. 몇 미터 안 넘을 때까지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진짜 승부욕이 네. 또 아니 우리 그 오늘 문제 중에 의령 부자 축제가 있었는데
1: 오,
0: 실제로
1: 네.
0: 다녀오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와. 6590님께서 의령 리치리치 축제 저희 가족 작년에 참여해서 리치 복권 당첨되어서 의령에서 고기 사서 울산에서 먹었다고.
1: 우와, 좋은 축제인데요.
0: 아, 너무 좋네요. 이런 여러 이벤트가 진짜 많이 준비되어 네. 있고 또 이게 나들이 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방금 소개한 두 분에게는 특별히 또 탈모 샴푸. 많이 축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UV 너무 많이 맞다 보면 우리 두피가 좀 타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1: 네. 네,
0: 보내드릴게요. 두피 소중합니다. 우리 동네 축제 내 고향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늘 또 멋지게 돌아온 산다라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들 좀 소개해볼게요. 3782님께서
1: 네, 서해안에는 꼴값 축제가 있어요. 꼴뚜기 갑오징어 축제예요.
0: 꼴값 축제. 이거 뭔가 가보고 싶다.
1: 이름이 확 꽂히는데요.
0: 그러니까 네. 분명히 여기 막 이런저런 행사해가지고 꼴값 1등 이런 것도 묻고 막 이럴 것 같은데 4786님께서는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살다 왔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는 곳에 살고 계시고요. 여기에 매년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려요.
1: 네.
0: 올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한국 음식도 정말 많아지고 한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요새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우리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뭐 뉴스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인기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1: 실제로 사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케이팝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리에 갔었는데
0: 네.
1: 거기 코리아 하우스라고
0: 네.
1: 이렇게
0: 있어요.
1: 이벤트랑 네. 해놨는데 와 외국분들이 진짜 끊임없이 찾아주시더라고요.
0: 야.

0: 네. 그렇구나.
1: 진짜 가봐서 떡볶이 사드시고 네. 네, 한국 문화 체험하고.
0: 근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한인회가 진짜 되게 두텁고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막 춤추기 시작하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지니아 얘기하니까 버지니아 타투는 안 가보셨나요? 네, 그 군악 축제인데 제가 예전에 가서 네, 한번 노래 부른 적도
1: 우와,
0: 있고. 안 오셨나 보네. 우리 8510님께서는요.
1: 네, 저는 제주도의 섬 속의 섬 우도에 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뿔소라 축제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모든 소라 음식이 공짜예요.
0: 아.
1: 이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른 줄 서야 해요. 와, 너무 아니, 맛있겠네요.
0: 축제에 갔는데 이렇게 무료로 나눔을 한다고요? 아, 이게 축제는 또 이제 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수확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팔고 또 좋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걸 나누러 가는 것도 진짜 근데 뿔소라 맛있겠네요.
1: 네.
0: 혹시 해산물도 좋아하시나요?
1: 너무 좋아하죠. 저는 필리핀에서부터 아주 네. 해산물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이야. 우리 4256님은 제가 사는 군산에는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있어요. 보리밭을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답니다.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아요. 군산 놀러 오세요. 꽁당보리 축제. 이건 처음 들어보네.
1: 네.
0: 근데 또 다양한 축제가 많습니다. 4411님은요.
1: 네, 역사의 고장 유네스코 도시 사계절 축제의 도시입니다. 5월 구석기 축제, 6월 색동 수국 축제, 9월 백제 문화제, 1월 군밤 축제, 6, 7, 8, 9 첫째 토요일은 공주 축제. 공주로 놀러 오세요.
0: 이야, 아니 공주에서 이거 다 한다고요?
1: 와,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다 좀 가보고 싶어요.
0: 네. 네, 이게 국내 여행지만 해도 안 가본 데가 너무 많기
1: 너무
0: 때문에
1: 많아요.
0: 근데
1: 네.
0: 막상 가보면 이게 여기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외국분들이 요새 더 잘 찾아가지고
1: 맞아요. 훨씬 많이 가봐요. 예.
0: 요새 부산에도 외국분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1: 부산도 그렇고 남이섬. 예. 제 외국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거기 K-드라마
0: 예. 촬영장이 있다고.
1: 예, 로케이션이라면서.
0: 야 진짜 곧 있으면 금방 또 살목지 거기까지 찾아가겠어요. 외국분들도. 자, 우리 1262님께서는요.
1: 여긴 경기 광주 퇴촌면 토마토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퇴촌 찰토마토 달고 껍질도 두껍지 않아서 맛있어요.
0: 이런 토마토 축제 하면 그 해외에서도 유명하지만 막 토마토 서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1: 네네.
0: 거 있잖아요.
1: 네.
0: 여기도 그러려나?
1: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그래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1: 예.
0: 자, 여기까지 구기자 진행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이동식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9: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0: 키가 크고 싶다면
11: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3: 탄탄방수
6: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0: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페스티벌 리프리즘 버전으로 발표한 산드라박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소 6개월 전 비해선 많이 좀 편하셨나요? 어떠셨나요?
1: 네네. 손트라 두 번째 오니까 네. 친구 집 놀러 오는 것 같고 네. 너무 편안하고 더 재밌어요.

0: 얘기하시는 게 아니 우리 8807님께서 이렇게 또
1: 네,
0: 보내주셨네요.
1: 손트라의 산다라니 나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축제 아닌가요?
0: 맞아요. 축제고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개편 방송 전 마지막 주여서
1: 네네.
0: 또그 마지막 피날레를 또 마무리해 주시는 것
1: 네.
0: 같습니다. 7월 4일 콘서트도 잘 마치시고 우리 또
1: 네.
0: 손트라에서 보는 날 기원해 보도록
1: 네, 또 만나요,
0: 하겠습니다.
1: 우리.
0: 내일도 내 손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잡아줘요. 안녕.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5: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9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추가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을 두고 영업이익 자체가 쟁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0%이고 삼성전자는 45% 정도가 된다면서 노조가 영업이익률 70%를 놓고 노사

0: 협상을 한 것은 세계 최초로 이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 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사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빚 내서 투자하는 추세가 우리 사회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제 재확대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늘어날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될 우려 등이 금융불안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수거래가 늘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에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 하루 평균 잔고가 지난해 20조 9천억 원에서 지난달 36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형식적으로 한도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탄력적,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하루 평균 잔고도 지난해 연간 9천억 원대에서 지난달 1조 4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대기 발령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실제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며 긴급 출동용 전기차가 사적으로 사용돼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내 호텔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송천동 7층 규모 호텔 1층에서 불이 나 70대 업주와 부인, 아들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호텔은 7층 규모로 자동식 소화설비가 작동해 불길이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가 건물 안팎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회계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밤 야외에 앉아 있다 보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는 모기에 여러 군데 물리고 또 누구는 멀쩡한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들 피가 달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기는 피맛을 보고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모기가 먼저 반응하는 건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와 체취,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열기인데요. 땀과 피지, 피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사람마다 다른 냄새가 모기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높거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또 술을 마신 뒤에 모기에 더 잘 포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기에 물린 뒤 유난히 심하게 붓고 붉어지거나 가려움과 열감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스키터 증후군으로 불리는 모기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시려면 야외 활동 후에 땀을 깨끗이 씻어내고 외출 시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물린 부위는 깨끗이 씻고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길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김건모의 냄새 보내드렸는데요. 모기가 이 냄새를 좋아합니다.

0: 사람이 내뿜는 그 체취, 그리고 땀 냄새, 진한 화장품 냄새, 발 냄새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땀을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 진한 향이 나는 화장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름철에 이 불청객 모기를 잘 피하고 싶다면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해서 땀 냄새를 좀 지우고 향이 좀 강한 화장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피가 달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특유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모기가 자주 오는 거니까 유독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한테 좀 더 모기가 온다 하면 내가 좀 향이 강한 화장품을 쓰고 있나? 아니면 내가 땀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나?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것이 오히려 모기가 싫어하는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몸도 청결하게 잘 갖고 가시면 모기와의 전쟁에서 백전 백승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2부에서는 이웃집으로 마실 가듯 편하고 정겹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주로두 남도 마실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호나이스, IS동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데이펙, 성원에드피아, 웰템, 롯데렌탈, 도드람한돈, KB국민은행,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봉선화 연정 현철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791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물 주고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는 게 요즘 제 소원입니다. 와, 텃밭에 상추와 고추도 심으시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자식 키우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 마음을 7915님도 그 농부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겠네요. 예. 욕심내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진짜 건강 다 잘 챙기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 예, 진짜 아직 극한의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무더위 얼마나 더울지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이 무더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915님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5782님 안녕하세요. 신안 도초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온 건데 마침 도초에서 수국축제를 하네요. 다음엔 축제를 즐기러 와야겠습니다. 목포 MBC 치로드 파이팅. 김장훈의 허니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일을 빙자한 놀러 간 거 아닌가, 5782번님. 네, 간 김에 일도 하시고 또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수국들도 재밌게 즐기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6456님 안녕하세요. 랑디, 날씨도 우중충한데 마음도 안 좋네요. 신랑이 월요일에 좀 다쳐서 월요일부터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기분 전환될 수 있게 주현미의 안오네 들려주세요. 랑디 덕분에 기운 얻어 달려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앙! 마지막 굉장히 귀엽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남편분이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는지, 아유, 참 마음이 쓰이시겠습니다. 예.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입원하신 건가? 아니면 통원치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6456님의 마음도 평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일하시면 안 되니까, 예. 특히 우리 시민분들 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드려야 되니까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위안을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김장훈의 허니 그리고 주현미의 안오네 두 곡 함께 하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추로두 남도 마실. 우리 지역 지자체의 축제, 관광, 정책, 인물, 이슈 등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해드리는 주로두 남도 마실. 오늘은 영암으로 떠나볼 텐데요. 마실 동반자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영암군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1: 네, 전희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영암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2: 영암군 가족행복과 정책도 알리고 영암군 가족센터 해마루를 홍보하라고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가족행복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2: 영암군 가족행복과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여 영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부서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에서는 경로당, 노인일자리사업 등 가치있는 노년, 든든한 영암군 소득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 및 보육사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친화팀에서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사업 등 모두가 함께 걷는 영암조성사업을,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들어보니까 진짜 영암 군민들의 전 생애 주기별로 맞춤 팀이 딱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개관한 가족센터 해마루, 이곳은 어떤 시설입니까?
2: 네, 3호읍에 있는 해마루는 가족 친화 거점 시설로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1: 네.
2: 이후 2015년 11월 준공 이후에 가족센터, 영암 새로 일하기 센터,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 이렇게 4개 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한마디로 문화, 배움, 상담, 돌봄, 뭐 커뮤니티 기능까지 가족 친화 복합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가족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나요?
2: 네, 가족 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 일반 가족, 한부모 가족,

0: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0: 가족센터는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팀에서는 결혼 2인자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요. 건강가정 사업팀에서는 가족 교육과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보듬 사업팀에서는 위기가정과 취약가정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돌봄 사업팀에서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센터 통합놀이집이나 전화 463-2928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팀 업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팀에서 네. 각종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0: 예.
1: 그 프로그램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프로그램은 사실 너무 많아서요.
1: 네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좀 해주십시오.
0: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한국어 교육이나
1: 네.
0: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러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좋았거나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0: 최근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지난 6월에 실시한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공연을 통해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부모님들도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특히 만족도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암은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0: 네.
1: 영암군 가족센터만의 특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0: 영암군은 전체 인구 5만 69명 중에서 외국인이 19,053명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도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 네네.
0: 거기에 또 약 500여 세대의 다문화 가정 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 이민자 15명으로 구성된 소리모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의 멋 부채춤 교실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약 5분의 1 가량이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영암군에서도 이런 다양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신 여성분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 상담부터 직업 교육, 또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나요?
0: 그 중에서 네. 이제 그 직업훈련 교육 과정으로 조선업 생산 설계 양성 과정과 스마트 격리 실무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나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을 통해 명확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려면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061-463-997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방송을 듣고 새로 일하기 센터에 좀 관심이 있고 다양한 구직에 관심 있는 분들은 463번에 9972번, 99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에서는 양성평등사업 및 가족친화사업

0: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1: 예, 영안군은 자녀출산 및 교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작년 12월 가족친화 인증 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아 일가족 양립 및 직장 내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0: 네.
1: 현재 15개 여성 친화 동호회와 85명의 군민 서포터즈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여성 친화 동호회는 통기타, 요가, 사물놀이, 라인댄스 등 읍면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가 매주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서포터즈단은 매월 역량 강화 교육과 분과 회의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여성 안심 기각길, 안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거기에 관련해서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그 영암 행복 가족 행복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들, 그리고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가족 센터 해마루, 다양한 소개들을 좀 해주셨는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요, 과장님. 영암군이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잖아요. 네, 가족 행복 과그 내에 있는 직원들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0: 아, 자부하고 계십니까?
1: 네.
0: 네. 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암의 군민들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1: 아, 예. 영암군 가족센터 해마루가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문화활동, 돌봄, 학습, 상담 등을 가까운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간의 소통과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주민들께 사랑받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와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운영하여 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한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0: 네, 살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암군 가족행복과의 전희자 과장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곡을 좀 여쭤봤는데,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0: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절세의 왕 절정.
1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211님이 안녕하세요 랑디님, 6월인데 너무 많이 우울하네요. 저는 모기를 여러 번이나 물렸어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모기를 여러 번이나 물리셔가지고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기가 여러 번이나 물었나요? 아유 참, 6월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2111님의 삶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시길, 즐거운 오후 2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도 2111님의 마음에 위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3, 4부 오늘 즐거운 초대석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 제이씨와 함께하니까요. 다들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너튜브로도 또 라디오로도 많은 시청취 부탁드립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을 두고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에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세로는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지방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과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1일 주사무소를 광주에 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남도 선관위의 총무, 선거, 지도, 홍보 등 4개과 40여 명 가운데 지도관의 1개 팀 7명 안팎의 인원만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며 기존 청사에서는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특별시 설치 시에 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날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폐지됩니다. 제10대 무안군의회

0: 의원 당선인들이 통합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무안군 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군공항 이전이 추진될 경우 소음 피해와 개발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민영배 당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 발전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요구라며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총연맹 소방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젊은 소방관의 사망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소방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늦은 밤 사이까지 전남 남부 곳에 따라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역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일 텐데요. 낮에는 곳에 따라서 소나기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습도는 85%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책, 영화, 춤, 무대, 보스턴 고사리까지. 저는 좋아하는 게참 많은데요. 혼자 알기 아까워서 영상 찍어 올리다 보니 어느새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늘리고 또 나누는 건 나를 더 선명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책 제목도 저 재밌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든요. 재밌고 좋은 거 있음 주위에 막 알리세요. 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천지가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통선은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수요일 3, 4부 시작했습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신나는 무대도 엿보는 즐거운 초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을 살짝 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배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가수에 대한 궁금증 응원의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제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와. 근데 그 뭐 네. 소개 멘트 뭐 이런 게 없나요, 따로?
2: 아, 인사만 하라고 했어요.
1: 아, 예. 그러면

0: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꽃사슴을 외치고 다니고 전국에 항상 꽃사슴을 전파하고 저처럼 이렇게 꽃사슴 같은 눈망울을 여러분께 전파하고 있고 있는 가수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0: 꽃사슴 같은 눈망울. 오, 꽃사슴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니까 이제 그걸 밀기 위해서
1: 그렇죠.
0: 만들어낸 거죠.
1: 네.
0: 아하. 주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꽃사슴 같은 눈망울 이렇게 표현했을 때.
1: 아, 제가 꽃사슴 같은 눈망울이라고 표현 안 하고 네. 저는 그냥 가만히 노래만 불러요. 네. 꽃사슴이란 노래가 제 곡인데 네, 네. 그 노래를 부르면 제 이름보다는 저를 보면 꽃사슴이라고 해요. 아. 항상.
0: 노래 제목인데 네. 제이 씨한테 꽃사슴이라고.
1: 네, 예.
0: 아, 꽃사슴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1: 네, 만나면 무대에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만나면은 제 이름 제이인데 제이 씨가 아니라 네. 꽃사슴 사슴아 막 이렇게.
0: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 가수 활동명을 꽃사슴으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이름이 이제 이제이인데 이제 성을 떼고 이제 제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꽃사슴이라는 네. 예명도 괜찮네요.
0: 하도 많이 이제 부린다고 하시니까 네. 오히려 이제 같은 전략으로
1: 네. 네.
0: 꽃사슴이 부릅니다. 꽃사슴 이런 식으로.
1: 아, 맞아요.
0: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1: 너무 좋은 팁을 주셔서.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이 씨는 언제 가수로 데뷔하셨나요?
1: 제가 사실은 이게 마이크 잡고 활동한 지는 26년째고요.
0: 마이크를 잡고 활동을 했던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1: 일단 이벤트 MC부터 시작해서
0: 아~
1: 축제 행사 네. 돌잔치부터 막 계속 이제 행사를 시작하면서 마이크 잡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 제가 본격적으로 이 노래에 뛰어드는 거는 2008년도.
0: 어, 그래도 꽤 오래되셨네요.
1: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노래 강사도 해가면서
0: 예.
1: 활동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이벤트 MC로서 26년 차시고
1: 네.
0: 가수로서도 꽤 되셨고 네. 지금.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래 강사까지.
1: 네.
0: 그리고 제가 아까 명함을 받았는데 또 사업도 한 2~3개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몸이 뭐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스케줄을 다 소화하려면 어떻게 네. 생활을 하고 계세요?
1: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남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0: 여유 시간?
1: 네. 네. 그 여유 시간을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그 여유 시간도 저는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일요일 같을 때도요. 웬만하면은 나가서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또 여행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 껴서 아니면 평일이라도 이제 해외 여행, 해외 공연 여행 아니면 국내 버스 관광 버스 가지고 손님들 모시는 여행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저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제이 씨는 언제 쉬시나요? 네.
1: 한 달에 제가 마음 먹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0: 한 번이요?
1: 네, 일요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루? 안 하고 푹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0: 아니 주변에서 네. 너무 워커홀릭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아, 몸 좀 좀 생각하면서 좀 쉬어라.
1: 네.
0: 사람이 좀 쉬어야 또 충전을 해야 다시 네.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몸 상한다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네. 저는 쉬면 더 아파요.
0: 진짜요?
1: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든지 일이 네. 없어도 그냥 잠깐 나와서 밖에 돌아다니던 뭐 사람들 만나던
0: 네네.
1: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오히려 몸이 아파서 한 이틀 3일 앓고 놀아요.
0: 오히려 쉬면?
1: 네.
0: 오, 좀 특이 체질이시네요.
1: 네. 어렸을 때부터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0: 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딱 하루
1: 네.
0: 쉬시는데 건강에 전혀 염려,
1: 네.
0: 전혀 문제 없고
1: 네.
0: 건강검진에서 다 오케이 네. 나왔고
1: 2년 전에 건강검진 받고 네. 올해 또 받아야 되고요.
0: 네.
1: 그때도 혈압이나 살짝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보조제를 먹고 네네네. 있다 보니까 지금 혈압도 정상이고.
0: 와,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원래는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 있습니다.
0: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는 또 계속 쌓일 건데 그걸 어떻게 그때그때 풀어내시는지. 아, 풀어내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0: 네.
1: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0: 네.
1: 그건 잠깐이에요. 돈 들고 다시 오면은
0: 네.
1: 잊어버리는데 이제 사람인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노력의 실

0: 노래교실 나가서 회원들하고 같이 뛰고
1: 신나게 노래하면서 다 푸는군요.
0: 웃고 즐기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어요.
1: 이거는 야,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푼다. 뭐 새로운 발상인데요.
0: 그렇죠.
1: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돈도 벌고.
0: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1: 굉장한데요. 야, 제이씨의 일상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또 오늘 가수로 오셨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노래도 들려드려야 되죠.
0: 네.
1: 이 꽃사슴이라는 노래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꽃사슴이란 노래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1년 6개월만 있으면 이제 10년째를 맞이해요.
1: 아, 발표한 지 10년 네, 됐어요.
0: 2017년도에 제가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15년도에 이거 작곡하신 분이 네.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1: 아, 교수님이
0: 유미리 씨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1: 네, 네.
0: 근데 건강이 안 좋아서 고향 내려오셔서 저를 만났거든요.
1: 네.
0: 만났는데 이 곡을 써놨어요. 꽃사슴이라는 곡을 써놨는데 들어봤더니 그 작곡가님께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분한테 애칭을 써갖고 만든 거다. 불러주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부르면 뭐 예를 들어 제 노래 중에 꽃사슴 꽃사슴아 들어가는데 네네.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조금 느끼하게 불러줘야 되거든요. 꽃사슴
1: 아 약간 비음 섞어가지고
0: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네네. 이걸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거 괜찮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 누군가가 들으면 들어도 계속 꽃사슴만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2017년도에 정식 발매를 했죠.
1: 아, 이 노래 그러면 나왔을 때 네. 주변의 반응이 첫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2017년에 나왔을 때
0: 첫 반응은 네. 다들 그러겠지만 노래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1: 네.
0: 뭐지?
1: 아 진짜요?
0: 네.
1: 뭐지?
0: 그리고 이거
1: 이 노래 뭐지?
0: 서울에 이제 방송을 갔는데 작곡가님들은 네. 패턴을 알지 않습니까?
1: 알죠.
0: 이 노래는 패턴이 좀 틀려요.
1: 네. 그랬더니,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0: 네. 그러더니 이것도 듣고 이 노래 뭐지?
1: 뭐지?
0: 아.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 이 노래 괜찮다. 괜찮은 중독성이 있다.
1: 네네.
0: 결국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네. 이 노래 계속 귀에 맴돈대요. 다.
1: 아, 한번 들으면 네. 귀가에 맴돈다.
0: 그냥 집에 가면은 여기에 계속 꽃사슴만 내리 있다고.
1: 네. 이 노래 그러면 꽃사슴 몇 번 나옵니까?
0: 저도 안 세봤는데.
1: 아, 엄청 많이 나오는군요.
0: 세봐야겠네요. 많이 나옵니다.
1: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0: 네. 축가로도 많이 써요. 사실은.
1: 축가로도. 네.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0: 네,
1: 많이
0: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꽃사슴하고 그 중간에 나레이션이 나와요.
1: 아, 내레이션도 있어요?
0: 네. 당신께 당장 달려가라고 있어요.
1: 네네.
0: 뭐 기다려요 막 이래요.
1: 네네.
0: 그런데 이게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때 전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해요. 꽃사슴이 나오면
1: 네. 뽀뽀하라고?
0: 그렇죠.
1: 아~
0: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당황하겠네요. 뭐 몇 번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0: 옛날에는 뽀뽀뽀였잖아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또 이벤트 MC 경력도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네요. 굉장히 노래가 궁금한데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레, 우리 이엔엘 하루틴, 탄탄방수, 빅토스,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카메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3: 탄탄 방수
4: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기분 좋은 동행 즐거운 초대서 제이가 부릅니다. 꽃사슴.
6: 자, 뿔을 좀 만들어야 돼요. 자, 뿔 만들고. 네,

0: 당신은 나의 예쁘니 당신은 나의 전부야.
1: 가수 제이의 타이틀곡 꽃사슴 듣고 왔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노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2: 부끄럽지 않죠?
1: 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꽃사슴 저도 세다가 네. 놓쳤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 한 12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저도 한 6번까지 샜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못 사겠어요.
1: 야, 굉장히 재밌는 노래였습니다.
2: 네.
1: 당신은 나의 진주, 예쁘니 전부. 네. 아, 그 중간에

0: 당장 달려갈게 기다려 이 내레이션 와 임팩트가 네.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노래예요.
1: 네. 네. 오늘 아마 저녁에 누우면 꽃사슴이 생각날 거예요.
0: 네. 귓가에 맴돌아가지고 이게 잠에 들 수 있을지 이게 또 하나의 수능 금지곡이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예. 아,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그 제이 씨는 이벤트 MC로 그 사회상을 첫 내딘 거잖아요. 첫 발을 내딘 거잖아요.
1: 이쪽 계통에는 첫 발이고 네. 제가 사실은 13살, 14살 네. 때부터 네. 외부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0: 13살, 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1: 네,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네. 오후 시간에 일명이 브랜드 매장인데 대전에서 살 때인데 네. 역전 앞에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또 그때 당시 이제 동양백화점 네네. 백화점에 또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발탁됐나 그 과장님께서 네. 여기 5층을 한번 네가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5층 토탈 과장을 맡아갖고
0: 학생 시절에요?
1: 오후 시간에
0: 학교 다니고 네. 오후 시간에? 네. 와
1: 그래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0: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네,
1: 그리고 새벽에는 네. 또 뭐 신문 배달도 하고.
0: 아니 그 당시에 집안에 뭐 생계가 좀 어려운 편이었나요?
1: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희 네. 집안이 좀 괜찮았는데 네. 93년도 좀 완전히 기울었고 네. 그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있는 것보다. 움직이고 거. 싶어서 일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호기심에 신문도 네. 돌려보고 우유도 배달해보고 운동 삼아서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그 돈 벌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쓰고
0: 학창 시절에는 그 보통 이제 공부만 하는데 네. 공부 플러스
1: 아니
0: 여러 가지
1: 공부
0: 일
1: 빼고
0: 공부 빼 아 공부는 안 하고 학교는 가는데 공부는 안 하고 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많이 하셨네요.
1: 제가 학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갔는데 학교 수업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의무 얘기니까.
0: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야죠.
1: 제가 기다려지는 거는 학교 수업 끝날 시간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0: 끝나고 나의 다양한 활동들
1: 일하러 가야 되니까.
0: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친구였군요.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
1: 네, 친구가 없었죠.
0: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1: 누나들, 뭐 삼촌들
0: 같이 일하는
1: 그분들하고 놀았죠.
0: 아, 어렸을 때 좀 애어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조심스러운 예감이 드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MC는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어요?
1: 그 계기가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0: 이것도 특이해요?
1: 네.
0: 평범하지
1: 제
0: 않습니다.
1: 일상이 조금 특이한데 네. 사실은 저 익산이라는 곳에 있다가 네. 아는 동생이 그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런데 이제 뭐 뽑집이나 이런 데 간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아주 유명한 그 난타라고 하죠. 네, 그러기 이제
0: 그때는 성인 때 맞죠?
1: 그렇죠. 네. 성인이죠. 네. 거기를 놀러 갔는데 그때 마침 뭐 어떤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회식한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다. 우리 여기서 살짝 먹겠다. 그런데 회식하는 걸 보고 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진행하는 분이 자기네 팀인데 네. 욕도 섞어가면서 진행도 엉망으로 하는데 제가 사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나름대로 그냥 조금 놀아줘도 되겠냐.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시간 반 놀아줬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식사로 가자. 네. 그래서 식사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이제 경호 실장님 계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내려와서 사장님을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도잔치, 그다음 결혼식
0: 계속 맡기는 거예요 제이 씨한테
1: 계속 그 전에 이제 결혼식 피로연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 이게 돌다 보니까
0: 신기하네. 네,
1: 돌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소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꽉 채우고 싶다.
0: 네. 뭘로 꽉 채우고 싶다는?
1: 그냥 이벤트로.
0: 아.
1: 행사로.
0: 네.
1: 근데 그게 말과 함께 소원이 이루어졌죠. 꽉 채운 적 있어요.
0: 하루도 안 쉬고요?
1: 네.
0: 세상에. 엄청 잘하셨나봐요. 그냥 우연히, 너무 저분 진행을 못 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이제 그

0: 그게
1: 계속
0: 계기가 돼가지고 네. 입소문 타고
1: 네. 잘했다보다는 뭐 그렇게
0: 아, 잘하니까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1: 분이
0: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1: 지금도 연락이 와요. 돌잔치 해달라고.
0: 아 지금도
1: 지금은 안 하는데
0: 이제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1: 네.
0: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가수가 된 네. 계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네. 또 노래를 또 듣고 4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노래는 100년인데 그 가수 박상철 씨가 주셨다고요?
1: 네 이게 이 노래가 네. 제가 딱 들었는데 그래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사는데 왜 서로 치고받고 할까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지
0: 왜 이렇게 다투고
1: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철 형님께 전화드려서 이 100년 제가 네. 한번 부를게요. 그 또 노래 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아.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한번 해볼래?
0: 원래 박상철 씨가 만든 곡인데 네. 부르려고 만든 곡인데 네. 그 그냥 다짜고짜 달라고 그냥 하셨어요?
1: 달라고 했죠. 그 달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또 부르고 있고 목소리가 신기하다. 저하고 또 맞다고 하니까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노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또
0: 그래도 있죠. 그래도 만든 분이니까 네, 딱 들어보고 그래 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1: 목소리가
0: 바로
1: 예 네, 노래하고 매칭이 되니까 괜찮다 네가 훨씬 낫다
0: 아 나보다 네가 낫다
1: 그래도
0: 대선배한테 이런 칭찬을 받으시다니 너무 좋았겠는데
1: 고맙더라고요
0: 네. 아 당연히 네, 감사하고 영광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상철 씨가 선물로 주신 곡 100년 제이 씨가 준비한 두 번째 무대인데요. 이 노래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2: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네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초대에서 오늘은 가수 제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김지원님 안녕하세요. 가수 제이님 반갑습니다. 수선아님 오울 이재희 가수님 반갑습니다. 백행란님 파이팅입니다. 전정필님 안녕하세요. 목포문화방송 파이팅 힘내라. 아유 감사합니다. 중전마마님 제이 가수님 반갑습니다. 김춘희님 많이 떨고 계십니까? 쌤 평소처럼 하시나요?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은데 이게 떠시는 건가요?
2: 모르겠어요.
1: 아, 하긴 뭐 그 팬분들이 더 정확하시겠죠. 어쩐지. 그리고 저의 제 2의 고향 목포에 제이 쌤이 출연하신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김준희님 목포에서 제이 가수님 대박 터뜨리세요. 파이팅요. 크림님 가수 제이님 파이팅입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꽃사슴. 얘기 많이 있고요. 두 분 케미가 좋다고 김춘희님, 수선아님, 아나님 가수님 웃음소리가 좋다고. 예. 그리고 와우 어디 가시나 했더니 서서 부르시네요. 네, 저희가 노래 부르는 곳이 좀 따로 있습니다. 뭐 가깝긴 한데. 예.
2: 나가는 줄 알았나 봐.

0: 더 카메라에 잘 잡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꽃사슴 너무 좋다고, 내레이션도 짱짱 멋지다고, 예, 각종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크림님께서 꽃사슴 22번이래요.
1: 우와,
0: 다 세셨나 봐요. 와,
1: 많이 나왔네.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준희님, 제이님 멋있어요. 저도 노랫말처럼 재밌게 살아갈 거예요. 김춘희님, 100년 대박 조짐. 김지원님, 교회에서 또는 강연회에서 최고의 내용은 신도 청중들을 지루하지 않게 유머스럽게 이끌어야 최고의 강연자라 생각하는데 가수 제이님은 그런 성향을 가지셨어요. 예. 네. 재밌으면 끝난 거예요. 재밌는 게 최고입니다.
1: 예. 네.
0: 재미로 지금까지 또 멋진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예. 네. 자, 이제.
1: 네.
0: 아, 이제 4분인데 이제 어떻게 이벤트 MC를 하시다가 또 가수로 데뷔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1: 이것도 그 업소에서.
0: 업소요? MC 하다가?
1: 네. 처음에 업소에서.
0: 밤업소 같은데요?
1: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거기 업소에서 그 사장님이 이제 무대를 내줬어요, 그냥. 네. 나는 너한테 그냥 월급은 못 주는 대신에 네. 이 무대를 갖고 네가 활용해봐라.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계기였고 그게 저한테는 연습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서 진행을 하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하고 손님도 나오려고 했는데 네.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에서 전화하고 오는 데였거든요.
0: 그런 네. 업소였어요?
1: 네. 그 100에서 85%가 여자 손님이고
0: 네.
1: 나머지가 남자 손님들.
0: 네, 네.
1: 이렇게 돼 있는 업소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분이 저희 이제 저희 멘토님이세요. 사실은 저를 이끌어 주신 분. 그 가수님께서 데리고 다녔어요, 낮에. 행사가 있던지 뭐가 있으면 데리고 다녀서 빈 무대를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0: 아~
1: 그러면서 네. 딱 거기서 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망치 받은 것처럼.
0: 네.
1: 진행자는
0: 네.
1: 노래뿐만 아니라 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0: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1: 통기타 라이브도 해야 되고 버스킹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말에 딱 맞고 그 다음부터 온 다음에 안에서부터 주기장창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하고 치공팡하고 그 다음부터 노래 연습하고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 쓰고 했던 게 네.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게 뭐 내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연습한다고 해도 이게 그 가수라는 게 뭐 타고나는 게 거의 대반사기도
1: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0: 하잖아요.
1: 네. 네,
0: 아무리 노력해도 가수할 자원은 따로 있다. 재원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자질을
1: 네.
0: 가수 선배가 보셨나 보네요. 원래 갖고 있는 자질.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0: 그런 게 아니었어요.
1: 그런 건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서 반응을 해라. 그래서 빈무대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0: 네.
1: 완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이걸 뭐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0: 연습의 결과물입니까? 연습의 연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의 가수 제이 씨가?
1: 계속 와. 저는 그냥 노래교실도 네. 그냥 제가 수업을 한다고 아니고 지금도 연습을 한다. 이제 거기서 리버브 안 넣고 그냥
0: 네.
1: 회원들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연습하는 공간이다 해갖고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0: 서로 같이 연습하는 네. 노래교실이다.
1: 그러면서 하고 유튜브 방송하면서 연습하고
0: 네.
1: 혼자 또 틀어놓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0: 그러면 그 1집 행복하세요로 데뷔하셨는데
1: 네.
0: 200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이 곡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1: 이거는 지역에 있는 작곡가님이신데
0: 네.
1: 아마 이 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0: 네.
1: 그 혹시 저 군산항아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0: 철이님이요?
1: 네.
0: 알죠.
1: 그 곡을 주신 분이에요.
0: 아, 그 곡을 쓰신 분?
1: 네. 김우식 작곡가님이신데 네네. 그냥 툭 던져갖고 이 노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 다 같이 행복하자 해갖고 만들었는데 괜찮네요 하고 그걸 이제 첫 번째 음반을 집어넣고 그 생애 첫 음반이잖아요.
0: 이제 가수로 정식 데뷔를 네. 하신 거잖아요.
1: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0: 아, 이거 말할 수 없죠.
1: 네.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0: 네.
1: 이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로는 내가 영역도 아니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옆에서 뭐가 있든지 뭐 일이 있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걸 뭐 디딤돌 삼아서
0: 네.
1: 계속 연습을 한 거죠. 제가 들어도 아닌 것 같으니까.
0: 네네.
1: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번 이제 17년도에 음반 낼 때는
0: 네.
1: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았어요.
0: 심리요?
1: 네. 이 CD를 넣던지 한번 들으면 잠깐 내 거 메인만 듣고 빠지면 이

0: 이 CD는 버려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넣고 들을 때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1: 한 시간 네. 동안 앨범을 낼 때요?
0: 10곡 정도를 쫙 넣어야겠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집보다는 지금의 곡이 훨씬 저한테는 정이 더 있어요.
1: 그럼 꽃사슴 곡 말고도 나머지 9곡이 또 그 앨범에 들어있는 거예요?
0: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가수분들 노래
1: 네네.
0: 그 곡을
1: 커버한 거.
0: 네, 커버곡이 들어있죠.
1: 아,
0: 네.
1: 그러셨구나.
0: 그래서 그때 가장 핫했던 노래들.
1: 네네. 당시 핫했던 노래들.
0: 뭐 뿐이고라든지 뭐
1: 안동역에서
0: 진짜 멋쟁이 뭐 이런 거.
1: 네.
0: 네. 그런 걸 넣어서 그냥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죠.
1: 그래요. 이야, 전략이 좋으셨네요. 네. 꽃사슴의 전략이었습니다.
0: 네. 네.
1: 그러면 가수로 이제 데뷔하시고 열심히 연습을 네. 하시다가 노래 교실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0: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 그 우리 멘토님께서 노래 교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1: 그 같은 멘토입니까?
0: 네. 그분이 한 스무 몇 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보조 강사로 따라다녔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못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1: 못 하는데 네, 시간상
0: 그런 데를 해봐라. 해봐라. 하나씩 하나씩 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배워야겠다. 노래 강사를 하려면 더 배워야 되고 자격증 따야겠다 하고 제가 그래서 음대를 또
1: 가셨어요?
0: 나왔죠. 네. 음대
1: 뒤늦게 가신 거예요?
0: 네, 뒤늦게 갔죠. 만학도로 해서
1: 와.
0: 이분이 먼저 가시고
1: 네.
0: 그다음에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음대까지 갔다가 네. 다 하고
1: 뭐 전공하셨어요?
0: 저는 내가 뭐 전공했더라? 하도 오래됐어.
1: 와, 여기서 빵 터질 줄 몰랐습니다. 네, 음대는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0: 하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1: 아, 네, 어쨌든 음대는 나왔습니다. 네, 어디 음대 나오셨습니까?
0: 지금은 없어졌으나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
1: 아, 네. 네, 서해대 음대를.
0: 네, 거기 이제 이분이 이제 땡겨주고 네네. 또 이제 저랑 같이 이 계통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1: 네.
0: 친구가 오빠 한번 가보지 않을래?
1: 네.
0: 해서 이제 그래 한번 다녀보자 하고 음대 가서 만화도로 졸업도 하게 됐죠.
1: 졸업하고 이제 그걸 계기로 노래교실까지 연 건가요?
0: 그 전부터 노래교실은 하고 있었고.
1: 아, 하고 있었고.
0: 네, 지금 현재 제가 한 군데에서는 한 15년째 하고 있고
1: 네네.
0: 노래교실은 거의 횟수로 따지면 한 18년 정도.
1: 와, 오래되셨네요. 주로 이제 그 노래 교실을 여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이?
0: 익산에 있습니다. 저는.
1: 익산에서. 네. 아하. 그럼 익산 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0: 네.
1: 네.
0: 웬만한 분들은 제 또 다.
1: 왜냐하면 요즘에 노래 강사님들이 인기가
0: 네.
1: 어마어마해. 거 가수만큼 인기가 있잖아요.
0: 가수도 더 많죠, 노래 강사들.
1: 아, 그런가요?
0: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수 쪽에서는
1: 네.
0: BTS 하면 최고고, 뭐 네. 우리 성인 가요에서는 무슨 뭐 진선 선배님
1: 네, 네, 네.
0: 뭐 이렇게 있는데 노래 교실하면은 BTS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저는
1: 그렇구나.
0: 아니고.
1: 네. 노래 교실의 BTS는 누굽니까?
0: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1: 네.
0: 진짜 노래교실의 BTS는
1: 네.
0: 전국의 노래교실에 제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1: 네.
0: 강토라고.
1: 강토.
0: 네.
1: 아, 이 강토님이
0: 네, 노래교실
1: 노래교실
0: BTS예요.
1: 노래 강사계
0: 강사는
1: BTS.
0: 아니에요. 강사는 아닌데 노래교실에서
1: 네.
0: 그냥 불러달라고 하고 완전 BTS예요.
1: 이분이 뭐 가수입니까?
0: 네.
1: 아, 가수 강토 씨가
0: 네, 노래 강사로서는
1: 네.
0: 많은 분들 계시지만 김성기 선생님 계시고 뭐 송광 선생님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BTS죠.
1: 전 그분 알아요. 저는 이분이 저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0: 누구야?
1: 김현진 선생님.
0: 아, 김현진 선생님. 네. 네. 그분도 대단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엄청납니다. 역시 BTS 알아봐요.
1: 엄청난 분을 또 알고 있다니. 저도 괜히 또 으쓱해지네요. 이따가 방송 끝나면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성인 가요계 트로트계 BTS 진성 씨
0: 네.
1: 이야기했는데 마침 또 진성 선배의 노래를 준비해 오셨어요. 태클을 걸지 마. 선곡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제가 항상 이 노래를 연초
1: 네.
0: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합니다.
1: 연초와 연말에 하는 지금 딱 한 중간인데요.
0: 중간이잖아요.
1: 네.
0: 이제 남은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냈다라면
1: 네.
0: 남은 개월 동안
1: 네.
0: 또 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모든 애군과 악과 그리고 나한테 대한 모든 질책이나 모든 것을 나한테 태클을 걸지 말고 열심히 태클 걸어도 물리쳐라. 누구든지.

0: 나한테 손대지 말고 태클 걸지 말아라.
1: 예.
0: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 내가 뛰겠다. 너도 오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의미로.
1: 해석이 너무 좋은데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가수 제이씨의 세 번째 노래는 진성 원곡의 태클을 걸지 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네, 즐거운 초대에서 가수 제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792번님이 17번의 꽃사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나의 최고 노래를 18번이라고 하잖아요.
4: 네.
3: 근데 거의 다 왔네요. 17번까지. 이런 뜻으로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3: 네, 18번은 이제 따로 있지만 이제 곧 될 거니까 17번에 네, 꽃사슴.
4: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2797님, 하우스의 라디오와 친구 삼아 쪽파 종자 손질한 뒤 귀는 즐겁네요. 즐거운 오후 2시 최고의 방송. 가수 제이 씨 파이팅.
4: 감사합니다.
3: 네, 감사드립니다. 자, 김지원 님이 정말 태클 없이 앞으로 계속 탄탄대로의 길만 걸으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3: 인정합니다. 네. 아, 우리 제이 씨가 태클을 걸지만 노래 부르는 거 봤는데 진짜 아무도 태클을 못 걸 것 같아요. 네. 진짜 태클 걸면 너 혼난다.
4: 그렇죠.
3: 예, 요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김춘희님 앞으로 쭉쭉 꽃길만 예, 요렇게 남겨주셨고 많은 분들도 예, 남겨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또 이렇게 제이 씨를 위해서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십니까요?
4: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네. 지금 뭐 다 한 것 같고
3: 거의 다 하셨나요?
4: 속에 있는 것도 다 한 것 같고.
3: 아, 그래요? 어.
4: 네,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싶다라면
3: 네.
4: 그래도 저를 믿고 네. 이렇게 노래교실에서나 제 주위 분들이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우리 즐거운 오후 2시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4: 네.
3: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네. 나 가수 제이에게 노래란
4: 꿈.
3: 아, 꿈이다. 현재 진행형인 꿈인가요? 아니면
4: 둘 다입니다.
3: 둘 다예요?
4: 네.
3: 꿈이다.

0: 좀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1: 사실은 이 노래를 하면서 제가 네.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몸도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노래를 찾아가면서 저도 몰랐던 그리고 제 내면에 있던 것도 다 나오고 제 성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사실은
0: 원래는 안 좋았는데
1: 성질이 안 좋았어요. 네.
0: 성깔이 있었는데
1: 그런데 노래를 해가면서 이걸 많이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던 게 노래였고요. 예.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왕 시작했잖아요. 네네. 포기하려고 하는 게 세 번 있었는데 세 번까지 네 번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포기 안 했다라면 끝장을 내자.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멋있다. 예. 네. 나의 인생을 바꿔준 이 노래 그리고 앞으로 더 네. 같이 해보자. 열심히 꿈을 꾸고 계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수 제이 씨의 꿈을 우리 즐거운 오우두 씨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까 청취자분들 또 너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는 해주셨으니까 이제 노래 인사로 마무리를 네. 할 텐데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1: 마지막 노래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요. 적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적이 없어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계 어디 가도. 네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좋자. 사람이 좋다라는 노래 선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제이 씨와 함께한 유쾌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와 주신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수 제이의 노래에 대한 열정과 꿈 즐거운 오후 2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대규모로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원내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고 있어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울 것이라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급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26% 오른 8,471.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두 번 하락 전환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장 마감 전 다시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조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84% 오른 34만 500원, SK하이닉스는 0.98% 오른 25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7원 오른 1541.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0: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7월 중순 1,000만 명을 넘어섰던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빨라진 셈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며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5: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6: 안녕하세요, 정선희입니다.
7: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6: 아, 우리가 걷는 게 좋다, 어? 걷는 거 좋아, 뭐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7: 그렇죠.
6: 근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5분만 걸어도 효과가 나온대요.
7: 에이, 5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5분이면 여기 MBC 10층 있잖아, 누나 여기 복도. 여기 왔다 갔다 한 두어 번 하면 5분이에요. 어디서 그런 주장을 했죠?
6: 요거 어디서 했는지 들으면 확 믿음이 갈걸.
7: 누군데요?
6: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7: 영국?
6: 어? 영국, 잉글랜드. 30분마다 5분 걷기, 60분마다 5분 걷기, 네. 120분마다 5분 걷기. 이런 식으로 5분만 움직였을 때를 체크를 해봤대요. 그런데 네. 모든 그룹에서 피로감과 우울감이 감소하고 활력감과 긍정적인 기분이 쭉 늘었대요.
7: 아, 1시간마다 5분씩 걷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잠깐만, 회사에서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6: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네. 실험할 때도 참가자들이 1시간에 5분씩 쉬는 거는 실천을 참 잘했답니다.
7: 예.
6: 근데 30분에 5분 쉬는 건 지키기 어려워했대요.
7: 어쨌거나 30분마다 걷든 1시간마다 걷든 하여튼 5분 걷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6: 그죠, 그죠. 뭐 30분마다 걷는 게 더 좋지만 1시간마다 5분씩 걷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운동 간식이라고 부른대요.
7: 아, 표현이 재밌네요. 운동 간식.
6: 너무 귀엽죠.
7: 그러면 앞으로 5시 있잖아요. 우리 네. 5분 뉴스 나가잖아요. 운동 간식 하나 하고 올게요 하면서 복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6: 그렇죠. 일단 예. 운동 간식이란 느낌 자체가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낮에 덥잖아요.
7: 맞아요.
6: 그러니까 실내에서 걷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7: 그러면 지금 나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좀 받겠습니다.
6: 아하.
7: 공장에 앉아서 혹은 하우스에 앉아서 뭐 택시에

0: 앉아서 다 좋습니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뽑히시면 시원한 아이스 음료 한 잔씩 드릴게요.
0: 네, 첫 곡은 어반자카파네요.
1: Beautiful day.

0: 네, 2월 24일 수요일 뷰티풀 데이 듣고 오셨고요. 자꾸.
1: 왠지 오늘의 하늘과 다 있는 노래 아니에요? 아, 오늘 그렇죠. 하늘 진짜 맑아요. 구름도 너무 또렷하게 보이고.
0: 네,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도 이제 뷰티풀이지만 채목에 쓰신 분들은 네, 그닥.
1: 초치네. 시작부터. 아니,
0: 알려드리는 거야 정선혜 씨.
1: 아, 지금 이렇게 맑은 날?
0: 모두의 삶이 좋지는 않다.
1: 아하, 예, DJ가 예. 이래서 운전해야 돼. 정서가 이렇게 운전치 못하니까 그냥 시작부터 어반자카파 노래 채물을 얹지. 예. 사람. 근데 7809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신랑이랑 열무 작업하면서 듣고 있어요.
0: 아, 열무.
1: 이 초록초록한 열무 청 좀 보세요.
0: 우와.
1: 와. 이 열무가 네. 그렇게 좋대 몸에.
0: 그러니까 무럭이란 네. 무럭무럭이란 말이 딱 어울리네요.
1: 그러니까 빽빽하죠. 이게 예. 싱그러움이 막 전달되니까 예.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정말 힐링이 되네요.
0: 그래서 너무 예쁜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다희 작가가 언니 두 잔은 드려야죠.
1: 아, 역시.
0: 해가지고 두 잔 보내드립니다.
1: 그렇죠. 이 열무 작업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네요. 네. 남편분과 같이 하시니까.
1: 그래. 네. 이거 한 잔 준다고 했던 우리 윤용 작가죠. 아유. 간장종지 같으니라고. 기운이 없어서 그래. 두 잔 네, 들 힘이 없어서 네. 친구가.
0: 파리 연구님 저희가 어디 앉아 계시냐 여쭤봤잖아요. 저는 지금 회사

0: 지게차에 앉아서 일하며 미니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포인데요. 습하고 많이 더워요. 시원하게 필요합니다.
1: 이게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진짜 못 견디는 게 습한 거예요.
0: 맞아요.
1: 와, 습도 올라가면?
0: 네, 저도 그 끈적끈적이 너무 싫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쫙쫙. 자,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6963님. 내일 아파트 샷시 새로 다느라 집이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았나 반성하면서 방송 듣습니다 하셨는데 예. 한번 청소를 해야 뒤집어 엎어서 버릴 거 버리게 되더라고요.
0: 그죠. 예. 이사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내가 맞아.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1: 난 진짜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그 창고 정리를 했어요. 베란다 창고 있잖아요. 붙박이장 같은 거. 난 거기 사람 사는 줄 알았어.
0: 그러니까요.
1: 아니 그걸 왜 안 쓰면서 몇 년을 그렇게 있었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그럴 거예요.
0: 뭐 27평, 31평도 그런데 막 30평 중반 넘어가잖아요. 짐이 막 그러니까. 와.
1: 이 정도면 한 식구가 살지 않을까?
0: 맞아요.
1: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보내드릴게요.
0: 네. 5782님. 하우스 창고에서 관수용품 앉아서 조립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 와서 분위기 좋은 음악도 듣고 싶네요.
1: 어떤 삶의 터전에서든 낭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승자예요.
0: 네, 그러니까요.
1: 진짜. 자, 좋은 음악 느끼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얹을게요.
0: 아, 이분도 참 오래 앉아서 일하실 것 같아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 이분이 밤늦도록 일을 하시거든요.
1: 아, 예. 이분은 축구도 앉아서 보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함께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전히 문자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젠타 코리아
1: 우리 ENL 하루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올품
0: IS동서
1: 백조싱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빌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또!
7: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원하게 웃겨주이소.
8: 제목, 최전방 위병소.
10: 어허.
8: 여기 어디야? 충청남.

0: 제주도에서 김용무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1: 안녕하세요. 정설의 씨, 문천식 씨.
0: 안녕하세요.
1: 저는 군대를 다녀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꼭 생각나는 신병 하나가 있습니다. 신병 김이병은 오자마자 뭔가 느낌이 달랐죠. 눈이 너무 반듯했어요. 반듯하다 못해 약간 법원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법조계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2: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규정은 지키려고 있는 거다. 사람은 말보다 서류가 먼저다. 근거 없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1: 그래서 그런가 건물대 정리도 자로챈 것처럼 정확했고 전투화 끈도 양쪽 길이가 똑같고 침상에 수건 접어놓은 것도 무슨 증거물 보관하듯이 해놨습니다. 불침번 근무일지는 얼마나 자세히 또 쓰는지 간부가 야 너 무슨 재판 기록 쓰냐? 그 물은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이병이 저와 첫 위병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는 최전방 쪽에 있어 위병소 근무도 실탄을 휴대하고 암구호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감이 감돌고 그날은 최전방 특유의 조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군 차량이 아닌 평범한 승용차였죠. 오. 그 차에서 중년 남자분이 내렸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분이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낌이 왔죠. 저분은 높은 사람이다. 그냥 들여보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김이병은 그런 분위기를 안 봤습니다. 오직 규정만 생각했죠.
2: 정지하십시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1: 나 사단장이야.
2: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1: 김이병은 눈동자 하나 안 흔들리고 노려봤습니다.
2: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1: 그래 수고가 많다. 내가 이 부대 사단장이라니까.
2: 말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1: 저 참 나 사단장이라고.
2: 신분증과 출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내 얼굴 모르나?
2: 모릅니다.
1: 잘 봐봐.
2: 잘 봤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1: 저는 그 김이병의 말이 너무나 정직해서 진짜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2: 어서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1: 그래 좋은 자세인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 신분증 말고 내가 사단장인 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나?
2: 확인 가능한 절차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1: 참 이 친구 요즘 보기 드문 FM일세. 그래 내가 오늘 암구호를 깜빡했는데
2: 그렇으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1: 어이 자네 내가 저 사단장인데
2: 현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1: 아니 그게 아니고
2: 더 이상 접근하시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1: 이때부터 사단장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저는 김이병에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야 이분 사단장님이야.
2: 근무 중엔 사담 금지입니다.
1: 제가 선임인데 사담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위병소 안에 있던 하사가 튀어나왔죠.
3: 아니 무슨 일이야? 사단장님 충성.
1: 아 그래 이제야 나를 좀 알아보는 사람이 나왔구만. 자 그러면 나 이제 들어가도 좀
2: 아직 신분 확인 전입니다. 현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1: 하사는 당황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단장님도 사단장이 맞았거든요.
2: 확인 가능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하사가 한숨을 쉬며 저 멀리 산을 봤습니다. 저도 같이 산을 봤습니다. 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중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병! 지금 이분은 사단장님이신데
2: 근무 수칙상 사복 차림 출입자는 신분 확인 후 출입 가능합니다.
1: 아니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2: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1: 군대에서는 가끔 너무 맞는 말이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결국 소대장님까지 뛰어오셨습니다.
4: 사단장님 충성. 김이병아 야 이분 사단장님 맞다 가이.
1: 그래 내가 그랬잖아 사단장 맞다고.
2: 현재 미확인 사복 인원이 암구호 없이 출입을 요청 중입니다.
1: 지금 미확인 사복 인원이 나를 말하는 건가?
2: 네 그렇습니다.
1: 소대장님도 김이병을 말리지 못하자 이번엔 중대장님이 뛰어나오셨습니다.
5: 어떡하냐 이거.
6: 김이병 이분은 그 사단장이 맞아. 근데
2: 아직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6: 미치겠네. 사단은 맞으시다고.
2: 신분증을 제시하시거나 암구를 대십시오.
1: 하사도 중사도 소대장도 중대장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연대장님이 튀어나오셨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들 빨리 모이는 건

0: 차 왔을 때 말고 처음 봤습니다. 연대자님 급하게 오셔서 사단자님께 경례를 하는데 얼굴이 처음엔 흰색, 그 다음엔 빨간색, 마지막엔 약간 회색빛도 돌았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그렇게 많은 색깔이 나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연대자님이 말했습니다.
1: 아, 김희병, 이분은 사단장님 맞아.
2: 그래, 김희병, 사단장님 맞으셔.
3: 그래, 김희병, 그만하자. 어이, 사단장님 맞다 안 가나?
0: 모두가 사단장님 맞다고 김희병을 설득했습니다. 김희병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 드디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아하, 이런 이 친구 전전
1: 안고를 내셔도 좋습니다.
0: 결국 김희병은 끝까지 사단장님을 들어버리지 않았고 사단장님은 조용히 김희병을 바라봤습니다.
1: 그렇게 보셔도 소용없습니다.
4: 좋다, 근무는 이렇게 서는 거다. 근데 무섭지 않나?
1: 무섭습니다.
4: 근데 왜 버티고 있나?
1: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0: 이야, 그때 저는 속으로 김희병이 좀 멋있는데?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1: 최전방 초선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4: 그래, 좋다. 자, 우리 김희병 표창 검토하도록. 그리고
1: 예?
4: 연대장, 보상휴가도 주도록 해.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고 같이 근무선 선임도 잘 버텼네. 둘 다 포상휴가를 주도록 하지.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0: 이야, 사실요, 저는 버틴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얼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가끔 얼어 있는 것도 버틴 걸로 쳐줍니다. 아, 그날 이후 김희병은 부대의 전설이 됐고 별명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위병소 대법원이다, 헌병대 판사다, 사단장님도 못 지나간 남자. 지금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김희병, 아직도 어디선가 FM으로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다.
5: 야. 저는 사연 중반쯤에는 열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다물어진 채로 끝날 줄 몰랐어. 목이야. 내 목이 열렸네 지금.
0: 사실 우리 보통 이 병사들은 사단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분을 감히. 와.
5: 이제 역시 너무 웃긴다. 김희병. 알고 저런다에 한 표.
0: 야, 일부러. 그렇죠. 지혁 씨 말도 이리가 있죠.
5: 근데 네. 알고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군대를 안 갔다 와봤지만 얘기를 듣기로 이 위계가 이렇게 알고 뭔가를 꾸밀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0: 보통 이 정도면 네. 옛날 군대니까.
5: 뭐. 안 되지. 절대 이건 모르고 가능한 거지 정말.
0: 얼차려 아니면 포상휴가인데 야, 포상휴가 받았습니다.
5: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분이 좀 깨어있는 분이네. 그리고 사단장님이.
0: 그러니까요.
5: 네.
0: 오이구구님. 저분 살아남았으니까 웃음 편지를 보낸 거겠죠? 맞아요. 그쵸? 옆에 계시던 네. 얼어 계시던 분께서 주문하셨습니다.
5: 그렇죠. 김희병은 나라 일 하셔야 되겠다. 좀 고지식하고 타협을 모르는.
0: FM.
5: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좀 나라 일 하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죠.
5: 멋있네 근데 진짜. 네. 이게 표창으로 끝났다니 더 멋있고요. 자, 소녀시대의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서원을 말해봐. That's right.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우, 아 무거.
0: 아 정희야. 아 스톱.
1: 네.
0: 이런 거는 오빠가 들게. 이리 줘.
1: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0: 그래. 자 비켜.
1: 네. 아따. 어머.
0: 잠깐만.
1: 아,
0: 아,
1: 어머.
0: 아, 좀 무겁네 이거.
1: 선배님 괜찮으세요?
0: 어, 뭐가 들었냐 이게. 아, 금방 들어줄게. 어. 아따.
1: 가세요.
0: 어 그래. 네 사연이 왔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1018님. 아 전식이 형 저 후배가 무거운 캐리어 들고 가길래 들어주겠다고 멋진 척 허세 부리다가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나는 멋진 선배 이미지였는데 위로해 주세요. 나 우렁.
1: 우렁까지
0: 하셨는데.
1: 캐리어 그 끌고 가면 되는데 왜 들려고 그랬어?
0: 왜 그걸 들었을까? 밀면 될 것 같아.
1: 계단인가? 계단 올라가서 그런가? 그래요. 내 뜻과 다르죠. 내 몸이.
0: 그렇죠.
1: 나의 어떤 기사도 정신과 또 다르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아요. 네. 허세가 몸을 지배할 때.
0: 아하. 가진 허세와 허풍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십시오. 매운 거 잘 먹는다. 술 잘 마신다. 탈시름 내가 접은 적이 없다. 네, 허세 많죠.
1: 그럼요. 네. 또 약간 그

0: 플렉스 하겠다고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제 네. 있어 보이려고. 여기서 제일 비싼 와인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1: 로마네 네. 꽁땡 240만 원짜리 있습니다.
0: 가도 돼요?
1: 할부?
0: 24개월.
1: 자동차냐고요? 아 정선호 씨 와인이 자동차냐고 뭐 24개월까지 해보래 그래.
0: 리스돼요.
1: 아하 참. 문자번호 그렇죠.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허세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부족할걸요. 긴 문자 필요할 겁니다.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0: 네, 문자 속
1: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보내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허세 관용어군으로는 이만한 게 없죠.
1: 그렇죠.
0: 박현빈입니다. 네. 오바마 믿어.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허세가 몸을 지배할 때.
1: 네. 이계병 씨가요. 9살 손자한테 허세 좀 부리려고 할아버지 돈 많어. 뭐든지 말해. 다 사줄게. 얘기했더니
2: 집이요.
1: 이러네요. 엄마 아빠 집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집을 사달래요. 그건 무리야.
2: 왜요? 했습니다. 할아버지 반포.
1: 넌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냐? 아, 진짜 9살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9살이 요새 인터넷이 이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정보 쪽으로는 9살이면은 좀 어른 준하는 기준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9살이면.
1: 맞아 맞아. 네. 할아버지 돈 많아 뭐든지 말해.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였을까?
0: 보통 블럭 장난감 그쵸? 10만 원 정도일 겁니다.
1: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일 거야 진짜. 네.
0: 네. 애한테 그 이상 사주는 것도 버릇이 안 좋아.

0: 떨어지니까.
1: 아하. 근데 애는 집을 달래네.
0: 예.
2: 할아버지 집 명의 이전하면 안 돼요?
1: 느낌 아니야. 거의. 김화정님. 제가 주차하다가 문 한쪽에 벽에 이렇게 긁혔어요. 극 이렇게.
0: 아, 살살하세요. 진짜 마음 아프니까. 그래서요.
2: 남편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자기 하는 거 보라고 그러더니
0: 네네.
2: 제가 긁은 자리를 지가 아예 우그러뜨렸어요. 남편의 허세로 결국 문 한 짝 갈았답니다.
0: 아하.
2: 아하.
0: 호미를 말할 거야. 가려
1: 왜 이렇게 됐을까?
0: 네.
1: 왜 남편분이 그렇게 막 꾸중을 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바탕이 돼 있을 분이
0: 이분도 이 정도 상황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한 1년 차인가?
0: 아내분이 집어넣기를 호되게 집어넣어놨는데 네네. 대충 나오면 될 줄 알았던 거지.
1: 아, 그냥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군요. 이렇게 들어갈 때 긁었어.
0: 네.
1: 주차할 때. 근데 이걸 빼야 되는데
0: 네.
1: 초보들은 이걸 요령 있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그냥 못 빼니까 그윽 하고 나오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남편이 아마 진짜 문천식 씨 말대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많이 네. 박힌 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다.
0: 그렇죠. 이렇게 안 당해본 거예요, 이분은. 네. 한 25면 될 거를 네. 예, 200 나갔습니다.
1: 어우,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다.
0: 예.
1: 보험 할증. 옆에서 이러면 진짜 너무 얄밉겠다.
0: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보험 할증.
1: 어! 아, 진짜 이런 쪽으로는 정말 단독이야.
0: 저는 팩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정보.
1: 예, 같은 방송은, 정보를 알려줘도.
0: 방송은 정보예요.
1: 진짜 밉상으로 알려주는 건 예. 진짜 군대 탑인 것 같아.
0: 자, 9561님. 남편이 채소 키우고 나무 키우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수박을 심어놓고서는 사과만한 크기로 자라면 사진으로 찍어요. 근데 그냥 아직 그 줌을 있는 대로 땡겨가지고 엄청 커 보이게 찍은 다음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 톡으로 막 자랑을 해요. 그래놓고서 이런 거 많으니까 먹으려면 가져가 이렇게 톡을 해요.
1: 아하.
0: 근데 아무도 안 와요.
1: 이제 줌 땡기는 게 퍼진 거죠, 소문이.
0: 아.
1: 저거 줌으로 땡긴 거야, 이렇게.
0: 그쵸.
1: 어떤 쇼핑 사이트에서 사면은 그렇게 줌으로 땡겨가지고 실제보다 커가지고 믿고
0: 맞아.
1: 사잖아. 그러면 오면 미니어처가 와.
0: 네, 속아서.
1: 그죠. 요즘 그 유행하는 사진들, 쇼츠 보면은 네. 그 사이트에서 샀는데 강아지 뭐 바리케이트 뭐 이런데 정말 다 요만해, 손바닥만 해.
0: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 됐죠. 후기를 봐야겠다.
1: 그렇죠.
0: 네, 내 돈 내 산 후기를
1: 맞아요.
0: 보죠.
1: 네. 최고로 웃겼던 건 마스크팩이었어.
0: 네.
1: 거기서 마스크팩을 샀는데 이마 한가운데 정동담존의 복점처럼 마스크 크기가 네. 엄지손톱만한 거야.
0: 너무 작았다.
1: 아, 그거를 누가 이렇게 붙이고 찍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네. 1085님. 우리 배현우님 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순서대로.
1: 남편이 매운 건 잘 먹는다고 짬뽕에 그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0: 네네.
1: 제일 매운 거.
0: 네.
1: 그걸 넣고 먹었어요. 다음날 출근 못했죠. 화장실 가느라.
0: 아,
1: 청갈래 망갈래였겠다. 아래쪽이.
0: 아유,
1: 베트남 고추 진짜 매운데.
0: 그 악마의 고추들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매운 거.
1: 이게 뭐랄까 식감이 그냥 매운 걸 떠나서 약간 그 폭죽 가루 삼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나나나나닥 터지는 느낌.
0: 고통스러운. 그 코스빌 지수인가 있잖아요.
1: 아, 맞아.
0: 그게 보통 뭐 만 이만이어야 되는데 막 10만, 20만 이런 게 있어요.
1: 이건 너무 자학 아니에요? 그거
0: 그렇죠.
1: 드시는 거는.
0: 아유,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셨어 그래.
1: 어쨌든 매운 거 잘 먹는 분이니까 도전을 하셨겠지. 저희 같은 이제 맵찔이들은 전 이제 맵찔이가 됐거든요.
0: 아, 제가
1: 도전을 하지도 못해요.
0: 무식을 뽐냈네요.
1: 아, 코스빌이 아니라 스코빌 지수.
0: 예,
1: 저도
0: 예.
1: 몰랐어요.
0: 방송은 정보예요.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1: 쥐가 틀려놓고 정색을 하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0: 아, 웃기다.
1: 기세야, 기세.
0: 네.
1: 틀려놓고도 저렇게 뻔뻔하면 내가 살짝 실수했나 싶어.
0: 네.
1: 자, 1085님. 결혼 기념일에 남편과 고급 레스토랑에 처음 갔어요.
0: 파인다이닝 막 이런 거. 네네.
1: 웨이터가 네. 스테이크 굽기를 물어봐가지고 레어로 달라고 했는데
0: 네.
1: 너무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0: 어어.
1: 그래서 다시 바싹 구워달라고 부탁했네요.
0: 네.
1: 남편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0: 아,
1: 레어면 거의 생고기죠.
0: 그렇죠.
1: 네. 레어면은 거의 육회지 육회.
0: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레어를 먹는 데서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왜?
1: 근데
0: 레어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정육점에서 바로 떼왔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1: 아우, 잡은 것 같던데.
0: 네.
1: 그 드라마 보면은 조금 어둠의 세력들 막 이런 파워
0: 네.
1: 흑화되는 네. 느낌을 표현할 때.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이렇게
0: 맞아, 맞아.
1: 칼로 이렇게 썰어서 그 네. 칼로 찍어서 막 먹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무식하게 막 먹잖아요.
1: 그래서 저는 레어가 상징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데
0: 좀 잔인한 느낌이 있구나.
1: 잘 드시는 분들은 또 레어를 잘 드시니까
0: 그래요.
1: 웬만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레어 요구하면 안 돼요.
0: 근데 미디엄 레어가 맛있는 거라는데 아우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0: 잘 익힌 듯 미디엄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나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김용화님.
1: 사위가 자모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하면 허세를 떨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아 됐어 나 필요한 거 없어 했는데 그날은 나 명품 가방 했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허풍이었나 봐요.
0: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일까 아니면은 그 허세가 좀 꼴뱅이 싫어서.
1: 그렇죠. 그게 꼴뱅이.
0: 멈추게 하려고.
1: 하도 그러니까 그죠.
0: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그렇죠.
1: 명품 가방 비싸 300만 원 넘어요?
0: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종류가? 그 채널 쪽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는 천 단위를 넘기 때문에.
1: 천만 원이나요 가방이?
0: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게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포상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샀대요. 나중에 이제 모시는데 비가 막 왔는데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는데 가방에 우비를 입히더라고요. 본인은 머리가 물미역처럼 젖어도
1: 나는 다 젖어도
0: 가방은 젖히면 안 된다. 그래서 가방용 우비가 따로 있어요.
1: 진짜로? 네네네. 야 그렇군요. 예.
0: 그런 거죠 뭐.
1: 그렇게까지 모시진 않을 겁니다 저는.
0: 왜요?
1: 안 살 거거든요.
0: 아주 현명한데.
1: 1163님. 저는 99학번입니다. 아, 80년생 잔남의 뜻인가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축제 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참고로 4년 연속 1등 한 사람이거든요. 그날은 1700cc 원샷. 목구멍을 활짝 열어젖겠던 그 시절입니다. 저한테 캔 콜라는 한 모금 정도거든요. 우습다는 거죠.
0: 아하.
1: 술만 먹으면 그게 뭐 자랑이라고 100번을 말한다 제가. 그게 무슨 허세입니까 그게. 그죠?
0: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1: 예, 1700cc 원샷을 때렸습니다 제가.
0: 이런 기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그게 가능할까라고 믿어.
1: 예. 그리고 선생님 63님. 당시에는 20살이었잖아요. 예. 지금 47이세요.
0: 이제 물도 한 캔 못 먹어. 기도로 흘러. 조심해야 돼.
1: 기도로까지 안 입으로.
0: 아, 그렇지. 입 밖으로 반이세.
1: 입으로 흘려요 물이.
0: 귀여울 때가 있어요 허세가. 예. 오늘은 이 정도는 귀여운 걸로.
1: 예.
0: 인크레더블의 노래 들을까요? 예. 오빠 차.

0: 아메리카. 네, 오늘 주제가 허세가 몸을 지배할 때인데요. 네. 7118님 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육상부여서 딸내미한테 야, 아빠 달리기 선수였다? 라고 허세를 좀 부렸는데요. 딸 운동회 때 반 대표 아빠로 달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의욕이 앞서잖아요. 냅다 꽈당했습니다. 딸내미 울고불고 난리 났었네요.
1: 아... 예. 딸도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었겠죠. 부풀어 올랐겠죠.
0: 우리 아빠 1등일 줄 알았지.
1: 예, 육상 선수라고 오니까 좀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아빠 심지어 잘 못 걸을 정도로.
0: 아버지 완주라도 하지 그랬어.
1: 의욕이 앞서면 다리가 꼬여. 어쩔 수 없어요.
0: 예.
1: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기절한 척 하시지. 이게 좀 덜 창피하지 않을까? 아빠가 빈혈 있어 이러면서.
0: 우리 아버님 학생이 아닌데 양호실 간 거잖아요.
1: 자, 그날의 정황에 대해서 그날의 네. 수치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죠.
0: 예.
1: 달리기 통신원.
2: 예,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달리기 통신원 우상석입니다. 학생 때는 육상부였어요. 대회 나가면 입상도 하는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딸 운동회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허세 좀 부리다가 준비 딱 하자마자 바로 넘어졌어요. 딸은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와이프는 어이없어서 하더라고요. 세월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지금까지 달리기 통신원 우상석이었습니다.
0: 네, 우상석님 안녕하세요.
1: 네, 고생하셨어요. 우상석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시작과 동시에 누우신 거예요?
2: 그때 총 쏘자마자 땅 하자마자 빵. 얼른 해. 그 옛날에 육상부
1: 예.
2: 딱 하면 바로 땅 하자마자 바로 출발하잖아요.
1: 그렇죠. 초알처럼 튀어나가잖아요. 네. 스타터.
2: 옛날에 그 기억이 있었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0: 예.
2: 아. 네, 맞습니다. 다리가 꼬였는지 의욕이 앞섰는지.
1: 땅꽝.
0: 그 육상선수 네. 학창시절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 그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0: 와, 몇 년 하셨네요.
1: 우상석님 네. 그 꽝 넘어지셨잖아요. 넘어지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네. 일어나서 다시 뛰셨어요?
2: 아, 좀 별이 좀 이렇게 돌아서 별이 보였어요.
1: 그게 또
2: 근데 어쩔 수 없이 뛰어야죠.
1: 그렇죠. 뛰긴 뛰어야죠. 네. 네.
2: 꼴등했습니다. 꼴등.
1: 아. 아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주셨으니까.
0: 네. 네.
1: 딸이
2: 아, 딸이
1: 그날
2: 미쳤어요.
1: 예, 많이 울고불고 그랬나요?
2: 네. 아빠가 달리기 선수다고 또 반에 애들까지 애들한테 다
0: 얘기하고
2: 우리 아빠 네. 옛날에 육상부였어서 상장도 있다고.
0: 와.
1: 아주 없는 말이 아니니까.
2: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0: 상선 이제 그 일은 따님은 다 잊은 거죠?
2: 지금 다 잊었죠. 나성인이 됐으니까.
0: 아,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니 우상성님이 또 다른 종목에도 나가셨어요? 그날?
2: 아니요. 아 그때 줄다리기.
1: 아 줄다리기는 어떻나요?
2: 줄다리기는 이렇게 그 반 뭐 남 20명씩 해가지고
1: 네.
2: 이렇게 다 나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1: 네네.
2: 그때 제가 운동화 벗겨진 것 같은데
1: 아 아버님 지금 중요한 게 달리기로
0: 아버님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그냥 줄다리기 할 때 앞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1: 아, 아 아버님 아 재밌으시네
0: 아 흙바닥이랑 많이 친하시네
1: 바쁘셨네
0: 네. 네. 아버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그 서력을 푸시죠 네
2: 누구한테요?
0: 사랑하는 사람들, 따님이나 뭐 가족들한테.
2: 아...
0: 땅바닥에 할 수 없잖아요.
1: 예, 아직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네. 흙 털고 우리 아버님.
2: 여보,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도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잘 컸으니까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0: 아이고.
1: 아주 열심히 네. 살아오신 그 역사가 네. 느껴집니다.
0: 그리고 목소리에서 네. 너무 선함이 느껴지십니다.
1: 그러니까 네. 혹시
2: 감사합니다.
1: 술은 드세요? 잘 드세요?
2: 아 술을 이거 비밀인데
0: 네네.
1: 아...
2: 집사람하고 딸하고 예. 집에서 한 예. 5일 정도 먹나요?
0: 예, 예? 그래서요?
1: 5일 정도. 드신다고요? 술을요?
2: 네. 그 대신 저는 뭐냐 친구들이나 애식을 안 합니다. 그 집에서
0: 딸하고,
2: 예, 네, 애식을 안 하고 딸하고,
1: 네.
2: 집사람하고 같이 뭐 닭 매운 닭발이라든지
0: 반주하시는구나. 네,
2: 반주. 에이.

0: 즐기는 정도면.
1: 그럴 수 있죠.
0: 네. 예, 예.
2: 아, 근데 그 즐기는 정도가 한 소주 6병? 예.
0: 아, 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구나. 예,
1: 땅에 많이 엎드리시겠네요.
0: 예, 예. 궁금했던 거는 그 운동회 할 때 우리 네. 아버님들이 네. 약간 이제 약주를 하셔가지고 달리기 출발 안 되고 그런 분들 꽤 있었거든요.
2: 네. 근데, 아, 예전에는 그 막걸리 예. 그때 먹고 달리신 분도 있었지요.
1: 예. 아, 혹시 퀴즈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2: 예, 예.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자, 이건 진짜 허세가 아니고요. 달리기 말고 또 잘하는 게 있는데요. 네. 과연 무엇일까요?
1: 네.
2: 1번 앞구리기, 2번 제기차기, 3번 딱지치기.
1: 축하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 굉장히 잘하신답니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인이 무료입니다.
0: 네, 네. 아, 문천식 씨 조롱에도 꿋꿋하게 방송을 진행시켜주신 네,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가 아, 선물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4: 아, 우리 우상성님이 실제로 네. 굉장히 잘하시는 게 군요.
15: 있네요. 네. 달리기 통신원이 달리기 말고 잘하는 2번 제기찾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4: 김세주님, 3388님, 2308님 맞추셨는데 보통 네. 잘하시는 게 아니래요. 엄청 잘하신대요.
15: 아유, 네. 실컷 놀리고 조롱하고.
14: 봐봐, 써있잖아. 제기찾기를 100번씩 하신대요.
15: 에?
14: 저도 10번은 차지만 100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5: 진짜요?
14: 네.
15: 근데 우리가 보진 못했으니까.
14: 하지마.
15: 아버님, 스타트할 때 넘어진 거랑 비슷한 실수를 또 하시면 안 될 텐데.
14: 예, 예.
15: 자, 예, 감사드립니다.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올게요.
14: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

말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감상...

0: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 의심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BTS 부산 공연과 세븐틴 앙코르 공연 입장권을 한 명이 10장 넘게 파는 등 암표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프로야구 입장권 100여 장을 거래한 판매자와 지난 4월 프로야구 한 경기 입장권을 50여 장 매매한 판매자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제 한국 증시가 급락한 것을 두고 추세적 하락보다는 일시적 숨고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급락은 마이크론 약세와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관련 발언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제시하며 강세장이라면 1,500, 약세장에선 6,500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 만인 오늘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대표 거치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며 자신의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8월 17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목소리가 당 중심이 되는 민주당, 당원 자부심이 되는 민주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안보에도 강하고 경제에도 강하고 민생에도 강한 정당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이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책, 영화, 춤, 무대, 보스턴 고사기까지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요. 혼자 알기 아까워서 영상 찍어 올리다 보니 어느새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늘리고 또 나누는 건 나를 더 선명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 책 제목도 저 재밌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든요. 재밌고 좋은 거 있음 주위에 막 알리세요. 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천지가 될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장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예.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아, 이런 문자가 도착했어요. 박세령님. 사무실에서 몰래 듣다 빵 터지는 코너. 크크크크크크 하시면서.
1: 아, 감사합니다. 큰 칭찬이죠.
2: 이게 예. 민담과 만담이 묘하게 몰래 들어야 맛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2: 그게 걸리지 않으시게. 대놓고 듣기는 좀 수치스럽고.
1: 어. 예. 오늘은 어디 쪽 겁니까?
2: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로 떠나볼 겁니다.
1: 서아프리카 니제르요?
2: 예, 그렇습니다. 오, 공용어가 프랑스어래요.
1: 불어를 쓰는군요.
2: 네네. 오. 그나마 조금 익숙한 언어잖아요.
1: 익숙뽕?
2: 자. 뽕?
1: 아, 익숙하다 그거죠.
2: 아, 네. 익숙뽕, 이스봉 이런 익스, 거. 예. 그 프랑스어의 시봉, 스봉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2: 어, 그 예. 익숙뽕.
1: 예, 예.
2: 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대와.
1: 민담 만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약,
1: 빅토스,
2: 청운아이스,
1: 삼성증권,
2: 데이펙,
1: 웰템,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내게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2: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3: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4: 드립니다.

0: 196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제르의 민담,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봉조, 마크세 보고. 예, 옛날 자신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허구한 날 그냥 힘자랑을 하는 허풍쟁이가 살았어요. 그는 힘자랑을 하기 위해 매일 숲에서 나무 한 그루씩을 쭉쭉 뽑아들고 다니며 거들먹거렸죠.
3: 아, 오늘은 이 나무가 좋겠어. 어쩌지? 아니야. 위위, 아, 마수아, 내가 바로 천하장사봉 몽쉘 통통 사나이 중에 사나이.
2: 봉봉, 통통한 내 여봉봉.
3: 봉봉,
2: 내서 이 나무로 뭘 하려는 것와?
3: 저녁 먹고 있으시오, 쓰겠방.
0: 아유, 허풍쟁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진짜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냐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계속 허풍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3: 농농!
0: 이따위로. 그러던 어느 날 허풍쟁이 아내가 이웃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2: 너 도라방 너무 무겁소. 누가 좀 도와주면 참 좋겠고.
4: 어, 마담, 우리 집 꼬마가 힘이 따봉봉해서 나와 함께 가면 우리 아이가 물을 길어주봉.
2: 올라라, 그게 정말이 소아? 맥스버그, 그대 집이 어디라옹?
4: 어, 우리 집 조산윙.
0: 허풍쟁이 아내는 이웃 여인을 따라 나섰어요. 여인의 아이는 등에 업고 다닐 만큼 작고 어렸지만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두레박을 슬슬 당겨 올려 물을 가득 채워주는 걸 보며 깜짝 놀랐지요.
2: 올랄라, 어서 스벨론 베베. 아, 이거 욕 아니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아이가 힘도 장난 아니스 봉봉.
1: 아,
2: 다들 놀랐어? 스벨론 베베. 많이 놀랐어? 잘생긴 남자아이.
4: 어,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랐어봉. 힘은 우리 여봉봉이 더 세시봉.
0: 아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남편이 세상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허풍쟁이 아내는 그 길로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본 모든 걸 말해줬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이 허풍쟁이 남편은 다음날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3: 됐습니까, 르띠에? 나는 진짜 사나이 중 사나이를 만나러 왔어봉.
5: 아저씨는 누구세꼬? 우리 아빠 지금 코끼리 사냥 나갔세꼬. 밤늦게 나들어오스봉.
3: 알겠뚜. 그럼 너네 오빠, 아니 아빠 올 때까지 아저씨랑 혹시 팔씨름 한번 해봐송.
5: 오이, 어른이라고 봐주지 않게. 자, 그럼 앙, 두, 트하, 핫, 둘, 셋.
3: 아빠, 저 스멜롬 베베.
5: 잘생겼다고?
3: 욕 아니고 잘생긴 아가가 힘이 따봉봉.
0: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콩콩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3: 이게 무슨 소리지, 왕?
5: 빠빠가 오고 있도와. 아저씨는 어서 숨었어봉.
3: 어, 대체 왜 그러세요, 봉?
5: 올라라, 사실 우리 아빠는 하루에 코끼리 10마리 잡스봉.

0: 얼마리?
1: 사람도 잡숴버헌. 어. 아저씨 한입에 쌉쌉 오케이 본거스.
0: 오랄라 사람 살려주마.
2: 집으로 돌아온 꼬마 장사의 아빠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사람 냄새를 맡은 거인은 구석에 숨어있던 허풍쟁이를 단숨에 찾아내 잡아먹으려고 했죠. 허풍쟁이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0: 와다다다다다 걸음 안 다슬려.
2: 정신없이 줄행랑을 치던 허풍쟁이는 이번에 바오밤 나무 아래서 코끼리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는 숲속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0: 올랄라 여기도 거인이숭.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3: 너의 무남이 걱정 마시고 난 편식심만 보해. 사람 안 먹어 보해.
0: 아 사람 안 먹어? 저 말이 숭? 그럼 나 좀 살려주봉.
3: 위.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0: 아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거인이 나를 잡아먹으러 쫓아내고 있어 봉. 그러니까 나 좀 숨겨주방방.
2: 그러자 숲속의 거인이 허풍쟁이를 끌어당겨 자신의 다리에 숨겨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드디어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나타나 숲속 거인 앞에 나타납니다.
4: 야, 네 다리 밑에 숨겨놓은 사람 빨리 내놔둬. 내 앞에 다소 내놔.
3: 너왕, 얘는 내 거란 못 죽여둬. 이건 식용 아니베흐, 관상용이도와.
4: 아주 딱 눈에 띄는데 지금 쟤는 내가 아까 신발라놨버롱. 빨리 그놈을 넘기지 않다. 그럼 너도 가만 안 되겠어봉.
3: 자신 있으면 수봉 나랑 한판 붙어보소와. 뚜루와 뚜루줄.
4: 너 열받게 하네. 제대로 뚜루줄. 좋아 대결을 신청한다. 겨옥.
2: 그러자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버럭 화를 내며 숲속의 거인에게 덤벼들었어요. 둘은 서로 엉겨붙어서 막 하늘에 올라가서 막 불같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하늘에 천둥이 막 생겨났어. 야 이건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와 숲속의 거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내는 그런 소리였어요. 멍하니 싸움을 지켜보던 허풍쟁이는 문득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걸 깨달았죠. 얼른 집으로 36개 줄행랑을 칩니다.
0: 여보, 여봉, 봉봉. 아, 나왔어. 겨우 살아 돌아왔동.
1: 아, 올랄라. 봉봉, 여봉봉.
0: 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아, 진짜, 그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하루에 코끼리 10마리 잡았어. 사람도 잡아버려. 나 한 입에 잡아서 꿀꺽 하려고 막 쫓아와, 봉봉.
1: 올라, 여봉봉. 그래서 너가 당신한테 뭐라 했어? 당신이 힘이 세든 권력이 따봉이든 부자든 거지든 허풍쟁이든 세상에는 요봉봉보다 잘나고 훌륭한 누군가가 반드시 입산뱅볼.
0: 아 그래? 아 미미 이제 알았어 뭐.
1: 이제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주보아. 세상은 그런 것도 와 알아두아.
0: 미미 앞으로 겸손하게 살 거야.
2: 왜? 그리하여 그날 이후 허풍쟁이는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나대지도 않고 겸손하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답니다.

0: 네, 듀스의 약한 남자였는데요. 저희는 감기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1: 네. 아, 낯을 드셨냐고 우리 6502님이 네. 혀가 너무 돌아간다고. 이게 이제 서아프리카고 프랑스어가 모국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랑스를
0: 불어로 한번 네. 꽁트를 꾸며봤습니다.
1: 둘 다 제외국어가 프랑스어라서. 예. 네. 갑자기 웬 브랜드 이름 스쳐갔는데 잘못 들었나? 사이요사님이 맞아요. 배고프셨나 봐요.
0: 네, 뭐 몇 개 넣었죠. 네. 눈에 띈다부터 해서 뭐 까르띠부터 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1: 말튼 들 수 있는 거 약간 예. 꼼데 갸송 이게 예. 작은 소년이란 뿌띠띠압을 악마 작은 악마 뭐 이런 있어요.
0: 멍쉘 텅펑 이런 것도
1: 멍쉘 텅펑
0: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양념으로 그죠. 근데 교훈 잊지 않으셨어요. 3052님 예나 지금이나 겸손이 미덕이지요.
1: 예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진짜 교훈이 많이 예. 들어오고 있어요. 0390님도 잘못된 허풍 하나에 목숨 날아갈 수 있다. 다들 허풍 떨지 맙시다.
0: 맞아요. 0390님. 나이값 못하는 어른은 행동도 어리석다.
1: 8584님. 자만은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꼬리를 빨리 내리는 것도 승자다. 그럼요. 꼬리를 빨리 감아가지고 위험으로부터 자신 몸을 지켜야 돼요.
0: 맞아요. 최경란님은 세계 어느 나라 언어를 쓰던 결국 찾아야 되는 것은 조강지 저품아니죠.
1: 와우. 최경란 씨 굉장히 그 모든 장풍을 모아가지고 문장 하나를 구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풀까요?
0: 미마사 퀴즈. 오늘은 니제르 민담을 들어봤으니까 니제르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1: 우리나라 땅의 13배가 넘는 니제르는 전체 땅의 3분의 2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동지방에서 시작하여 북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막은 니제르에 와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 사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혹시 니제르가 나이지리아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보기 드릴게요. 1번 사하라 사막, 2번 아라비아 사막, 3번 우유니 사막.
1: 예, 정답 네.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아,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는 어떤 거 들을까요?
1: 이상우 씨의 노래입니다. 오, 사라.
0: 힌트군요.

0: 네.
1: 네, 민만사 퀴즈. 니제르는 이 사막 남쪽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0: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9956님 1번 사하라 사막이요. 요새 너무 더워서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1: 박엄수님도 사하라 사막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있어요. 가구 배송하고 파주에서 집 가는 길인데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하셨어요.
0: 그리고 무식한 문천식이 찾아봤더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붙어있네요.
1: 네. 네,
0: 니제르 밑에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1: 수도가 니아메.
0: 니아메. 잘 모르는 국가에서 알아봤습니다.
1: 다 프랑스령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프랑스가 오래도록 지배했었네요. 네.
1: 자, 어쨌든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5분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죠.
1: 근데 네. 이제 바야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죠. 그런 계절이 왔어요.
0: 근데 너무 찬 것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냉면 드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속이 차져요.
1: 예. 가르치려고 그래 매 순간.
0: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송은 정보.
1: 그리고 누구도 다 아는 거를. 일곱 살에도 아는 거를. 그렇게 정색을 하고 가르쳐.
0: 배탈 납니다 여러분.
1: 진짜.
0: 예,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그 애기 키울 때도 보통 아빠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가르쳤죠.
0: 아니 와이프가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나와서 하는구나.
0: 예, 집에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1: 더 통제해 주세요. 이라씨. 진짜 우리를 위해서.
0: 들어가면 와이프고 남은 정선이 그렇게 나를 잡아싼다 그래. 아 정말.
1: 야 굴레다 굴레 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6: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3: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1: 3099님이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옛날 팟캐스트 듣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걸 들었어요.
0: 뭐죠?
1: 손 변호사님이 지라시 첫방하시는 걸 들었어요.
2: 와.
1: 2017년 2월 7일에 첫방하셨습니다. 대박.
2: 와. 거의 10년이에요 진짜.
0: 저희가 야. 계산을 해보니까 변호사님 예. 저희와 함께 하신 지 3424일째.
2: 우와.
0: 그러니까 준 10년에 가깝죠.
2: 네. 아니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두 분과 함께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두 분도
1: 맞아요.
2: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 때요. 저희가 예. 1월 중순인가 했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같이 시작한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예.
2: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때 약간 좀 설렘과 뭐 젊음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저희 나이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맞아요.
2: 야, 이렇게 10년 가까이 함께하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0: 진짜로
1: 네네 감사합니다.
2: 아, 청취자분들이 또 계속 네. 좋아해 주시니까
1: 네,
2: 그 덕분에 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여러분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1: 예, 6천일 찍게 우리 변호사님이랑
0: 그렇죠.
1: 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0: 꾸준히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변호사님도 힘내주시고요.
1: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스마트라디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문미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텃밭을 마련해 작물을 몇 가지 키우고 있어요. 저희 밭 언덕 위에는 벼농사 짓는 논이 있고요. 벼농사 시기가 되면 논에 물을 가두잖아요. 문제는 그때 논에 가둬놓은 물이 막 언덕 밑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텃밭이

0: 젖어서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그동안 잘 커오다가 그 물 때문에 시들시들 죽어버리고요. 밭에 심은 감자도 폭삭 썩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논주인을 찾아뵙고 얘기를 했죠.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다름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1: 네.
0: 예, 논에 물이 새가지고 저희 밭으로 이게 다 흘러내려왔네요.
1: 그런데요.
0: 아니, 그런데요라뇨. 그러니까 저희가 고스란히 피해를 봤으니까 물이 어디서 새는지 점검하시고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봐요.
0: 어머나.
1: 이제 내가 저 논 주인이 맡겼는데.
0: 아니, 저 바로 앞에 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1: 내가 오늘 이거 안 꼈어.
0: 아, 예, 예.
1: 그거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0: 네.
1: 이제 나는 딴 사람한테 땅을 임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내 소관은 아니지.
0: 잠깐만. 아니, 땅 주인 아니세요?
1: 맞는데.
0: 아, 그럼 어르신이 책임져야죠.
1: 이제 내가 모르는 일이야.
0: 뭐를 모르신다고요?
1: 아유, 몰라.
0: 예?
1: 아유, 나 바쁘요.
0: 아니, 어르신.
1: 말 걸지 마.
0: 아니,
1: 가시오.
0: 어머.
1: 가시라.
0: 어머, 세상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말고 실제 그 논에 벼농사 짓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똑같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2: 아휴,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해.
0: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2: 아유, 몰라. 나 땅 주인도 아니고 경작만 하는 거야. 나는 경작만.
0: 아니, 근데 어쨌든 네. 직접 논에 물을 대신 건 맞는 말이잖아요.
2: 아유, 다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 주인이랑 만나가지고 그 주인 양반이랑 해결하셔야지. 그냥 농사만 짓는 거야, 이거는. 나는
0: 아, 이게 그쪽 책임이 아니라고요?
2: 그거라고 하는 거야, 그냥.
0: 아니, 그쪽 책임이 아니냐고요, 이게.
2: 아니죠. 나는 농사만 짓는 거야. 힘들어. 바쁘니까 가 더워 죽겠어. 저로 가 좀. 아유, 좀 가워요.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왜 저럴까? 어머, 다들 왜 저래, 진짜? 아니, 이렇게 논주인하고 경작자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어요. 제가 텃밭에서 일어난 작물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누수를 막아달라는 건데. 양쪽에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난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거 있죠. 변호사님. 아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온유월에 파리 쫓듯 그렇게.
3: 아, 진짜. 아, 좀 무례할 정도로
0: 오멸감 느껴지게 쫓겨났었다.
3: 그 변호사님, 지금 네. 땅 주인도 그리고 네. 이게 농사 누구신지 모르겠네. 이분. 네, 이분 서로 모르겠다.
4: 네.
0: 진짜 배째라지 뭐.
4: 네. 이게 농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주인과 토지 소유자와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에 네. 이게 뭔가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네. 오늘의 이 권리 관계는 또 풀어나가야 되는데
0: 네네.
4: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게 약간 감점 요소입니다.
0: 아, 너무 진짜
4: 연기를 너무 잘하셔요.
0: 그리고 저는 오늘의 연기는 네. 그 논에 물대는 그분이 더 싫어요.
4: 아.
0: 그 할아버지보다. 아. 가라고 좀 가라고 아우 덥다고 가라고
3: 이분은 만사 귀찮아 지금
4: 아 근데 만사 귀찮은데 어떻게 또 농사를 짓는지
0: 내
4: 모르겠어요
0: 말이 네. 농사 질 힘은 또 있나 봐
2: 목구멍에 네. 포도 치워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0: 아, 말도 너무 성의 없이
2: 그래 저렇게 아주 더워 좀 아우 좀.
0: 어, 별로야 진짜 별로
4: 네 지금 이 소유자와 점유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3: 그렇죠
4: 와 이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지는 거 아니냐 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실제로 좀 불리해 보이는 조항이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자, 민법 221조인데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라고 좀 복잡하게 돼 있죠.
3: 한자로 뜻이 어렵네요.
4: 아, 그렇습니다. 근데 풀어보면 좀 간단해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윗집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뭐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뭐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윗집에서 일부러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뚝을 만든 거예요. 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게 아니라 네.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물이 어딘가로 이제 새어나온다. 그리고 이 물을 너무나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또 갑자기 확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텃밭 농사도 망치게 된 거고 감나무도 죽게 된 거고 감자도 썩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은 적어도 아니다. 뭔가를 만든 거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고비는 넘어갈 수 있겠고요.
3: 예.

0: 그러면 법적으로 뭘 근거로 삼아야 되느냐. 일단 그 위에 농사를 짓고 뚝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 또 토지의 소유자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대응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네. 네. 소유자와 점유자 두 명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1: 둘 다 책임을 회피하지만 사실은 네. 둘 다 책임이 있다.
0: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요. 뭐 논둑도 그렇고 또 농사를 위한 물 저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담을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축대를 만들다거나 이렇게 윗집에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은요 단순히 손해배상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해 주시오 라고 하는 소송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윗집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 문미경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 정말 윗집에서 예. 무엇을 해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물이 내려와서 농사가 망한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2: 증명을 좀 해야 되나요?
0: 그러면? 네네. 미리 좀 단순한 짐작을 넘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비가 있어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 농촌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깐깐하게.
1: 아, 그러니까. 네, 너무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면 또.
0: 네, 법적으로 네.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아 설령 그 소송에서는 이겨도 그 외에 더 잃는 게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좀 마음에 걸려요.
1: 그러니까 사실 시시비비를 떠나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다른 포인트로 읍소를 하면 네. 오히려 어려웠던 일이 좀 잘 풀리기도 하니까.
0: 그러니까.
1: 네, 그 한번 예. 살짝 파고들어서 예,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는 결과를 좀 예. 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2: 막걸리 한 두 통 사가지고 예. 그죠? 좀 대화를 신청해 보는 게
0: 그 정도로 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1: 예. 차라리 예. 진짜
0: 그러니까요.
1: 정말 그냥 그런 인간미에만 예. 의지할 수 있다면 그나마 땡큐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예. 문미경님께서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2: 네.
1: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슬쩍,
0: 이제 예. 그러니까요.
1: 네, 슬쩍
0: 예.
1: 한번
2: 좀 얼러서 좀 어떻게 예. 좀 해야 돼요.
0: 법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맞아. 이게 참 법으로는 명백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활용할 수 없을 상황이 와요.
2: 주변 지인 중에 가장 싹싹한 사람 데려가서 같이 잘 좀 이렇게 그죠? 네, 봤으면 좋겠어요.
1: 그런 거 문천식 씨는 이런 일에 활용 참 잘 되는데.
2: 네, 저 같은 사람은 전 어른들 얘기를 잘 듣거든요.
1: 그리고 술을 네. 좋아하니까 또 술이 많다고 얘기도 하고.
0: 아, 예, 술 좋아하는 분들끼리는 또 술 한잔 하면서 얘기가 잘 통하죠.
2: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리스크는 있어요.
0: 네.
1: 술을 드시다 그쪽으로 홀랑 넘어가가지고 야, 듣고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또는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0: 예.
1: 어쨌든 오늘 손수 변호사님 조언 잘 들으셔가지고 네. 지혜롭게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0: 네. 네.
1: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 변호사님.
0: 오늘 물이 네. 주인공입니다.
1: 그렇죠.
0: 또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1: 아,
0: 그래서
1: 혹시?
0: 아, 근데 또 너무 네. 대놓고 위와 아래가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좀 뻔하기 때문에
1: 아마껏 그렇게 네. 하셨어요.
0: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오늘부터 네, 약간 바꿔서 아, 이 노래는 한 10년 저희가 두 분 진행하시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
2: 뭐죠?
0: 생각이 드는데
2: 예.
0: 디바가 부른 네. 업앤다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2: 우와 맞아 이 노래 안 틀었던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이것도 위와 아래이기 때문에
2: 그러네요.
0: 네, 이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이 확 깰 것 같아요.
2: 옛날에
1: 좋습니다. 디바요 업앤다운 네.

0: 와, 오늘 처음 들으셨다는 분이 노래 나간 동안 문자를 주셨는데.
1: 아, 그래요?
0: 문천식 씨 이거 파일로 저장하세요. 6605님. 정말 남자 진행자분 연기 너무 잘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0: 얼굴은 못 봐서 검색해봐야겠어요.
1: 예, 문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0: 여자 진행분도 연기 너무 잘하고 내가 70 넘은 나이에 웃네요.
1: 예, 예.
0: 지금은 라디오 시대로 갈아타야겠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웰컴.
1: 감사합니다.
0: 유경님 사랑합니다.
1: 예. 정선희라는 여자분이랑 문천식이라는 남자입니다.
0: 네네. 아, 오늘은 또 저희가 한중 가장 또 참하게 진행한 건데 이렇게 또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니 내일부터 정말 네. 다소 걱정되겠네요.
2: 야, 이렇게 또 연기 칭찬 네. 들었으니까 네, 다음 아. 사연 연기 또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열심히 네. 얘기했네요.
0: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1: 적당히 네. 하겠습니다.
0: 힘들어가고 들뜨는 순간 망하는 거야.
1: 알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덕분에 운영되고 있는 코너.
0: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문현정으로 의뢰주신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50대 이혼남입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좀 외롭고 힘들었는데 아직 21년도에 한 여성분을 알게 됐습니다. 편의상 정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희 씨는 저보다 12살 어리긴 한데 대화가 이게 굉장히 잘 통하고 이제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아, 그녀는 그 네일아트 그 손톱 그거 하는 거 일을 하는데요. 당시 코로나 시기라 그 개인 출장을 다니면서 새벽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근면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예,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제가 뭐랄까 이렇게 좀 평생 지켜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가 이러는 거예요.
4: 오빠, 나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3: 뭔데? 괜찮아, 편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다 들어줄게. 어.
4: 오빠. 나 빚이 있어.
3: 빚? 빚이? 그렇지, 있을 수 있지. 누구나 빚이 있을 수 있. 얼마 정도?
4: 4천만 원.
3: 그렇구나.
4: 오빠. 천만 원만.

0: 예. 아니요.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랑하니까 그 몸도 마음도 약한 정희 씨를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이자가 월 10% 정도 되는 그 불법 사채 뭐 그런 거였으면서 저를 이렇게 막 도촉 아니 독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채무를 빨리 해결하고서는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그 4월경에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 야, 엄마 너 괜찮냐?
0: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 왜?
1: 야, 정희 씨가
0: 내 여자친구 왜?
1: 유흥업소 직원이란다.
0: 뭐라고?
1: 아, 이 자식 몰랐나 보네. 지인이 거기서 봤대. 오래전부터 일했다던데.
0: 아, 충격적인 사실에 믿기지 않았던 저는 그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희야, 너 거기서 일하는 거 맞아? 아니지, 잘못된 소문이지?
2: 맞아. 사실 오빠 만날 때부터 일했어.
0: 응?
2: 오빠, 근데 나 오빠가 생각하는 나쁜 짓은 안 했어. 진짜야.
0: 아, 야 됐고. 나는 너 이미 살아. 아, 야, 너 또 나한테 속인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줘, 빨리.
2: 오빠. 나 88년생 아니고. 77년생이야. 뱀띠.
0: 나랑 차이가
2: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0: 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지금. 아예 모르겠다. 난 너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까. 야, 너 내가 빌려준 돈 다시 돌려줘라.
3: 아이씨. 아, 나 진짜 뭐래냐? 아, 도와줄 때 언제고 남자가 째째하게 왜 이러냐 진짜?
0: 아니 돌려.
3: 아, 꺼져!
0: 아니 돌려. 야, 너 뚜뚜뚜. 예, 그렇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그녀에게 빌려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고. 저는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고요. 그랬더니 관할 경찰서 담당관이 나이와 직업을 속인 거는 사기죄로 의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렵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제가 취하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고소 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묻자고요.
4: 아, 어떡해.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 사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0: 변호사님, 사랑을 빌미로 이런 짓을 또 가끔 하네요.
4: 꽤 많죠. 로맨스 캠 같은
5: 그렇죠.
4: 거죠.
5: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있어요. 네, 꽤 많아요.
4: 아, 진짜 어떻게 이래.
0: 아, 7천이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4: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변호사님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한번 취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고소 취하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제발.
5: 재고소는 가능한데 과연 될까?
4: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없는 요인들이 이제 좀 많이 있다 이거죠.
5: 자, 우선 우리 익명의 청취자께서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를 먼저 질문했잖아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친고죄,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고소 안 해도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소 취소, 고소 취하했지만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고소 취하 다시 철회하면 안 돼요? 저 고소 취하한 거 다시 없던 걸로 물르면 안 돼요?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고소를 다시 하면 됩니다. 명확해요. 고소하면 돼요. 다만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의 목적이라는 게 형사처벌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해서 피해 금액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돈 빌려준 건 맞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겠느냐. 이거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사기죄라는 게 돈을 갚을, 돈을 돌려줄 그런 생각도 없고 의사가 없고 또한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빌려야만 사기죄가 성립해요. 그래야 그래야 사기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증명되겠냐 이거죠. 물론 10% 월 10% 불법 사채 쓰고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거 뭐야 갚을 능력 없잖아. 근데 거짓말해서 빌렸어? 이거 사기죄. 라고 인정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혼자 증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0: 다 증거들을 수집해서 예. 하나하나 수사기관 이 입맛에 맞게
1: 진짜.
0: 다 정말 숟가락에 써서 이거 드세요라고 떠넣어줄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쉽지 않겠네,
1: 너무 속상하다 진짜.
2: 진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저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네요.
2: 아쉽습니다.
1: 아유, 어쨌든 좀 위로 아닌 위로를 드리자면 여기서 끝낼 수 있었다는 거가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었잖아요.
2: 네, 소개된 분들께 시스템 캐스트 보내드리고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1: 네, 손소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엠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밭을 메면서 부르던 용천검입니다.

0: 천하 제일 검을 용천검이라 한다는데 밭을 매는 농부들에겐 잘 벼려진 호미가 용천검이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사연자로 안타까워 계십니다. 고윤희님, 아, 돈 얘기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2: 아유, 신상숙님, 아이고 진짜 나쁜 사람 하셨어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난 제일 질 나쁜
1: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셋을 키우는 외로운 남자를 이렇게 접근해서 사랑을 빌미로.
2: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뒤로 하고 저희 또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2: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

0: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법을 지키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하는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 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추진단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군구 한 곳씩 표본조사했는데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고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사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 4,500억 원 규모의 증권 예탁증권 DR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과 청주공장의 기계장치 등과 건설,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오늘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팔탄분기점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 중부지방 남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홍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을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사퇴 압박을 거부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현영준, 박진영, 정옥임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폭락을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등위에 올라탄 우리 증시. 내일은 어디로 뛸 것인가?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남아공과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경기로 32강 진출에 성공할 것인가? 신문선 해설위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아이키.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 저축은행.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대

0: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정옥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3: 예. 네, 증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코스피가 910포인트, 무려 9.9%, 거의 뭐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네. 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 심리가 나오면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8,471.02로 마감했고요. 3.26%가 올랐습니다. 물론 장주 한때엔 또다시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말 그대로 롤러코스피 이런 장세입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대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는데요. 예. 오늘은 삼성전자는 9.84%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0.98%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다시 삼성전자가 1위로 됐습니다.
2: 예.
3: 그리고 조금 전에 SK하이닉스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 예.
3: 그 7월 10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탁을 해야 하는 주식,

0: 보통 주 1,779만 주를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겠다. 예. 이 규모가 45조 원 가량 되고요. 이건 전 전량 미국 은행에 예치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통될 주식을 이제 내놓는다고 합니다.
1: 예, 이 우리 증시 너무 변동성이 큰데요. 이 네. 우리 증시 관련해서는 좀 이따 곽상준 대표 모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얘기를 좀 짚어볼까요?
0: 예. 네. 오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호남에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뭐 충청 지역에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로 김 실장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다. 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큰 지역이 이제 호남이 됐든 충청이 됐든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더 지으려고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예. 그래서 지방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뭐 김용범 실장이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제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요. 뭐 29일 혹은 30일 뭐 이렇게 다음 주죠. 이때 뭐 최대 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제 그 공장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발표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1: 예. 그 김용범 실장 부동산 관련 발언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0: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이제 부동산이 제일 큰 고민거리다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네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 PF 사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 PF 사태와 고금리 환경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답니다. 평소보다 3, 40%가 줄었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서 주택 부족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린벨트도 안 된다. 뭐 영등포 같은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 이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할 조짐을 보이니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제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제와 공급 이 두 방향을 모두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공급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좀 아니죠. 어렵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뭐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주택 공급 계획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1: 박지영 원장님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보세요?
2: 클러스터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집중 집적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모으고 커져야 효율성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가 주도형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방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외국의 클러스터하고 비교하면은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먼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새만금이라든가 또 뭐 청주 같은 데도 하이닉스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도 충분히 저는 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분산의 차원이 아니다. 그 정도도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정 의원님.
3: 저는 일본에 가면 토요타 시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와 관련된 그 기업, 그다음에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 그다음에 학교 이런 것이 진짜 그야말로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또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르게 지방자치가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5국 3특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호남 아니면 충청도에다가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러는데 우선 첫째 기업이 이거에 대한 그 동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한 중요한 거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지금 정책실장도 얘기했듯이 전력 용수 땅 이게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 기반이 확실하게 있는지 예. 또는 그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단지 걱정되는 건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0: 그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가지고 예. 이런 그 클러스터 정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예. 물론 본인의 희망 사항을 얘기했겠지만 예. 이러한
1: 누구한테
0: 그
1: 도움이 된단 말씀이시죠?
0: 네?
1: 누구한테?
0: 아, 민주당의 그 당권 경쟁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예.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2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의 정치 예. 권력과는 완전히 딜링크 완전히 예. 연계가 되지 말고 경제의 논리 반도체의 논리로 해야 그게 성공할 수가 예. 있고 지방 균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시사하는 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중요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조지아주와 알라바마주의 예. 그 현대 기아차 예. 단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면서 이 정부가 주도하되 정부의 제재나 정부의 간섭이 없는 완전히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운영 방식에 예. 의해서 된다면은 저는 찬성.
1: 예, 조만간 뭐 발표할 거라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공급 없이 세제만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결국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예.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서울시입니다.
1: 예.
2: 우리 이제 부동산 문제 핵심은 서울시고 서울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같이 합의하여서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간을 찾아내는 지혜를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주택 문제는 당장에 저는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예. 안 나는데 빈집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빈집이 10만 채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빈집 조례라든가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단기적인 공급책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예.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1: 정 의원님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여기 보면은 예. 그린벨트도 안 되고 영등포 예.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면 제조 기반이 뭐 없어지고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도 가서 잘 들여다 보면은 정말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예. 말이 그린벨트지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얘기를 사례로 들었는데 지금 영등포는 완전히 지금 상점벽해라 예. 그러나
2: 바쁘죠.
0: 예,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 서울 주변에 왜 중소 도시들 있잖아요. 경기도에 속하는
1: 예.
0: 그런 지역이 서울과 가까우면서 공업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면 뭐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예를 든다면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예. 해갖고 주거를 지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자꾸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경기도에 살아도 직장이 가까운 직주 근접이라는 말을 예. 지방선거에서들 많이 하더구만
1: 예.
0: 그걸 살려야죠. 예. 그리고 지금 서울에 집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임대주택 그러는데 임대주택이라고 쓰고 청년주택이라고 쓰면 청년들이 거기 청년주택에 들어가기 싫고요. 임대주택에 예. 들어가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1: 예.
0: 지금 살만한 곳을 만들어서 그리고 왜 공급정책은 이제 나오죠? 진작에 나와 왔으면은 세제로 부동산 잡는다는 원망을 좀 덜 들었을 텐데
1: 예,
0: 그런 생각이 있어요.
1: 대책은 왜 지금 나왔냐
2: 그걸 저한테 물어보죠. 사실은 예. 여당에서 우리 정옥희 의원님 예.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 예.
2: 뭐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1: 예.
2: 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조업과 주거의 문제를 의원님이 이제 직주 근접을 예.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1: 예.
2: 공장 깨끗합니다.
1: 예.
2: 공장 위에 사람이 살아도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주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
1: 예.
2: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예. 한마디만 예. 표현하자면요. 예. 그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 그 이 대통령 취임 초기 그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이미 국민의힘에서
1: 예.
3: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1: 예.
3: 뭐 이제 지금이라도 예. 이 얘기가 좀 수용이 돼가지고
1: 예.
3: 공급이 중요하다.
1: 예.
3: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상기시키는 건 또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예. 자, 오늘 정치 얘기를 가볼까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위한 도전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네, 형식은 이제 사퇴를
1: 예.
3: 선언한 거지만요.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 네.
3: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대표직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1: 네.
3: 그 사퇴의 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들어보시죠.
4: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06, 2007년도에 만나 20년 동안 속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치

0: 막내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1: 네. 네, 이제 사퇴 공식 배경은 아마 이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 뭐 네.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오는 8월 17일로 거의 확정이 됐죠. 네. 금융당 전당대회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네. 오늘 이제 사퇴의 변수도 드러났지만 네. 여기 계속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표 신분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사퇴 후에 그다음에 공정하게 같이 도전자 구도로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뭐 보면 지금 11개월 정도 임기를 수행했죠. 예. 예. 그래서 정 대표가 이제 사퇴함에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예.
2: 박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사퇴의 변을.
3: 정청래 예. 대표님 생각하고 예. 대통령 생각이 똑같을까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들이느냐가 네.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의리를 네. 지키겠다는 네.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네. 지지율,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둘 다 지지율 떨어지면요. 네. 서로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국정 지지도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대통령 말씀을 하지만 본인이 가는 길을 가기 위한 네. 하나의 수순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3: 정면 대결을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진 않았죠 네. 본인은. 네. 그러나 본인이 선택하는 대통령을 지키는 방향은 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워딩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 대통령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3: 자꾸 몰아가시네요.
2: 아니. 왜냐하면 네. 아까 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뭐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3: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네.
2: 아, 결과적으로는요. 네네네. 대결에서 현영기 기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지지 않았는가. 네. 다만 이제 정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전당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네. 그걸 수습한다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세요. 네. 뭐 이제 글로벌 무슨 대통령 무슨 네. 뭐 외교다 성과도 막 포장하고 네.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네. 과공비례하고 이런
2: 월드클래스.
1: 네, 월드클래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그게 간접적으로 아 이게 둘이 좀 많이 안 좋구나 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2: 오히려
1: 네 그리고 그런 뒤에 어떤, 또 이제 네. 송영길 네. 의원 얘기도 할 거지만 네, 네. 네.
2: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태의 변을
4: 네
2: 사태의 변을 네.
4: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월클린이 나야말로 친명이다 네. 했지만 본인의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관계라는 것이 하루 일조일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네. 켜켜이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참 불편하겠다 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을 하면서 당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아마 정청래 대표하고는 잘 안 맞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잘 맞는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네. 그만 정리하고 싶은데 네. 계속 들이대면 싫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2: 정청래 대표가 들이댄다는 말씀인가요?
4: 아 그렇잖아요. 예. 지금 하겠다고 당대표 하겠다고.
2: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도 주목되는데요. 예.
1: 오늘 이제 박지원 민주당 예. 의원이 예. 이제 CBS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날 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예.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잘해라 이런 이제 취지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제 3파전으로 그러니까 예. 송영길, 김민석 같이 나가서 이 결국은 김민석 총리와 이제 결선에서 서로 누가 이기든 간에 예. 표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이제 대통령께 이야기를 했고 이 대통령이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반청 그러니까 김민석, 예. 송영길 연대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0: 원장님 보시기엔 예, 뭐 하실 말씀이세요?
1: 아, 예, 예. 그 박지원 의원께서 예.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예. 아, 이건 추측입니다.
0: 아, 예. 아,
1: 그리고
0: 추측이다.
1: 예. 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도 좀 살짝 다르고
0: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예. 송영길 대표가 예. 저기 뭐야 표를 모아가지고 예. 김민석 총리를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0: 아, 이건 박지원 의원의 추측이라 이 말씀이시죠?
1: 예, 저는 박지원 예. 의원의 희망 사항일 수 있다.
0: 예.
1: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0: 해요. 아,
1: 그냥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예. 전당대회 출마할 뜻이 있습니다라는 예. 것을 전달한 걸로 저는 듣고 예. 있고 예. 대통령은 그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셨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박진영 예. 원장처럼 저렇게 말을 해야 예. 대통령이 그 상당히 곤란하지 않은 예. 상황이 되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대통령을 코너로 무는 거예요.
0: 예.
2: 당무개입 비슷한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치 구단이나 되신데 왜 예. 이런 식으로 전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으로서는 좀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미국에 있다면요.
1: 네.
2: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그 당원들 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예. 지금 이런 구도로 갑니다를 지금 본인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옛날 박지원 의원 같으면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당무개입으로 이거 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언이라고 그랬어요. 추측이라든지 희망사항이라고 안 그러고 전언이라고 했다.
0: 이 자리에
2: 겁니다.
0: 누구 계셨죠?
2: 그때 그 단독 디너 아니에요?
1: 아, 대통령 만찬 아 네. 저기 식사하셨죠. 네. 그럼 뭐 그까진 저도 뭐 그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0: 그러니까 두 분이
3: 네. 뭐 이 사실 제가 다 짧게 쓰느라고 네. 했는데 원래 그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그 예전에 인천 계양을 네. 송영길 그 당시 의원이 네.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이게 이 대통령한테 지역구를 물러줬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좀 각별하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0: 두 분이. 했고.
3: 예.
0: 그러면 이 저 박 원장이 들으신 거는 두 분 중에 하나한테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전원이라고 하면?
1: 뭐. 아, 뭐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2: 아니, 박지원 의원은 예. 송영길 의원한테 들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1: 지금 송영길
2: 있는데.
1: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만찬하고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 가신 거라.
0: 추측이라는 썼는 얘기는 한번 배우면.
2: 아니 요즘 뭐 국제전화 화상전화 잘 되니까.
0: 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예, 아까 박진영 원장님 말씀 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께서는요 듣고 전원하는 거라고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추측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 예.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박지원 의원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송영길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본인이 가서 대통령한테 상의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당무개입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마하시는 분이 상식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마하는 분은 없습니다. 1순위는 자기고 그 1순위가 안 되는 플랜 B가 있을 경우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죠.
2: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정하십니까?
3: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 뭐 개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서 대선을 치렀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 공천받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두 분이 저는 편하게 소통하는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2: 친밀도가 꽤 높다.
3: 네네네.
2: 이 상황에 동의하십니까? 친밀도가 높다. 송영길 대표의 마음은 뭔가요?
4: 아니 뭐 술이야 마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개항을 주민들한테 또 얼마나 각별해요. 송영길 의원이.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뭐지 선거운동인가 하다가 왜 누구한테 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3: 그 2022년 대선
4: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부채의식이라 그러나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경우는 정말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지면 술을 마시면서 뭐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호연지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겠지만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있어야 권력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오롯이 내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행사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받쳐줄 사람을 원하니까는 그러는 거 아닐까요?
2: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내심 더 선호할 것이다.
4: 지금
2: 이런
4: 현재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는 거는 김민석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
4: 확실하게 이번에 김민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송영길 의원을 그날 밤에 그 순방하고 와가지고 악수 지나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굳이 그날 저녁을 또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가.
3: 저기 남의 동네도 잘 아시네요.
4: 그런 것 같습니다. 몰라요. 남의 동네를 뭐 알아서
2: 하는 말씀이 있는데
3: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의원님 뭐 의견에 저도 뭐 비슷하게 동의합니다.
2: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원하게 하세요.
3: 아니, 동의합니다.
5: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 이제
5: 저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내각에서도 좀 쓰고 싶어 한다.
2: 뭐 그런 보도가 좀 있었죠.
5: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이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대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2: 본인도 그 내각 자리에는 관심 있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5: 뭐 지금 뭐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됐든 통일부 장관이 됐든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자, 그런데 지금 박진영 원장 보시기에는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이제 나서겠다고 한 건데 수 계산은 어떻습니까? 표 계산은.
3: 할 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2: 권리당원 70%에 일반 여론 일반인 여론조사 30%.
3: 30%인데 권리당원이 한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짐작한데 투표율이 뭐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명 정도 투표하는데 이 당내 투표라는 것은 이른바 열성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포션이 뭐 20% 30%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하면은 60%에서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표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당대표가 이번에 되지 못하더라도 특정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대권 레이스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 계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박 원장님의 평가는 뭡니까?
3: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면서 이른바 딴 호주머니를 하나 가지는 게 적절한가라는 측면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2: 예,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나요? 보면
3: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 정청래
4: 남의 대표, 동네 얘기라서 저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의뢰 당대표가 되면 지지자들이 늘어요. 그래서 일단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에 대한 꿈들을 다 꾸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초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좌에 있는 사람과의 호흡이 참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이제 삐딱하게 되면은 그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데다가 11개월 전에 정청래 후보가 당시에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그 득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다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를 든다면 당장 오늘 경선을 한다. 그럼 정청래가 못 이겨요. 오늘 한다면. 그런데 이제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민정수석 임명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총재 뭐 이뇨한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그 고관여층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 민정수석이 뭐 친윤계도 아니었고 그냥 검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지지자들이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면서 표를 자기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자신이 상당히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노선에 선명성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다양한 수를 쓸 것 같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유시민 작가라든지 심지어는 뭐 조국 그 조국 혁신당 전 대표도 그렇고 또 김어준 씨도 그렇고 지금 그런 데다가 뭐 그 서로 멸칭으로 부르지만 그런 세력이 자기 등 뒤에 있고 또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정청래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2년 후에 총선인데 어떤 식으로든 세력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선거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다들 자기 체면을 걸어요. 내가 반드시 된다. 나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2: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3: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주류할 각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3: 제 느낌으로는요. 다만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주류가 보안수사권 찬반 문제로 비주류 한다는 거는 집권 여당에서 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런데 보안수사권 찬반 문제로 할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3: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 김민석 총리도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슈를 소멸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세제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민주당의 고유한 좀 뭐 약간 진보적 정책과 중도적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들 경제 정책, 민생 정책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총론적으로 한다면은 당내에 뭐 비주류 있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이 보안수사권 같은 어떤 이 형사소송법상의 아주 섬세하기는 하지만 미세한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2: 호남 민심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3: 호남 민심은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로부터.
2: 그래요? 형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5: 사실 그 전북에서 그 도지사 선거를 이번에 보면서 아, 이 정청래 대표가 실수를 했구나 그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어 지지층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있고 이제 뭐 그 확장된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이제 생긴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싸우는 건데. 아, 그게 어느 정도 괴리를 일으키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민정수석 임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가면서 막 터져 나올 때 코어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다.
3: 저 코어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김어준 씨가 이낙연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했던 문제와 이걸 비교를 했는데요.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탄핵된 대통령 사면하는 거하고 같은 범죄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친문 핵심 세력인 지금 삐져나가 있는 세력입니다. 네. 삐져나가 있고

0: 거기들은 실제 말하면 소수입니다. 네. 20%도 채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유시민 장관이 법여권에 있었습니다만은 개혁당이라든가 국참당이라든가 소수 강성 정당을 냈지 핵심적 코어 주류 역할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분들이 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숫자도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1: 정 의원님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2: 제가 감히 네. 호남 민심을 추정할 만한 그 능력이 된다는 네.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경선 때도 그렇고 선거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그럴까? 예. 단순히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주도적인 측면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안철수를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호남 민심이 어떻다라고 아직은 판단할 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도 언젠가는 요 한 달 반 사이에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쪽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인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하는 발언을 보면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신뢰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지지층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뿌리를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과 그 뭐라 그럴까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참 힘들었어요. 예. 그들을 매니지하는데. 그런데 예. 지금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해온 세력의 일부와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또 이제 비슷한 압박과 또 비슷한 그 논리는 다르지만 지금 예. 그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코어라는 거는 상당히 자기적이긴 하다. 그런데 과연 이제 호남 사람들이 그걸 이제 어떤 집단적인 하나의 일반 의지로 표출될 때쯤 네. 어떤 결정을 할지에 네.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 호남은 이렇게 결정을 하는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정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물론 굉장히 보수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매몰차긴 예. 했지만 적어도 자기 진영에선 그랬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호남이 어떤 그동안 보면 전략적 결정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적 결정을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해볼까요?
3: 네. 예. 자, 국민의힘 장동혁 네. 대표가 이제 입원한 지 엿새 만인 오늘 네. 퇴원을 했고요. 오후에는 국회에서 당무복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퇴론, 자기의 사퇴론에 관련해서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사퇴론을 일축한 건데요. 네. 이럽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예.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면서 이제 당원들이 원하는 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우리 참정권 집회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민들의 공간을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일부의 일탈을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폄훼하거나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 또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1: 장동혁 대표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절대로 그 예. 자기 말로 나갈 것 같지는 네. 않고요.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건 아마 전당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네. 전당원 신임 투표라도 네. 묻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는 최고위의 그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두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다시 당대표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해요. 그만큼 그러면 그 밖에서 보는 장동혁과 예. 내부에서 보는 장동혁이 다른 것인가? 저는 이제 밖에 외부자니까. 예. 그런데 그거의 그 내용 속에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대표 시절에 그들과 어떤 관계였었을까? 예. 이것도 솔직히 궁금한 데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무소속이고 복당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0: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그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막 자기 독선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지금 그 안에서 잠깐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총대를 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원내대표와
1: 예, 장동혁 체제가 상당 기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 가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도태 과정을 겪는 것이지 네. 이대로 펄펄 살아서 네. 뛰어 매기처럼 뛸기는 어렵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네. 거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차기 대권 여론조사라면 장동혁 대표가 높게 나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우리는 책임져야 할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 본인은 나는 대권주자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박원장 씨 어떻습니까?
2: 뭐 이제 정치의 극단화 현상인 예. 건데요. 한편으로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당이 굴러가잖아요. 예. 그런 생각할 거예요. 장동혁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들어와서 당대표가 된다. 그럼 한동훈은 자 스타성이 있으니까 총선 치르는 건 좋아. 그런데 공천 또 혁신한다고 칼을 휘두르면 어떡하지? 예. 이 양면의 걱정이 같이 존재할 거예요. 예. 의원들 생각에서는 스타성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표를 얻어오면 좋은데 예. 당내 문제에서는 공천 칼을 휘두르지 않는 아주 통합적이고 예. 부드러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1: 누굽니까?
2: 없죠. 예.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예. 갈등과 관계 속에서 모난 구석들이 여러 군데 중첩되어 있단 예. 말입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인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예. 차라리 참호 속에서 아. 스물스물 이제 쓰러져가는 상황이 낫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이에요. 장동혁 예. 대표를 좀 천천히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3: 얘기해요. 네, 오늘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놀랬는데 이제 6.3 지방선거를 예. 이제 이겼어. 오늘 이제 그 처음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미래 혁신 포럼 토론에 참석했는데요. 자, 장동혁 사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서둘러서 될 건 없다. 네.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다. 네. 이제 원내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울 것이고 중진 의원들이 무게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냐. 예. 한마디로 사퇴를 막 서둘러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자. 예. 자연스럽게 하자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상당한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1: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죠?
3: 나는 이제 장동혁을 뭐 사퇴해라 말라 할 정도 급이 아니다.
1: 이제 그렇게 읽는군요.
3: 네. 예. 자, 그렇지만 예. 이런 말도 또 했습니다. 모든 사회 정치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 정쟁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예. 정치 그러면 싸움꾼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현상 이걸 개선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하냐. 예.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된다 이러면서 이제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자. 예. 정쟁 말고 정책 경쟁을 하자. 예. 뭐 이렇게 돌려갔다 그래야 되나요. 예. 뭐 그런 좀 느낌도
1: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도는 뭐로 해석하십니까 박 의장님.
2: 뭐 저기 어부질이죠.
1: 예.
2: 어부질이고 위에 이제 심판자처럼 네. 보이는데 결국은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어. 네. 왜냐하면 양극단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전륜 중도화 전략으로 네. 당내 투쟁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 오세훈 정치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네. 전략을 이야기했다 네. 그러시던데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의원들의 걱정거리 네. 스타성은 있을 때 자신을 공천 혁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세훈 시장에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1: 네.
2: 뭐 그런 또 친온가 제가 그런 제안도 한번 던져봅니다.
1: 예,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0: 오세훈 시장은 예. 그 공약 중에 31만 채를 짓겠다는 예. 공약을 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재명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예.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서울시장으로서 아마 그 생각들이 굉장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몇 선을 하는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냉소가 예.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퇴진하고 그 빈 소위 권력의 그 진공 상태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당이 장악하는 것이 본인의 대권 구도의 그런 정도의 생각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참모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는 그 뭐냐 그 거의 자기 발로 나갈 태세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오세훈 한동훈 간의 그 외연적인 연대, 느슨한 연대에도 신경전이라든지 향후 이제 4년 동안 굉장한 경쟁이 네. 이루어지겠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이 좋다가도 지금 정청래, 이재명, 그다음에 조국 이런 그 정치인들 지금 상황을 네. 보면은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그렇게 되면 사이였으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각자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확대해 나가는 네, 과정이죠.
1: 오세훈 시장의 생각엔 아주 좀 단순화시키면요. 장동혁 쫓겨나고 한동훈 들어오는 것보다는 장동혁 그냥 앉아 있는 게 낫다. 이 판단인가요?
2: 그렇죠.
0: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차피 장동혁은 나가게 돼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겠죠. 장동혁 아예
1: 어차피 장동혁이 나가게 돼 있는데 한동훈 일찍 들어온 건 전혀 반갑지 않다.
0: 제가 볼 땐 그래요.
1: 아, 예. 네. 그런 것 같죠 이 말. 예.
2: 맞습니다. 저도 네. 동의하고 그 이제 주택 정책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런 성과 못 낼 거예요 스타일상.
1: 아 그래요?
2: 10년 동안 하면서도 뭐 주택 정책 해결 못 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분도 자꾸 시각이 당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원내 정당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원래 딱 맞는 거예요.
1: 네.
2: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추스르는 게 오세훈 시장 스타일 맞을 거예요.
1: 예. 선관위 수사 좀 정리하고 갈까요? 예.
3: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간단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합동수사본부죠. 검경 네.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이분들이 어떤 뭐 피의자 이건 아니고요. 네. 참고인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 왜 했느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이제 혐의 이걸 밝히기 네. 위해서 이제 이분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사 목적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하다. 이걸 보고를 받고 네. 도대체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게 올라갔느냐 내부로
1: 네.
3: 또 누가 좀 적절한 지시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피의자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1: 예, 그 선관위 속보를 좀 더 전해주시죠. 시간이 지금 한 10초. 예.
3: 아, 10초고. 예. 네, 그리고 감사원도 예. 선관위에 대한 회계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1: 예.
3: 이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3: 알겠습니다. 예,
1: 두 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준, 박진영, 정호빈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6: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6: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네, 3부와 4부에는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신문선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보시는 아프타임은 오윤혜 씨와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산짐승의 우정을 그린 그림책 비밀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이 책을 쓴 박혜선 작가는 농사짓는 아버지 덕분에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배추밭에 조금 덜 자란 작물들을 그대로 두는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은 나야지. 틈만 나면 내려오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산짐승을 생각해 정을 베푸신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게 익숙한 세상이라지만 내가 먼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엿새간의 입원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의 기강을 잡겠다며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새 대표를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미리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정치 인생을 돌아봤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 대통령과 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더욱 부각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 동지적 관계를 언급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대표로서 추진한 1인 1표제,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선명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8일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엿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당을 흔들고 당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라며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2.7원 오른 1,541.8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4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 1,549원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서울 내 공업지역 주택 전환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에서 40% 덜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조세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년 연속 2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만 명으로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9억 5,720 4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39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 처방량도 1억 816만 개로

0: 전년보다 19.9% 늘었습니다. JTBC가 월드컵 중계권료를 지급하지 못해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월드컵 중계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 대표자들과 만나 회생신청 경위와 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제작 편성에 미치는 영향 등 현안을 확인한 결과 현재로선 월드컵 중계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도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은 마지막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2강행이 걸린 조별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12년 전 실패를 경험했던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명예회복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는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1승 제물로 여겨왔지만 1승 1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 상대로 여겼던 알제리에게 참패를 당한 끝에 결국엔 지휘봉까지 내려놔야 했습니다. 32강 문턱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팀을 맞닥뜨린 홍 감독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인 사령탑 두 번째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낼 기회를 맞았지만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남아공이 최약체로 꼽히는 데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르지만 자칫하면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홍 감독은 방심을 가장 큰 경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2: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결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은 체감온도 섭씨 40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3: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오현규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1: 내일 경기장엔 교민과 붉은 악마 등 2천여 명의 응원단이 찾아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4: 2002년을 제외하고 원정 월드컵에서 우리가 2승 이상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32강 진출과 함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몬테레이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0: 두산의 포수 양의지가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투표 결과 양의지가 역대 팬투표 최다인 260만 5,510표를 얻어 2위인 LG 오스틴의 21만 2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올스타전 최다 득표자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의지는 선수단 투표에서도 394표 중 187표를 얻어 총점 50.95점으로 드림 올스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개인 통산 15번째로 올스타에 선발됐습니다. 올스타전은 드림 올스타와 나눔 올스타로 나눠 다음 달 11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젯밤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참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한 명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도 철원군 일대로 내려왔으며 군 당국은 어젯밤 10시쯤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유도작전을 벌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군이 귀순한 건 두 번째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9: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1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폭락을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등위에 올라탄 우리 증시, 심한 변동성 속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으로 조 2위에 올라있는 우리 축구대표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아침 10시 남아공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경기로 32강 진출에 성공할 것인가? 4부의 신문선 해설위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10: 자, 어제는 폭락.
16: 네.
10: 오늘은 또 반등. 이게 뭐 근데 어제 오늘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증시가 이렇게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16: 저는 예. 제 기억으로는 예. 이렇게 많은 사이드카, 예. 이렇게 많은 서킷 브레이크.
10: 예.
16: 저는 뭐 서킷 브레이크 자꾸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F1 하는 나라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10: 역대 처음이죠?
16: 예, 처음입니다. 예. 한 달에 벌써 두 번, 세 번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크는 지수가 8% 빠지는 거거든요.
10: 예.
16: 8% 오르든가. 너무너무 큰 변동성이고요.
10: 예.
16: 저희도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서킷 브레이크를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예. 신기할 정도입니다.
10: 아니 근데 이 어떤 큰 변동성의 중앙에는
16: 네.
10: 반도체가 있는 거죠 지금?
16: 반도체와 예. 반도체 레버리지.
10: 레버리지까지.
16: 예. 있는 거죠.
10: 예.
16: 한국 시장만 흔드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10: 아 그래요?
16: 네. 전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2%나 빠졌고 예. 레버리지는 25%가량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 페닉셀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 업체에 가운데 넘어갔고요. 미국도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7: 예.
16: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나스닥 지수가 빠지고 예. 나스닥 지수가 빠지니까 S&P도 같이 빠지는
17: 예.
16: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한국의 흐름이 이제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

0: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1: 아, 이걸 뭐 자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럼, 네. 우리나라가 네. 정말 주요 국가가 된 것 같아서. 아, 뭐, 내심, 예.
0: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네. 뭐 이미 그 저기 미국하고 예. 그다음에 중국, 홍콩하고 예. 일본 빼고는 예. 대만하고 한국이 예. 가장 높은 시가총액. 우리 이제 뭐 축구는 예. 모르겠습니다. 영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가총액으로는 영국을 훨씬 따라잡았습니다. 아,
1: 네. 자랑스럽습니다.
0: 네, 네.
1: 근데 이 변동성은 좋은 게 아니니까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 이게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0: 맞습니다.
1: 이걸 주목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0: 매우 중요하죠.
1: 예. 왜 그렇습니까? 예.
0: 자, 일단 먼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의 폭이 굉장히 네. 넓습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대인데 예. 그 올해 영업이익을 대체적으로 250조에서 350조 사이를 할 거라고 증권사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폭이 100조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낮게 예상하고 있는 250조의 영업이익이 올해 난다면 현재 주가에서 오를 게 얼마 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거고 350조, 370조 이렇게 쓰는 사람 회사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회사가 3등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최근 한 두어 달간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 많이 올랐죠. 네. 19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8거래인가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이닉스가 네. 엄청나게 빨리 네.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별히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네. 그 실적 발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안 와서 2,000조 대, 네, 2,000조 대인데 네. 2,000억 대라고 네. 잘못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그 지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느냐 네. 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 23년 뭐 24년쯤에는 분기별로 실적을 적자를 냈습니다. 네. 적자를 했던 회사가 24년 후반부터 25년 들어오면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더니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당 이익이 한 주당 예. 벌어들이는 돈이 뭐 0.2달러, 0.5달러 예. 이러다가 갑자기 1달러가 넘고 2달러가 예. 넘더니 지지난 분기에 예. 4달러가 됐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다가 바로 예. 직전 분기에 예. 얼마가 되느냐? 여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 12달러대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4달러가 예. 거의 13달러 예. 육박하는 12달러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4에서 12 갔으니까 다음은 19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1: 네.
0: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9 중반 이상 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
1: 네.
0: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1: 네.
0: 기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지난 분기의 실적이 네. 하나고 앞으로의 실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1: 예.
0: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실적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지난번에 4에서 12달러로 올라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네. 지금 더 많이 간다 하면서 19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쫙 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해야 되냐면 12에서 19, 20 정도 해야 되고요.
1: 네.
0: 19만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이미 다 생각하고 있어서 네. 조금 더 해야 돼요.
1: 아, 그래?
0: 그래서 한 20쯤 해야 네.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그 비율로 올라가야 돼요.
1: 네.
0: 그럼 27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예.
0: 그러니까 다음번에 27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이번 분기보다 더 성장합니다.
1: 네.
0: 성장률이 더 유지가 됩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할 겁니다.
1: 예.
0: 만약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 분기는 잘했는데 다음번 우리가 이제 예상치는 가이던스라고 그러는데 예. 그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만큼 충분히 못 해주면 시장 약간 주춤할 수도 있죠.
1: 예. 그럼 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0: 네.
1: 우리 반도체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똑같으니까요.
1: 네.
0: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1: 그런데
0: 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비껴 있긴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1: 네.
0: 적층 D램을 판매하고 있고요.
1: 네.
0: 삼성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를 엔비디아에는 못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게 그 잠깐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네. 얘기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 칩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대략 한 80만 장 가까이
1: 네.
0: 사용합니다. 그런데 HBM에 얼마를 쓰냐면 15만 장을 써요.
1: 네.
0: 예전에 이렇게 HBM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0: 15만 장을 저기다 다른 데다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15만 장 정도가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디바이스 디지털 디바이스 쓰던 건 원래 쓰잖아요. 예. 갑자기 줄지 않지 않습니까? 예. 원래 반도체는 수요량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15만 장이 없어진 거예요. 예. 약 80만 장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D램하고 기존의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난 겁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석까지 나왔냐면 HBM으로는 72에서 78% 영업이익이 나는데 네. HBM을 만드는 기존 D램은 네. 80에서 90% 영업이익이 난다.
1: 예.
0: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하이닉스하고 아주 궤가 네. 비슷할 거고요. 그런데 그 여기에서 그 기존의 D램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대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예.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더 그거보다는 높다는 얘기인가요?
0: 예, 지금은
1: 마이크론보다는
0: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예.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빵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예. 케이크 값보다 카스테라 값이 더 비싼
1: 예.
0: 거예요.
1: 예.
0: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카스테라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삼성전자고 예. 지금 케이크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예. 예전 당연히 케이크를 더 비싸게 받았는데 이제 카스테라가 더 비싸다.
1: 아.
0: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주목되는군요. 이 마이크론 시점.
0: 네. 그렇습니다. 예. 네.
1: 그런데 이게 어제 푹 빠졌다가
0: 네.
1: 반도체가 그럼 내일 마이크론 보고 오늘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 레버리지를 사고
1: 예, 그렇습니다.
0: 하이닉스를 예.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예. 산다. 자, 이게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1: 예.
0: 예전에는 예금을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습니다.
1: 예.
0: 그리고 보험도 털어서 주식을 샀어요.
1: 예.
0: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샀거든요.
1: 예.
0: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주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예.
0: 3월 달 이후 전쟁 이후로 그 반도체 주식들의 실적이 정말 빛나도록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도체가 좋네. 근데 실제로 주가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를 더 사야 되겠네 하고 예.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반도체로 넣습니다.
1: 예.
0: 그런데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지고 있는 돈은 떨어졌어요.
1: 네.
0: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1: 네.
0: 그 주식이 좋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팔아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갔고
1: 예.
0: 이 흐름이 5월 27일 이후에 생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네. 인해서 훨씬 강화됐습니다.
1: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요.
0: 네.
1: 레버리지 도입한 걸 정말 후회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0: 네, 바닥에 들어 누워서 네. 반대했어야 되는데. 네.
1: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네. 책임 회피하지 않으시고
1: 네.
0: 금감 원장께서 그
1: 정책 어떤 실패를 인정한 건데 어느 정도는.
0: 네, 예. 저는 그 공직자로서
1: 그때 옛날 레버리지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0: 네, 저는 네. 드렸죠. 이거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들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개인들이 다치고,
1: 네.
0: 그다음에 이런 레버리지 있으면 또 거래량이 많아질 테니까 개인들이 또 다치고.
1: 네.
0: 또 어제 같은 경우 레버리지 샀던 사람들은
1: 네.
0: 하이닉스 300만 원 가기 전에 사야 돼 해가지고 아, 난 그럼 조금 더 먹을래 하고 레버리지 사신 분은.
1: 네.
0: 하루 아침에 25%가 깨졌어요.
1: 예,
0: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정책 당국자께서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1: 예.
0: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1: 예.
0: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1: 예.
0: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예. 얼마나 많이 발뺌하는 예. 분들을 예. 많이 봤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1: 예. 그렇죠.
0: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1: 네.
0: 자유롭게 거래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
1: 어떻게 어떤 게 가능합니까? 정책 당국이 나설 수 있는.
0: 네.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고
1: 네.
0: 뭐 지금 증거금 예수금을 더 늘리겠다 이런
1: 네.
0: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방법은 안 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욕만 먹어요.
1: 네.
0: 나 돈 없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기준 허들 금액을 높이면
1: 네.
0: 어떻게 하냐.
1: 네.
0: 그래서 욕먹을 일이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큰 대안은 안 될 것
1: 네.
0: 같고 딱 하나 방법이 거래를 줄이는 겁니다.
1: 네.
0: 거래를 줄이는 건 어떻게 줄이냐면
1: 네.
0: 한 번 팔면
1: 네.
0: 당일날은 바로 못 사게 하는
1: 거예요.
0: 한 번 사면 당일날은 못 파는.
1: 단타를 못하게 아예
0: 그쵸.
1: 네. 규칙을 바꿔버린다.
0: 네. 예. 제가 아이디어 냈습니다.
1: 네.
0: 네. 꼭 좀 받아주시고
1: 네.
0: 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한 번 주식을 팔면 그날은 주식을
1: 네.
0: 못 사고.
1: 같은 주식은요? 동일 주식은?
0: 예. 아니요. 네. 어떤 주식도.
1: 아 그래요?
0: 예.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 돈이 돌아와야 살 수 네. 있는 그런
1: 아.
0: 제도가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에 한해서는
1: 네.
0: 그런 식의 방법을 해서 그 매매 횟수를 조금 줄이게 만드는.
1: 아, 레버리지에 한해서만
0: 네.
1: 그런 새로운 룰을 도입한다?
0: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거래 횟수를 좀 줄이면
1: 네.
0: 그나마 좀 덜 다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건 통계적으로 거래를 많이 할수록 많이 다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다행히 또 새벽에 개장하겠다 예.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연기됐습니다.
1: 예. 거래수를 더 늘어나니까
0: 네.
1: 거래수가.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정책 당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면 예. 여기는 민간 기업이니까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뭐 이번에도 레버리지가 왜 통과됐냐 딱 보면. 예. 영국에서 두 배 단일종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예. 정말 그 런칭이 돼가지고 25조 원이 팔렸어요.
1: 예.
0: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 1등 ETF가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외환 빠져나갈 거면 한국에 사자. 그때 예. 환율도 안 좋고 했으니까.
1: 예.
0: 그래서 그 논리로 이게 통과됐다고 저는 보는데
1: 예.
0: 근데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그런 타당성, 상업적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 투자자가 다칠 거냐 안 다칠 거냐를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했고
1: 네.
0: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이게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곽 대표님이 네. 여기 나오셔가지고.
0: 네. 네.
1: 그런데 그쪽으로 간 거고요.
0: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예를 들어서 그 레버리지만 해서 다친 게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0: 이 레버리지가 출시되고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기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 반도체 뭐 삼성전자 반도체는 실적으로 올라가고
1: 네.
0: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상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혁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그 저기 뭐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1: 예.
0: 만들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1: 예.
0: 약간 이제 예를 들어 하루 아침에 사서 저녁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투자 또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1: 네.
0: 이거는 완전히 카지노예요.
1: 네.
0: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되는 게 카지노판으로 가버린 거예요.
1: 네.
0: 지금 상황들이
1: 네.
0: 너무 안타깝죠.
1: 네.
0: 그런데 이 카지노판을 해서 그럼 개인들이 좋아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 나중에 통계를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많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많이 써가지고는 개인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1: 증권사만 어렵습니다. 돈 번다 이건가요?
0: 맞습니다.
1: 예.
0: 증권사 10조 벌었다고 지금 금감원장께서 얘기하셨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그 거래 주체 거래를 주선하는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상업적 타당성이 있고
1: 예.
0: 이거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1: 예.
0: 개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한번 검토해서
1: 예.
0: 어떤 그거를 열어주실 때 적절하게 좀 열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1: 그런데 그 아까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살펴볼 때
0: 네.
1: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펴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지
0: 네.
1: 그 개인 투자자가 부자가 될 것이고
0: 그렇죠.
1: 그러면 전체 시장이 커질 것인데
0: 네, 그렇죠.
1: 이게 다른 어떤 자꾸 아까 뭐 외환 유출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 실패
0: 네.
1: 일종의
0: 그렇죠.
1: 이게 나온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짤 때도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짰으면 참 좋겠어요.
1: 예.
0: 뭐 요즘에 이제 세금 제도 얘기도 자꾸 이제 언급이 되죠. 옛날에
1: 예.
0: 3천에도 도입 못했는데 9천인데 왜 도입 못해요.
1: 예.
0: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도 많고
1: 예.
0: 그리고 노동소득이 굉장히 어렵고
1: 예.
0: 이러니까 노동소득 쪽에서는 세금 좀 낮춰줘야 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거
1: 예.
0: 이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방향성은 맞죠.
0: 네. 방향성은
1: 예.
0: 맞죠. 그러면 그걸 좀 그 전체적으로 봐서 세수를 어떻게 거둘 거냐부터 기술적인 부분부터
1: 예.
0: 해서 그럼 어떤 것이 그 자산 소득이냐를 정확히 분석해서
1: 예.
0: 좀 그 전체 사람들이 다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이기
1: 예.
0: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겠지만 누가 봐도 아 이런 거는 공정한 룰이야라고
1: 예.
0: 생각될 수 있도록 좀 짰으면 좋겠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거래 증가도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진국 외국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그러면 뭐 그 낮밤이 바뀌니까
1: 네.
0: 밤에도 거래되고 새벽에도 거래되고 그러면 좋겠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래를 많이 열어놨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
1: 네.
0: 그거는 그 결과치는 그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1: 네.
0: 증권사한테 데이터 달라 그래서 분석 딱 해보면
1: 네.
0: 거래가 많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바로 나오거든요.
1: 아 거래가 많아지면 괜히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0: 그렇죠.
1: 통계가 딱 잡힌다는
0: 예,
1: 말이죠.
0: 그렇죠.
1: 예.
0: 그런 통계 그냥 분석
1: 예.
0: 좀 하면 되는
1: 예.
0: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적 금융에서 오래 있게 만들 거냐. 그러면
1: 예.
0: 예를 들자면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1: 예.
0: 방식으로 조금 자꾸 길을 열어두는 거죠.
1: 그러니까
0: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세제적으로 조금 혜택을 준다던가.
1: 유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0: 예, 예. 그렇게
1: 예.
0: 이 생산적 금융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카지노판으로 가지 않도록 네. 계속 좀 머물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네. 자,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실패했는데요.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예.
0: 왜냐하면

0: 보면 예전에 주식시장 2000포인트 때는 네. 제발 우리 남들이 좀 사줘서 우리 주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마음이니까 네. 선진국 증시의 사이즈가 훨씬 크고 그럼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큰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예. 그 돈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다. 네. 그건 내 옛날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선진국 증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애달게 그냥 네. 땡깡 부리는 이런 거 이제 우리 안 해야 될 때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세계적으로 그 탑랭커입니다. 네. 미국, 중국 빼고는 이제 탑랭커예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굳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네. 근데 이건 있습니다. 네.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장은 돼야 되죠.
1: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편입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수준에 예.
0: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1: 예. 예.
0: 왜냐하면 그 지금 안 된 것 중에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예. 우리가 국제적인 금융 허브가 되려면 외환 거래 자유롭게 해줘야 되니까 예. 그 용기를 가지고 그걸 열어줘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쉽게 거래 접근해야 된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 열어줘도 문제 없으니까 예. 그건 열어주면 되는 거고.
1: 예.
0: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나라냐 네. 기업에 투자했을 때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기업들이 수익 주제를 보호하느냐 네. 이런 것도 해야죠.
1: 네.
0: 근데 그거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목맬 건 아닌데 목맬 건 아닌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건 창피한 일이죠.
1: 예.
0: 덩치는 됐는데 예. 덩치는 이제 남산만
1: 그러면 거기 들어갈 거를 걱정하지 말고 네. 그거를 우려하지 조바심 내지 말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예.
0: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1: 예. 그리고 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반도체 못 들어가서 지금 그 포모 가지고 계신 분들
0: 네.
1: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개인 투자자한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지금
0: 네, 심리 법칙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번 하이닉스 300만 원 가기 네.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 좀 위험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반도체를 살까 말까 할 때 내 마음속에 반도체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면
1: 네.
0: 그땐 사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심리 법칙이
1: 뭐 영원한 룰이죠. 예, 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0: 네. 그래서 예. 사고 싶을 때 사시면 안 되고.
1: 욕망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0: 그럼요. 그리고 예. 계좌 자꾸 열어보시면 예. 현금 비중 좀 늘리셔야 되고요. 요번
1: 예.
0: 떨어지기 전에 계좌 매일같이 열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 예.
0: 자주 중간에 자꾸 화장실 가거나 담배 피러 가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게 담배 피러 가고 화장실 간 게 아니에요.
1: 주식 계좌 열어보러 갔나요?
0: 계좌 열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주 보면. 예. 이게 좋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예요.
1: 네.
0: 그 마이너스가 뻥뻥 터지고 안 좋으면 네. 열어보기도 싫어요.
1: 네.
0: 원래 그렇고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주 볼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 내가 현금을 좀 마련해 놔야 되겠구나.
1: 내가 주식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면 네. 네. 아 조금 현금화해야 되는구나.
0: 네, 그 생각을 네. 하시고 쳐다도 보기 싫으면 네. 아 현금 있을 때 이제는 좀 사야 되겠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1: 말은 쉬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안 되죠?
0: 조금 더 됩니다.
1: 네. 네, 조금 더 되는 거지 뭐 네. 자유롭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0: 아, 그럼요. 저희도 네. 저 기억에 수많은 기억들 중에 네. 아, 막 떨어질 때 아, 기분 좋아 막 사다가 점점 네. 더 떨어지면 기분 점점 나빠져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질 때.
1: 그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0: 있는 돈도 못 써요. 그때가 딱 바닥이더라고요.
1: 예,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예,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0: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거리응원 나가는 분 계실까요?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 20도로 출발을 해서 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전주 26도, 대구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 많게는 8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시간당 2, 30mm 정도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지금 돌발 상황 많은데요. 성수 방향으로 홍은램프 앞두고 1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고 이후 바로 홍은램프 내리는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견인 중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홍지문 터널 내부에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예고해드린 대로 신문선 축구 해설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5: 예. 내일 드디어.
6: 네.
5: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 남아공.
6: 그 예. 축구공은 둥글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남아공은 1무 승점 1점을 예. 벌었잖아요. 한국은 지금 승점 3점이고요. 예. 1승 1패를 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비교도 32강 간다.
5: 예.
6: 이런 설정이 된 경기가 제일 하기가 힘든 거예요.
5: 아, 그래요. 예, 심리적으로요.
6: 네, 예. 심리적으로. 예. 반대 이제 남아공은 예.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경기를 우리가 이야기한 경기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나 예.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갖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아, 거죠.
5: 예, 심리적으로 일단 다르군요. 네. 상황이. 예.
6: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구의 경기력이라는 것은 체력적인 부분 예. 그리고 기술, 전술 이 세 예. 가지를 컴바인한 것을 예. 경기력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보다 상위 개념이 있어요. 예. 경기 당일 날.
5: 예.
6: 선수들의 심리적 요인이 이 세 아. 가지를 지배한다는 예.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아공 감독이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을 예. 제가 오늘 쭉 살펴봤어요.
5: 예.
6: 야, 근데 예. 그 남아공의 그 감독이 브루스라는 감독인데 예. 과거에 벨기에 그 국적으로 월드컵에 출전했을 때 예. 4강에 올랐던 아. 스타프레 출신의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그 남아공 선수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그 경기력의 요소 세 예. 가지를 지배할 수 있는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 예. 완전히 아. 전후좌우를 다 살피고
5: 아, 그래요?
6: 그리고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멘탈 부분에 놓고 예. 보면 남아공 선수는 내일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5: 예.
6: 전쟁터에 나오는 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사이콜로지적인 그런 아. 측면에서의 너무나 그 좋은 얘기를 많이 아. 기자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5: 어떤 선수에 대한 심리적 지배, 네. 심리적 그 어떤 그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느끼셨군요.
6: 그렇죠. 체력과 기술 전술 예. 이것이
5: 예.
6: 감독이 경기 당일날 예.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갖고 싸울 수 있는
5: 예.
6: 어떻게 보면 컨피던스, 예. 자신감을 갖게 하느냐. 그런데
5: 예.
6: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5: 예.
6: 집중하는 거. 예. 그다음에 경기를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컨트롤에 대해서 이건 3C라고 그러거든요.
5: 예.
6: 이것이 조합이 되면 팀은 경기력이 100이라고 그러면 120, 아. 130까지도 가요. 그런데
5: 예.
6: 100이라는 경기력의 지수라 지표를 갖고 있는 팀이 예를 들어서 감독이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을 예.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컨피던스 대

0: 컨피던스에 대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면 경기력의 선수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축구라는 것이 가장 힘든 운동입니다. 운동량도 넓죠. 또 11명이 뛰죠. 그리고 이제 상대팀에 대해서 따라서 90분 동안 경기는 흐름이라는 것이 경기를 지배했다가 또 컵을 그려서 밑으로 떨어져서 지배를 당하고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돈 내기 걸었는데요. 오늘 작가 선생님 조금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좀 걸었는데 어디가 이겨요. 그래서 얘기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MBC에서 한참 그 해설할 때 월드컵 중 이제 새벽에 중계방송을 하고 오면 경비 아저씨가 막 뛰어와요. 저 차를 대면. 그래가지고 신현님 신현님. 오늘 너 때문이십니까? 그런 얘기를. 그럼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 적이 없었어요.
1: 그래요. 그런데 이 심리적 지배. 이거는 옛날에 우리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0: 히딩크 감독은 완전히 눈구름이었었죠.
1: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심리를 만들어내고 심리를 유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어떤 우수한 감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희들과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나하고 너희들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이기면 인컴이 늘어나지 않느냐. 어? 나도 이기면 내 주머니가 따뜻해져. 야 근데 나는 감독이야. 너희들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기려면 나는 공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나는 거기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 있는 그리고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선수를 11명을 선택해서 경기에 나서겠다. 그것이 나의 공정성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뢰를 했어요. 과거의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같이 대표팀이 결성이 되면 저처럼 컬럼을 쓰거나 방송하는 사람은 안테나들이 있어요,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의 그 안테나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야 요즘 분위기 어떠니? 그러면 게임 못 뛰는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감독을 비난하죠.
1: 그렇죠.
0: A대학을 나왔는데 B대학을 나왔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어쩌고 하는데 히딩크 때는 어떤 선수에게 어떤 코칭 스텝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히딩크를 디펜스를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아 공정해요. 우리는 신뢰해요. 그래서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안정환이나 뭐 황선홍이나 골 넣던 선수들 또 수비 김태형이나 뭐 이런 선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축구에서 성적을 내는 팀은 벤치 호머들이 후보들이 벤치에서 트러블을 안 일으키는 팀이 성적을 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병지 선수는 단 1분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김병지 선수도 히딩크 얘기만 나오면 디펜스만 했지. 막 이렇게
1: 그건 공정성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는
0: 신뢰를 거군요. 구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내내 경기 때마다 하면 명언을 남겼잖아요. 나는 월드컵 남은 50일 동안 1%씩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가겠다. 그 당시가 체코한테 우리가 5-0으로 졌을 때거든요. 근데 히딩크가 그때 이제 국내 언론의 그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제가 정부에 아주 높은 분이 만나자 그래서 헐레벌떡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갔더니 일본이 16강에 가거나 8강 가면 우린 예선 탈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히딩크를 경질해야 되느냐.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지금 얘기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 감독이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1: 보통이 아니군요.
0: 보통이 아닌가 아니라 히딩크 오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 결과를 제외하고 나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력이 경기 방식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전혀 없다. 분석을 이미 끝냈다. 한국의 장점을 봉쇄하고 약점을 공략할 준비가 완벽히 됐다. 약점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이해하기 싫음 없다.
1: 딱 보니까 아 완벽한 준비가 돼 있구나.
0: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죠?
1: 믿음직하고
0: 컨피던스가 막 솟구치겠죠.
1: 네, 그러면 그 심리적인 부분 말고 경기력만을 비교하면 어디가 지금
0: FIFA 랭킹도 우리가 앞서고 그죠? 남아공은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적어요. 그래서 그 지금 남아공의 국내 팀이 작년에 세계 클럽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 중심으로 그 구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또 경기력에 내일 영향을 끼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몬트리올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몬트리올에서 경기하는데 그것이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16개 경기장에서 제일 더운 경기장으로 두 번째입니다. 거기다 또 선수들에게 부담되는 거는 습도가 높아요. 근데 오늘 그 브루스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여우처럼

0: 뭐라 그러냐면 네. 야 무더위는 힘들어. 네. 우리는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한테 2대1을 졌는데 네. 또 미국까지 갔다 왔어. 네. 그러니까 피로가 얼마나 돼. 네. 리커버리에 대한 부분도 네.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야 근데 우리는 더운 나라의 선수들이야.
1: 예.
0: 한국도 힘들 거야.
1: 예.
0: 그래서
1: 오늘 굉장히 어떤 해설위원님께서 감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편 적장에
0: 저는
1: 대해서.
0: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 경기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축을 얘기하고 예. 경기 당일날 역시 그 지금 반영되는 심리적인이 그만큼 중요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도 그러면 예. 2000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서 예.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1: 예.
0: 첫 번째 폴란드 경기 때 상황 경기에서 우리가 한국 축구 역사는 예. 처음이겼잖아요. 예. 우리가 4강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예. 마법을 걸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체력과 기술 전술을 이것을
1: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0: 심리. 끌어올리는 예. 아주 도사죠, 도사.
1: 예. 그런데요. 이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신뢰 이걸 말씀하셨는데
0: 네.
1: 손흥민 선수를 뭐 일찍 뺐다 늦게 뺐다. 지금 뭐 편애하느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0: 자, 우리 기준으로 예. 보지 말고 예. 해외에서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싶을까?
1: 예.
0: 네?
1: 예.
0: 호날두는 예. 그러면 예선 첫 경기 때 예. 슈팅도 제대로 못하고 상대방이 꽁꽁 묶었어요.
1: 예.
0: 그런데 두 번째 경기 때 실례를 하니까 또 골을 두 골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예. 메시는 서른아홉이고 예. 호날두는 마흔살이에요.
1: 예.
0: 팀의 에이스는 영국에서 BBC에서도 그렇고 예. 미국에서조차도 야 한국 그 손흥민이가 경기를 뛰는데 그 경기 중에 뛰었던 속도를 보니까 지금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중에 3명 안에 든다.
1: 예.
0: 그런데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 예. 이거 이해할 수 있니?
1: 예.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런
1: 예.
0: 반응이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다 그 얘기를 하죠.
1: 예.
0: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 중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예. 최다 득점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1: 예.
0: 그러면 선수가 컨디션이 피크 포인트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을 예. 거 아닙니까? 그건 신뢰를 해야죠.
1: 예.
0: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던 예. 기록은 후반전이 많이 터뜨렸어요.
1: 그런데
0: 예. 이제 교체를 하니까 그럼 국내에서 시끄러워요.
1: 예.
0: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해. 예.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눈을 가리고 예. 모바일도 안 보고 있을까요?
1: 예.
0: 그런 것이 사실은 경기력에 위협적인 요인이죠.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너무 서둘렀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독은 사실은 대표 선수 선발하고 훈련을 예. 시키고 경기 스타팅 멤버를 짜고 교체에 대한 예. 모든 권한을 갖죠. 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또 책임이 예.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역사를 놓고 보면. 세계적인 스타플레 출신들이 예. 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오히려 히딩크처럼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제대로 예.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이런 사이콜로지나 예. 이런 부분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죠.
1: 예.
0: 이건 뭐 홍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1: 예. 네네. 옌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옌스도 예. 지금 5대 리그입니다.
1: 예.
0: 분데스리가가
1: 예.
0: 거기서 왼쪽 윙백으로
1: 예.
0: 거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1: 예.
0: 골도 넣고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MVP를 또 예. 주간 MVP도 선정이 됐던 선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선수를 선발할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정성이라는 그런 것이죠.
1: 예.
0: 그럼 옌스를 왜 뽑았을까요? 그런데
1: 예.
0: 옌스를 맨 처음에 뽑았을 때 자신의 자리인 왼쪽 윙백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고 게임을 했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멕시코에 오기 전에 예. 마지막 평가전할 때 왼쪽에 자신의 윙백 자리를 놓고 하니까 모든 한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 예.
0: 본선에 왔는데 지금 다 운동장에 그죠
1: 예.
0: 벤치에 앉아서
1: 예.
0: 그래서 벤치홈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 그대로예요. 벤치를 따뜻하게 예. 데우고 있는 선수.
1: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옌스 선수도 내일 경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1: 예.
0: 한 두세 자리, 서너 자리는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0: 그것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루스 감독의 예. 그 정도라면
1: 예.
0: 그런 건 얘기하지 말아야죠.
1: 아 그래요?
0: 그럼요. 혼란스럽게 예.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러면 해설가님이 보시기에는 내일 우리 전술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예.
0: 상대팀 감독이 예.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주더라고요.
1: 예.
0: 뭐라고 그러냐면 예.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1: 예.
0: 그리고 우리 팀은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지만 그동안
1: 예.
0: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1: 예.
0: 32강에 가면 그것은 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드는
1: 예.
0: 그런 날이 될 것이다.
1: 예.
0: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예.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에 난 믿는다.
1: 예.
0: 이런 얘기로 이제
1: 예.
0: 서두를 얘기해요.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그 감독의 작전이
1: 예.
0: 나도 밤새 고민을 하겠지만
1: 예.
0: 경기 초반부터 수비의 위

0: 위험이 있지만 닭공을 할 거냐 공격 위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놓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경기를 할 것이냐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 한국의 감독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흔드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야, 이 감독을 인터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거 아주 고도의 히든크 같은 심리전에 강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프리카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자기 실력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내일 한국 대표팀에 위험 요인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몬테리가 덥고 습도가 높아.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수들은 아프리카 선수들 아니니 더위에는 유리한데 우리는 미국 갔다 또 왔어. 그런데도 이게 신체적으로 힘든 경기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선수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앞서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전력 그 휘파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갖고 평가를 하지만 지금 경기 흐름은 심리적으로 상대는 이기는 거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비교도 우리가 30위가 간다. 저도 현역 선수 생활할 때 조별 예선 경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비교도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 그러면 후자가 더 강한 파이팅 스피릿을 갖고 경기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1: 지금 가장 내일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0: 지금 한국 대표팀은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죠. 홍명보 감독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떤 선수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선발로. 그리고 오영규 선수를 최전방에 놓는다면 손흥민 선수를 저게 윙으로 쓰게 된다면 두 선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손흥민 선수를 선톱이라고 그러잖아요. 손흥민을 완톱으로 놓게 되면 한국 대표팀은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기여한 게 많아요. 들어가면 상대팀은 두 선수, 세 선수가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수비에 이제 많은 숫자를 두게 하는 것이죠. 내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한 선수가 있어요. 황인범 선수입니다. 지난번 2차전 때 경기가 안 풀렸던 것이 황인범 선수는 전체적인 공격 방향 그리고 패싱을 할 때 자기 선택 왼쪽으로 줄 거냐 오른쪽으로 줄 거냐 그리고 볼을 짧게 줘서 손흥민이가 나와서 받게 할 것이냐. 배구리 그러면 세타거든요. 세타.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브루스 감독이 다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3백을 쓰고 있고 브라질하고 코트디부아르한테 우리가 대량 실점할 때 3백을 쓰니까 4백보다 한 선수가 적은데 뒤 좌우측의 공간에 측면에 공간을 내준 거거든요. 거기를 두들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1차전 때 멕시코한테 졌잖아요. 2차전 때 체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체코를 아주 엄청나게 혼쭐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의 선수들이 후반전에 체력이 강하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고산지대 자기네들은 더 높은 데서 뛰었으니까 두 번째는 더위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지금 우리가 승점으로는 앞서 있지만 경기력 외적 요인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감독의 고도에 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 손흥민 선수는 내일 오래 써야 되는군요. 보시기에
0: 손흥민 선수는 계속 뛰게 해이죠. 자,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호날두 얘기했죠. 메시 얘기했죠. 그렇죠. 홀란 지금 노르웨이 지금 스타 선수들 그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더라도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그 선수는 자기 몫은 해야 그게
1: 손흥민 빼지 마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문선 축구 해설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0: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4: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5: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과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최근 도로 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술을 바다 위의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도 없으니까 기술 도입이 쉬울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점처럼 작게 보이는 배들을 식별해야 하고요. 비상시 빠르게 멈춰설 수도 없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 현재 국내 조선 업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0: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SNS에서 빠르게 번진 이른바 수원 마약 사건 영상의 당사자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국과수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가 틀릴 가능성은 없다며 최초 양성 판정이 나온 간이 검사 키트가 불량이었거나 판도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영상에 찍힌 사람이 본인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4월 기준 7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늘어 증가폭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2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4월 합계 출산율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한 가운데 당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은 의원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뉴스회전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동혁 체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가 당 기강 확립을 언급한 데 대해선 한동훈 의원을 응원했던 인사들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주택 2만 세대 공급이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거지역 보존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리풀 이 지구 주민들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송동마을과 시규촌, 우면동 성당의 존치 신청서 제출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 정부가 잠시 중단된 양국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추가 실무회담이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0: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었지만 중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낮이면 꼭 발라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 과거 기상청에서 포항과 목포 지역의 자외선 평균량을 조사한 결과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자외선 수치는 거의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피부과 전문의들 역시 여름철에는 비가 올 때도 자외선 지수가 꽤 높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주셔야 되고요. 야외 활동 중에는 적어도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은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유통기한, 그 사용기한이 지난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필터가 분해돼서 아무리 발라도 보호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선크림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선크림, 언제 개봉했더라?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홍희진님이 오늘은 운동 끝나고 출첵해요 하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방수영님 오프닝 들으시고 선크림 잘 안 발랐었는데 47 맞나? 그쯤 되니까 자동으로 바르게 되더라고요. 힝 늙었어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2117님 젠디 고딩 때 튀르키예 갔었는데 선크림 안 바르고 덥고 건조한 날씨에 맞섰다가 후회했어요 하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선크림 이야기 해봤죠. 비가 오는 지역이든 안 오는 지역이든 낮으면 꼭 선크림 발라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선크림이 뭐 해 안 뜨니까 오늘 해 안 보이니까 비 오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자외선이 구름을 뚫고 피부 깊숙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꼭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 그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출퇴근길, 운전할 때 이렇게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도 절대 무시할 수 없대요. 잠깐 밖에 나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노출이 쌓여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주름, 기미, 뭐 색소 침착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꼭 선크림 발라주시고 그래서 운전할 때 장갑 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손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장갑 안 끼면 딱 그 손 부분만 타게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외선이 또 세다 보니까.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하기 한 20분에서 30분 전에는 미리 발라줘야 된다고 하고요. 얼굴 전체에 아주 충분히 발라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양은 그렇게 많이 바르는 편이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발라줘야 된다고 하고 귀나 뭐 목 이런 데 목덜미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다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3시간 정도마다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여자분들은 좀 화장하고 나서 그 위에 선크림 덧바르기가 어렵잖아요. 선크림은 그래도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자외선 차단에 좋다고 하고 꾸준히 이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1562님 저는 선크림 바르면 눈이 시큰거려서 못 바릅니다. 웃잡니까 하셨는데 눈 안 시린 선크림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요즘에 워낙 뭐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검색창에 눈 시리지 않은 선크림 이렇게 하면은 검색해보시면 추천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든 뭐 흐리든 뭐 꼭 선크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기간이 뭐 개봉한 지 1년 지나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꼭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지 너무 오래된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피부 관리. 이게 또 뭐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하니까 꼭 챙겨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화병과 분노조절장애입니다. 왠지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도 마음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화병,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이따가 3부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환인제약, 빅토스,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4: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63명에 비해서 52.4% 증가했는데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 유형별로 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지난해 3명의 5배가 됐고요. 정체 서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12.5%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고가 운전자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주행 보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차량에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면서 차로 이탈에 따른 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면서 현재 주행 보조 기능이 도로에 정지해 있는 정체 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유형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타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 픽시 자전거에 대한 관리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의 범위가 확대됐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해당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서 사고 위험이 큰데요. 최근 한 편의점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이 치러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현재 1승 1패로 32강을 조기 확정한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아공과는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다만 남아공에 패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잡으면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하는 경우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훈련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꼭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면서 내일 남아공전은 선발에서 두세 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가 남아공을 꺾는다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하고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조별리그 2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쇼미 아이라스타 라토가 함께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응원가 중에서 또 한 곡 더 듣고 왔어요. 2037님이 애국 내일 소니가 두 골을 넣어서 3-1로 승리하길 응원해요. 파이팅 외쳐주셨고 조영호님도 대표팀 잘 싸워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신은희님 내일 오전 주문을 모두 오후로 연기했어요. 고객님들도 이해해줬습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드디어 이제 3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번에 좀 경기와 경기 그 간격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출전 국가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일주일을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32강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이제 내일 펼쳐지는데 다들 어디서 응원하실지도 궁금하고 이제 내일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아공에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2위를 확정 지어서 32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 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다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이겨서 꼭 32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수들 많이 부담될 텐데 그럼에도 꼭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치러질 곳이 이 몬테레이라는 곳인데 멕시코에 앞서 두 경기 진행했던 과달라하라와는 다르게 고도는 낮대요. 대신에 더 습하고 더 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기온이 40도에 달하는 곳이라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준비할 때 훈련하면서 35도 이상의 더위

계속해서 적응 훈련을 했다고 하고, 그만큼 이제 더위와의 좀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90분 동안 좋은 경기 치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꼭 32강 아주 기쁜 소식을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경주님, 젠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근처 공원 산책길 자전거 도로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킥보드 등 정말 안전수칙 지키면서 타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요즘 진짜 뭐 픽시 자전거가 뭐 엄청 논란이죠. 이게 픽시 자전거가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없앤 자전거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이제 달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지? 궁금했는데, 보통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바퀴를 아마 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멈춰지나? 막 아무튼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전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편의점에서 또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사람들, 뭐 매장 출입도 불가하고 물품 구매도 불가하다 이런 안내문을 또 걸어가지고 기사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왜 탈까? 저는 약간 궁금하거든요. 혹시 타시는 분이 계시려나? 왜 타는 걸까요? 이게 뭐 약간 스릴을 느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묘기 부리고 또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그런 맛에 약간 차로 치면 막 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이제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부상 크잖아요. 심지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전거라고 하니까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탈 경우에 이런 벌금과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0457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중3 학생이에요. 영어 수행평가를 봤는데 만점 받았어요. 금요일에 또 봐야 하는데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지소쿠리의 라운드 앤 라운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0457님 응원하면서 같이 듣고 올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0: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316님이 직장인은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하고 이렇게 짧은 한 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한 줄에서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피곤함이 피로가 다 느껴집니다. 수요일이 또 은근 힘든 날이죠. 월요일은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화요일은 또 적응하느라 바쁜데 수요일쯤 되면은 피로가 싹 몰려오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주말은 뭐 아직도 멀어 보이고 저도 내일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나면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또 우리 대표팀 축구도 있고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도 하루 보내고 그렇다 보면 금요일이 또 생각보다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우울해서 잘 못 들어왔어요. 울산은 이번 주 내내 흐리거나 비 오거나 그래서 더 우울한 것 같아요. 포근한 젠디 목소리 청취하려고요. 비 오는 날 젠디 라디오 들으니 좋아요. 아, 전 좀 부러운데요, 민수님.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비 소식 곳곳에서 전해주시는데 서울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좀 와줘야 좀 날씨도 시원해지고 차분한 기분도 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서울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맑은 날씨도 너무 좋지만 그 민수님 말씀처럼 비 오는 날에 라디오 들으면 또 그 분위기 있고 더 좋잖아요. 근데 또 비 오는 날 너무 우울하다, 기분이 처진다, 몸도 쑤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민수님도 그래서 주말 내내 좀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 같은데 억지로 막 기운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분위기를 조금 느끼면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수님 곁에는 우리 오당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쉬어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5220님은 오늘 대전 날씨는 시원했어요. 수영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옷도 정리하고 화장대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쓰고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또 옷도 정리하시고 화장대 정리도 하셨군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걸 왜 샀지? 내가 이거 언제 샀지? 이거 쓰지도 않았는데 몇 번? 막 이러면서 그런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들 그러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아서 샀지만 막상 또 사보니까 잘 쓰지 않는 물건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들. 앞으로는 이런 물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741님, 내일이 두시만세 마지막 생방이래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8년 정도 들었는데 상품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 받았던 기록을 찾아서 다시 듣기 해봤어요. 오당제는 오래오래 함께해주세요. 만남은 기쁘지만 이별은 슬프네요. 아, 그렇네요. 두시만세가 내일 마지막 생방송이군요. 저도 진짜 그 소식 듣고 아쉽더라고요. 2시 만세 게스트로도 저 나갔었는데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번 주가 또 마지막 생방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 슬픈데 8년 동안 또 함께 하셨으면 그거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거니까 뭐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했던 목소리가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허전한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우리 1741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내일 생방송 꼭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 이제 마지막 생방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꼭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용재님, 나의 오늘은 지금 속초 숙소에 있지요. 오늘 해돋이도 보고 설악산도 다녀왔네요. 내일은 새벽 출발해서 바닷길 따라 강릉에 도착해서 중앙시장 들러볼 생각이에요. 살 것 같네요. 오, 용재님은 속초에 놀러 가셨나 봐요. 설악산도 다녀오셨어요. 오, 너무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강릉 가서 시장도 가시고 바다도 보시고 아주 충전하는 시간 보내고 오실 것 같습니다. 1131님,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데요. 이제 60이 넘어서 혼자 근교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나네요. 머릿속에서만 만리장성을 쌓았다 허물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 우리 1131님은 이제 한 번도 이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이 1131님을 위해서 여행지 추천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도 안양에 사신다고 하고요. 그 근처에 뭐 가볼 만한 곳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31님 운전 가능하시다고 하고요. 당일치기뿐 아니라 2박 3일 일정도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또 서울 근교가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희망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뭐 아까 도용재님은 속초도 가셨고 다양한 곳 국내 여행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1131님의 첫 혼여 혼자 여행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많이 많이 추천 문자 보내주세요.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듣고 왔습니다. 1131님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추천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현주님이 과거 안양 살았던 사람이 추천할 만한 곳으로 안양예술공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양수목원 추천드려요. 상시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고 추천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 이런 곳이 있어요. 안양수목원? 상시 무료 개방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5220님은 강릉 환영해요. 강릉으로 오세요 하셨는데 강릉 좋은 것 같아요. 강릉 가셔서 바다도 보시고 거기 뭐 먹을 것도 많고 커피도 맛있고 하니까 좀 머나? 그래도 뭐 서울 근교 아니 가까운 데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천천히 한번 강릉 쪽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5220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0470님도 강원도 추천해 주셨네요. 삼척 여행 추천합니다. 산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세 번이나 다녀왔고요. 최근에도 다녀왔어요. 삼척 추천합니다. 오, 삼척. 삼척 여행, 삼척에 뭐가 있을까? 삼척에, 아, 거기 삼척, 이제 동해 삼척 그쪽에 이제 바다도 보실 수 있고, 산도 즐길 수 있고, 우리 0470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다녀오셨다고. 그리고 김지우님은 저는 대학생 때 혼자 기차 타고 경남 밀양 갔었네요. 밀양 5일장에서 국밥도 먹고 아기자기 볼 곳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오, 경남 밀양. 기차 타고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꼭 운전해서 안 가도 되잖아요. 기차 여행한다 생각하고 또 기차 타고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7011님은 안양 사시는 청취자분께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 당일치기 여행 추천드려요. 콩국수 드시고 돌담 읍성을 끼고 아기자기한 동네로 또 걸어보시고 책방 구경도 해보세요. 안양시청 기준으로 편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가벼운 나들이로 제격이에요 하셨는데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7011님이 얼마 전에 다녀오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던 곳인데 아주 코스를 디테일하게 콩국수 드시고 돌담 읍성 끼고 동네 거닐고 책방 구경까지 이렇게 갈 곳들까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 주셔서 괜찮은데요. 7011님의 추천 충남 당진이었고요. 3497님 안양에 사신다니 1번 국도 여행 추천드리고 싶네요. 종점인 목포까지 이어지고 혼자 드라이브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좋을 듯하네요. 안양에 사신다고 하니까 1번 국도 여행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 이게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목포까지 이어지나 봐요. 이게 일본 국도 여행이. 그렇구나. 그 목포까지 한번 쭉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포도 맛있는 거 많고 또 가서 즐길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6520님은 군산 추천해 주셨어요. 새만금 노을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끝내줍니다. 음식 중요하죠. 여행 갈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형기님은 혼자라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휙 날아가 봐요. 저도 제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셔서 근데 일단 그때 뚜벅이 여행하고 계시다는 우리 청취자분 전화 연결도 한적 있는데 뭐 뚜벅이 여행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렌트하셔서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아까 2박 3일까지도 가능하시다고 했잖아요. 7231님, 처음 여행 쉽지 않죠. 그럴 땐 템플스테이 다녀오세요. 혼자 떠나지만 함께여서 더 좋아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어제도 저희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템플스테이와 나는 솔로 합친 버전, 나는 절로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약간 조금 아직 좀더 두렵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곳, 함께 뭐 지낼 수 있는 곳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8128님, 지도에 펜 던져서 랜덤으로 하셨는데, 오, 재밌는 방법인데요? 그냥 전국 지도 펼쳐놓고 펜을 던지거나 주사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딱 찍히는 곳 가는 거죠. 재밌겠다. 1236님, 산악회 가입 추천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하셨는데, 아, 산악회 가입을 해서 다 같이 가라. 아까 또 템플스테이랑 비슷한 그런 추천, 혼자 떠나지만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여행을 또 추천해 주셨네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7011, 1131님은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산악회 좋아하시려나? 3511님, 젠디 안녕하세요. 10개월 차 부산 버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첫차 운행하고 12시에 퇴근해서 부산 근교에서 바람 쐬고 지금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부산에 계신 마침 우리 버스 기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부산도 괜찮네요. 부산 가서 또 바다도 보시고 또 거기 부산은 도시도 즐길 수 있고 바다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볼수 있는 곳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저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1131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어디 가고 싶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곳 중에서 혹시 정하게 되신다면 저희한테 소식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0570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제주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고객의 수천만 원 피해를 막은 사연입니다. 지난 12일 한 70대 고객이 유심을 빼달라면서 대리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를 응대하던 중에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유심을 왜 빼려는지 묻자 고객은 대출 상담사가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됐고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피싱범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과 함께 조치를 하면서 약 6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대리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의 소중한 이것을 지켜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에 직원이 지켜낸 도민의 소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음, 2번 추억, 3번 재산. 자, 오늘 굿뉴스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수천만 원 피해를 막아준 소식이었죠. 1번 마음, 2번 추억, 3번 재산.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087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그냥의 퇴근길. 퇴근.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0: 재판부는 변호인이던 권경애 씨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가 간주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 2천 가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과 회의를 열고 상반기 공급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1만 1천 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6만 2천 호 착공 목표도 계획대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자마자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평산책방 부스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약 1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사퇴의 변에서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한다고 했다고 하니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1부는 공동상해 혐의로 주한미군 2명을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3시쯤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이란이 최대 3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 23일 지정학 리스크 자문업체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제재 유예 기간 동안 22억 4천만 달러에서 30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최대 4조 7,1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한 생성형 AI가 갑작스레 오류를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던 직장인들이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AI에게 맡기던 일을 사람이 대신하느라 진땀을 흘린 거죠. 이 해프닝은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가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산과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산업 전반이 한꺼번에 마비될 수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디지털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이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지켜낸 도민의 소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8540님 3번 재산. 관심 있는 행동이 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네요.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8540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고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리점 점장인 주승인 씨는 이날 받은 검거 보상금 50만 원을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이유로 유심 제거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설정 변경, 또 유심 제거 등을 요구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이 바쁘게 잘 지내다 오신 거죠?
6: 네, 정신없이 또 보내다 보니까
5: 그러니까.
6: 예, 또 오당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5: 네. 어제 오당제 앞으로 들어온 문자가 있는데 오동훈 선생님 나오셨을 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껴놨거든요. 소개해볼게요. 7610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할 정도로 잠이 쏟아져요.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눈이 감기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버티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가끔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시험 공부가 버거운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선생님, 근데 시험 기간인데 왜 이렇게 잠이 오는 걸까요? 저도 사실 뭐 중요한 뭐 일이 있다거나 뭐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잠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6: 맞아요. 다들 공감하시는 어떤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시험 공부는 뇌에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죠.
5: 네.
6: 집중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뇌를 전부 이제 풀가동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 네.
6: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그만큼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5: 네.
6: 그리고 또 이 책상에서의 공부 라는 이 상황 자체가 반복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뇌가 이 책상이라는 환경 자체를
5: 네.
6: 회피하려고 학습을 하게 돼요.
5: 오.
6: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졸음을 만들어내서 이 책상에서 공부라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자 하는 거죠.
5: 네.

0: 그래서 침대에서는 멀쩡한데 책상에만 앉으면 눈이 감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책상에서 억지로 버티는 거, 의지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피 반응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2, 30분 정도만 짧게 집중하고 5분 동안 확실히 쉬는 리듬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 후에는 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집중력이 더 올라가기가 쉽죠.
1: 기말고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좀 응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요즘이 진짜 한창 시험 기간이어서 저도 진료하다 보면 이 시험 스트레스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1: 그래요.
0: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지나갑니다. 시험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나 걱정이 들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자.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자. 이런 마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먼저 화병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선생님,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등재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화병은 이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과 편람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문화권 증후군이라고 분류되는 정식 진단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문화권 증후군?
0: 네. 영어 표기도 화병. HWA-BYU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우와.
0: 예, 이 문화권 증후군이라는 게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심리적인 반응이나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1: 네.
0: 화병이 이 목록에 들어간 이유는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이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 깊이 연결된 현상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이 화를 참는 게 미덕이고 집단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1: 네.
0: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감정을 억누르고 신체 증상으로 그런 것들을 발현하게 되는 독특한 질병으로 나타났다라고 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40, 50대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뭐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화병을 앓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에 5명은 화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0: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첫 번째로 경쟁 구조가 굉장히 치열해진 걸 들 수 있겠죠.
1: 경쟁 구조.
0: 예, 이제 국내 조사에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꼽았을 때 1위가 바로 이 지나친 경쟁 분위기였는데요.
1: 네.
0: 경제적인 뭐 어떤 양극화 같은 것들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정말 이제 빅빈 분위기로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만들고 이 만성적인 억울함이라는 게 결국 화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사회적인 연결이 약해지 면서 감정을 털어낼 그런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는 뭐 동네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이렇게 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이에서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관계가 더 개인화되고 단절이 좀 됐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의미겠죠.
1: 네.
0: 이런 경우에는 화병이 또 늘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참아서 화병이 많은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화가 많고 성격이 급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세요?
0: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 둘 다?
0: 네. 우리나라 사람들 화가 많고 감정이 강한데 이걸 또 표현하면 안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죠.
1: 네.
0: 한국 사람들 참 감정이 풍부하고 강도가 세요. 이렇게 내적 에너지가 강한데 밖으로 나갈 출구가 참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이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속담 자체도 들여다보면은 참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인이 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네요.
0: 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1: 아, 어떻게 다루느냐가 확실히 진짜 요즘은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병의 증상,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뭐 가슴이 답답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0: 네, 화병 증상은 신체 증상과 심리 증상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신체 증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가 좀 꽉 막힌 듯한 느낌.
1: 네.
0: 이제 전형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이제 명치 부위에 뭔가 묵직한 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 같다.
1: 네.
0: 이런 얘기들. 가슴에 뭔가 맺혀 있다라는 표현들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고요. 이외에 뭐 두근거림이나 두통, 얼굴에 열감, 홍조, 소화불량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1: 네.
0: 심리 증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핵심이죠. 그래서 한숨이 잦아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울컥하는

0: 독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들. 네. 이게 어떤 최근에 한 가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화병에 가깝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갑자기 궁금한 게 억울한 증상이 막 심리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난다. 눈물도 약 신체적인 증상인가요?
0: 아, 눈물이 난다.
1: 심리 증상인가요?
0: 네, 두 개의 어떤 경계에 좀 걸쳐 있는 네, 그런 증상이겠네요.
1: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러면 혹시 화 날 때 있으세요?
0: 아, 그럼요.
1: 오, 진짜요?
0: 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전혀 화 안 내실 것 같은데.
0: 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 그죠. 예. 맞아요. 선생님도 어쨌든 사람이시니까 화가 날 때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중2병 주제했을 때 주먹으로 벽 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화를 좀 푸는 편이세요?
0: 아, 요즘에는 이제 벽을 치고 있지는 않고요.
1: 네네.
0: 요즘에는 뭐 저는 주로 달리기 합니다.
1: 달리기
0: 이 분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신기하게 좀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뛰면서 화났던 상황을 계속 곱씹지 않고 어느 순간은 이제 막 숨이 차고 막 땀이 나고 하니까 이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젠디는 어떠세요?
1: 제가 왜 아까 눈물을 말씀드렸냐면 저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약간 눈물이 먼저 나는 편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막 눈 막 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좀 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한참 울면서 막 그렇게
0: 진짜.
1: 하고 나면은
0: 그러면 좀 정화되는 느낌들이
1: 네네네.
0: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아 내가 오늘 감정을 좀 풀어내야겠다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1: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0: 그럼요.
1: 각자의 또 이런 화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화병은 복식이나 등산으로 다스리면 좋다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운동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운동 말고 화를 사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운동이 싫으신 분들도 계시죠.
1: 네.
0: 첫 번째는 일단은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1: 네.
0: 화나는 상황을 꼭 정제된 글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쭉 써내려 가시면 돼요.
1: 네.
0: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욕이 나오면 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을 이렇게 언어의 형태로 배출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뇌에 어떤 분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좀 진정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북북 찢어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글을 쓰고?
0: 네, 날려버리자 하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찬물 세수나 얼음을 이렇게 좀 쥐거나 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0: 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1: 찬물을?
0: 네, 말 그대로 좀 화기를 좀 시키는 건데 이렇게 차가운 자극이 오면은 신경계가 이제 그쪽에 집중이 되면서 감정으로부터 잠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 그렇군요. 글을 쓰거나 뭐 차가운 물을 이렇게 맞는다거나
0: 그렇죠. 아니면
1: 얼음을 그런 거. 직장인 90%가 화병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그 원인 1위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딜 가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랑 관계를 맺는다면 스트레스는 세금처럼 따라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없다.
1: 네.
0: 네. 그리고 덜 받는다 보다도 빨리 받는 것들을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나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죠. 상사가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입니다. 본인의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감당을 못해라고 읽으면은 나한테 꽂히는 화살의 양이 달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좀 뭘 더 잘하면 좋았을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사실은 감정을 이렇게 갉아먹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루 업무가 끝나면은 더 이상 낮에 일을 반추하지 말고 감정의 이런 그릇을 비워내는 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맛있게 저녁 먹고 편하게 쉬면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나만의 루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말씀 듣는데 그 들으면서 바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곱씹지 말고 오당제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자.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분노조절장애가 정식 진단명은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사실 지금 정식 의학 진단명은 아니고요. 분노조절장애에 해당하는 정식

0: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폭발한다라는 거죠.
1: 네.
0: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특정 순간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한 분노 반응이 터져나오는 게 특성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 나 왜 그랬지? 라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게 이제 핵심이죠.
1: 그 한때 분노 조절 장애 말고 분노 조절 잘해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화를 내고 자기보다 세 보이는 마동석 씨 같은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아, 사실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누구한테든 터질 수 있어요.
1: 아.
0: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게 특성이죠.
1: 그래요.
0: 근데 본인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화를 내고
1: 네.
0: 강자한테는 조절이 되는 분들 이건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1: 어떻게 보나요?
0: 조절이 되는데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성격적인, 인격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겠죠.
1: 더 나쁜 거네요.
0: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그러면 생기는 원인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거 타고난 건 아니죠?
0: 아, 사실 타고난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1: 네.
0: 예, 저희가 정신질환 설명할 때 항상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이제 뇌 속 호르몬들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여기에도 이런 시스템의 이상이 같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는데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사실 유년기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이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나 방임 경험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1: 네.
0: 부모로부터 어떤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정서를 조절하는 어떤 능력들이 발달을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성인이 돼서도 사회적 관계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 질병이다라고 보는 거죠.
1: 아, 그러면 진단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저희 뭐 체크해볼 수 있는 항목 같은 게 있나요?
0: 네. 일단은 폭발이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단순히 일상에서 짜증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1: 네.
0: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인 공격성입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고 상대방을 밀고 때리고 이런 어떤 접촉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의 손괴입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집기를 던져서 파괴라는 것들
1: 네.
0: 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1: 오.
0: 이 기준을 전제로 체크 항목을 좀 드리자면요.
1: 네.
0: 한 달 안에 이런 폭발이 두 번 이상 있거나 1년에 세 번 이상의 대형 폭발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지나치게 커서 스스로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만큼 과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 좀 보잖아요. 보복 운전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0: 아, 그렇죠. 특히 이제 운전 상황이 위험한 이유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1: 네.
0: 나는 차 안에 있죠. 내 얼굴은 그렇죠. 상대방이 몰라요.
1: 네.
0: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전하다. 알루미늄이 막아준다라는
1: 네.
0: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억제력이 더 쉽게 풀립니다.
1: 아.
0: 그래서 평소에는 참는 분들, 이 경계에 서 있는 분들도 차 안에서는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1: 네.
0: 네. 그래서 보복 운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질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1: 근데 뉴스 보면은 보복 운전 해놓고 뉘우쳤다 이런 얘기는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 가진 분들 중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좀 죄책감 느끼는 분들도 있나요?
0: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죄책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극도의 후회나 자책이 따라오고 아, 왜 그랬지? 나 또 그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1: 김경수님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숫자 세는 거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막 어디서 보니까 10초 동안 15호흡해라 이런 조언 해주더라고요. 이런 숫자 세는 거 도움이 되나요?
0: 아, 예. 효과가 있죠. 근데 타이밍이 좀 중요해요.
1: 타이밍이요?
0: 이미 분노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뇌의 편도체가 이미 불가능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초의 숫자를 세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려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1: 네.
0: 이제 몸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시작하고
1: 네.
0: 이런 신호가 올 때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신호들을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1: 아, 그렇군요. 그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하신다면서요?
0: 아, 네.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항우울제나 기분 조절제 그리고 충동을 누르는
1: 네.
0: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약물이 분노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죠.
1: 네.
0: 그렇지만 자극이 들어왔을 때 폭발의 역치를 좀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여러분도 혹시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마음.

0: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1280님이 화났을 때 종이에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큰딸이 종이에 날 것 그대로 욕도 적고 또 엄마인 제 흉도 보고 이러쿵저러쿵 써서 책꽂이 사이에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풀었나 봐요. 옛날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1: 맞아요. 사실은 또 청소년기는 감정은 앞서고 아직은 성숙한데가 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예,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저도 한번 들킨 적이 있거든요.
0: 아,
1: 저희
0: 진짜요?
1: 부모님 욕을 써놨다가.
0: 오, 정말요? 네. 와,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1: 네. 아, 좀 찔리네요, 갑자기.
0: 네. 엄마 욕을 얼마나 많이 적어놨으면 우리 1280님이 그거를 찾아서 볼 정도로. 근데 또 엄마는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다행이네요. 저희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9891님, 어릴 때부터 내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 내 감정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질까요? 하셨고 0819님도 분노가 났다는 것을 내 감정을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표현이 어려워요 하셨네요.
3: 아 맞아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억누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역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네. 확 좀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왜 별거 아닌 일로 안 그러던 사람이 화를 냈지?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상한 사람 몰아가듯이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좀 계속해서 풀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오랫동안 표현을 안 해오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감정일기를 좀 적어보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일을 정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적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를 글로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감정일기 써보시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2706님은 에고 전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렸다니까요. 집엔 관심 없고 남의 말만 잘 듣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아내가 뭐라 하면 짜증내고 욱하니까 제가 아주 힘들어요 하셨네요.
3: 많이들 좀 듣게 되는
2: 그러니까. 예,
3: 사연인 것 같아요.
2: 네. 네.
3: 아유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
2: 그러니까요.
3: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만으로 아니죠, 이렇게 되신 아니죠. 건 아니시겠죠.
2: 네. 집에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뭐라고 하면 짜증내고 이런
3: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는 밖에서는 네. 진짜 호인이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집만 들어오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적 가면을 좀 쓰시느라
2: 사회적 가면.
3: 예, 집에서는 이제 무장해제가 확 돼버리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 그러게요. 네. 그럼 우리 2706님이 좀 남편분 어떻게 대하시면 좋을까요?
3: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렇게 끝도 없이 다 받아줄 수는 없죠.
2: 네. 네.
3: 근데 뭐 어쨌든 이럴 때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2: 네.
3: 특히 이제 그 시점에 생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거 네 당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하면서 이제 또 본질이 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2: 네.
3: 그래서 뭔가 속상한 상황이 있다면 그때 바로 잡아서 그 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기를 네. 권유드리고 싶어요.
2: 딱 그 일만 가지고
3: 네.
2: 9834님이 나 아는 친구는 평소엔 괜찮은데 같이 술을 먹다가 갑자기 돌발 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분노 장애일까요?
3: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계시죠. 술이 우리 뇌에서 탈 억제 기능을 한다라고 봐요.
2: 탈 억제 기능.
3: 네, 우리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누르고 참고 있던 것들을 조금 풀어지게 만드는 거죠.
2: 네.
3: 왜 술 마시면은 약간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평소에 안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뭐 좀
2: 네.
3: 기분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약간 뭐 업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 네.
3: 네. 근데 안에 쌓여 있는 감정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이 탈 억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눌러놨던 분노가 빵 하고 좀 터지게 되죠.
2: 네.
3: 글쎄요. 물론 선 넘는 행동들을 한다면 당연히 좀 제지를 해야겠지만
2: 네.
3: 가까운 친구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걸 계기로 마음을 조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술 먹을 때 보니까 안에 좀 쌓아놓은 게 많은 것 같더라.
2: 네.
3: 혹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어? 이렇게.
2: 그렇군요. 그 취중 진담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과학적인 노래네요. 탈 억제 기능 때문에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3: 네.
2: 거.
3: 뭐 모든 게 다 진심이다. 그때가 진심이고 밖으로는 다 거짓이다, 가면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일부는 좀 맞는 얘기다.
2: 그렇군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합병과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불리고 있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3: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화, 분노 이런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정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네.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들을 느낄까라고 자책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 자체가 조화를 중시하고 참는 거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2: 네.
3: 이렇게 한번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이지영님이 너무 알찬 수요일 하트하트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시간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가구 1오동훈 선생님 보급이 정말 시급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5856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박정훈의 먼 훗날에.

5856님이 신청해 주신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힘 좀 받았으면 해서 오당지 음악 신청해봅니다. 꼭이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조금 힘든 하루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목요일이고요. 하루만 더 버티면 금요일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875님이 젠디 진짜 오랜만에 오당지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계속 마음 졸이다가 이제 잠시 숨을 쉽니다. 오늘은 오당제 출석만으로 위안을 삼으며 남은 시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우리 9875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던 청취자분인데 그 경북 문경에서 식당하고 계시는 우리 9875님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사이에 남편분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그래도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다는 게 조금 나아지신 것 같은데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875님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손지연님은 병원에 입원 중인데 TV는 시끄럽고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니 잔잔하고 분위기 있고 좋으네요. 따봉 하셨어요. 우리 지연님도 어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어디 다치셨나? 병원에 있는 동안 오당제 들으시면서 몸도 마음도 또 치료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076님, 재은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염없이 걷고 싶은 날에 연속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야근입니다. 얼른 야근 마치고 그냥 마냥 걸어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도 편한 방송 감사드려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예쁜 파란 하늘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오 서울에 사신대요. 6076님 한강 저 너머로 여의도에 63빌딩도 보이고 하늘이 너무 예쁘죠. 요즘 진짜 저도 하늘 올려다볼 여유가 이번 주에 잘 없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늘이 예뻤군요. 주말에 좀 하늘 바라보면서 힐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걷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둘 러브버그가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걸어다니는 거 저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안 걸어다녀야지 회사 안에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많이 걸어야 되는데 우리 7190님은 오늘 마음이 너무 심란하시대요. 8년 4개월 동안 하던 일이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마무리 잘하고 퇴근해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8년 4개월 동안 하던 일이면은 정말 그동안 여러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셨을지 짐작이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심란한 마음도 들고 그래도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또 퇴근도 잘 하시고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 우리 7190님의 앞으로 새로운 도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7190님 앞으로 무슨 일 하시든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0631님, 오늘 하루는 뿌듯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중고거래를 가끔 하는데 오늘은 제가 나눔을 받았어요. 차 안에 깔고 앉는 편백나무 방석을 두 개나 받아서 감사한 마음에 그분 드리려고 지금 초코쿠키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기쁘고 즐겁네요. 평소에 나눔을 해봤지 받는 건 처음이에요. 나 하나, 남편 하나 쓰려고 합니다. 와, 초코쿠키 만들고 계신 사진 보내주셨는데 보통 초코쿠키가 아닌데요.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안에 초콜릿 칩도 가득 들어있어서 노릇노릇 너무 맛있어 보여요. 받으시는 분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나눔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는 초코쿠키를 또 받게 되고 그 또 나눔을 받고 또 그 마음을 또 나누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0631님 너무 멋지십니다. 0470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저녁 먹고 3일째 체육공원에서 걷기 중입니다. 작심 3일은 지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3일째니까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0470님 오늘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4일째 내일까지도 마음 먹으신 대로 꼭 나가서 걷기 운동 잘 하셔서 내일도 꼭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 오전에 10시죠? 월드컵 남아공전도 있는데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실 건지 어떻게 응원하실 건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목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내일 계획 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고 올게요. Shelter in the Rain.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김서진님은 내일은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에요. 수학이랑 역사 시험 치는데 잘 칠 수 있겠죠? 젠디가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와 드디어 기말고사 마지막 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대단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 그동안 준비한 만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수학이랑 역사 문제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내일 축구 어디서 볼 건지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2289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사내 커플입니다. 몰래 연애하듯 사무실에서 몰래 조용히 보려고요. 대한민국 파이팅!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사내 커플 2289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내일도 두 분이 몰래 이렇게 조용히 응원하고 계실 것 같네요. 9834님은 저는 내일 연차 안 쓰고 회사에서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3대 0으로 우승할 거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3대 0 승리 또 예측해 주셨고요. 9175님은 내일 회사에서 단체 관람합니다. 전반전은 근무하고 11시 후반전부터 보기로 했는데 이게 어딘가요? 오당제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32강 가서 LA에서 멋지게 16강 가자! 대한민국 화이팅을 여러 번 이렇게 외쳐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또 단체 관람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또 응원하면 더 신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5863님은 국가유산 보존 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현장 작업 관계로 남아공과의 3차전을 볼 수 없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내일 경기를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만큼은 한마음으로 우리 태극전사들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만큼 내일 경기 후회 없이 또 좋은 경기 펼쳐서 32강 또 우리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요. 벌써 설레고 기다려지네요. 내일 경기 또 좋은 결과 있어서 여러분과 신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인 8540님이 이 시간까지 아직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다른 분의 신청곡을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신청해주신 노래인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4230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 소식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후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이며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

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5단독 황지연 판사는 오늘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남성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혜성 씨가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던 IMS 모빌리티 투자 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전 부사장 김혜성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등 12곳을 상대로 IMS 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 회사를 속여 1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시정과장을 맡았던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인권위 성차별 시정과장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1일자로 남성을 성차별 시정과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실과 반대로 보도하는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나 보험료 또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협상은 즉시 끝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의해 이란에 돈이 제공되거나 해외 동결 자금이 그들에게 지급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4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 의료 기록이 군사 정보기관을 상대하는 외국 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미국 기업 팔란티어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라는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어디까지 민감한지

한 기업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광객들의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이들이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호텔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텔 업계의 호황,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4: 네, 오늘은 미국 기업 팔란티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이제 사업 구조나 경영 철학이 워낙 이제 독보적이어서 사실 이제 엄청난 팬덤이 있는 기업입니다.
3: 네.
4: 또 이제 반면에 전쟁을 돕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란티어가 팬도 많고 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3: 네.
4: 근데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하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3: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4: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하고
3: 예.
4: 아니면 뭐 AI 빅데이터 OS 운영체제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방산 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네.
4: 쉽게 말하면 흩어진 데이터를 잘 꿰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그 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3: 그럼요.
4: 그 아이언맨 보면은 그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나오는데
3: 네.
4: 주인공인 그 토니 스타크가 비행을 할 때 슈트에 전력이 얼마 남았습니다. 적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 자비스 같은 그 시스템을 현실에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나 기업 이런 데 만들어서 파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0: 이거를 사실 이제 팔란티어에서는 온톨로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단어는 아마 이 팔란티어 팬덤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제 존재론으로 번역되는 그런 이제 형 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럼 뭐 애인 사이에서는 너가 있음으로 해서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이제 존재론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네. 이제 팔란티어는 이걸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존재 그리고 관계 그걸 입력한 디지털 지도라고 설명을 해요.
1: 예.
0: 그래서 흩어진 데이터에 서로 이제 관계를 고려를 하고 의미를 입혀서 최적의 지도를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고가 그냥 조각조각 있으면은 블록에 불과한데 그걸 뭐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립 설명서가 있으면 블록이 집으로 그리고 자동차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고 조립 설명서 그게 바로 온톨로지이고 온톨로지를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병원으로 이제 비유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환자 병력, 수술실, 의료진, 수혈할 수 있는 혈액 이런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 받을 수 있게 지휘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병원뿐 아니라 이제 군대, 정보기관, 은행, 기업 이런 곳들의 이런 운영 체제를 팔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팔란티어 최근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0: 지금 유럽 곳곳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거부하는 보이콧이 벌어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그 핵심 데이터망 사업을 수주했던 그 팔란티어가 영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국가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무상 제공하고요. 그
1: 예.
0: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그 NHS에 속해 있는 그 영국 전역의 병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그 3억 3천만 파운드, 6,700억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2023년에 수주했습니다.
1: 네. 자, 네. 그런데 팔란티어가 영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0: 처음에 진입하게 된 거는 2020년 코로나 때였어요.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1: 네.
0: 영국은 당시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 내각이 코로나 초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집단 면역이 생기면 괜찮다라면서 이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수가 폭발하고 사망자 수도 급증했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은 NHS로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왔는데 제대로 정보 관리가 안 돼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1: 예.
0: 그때 이제 팔란티어가 구원투수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NHS에 이제 마스크나 백신, 뭐 호흡기 이런 의료 용품 물류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를 써라라고 제안을 했고 그 영국 정부가 워낙 이제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때 팔란티어가 제공한 파운드리 그 OS 가격이요 단돈 1파운드였어요. 우리 돈 2,000원.
1: 예.
0: 사실상 공짜였죠.
1: 예.
0: 그때 이제 영국의 팔란티어 덕을 사실 좀 봤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초기에 코로나 사망자 유럽 1위였는데 확산세가 좀 잡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NHS는 의료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1: 예.
0: 그리고 그해 12월에요. 이제 코로나로 밀린 일반 환자들의 수술 그 대기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팔란티어하고 400억 원 그 규모의 그 후속 계약을 맺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계약에 팔란티어의 무서운 한 수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소속 엔지니어들이 영국 전역의 병원 내부에 그때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영국 병원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영국 고위층하고 팔란티어의 네트워크가 더 탄탄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란티어는 2023년에 그 NHS의 흩어진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는 그 연합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따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에 따르면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NHS가 낸 그 입찰 공고문의 요구 사항은 사실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과 노골적으로 똑같이 적혀 있었다. 경쟁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0: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그 NHS 플랫폼 사업은 7년짜리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2027년 내년에 조기 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권하고 이제 시민 단체들이요 내년에 이 팔란티어하고의 계약을 해지하라라면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부정적인 그 분위기가 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난달에 그 영국 NHS 내부 브리핑 문건이 유출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팔란티어하고 외부 계약 직원들이요 영국 전역의 환자 정보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릿 카우르길 영국 보건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단돈 1파운드의 미끼 상품으로 시작해서 결국 6,700억 원의 잭 팟을 터트린 이후에 이제 영국 의료 시스템을 장악해버린 그런 트로이의 목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영국에서는 뭐 곳곳에서 뭐 계약 해지 시위 뭐 이런 것도 막 전개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0: 네. 가뜩이나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미국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이스라엘을 이제 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던가 아니면 미국 아이스 그 이민 세관 집행국을 지원했다던가 뭐 이런 일로 유럽 내의 시민 단체들이 팔란티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환자 정보 무제한 접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반 팔란티어 감정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근데 팔란티어 측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냥 데이터 처리자로 지정돼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거지 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인 거잖아요. 그 랜드 앤 익스팬드 전략이라고 해서 일단 착륙한 뒤에 조직을 장악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사업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도 팔란티어 퇴출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민들의 입장을 또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NHS 데이터 사업처럼 큰 프로젝트를 영국 토종 기업한테도 이제 기회를 이제 줘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 회사에 나눠줘야 된다. 왜 한 회사에 그것도 미국 회사에 몰아줬냐. 계약 해지하거나 여러 업체로 분산하자. 이런 목소리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영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팔란티어가 영국에서도 꽤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그 팔란티어의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지만 2위 지역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인 거죠. 팔란티어 는 그 영국의 의료뿐 아니라 이제 경찰, 국방, 금융당국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팔란티어가 영국 정부하고 계약한 이제 주요 계약 건수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이 10개 이상 정부 부처예요. 최소 34건 금액으로 이제 6억 7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뭐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팔란티어가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 3월에요. 이제 영국 금융감독청 그 금융감독청이 이제 금융 범죄를 잡겠다라면서 팔란티어하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록부터 이제 뭐 통화 녹음, 이메일 이런 온갖 민감한 정보가 섞인 거대한 저장소를 이제 팔란티어한테 분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영국 감독 당국이 금융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 핵심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국민들의 금융 데이터가 미국 정보기관에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그런데 팔란티어에게는 영국의 정부기관이 중요한 고객일 것 같긴 해요. 지금 봤더니 설명 주신 걸 봤더니 경찰, 금융, 당국, 국방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0: 네. 그런데 그 정보를 빼낸다는 게 팔란티어도 바보가 아닌데 야 이러다가 우리 중요 고객 놓쳐 그 정보는 봤어도 본 척하지도 마 이럴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빼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예. 일입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한 그 보안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 구독료를 받는 건데 데이터를 몰래 빼돌린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자살 행위인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팔란티어는 데이터 처리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통제자인 그 영국 NHS나 영국 기관의 승인 없이는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이제 법과 계약으로 이제 엄격하게 묶여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왜 이제 영국 사람들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이제 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라고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클라우드 법 때문인데요.
0: 예.
1: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면 그게 지구 어디에 저장돼 있든지 간에 미국 수사 당국이 영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요.
0: 네.
1: 이게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통과된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0: 2018년도에 클라우드법을 만들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 그 당시에도요. 이제 EU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던 그런 법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이 이 법을 만든 표면적인 이유는요. 중대 범죄를 잡겠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0: 예.
1: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수사기관이 마약 사범을 쫓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범죄자의 이메일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그 이메일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인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돼 있어서 못 줍니다. 라면서 이제 버텼고 이제 소송전이 벌어진 거예요.
0: 예.
1: 이때 이제 미국 정부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클라우드법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팔란티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 미국 수사기관이나 정부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국가에 이제 서버가 있던지 간에 이걸 제출하게 돼 있는
0: 아,
1: 법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빅테크의 이제 글로벌 지배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데이터 제국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일각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영국의 정치권하고 시민 단체들이 미국 기업인 팔란티어의 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데이터 주권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이거 듣고 보니까 영국만의 고민이 아닌데요.
1: 네. 그 올 들어서 단 몇 달 사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팔란티어 손절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어요.
0: 네.
1: 이 유럽 각국이 팔란티어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좀 정리해 왔거든요. 그 프랑스 정보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지난주에요. 팔란티어하고의 그 데이터 처리 계약을 단계적으로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토종기업 챕스 비전, 그러니까 그 프랑스어로는 이제 샤빠지옹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0: 네.
1: 그 샤빠지옹으로 교체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교체 이유는 바로 데이터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분야에서 전략적 종속을 용납할 수는 없다. 아,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더 넣어서 이제 자국의 AI 인프라를 키울 것이다. 라는 계획을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독일도 연방군하고 정보국이 팔란티어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더는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제 네덜란드는 국방차관이 2년 안에 팔란티어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회에서 밝혔고 이제 덴마크도 자국산 해법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런데 유럽 기업들이 정말 팔란티어를 대체할 만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있긴 할까요?
1: 이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제 현재 팔란티어를 완벽하게 대체할 유럽 기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군사용인 고담이 있고 또 이제 민간 기업용인 파운드리 그리고 언어 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그 기업용 엔진이 있거든요. AIP 이것도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걸 유지해주는 아폴로라는 그런 자율 관제 시스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쫙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럽 기업은 없지만 예. 각계 전투하는 유럽 기업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정부가 선택한 챕스 비전. 그 챕스 비전이 팔란티어의 고담하고 파운드리가 차지한 시장을 좀 넘보고 있고요.
0: 예.
1: 독일의 헬싱이라는 그 유니콘 기업이 팔란티어의 고담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기업도 이제 기업용 AI 플랫폼에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유럽 내에서도 이제 팔란티어의 그 절대 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온톨로지, 그 온톨로지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경쟁력은 아직 이제 뭐 따라올 적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심지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령관이요, 유럽은 현재로서는 팔란티어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토가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팔란티어하고 같이 만든 그 군사용 AI 시스템 메이븐을 도입을 했거든요.
0: 네.
1: 이 메이븐이 이제 위성 사진하고 작전 정보, 물류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지휘관들이 군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거든요.
0: 네.
1: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이제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을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이제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 내에서 나토의 군사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토가 미국 국방부와 팔란티어의 그 군사용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회원국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불만이 있다 한들 지금 사령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당장 대안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0: 팔란티어의 경영진들은 유럽의 보이콧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 회장이나 이제 알렉스 카프 CEO 이 둘 다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유럽의 이제 보이콧이 거세지지만 팔란티어 두 수장들은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0: 예.
1: 오히려 우리 기술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카프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유럽은 뭘로 자국을 지킬 거야?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시험한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면은 강대국을 실제로 막아든 제품으로 자신들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신감이 있기도 했던 거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미국 빅테크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그 유럽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감을 넘어서요. 이제 디지털 독립 선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럽 각국은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어떤 논쟁 속에 있는지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전환점을 맞이한 호텔 산업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 봅니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연구원님, 2019년과 2024년 이후에 호텔 시장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4: 국내 호텔 시장이 성장했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행 가는 거리 시간 자체가 가까웠던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는데, 이게 2019년

0: 2010년 이전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메르스라든지 사드 영향에 따라서 중국인이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인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자체가 비중국인 비중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고객층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관광시장이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중국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쇼핑을 목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와서 명동을 중심으로 숙박을 하면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던
1: 예.
0: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쇼핑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레저 활동을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 예.
0: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LOS라는 표현을 썼는데 랭스 오브 스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머무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펀더멘탈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해가는 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과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국적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체류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0: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적이 바뀐 건 아니고 다양한 국적에서 오시는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목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중국인들도 목적이 많이 바뀌었어요.
1: 중국인 스스로도요.
0: 예, 예. 중국인들도 쇼핑 위주보다는 한국이라는 이제 여행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매력도를 높이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쇼핑을 위주로 하면 하루 이틀 쇼핑만 하다가 이제 귀국하는 본능이 있는데 여행의 목적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과거에 이제 머물렀던 공간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서울 외 지역 쪽으로도 많은 여행지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숙박 일수 자체도 늘어나는
1: 네.
0: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국내 관광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호텔 업체들의 펀더멘탈도 강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결국 호텔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진 거라고 봐도 되나요?
0: 호텔 업체들의 수익은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실 때 수요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예.
0: 사실은 공급이 더 측면이 큽니다.
1: 그 동네 호텔 몇 개가 있는지
0: 예, 예.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관광시장 자체가 개화되는 시기가 2012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호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제 자체를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호텔이 뭐 거의 아파트 형태의 주거 형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년. 인허가부터 빠르면 3년, 이제 길게 보면 5년이 걸리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호텔 공급 자체가 2016년 이후로 너무나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2016년에 우리나라 방한 외국인 수요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인 1,600만 명 정도를 찍었는데
1: 네.
0: 실제로 호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호텔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고요. 2019년 정도 부근에 가면 호텔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호텔을 짓는 사업자들이 별로 안 나타나기
1: 예.
0: 시작을 했고 외국인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2019년에는 사실은 숫자가 좀 좋아지는 구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1: 그렇죠.
0: 이제 국가 간의 여행 수요 자체가 급격하게 제한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 과정에서 호텔은 오히려 사실은 공급이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늘렸어야 되는데
1: 예.
0: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1: 네.
0: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네, 한마디로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기
1: 예.
0: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요 자체가 조금만 회복을 하다 보니까 호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엄청나게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수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호텔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1: 네.
0: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다라고 보시는
1: 네.
0: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호텔이라는 게 물론 그 작은 호텔도 있지만
0: 네.
1: 큰 호텔 같은 경우는 뭔가 제대로 지으려면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0: 네.
1: 텐데 그런 부지도 이제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으로 호텔업은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0: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제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가지고
1: 예.
0: 준공되는 시점을 예측을 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이 돼야 호텔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도래하고 여러 가지 물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만 호텔을 짓는 공급 단가 자체가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0: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분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을 하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호텔은 사실은 그 호텔에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그 특정 시점에 이제 수요와 가격에 결정이 되는데 예. 이 가격이 거의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호텔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는 예. 하루가 지나면 그 자산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방 생기면 그게 끝인 거지. 네. 뭐 다른 제조업체 공장처럼 이거를 야근을 통해서 주말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3년 후에 예측해서 내가 지금 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진행장님께서도 뭐 이제 투자자로 생각해 보시면 그걸 네. 리스크를 지키기가 되게 어렵죠.
1: 불안불안하죠.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호텔의 공급 물량 자체는 2029년 이후에도 사실은 예전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기존에 있었던 호텔을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존 호텔들의 투숙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뭐 다 만실이다, 뭐 투숙률 100%다, 뭐 이런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까?
0: 지금 만실이라는 기준은 측정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하고 평일하고의 기준 자체가 틀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숫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만실한 표현은 어려운데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호텔 시장이 업황이 좋았던 시절이 제 기억으로 2016년이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 15년, 16년 이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투숙률이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실질적인 만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호텔은 예비방을 조금 남겨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불편이 생길 수도 있고 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의 투숙률 자체가 80% 중후반을 조금 넘어서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거의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투숙률 자체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호텔 업체들은 투숙률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객단가, 객실 단가 자체를 올리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숙을 하게 되면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객실 단가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하루 숙박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의 공원 이익 자체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라고 하는 ADR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투숙률도 수요 자체의 증가에 따라서 같이 동반해서 우상향하는데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는 회사의 정책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투숙률을 높이고 싶으면 단가를 내려서 투숙률을 뭐 말씀하셨던 만실 근처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나는 그게 아니다. 어느 정도 룸은 남겨놓고 객단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하는데 지금의 추세는 전체적으로 객단가의 위주의 전략. 이거는 이제 공급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됐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많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좀 만실이 아니더라도 객단가를 올리는 걸 더 지향합니까?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의 가격 저항권대를 테스트하는 네.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한국 관광 시장이 워낙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매력도가 높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요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 특정 국가 자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숙박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먼저 해결을 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가 워낙에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 자체가 네. 조금 뭐 그렇게
1: 덜 올랐다고
0: 예, 덜 올랐다고 보는 네.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 호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부산에 출장을 갔을 때 예. 시그니엘 부산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40만 원 되는 객단가를 누가 수용하겠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미국인 입장에서 사실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권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워낙에 세게 왔었고 예. 그리고 환율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거의 6성급 호텔의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면 사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느껴지거든요.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서 내가 예전에 갔던 호텔 숙박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느끼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택지 측면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국가의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객단가가 올라갈 여력 자체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요. 저도 저희 집에 누구 놀러오는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불편하니까요. 네. 근처 호텔에 그냥 방을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뭐 가족들끼리 호캉스 하는 집도 있고 해서 호텔 가보면 내국인 수요도 엄청난데 그 비중은 어떻습니까?
0: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집계 자체는 제가 이제 보지

0: 못했지만 한 40에서 50% 정도 내국인 수요고요. 예. 글로벌로 보면은 거의 80에서 90%가 내국인 수요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하고 미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여행 수요 자체가 워낙에 많이 발달해 있고 속된 말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내국이 내국 여행을 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 여행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데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내국인 내국 여행 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2018년 이후로 보면 부산이라든지 이제 주요 관광지 지방권에 있는 관광지도 제주도 이외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1: 네.
0: 재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국인 비중 자체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1: 예.
0: 그 비중이 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이 같은데 그 글로벌 케이스처럼 가지는 않고요.
1: 네.
0: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얘네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해외여행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국 여행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거의 가장 높았을 때는 90%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일본이 거의 연간 4천만 명 정도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 여행객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 중반까지 떨어진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내국인 비중도 구조적으로 늘어나지만 해외 케이스와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호텔업을 저기 좀 영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부분이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0: 네.
1: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없습니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 부지가 가격이 엄청 올랐어. 우리 괜히 머리 아프게 호텔업 하는 거 아니라 이 땅 팔고 아니면 여기다 다른 거 올려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훨씬 더 누려보자. 이런 의사결정은 없나요?
0: 근데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호스피틸리티 투자 철을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이제 호텔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 관련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텔이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의 수익성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재 구조화에서 호텔을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1: 아.
0: 다른 용도 변경을 하는 구조는 없고요.
1: 네.
0: 아까 제가 멸실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호텔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 예.
0: 이거를 매각을 해서 거주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아. 생활용 주택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잘못된
1: 선택이었군요.
0: 예.
1: 지금 와서는.
0: 예.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남산에 있는 힐튼.
1: 그렇네요.
0: 예, 그게 이지스 자산운용이 인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라든지 업무용지구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인수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풀리고 호텔 시장 자체가 엄청난 호황기를 겪으니까 지금은 속도도 느려졌고
1: 예.
0: 오히려 진짜 이 황금알을 낳는 사이트를 오히려 좀 방치하고 있는 구조로 재편이 됐습니다. 물론
1: 네.
0: 뭐 각 업무용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용도에 따른 이제 수요와 공급 부족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사이트를 허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호텔 업체들은 너무 좋죠.
1: 네. 그럼 혹시 예전에 호텔이었던 부지들 뭐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뭐 리치칼튼 부지라든가 아니면 반포에 예전에 팔레스 호텔이었나요?
0: 예.
1: 뭐 이런 데든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0: 예.
1: 그런 것들이 다시 혹여나 그때는 뭐 주거단지나 뭐로 바꾼다는 소리가 저도 들렸는데 다시 그 부지를 호텔로 또 지려는 움직임은 없어요?
0: 인허가 문제 때문에
1: 인허가.
0: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은 생각보다 규제를 조금 많이 받는
1: 네.
0: 산업적 성격도 있고 지금 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3년 후에 장사를 하는데 3년 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겪는 것처럼 만약에 주요 외국인하고의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1: 네.
0: 안 들어오면
1: 아.
0: 객단가는 그때 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호텔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사이클 안에서의 호흡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초반에 2019년 이후에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파이프라인을 계획을 해서 2022년, 23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해서
1: 네.
0: 공급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수요는 결국은 회복되면서 뭐 K-팝 열풍이라든지 한국 콘텐츠 문화의 외국인 소비자가 열광을 하면서 더 들어오니까
1: 네.
0: 이게 완전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성수기라서 다들 피서 가고 뭐 휴가 가고 하셔서 호텔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연구원님 오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그 이용객들이 궁금한 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바로 객실 단가입니다.
0: 네.
1: 아니 일주일 전에 봤는데 가격이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객실 단가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할 것 같긴 한데
0: 네.
1: 이것도 구조적으로 뭐 차이가 있나요?
0: 그 앞서 말씀했듯이 재고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건 네. 원데이 재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0: 황수기 시즌이라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뭐 부산의 뭐 BTS 공연에 따른 뭐 바가지 논란 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365일 동안 그 정도와 안정적인 수요 공급을 매칭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객단가라고 하는 게 특정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바뀝니다.
1: 네.
0: 데일리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시점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수요가 떨어지는 시점에 당연히 단가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1: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여행이나 출장 많이 가는 사람이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 무슨 큰 축제가 있다든가 큰 행사가 있으면 가격이 우리나라도 뭐 큰 행사 있으면 가격 오르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일본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반대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없이 그냥 비싼 것 같아요.
0: 그게 이제 호텔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일반적으로 호텔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의 인건비 수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가격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테크 기반이 접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텔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베이스로 해서 고객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워낙에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각 국가별로의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추정하는 게 2,30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의 관광객 비중과 호텔 공급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더 비싼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는 호텔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2016년하고 딱 비교해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방한 외국인 수요가 더 높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호텔은 후행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본은 공급 자체가 사실은 더 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국인 수요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비중 자체가 20%밖에 객실이 안 되니까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오면 여기서의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현재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고
1: 네.
0: 하와이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해서 모든 서비스 자원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가격 자체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나라마다의 그 특수성과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요즘은 다들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객실 예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내국인에게 보여주는 객실 단가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객실 단가가 다르고도 막 그런가요?
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이거는 저희가 좀 또 심도 있는 주제를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OTA 마켓과 호텔 시장의 밸류체인은 사실은 거의 붙어 있고
1: 예.
0: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OTA 업체한테 어떤 구조로 가면 호텔의 방의 객실이 100개다. 그러면은 호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OTA 업체 5개에다가 10개씩의 방을 뿌립니다.
1: 아.
0: 예,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수수료 안에서 본인들이 완판을 하냐 안 하냐는 자기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그 방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OTA 업체마다 가격이 틀리고
1: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실제로는 다이렉트 멤버십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가격이 또 틀립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특정 OTA 업체가 본인들의 마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마진을 조금 더 추구하거나 그 과정 안에서의 가격이 예, 괴리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이다 내국인에서 노출되는 가격 자체는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OTA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 안에서의 가격의 모형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텔 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OTA한테 주는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렉트 부킹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뭐 글로벌로 싸우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호텔의 방은 저희 홈페이지가 가장 저렴합니다.
1: 아.
0: 근데 실제로 글로벌은 뭐 저희가 아는 뭐 아코르 그룹이라든지 뭐 메리어트라든지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쌉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뭐죠? OTA
0: 네.
1: 앱을 통해서 어디 위치나 어떤 수준인지 대충 보고 그 호텔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된 금액에 예.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큰 기업.
1: 큰 기업들.
0: 그게 왜 그러냐면 OTA를 쓰는 이유는 모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해외 가면 태국의 로컬 브랜드를 찾지는 않거든요.
1: 그렇죠. 일반적으로.
0: 예, 그럼 네. 우리가 메리어트를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메리어트는 모객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을 약간은 배제시켜도 영업 활동이 가능한 구조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로컬에 있는 지역 기반의 단독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호텔을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모객 기능 때문에 OTA에 아.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0: 조금 그쪽이 더 뭐 네. 싸거나 이렇게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자,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도 좀 호텔업에서 세계적인 뭐 프랜차이즈를 가진 회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그 초석을 여기서 다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0: 네.
1: 그중에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저는 제주도가 먼저 네. 떠오르는데 요즘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제주도는 완벽하게 극각으로 나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 오.
0: 이게 왜냐하면 제주도에 항공기 이착륙을 하는 데는 제주시밖에 없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 지역 자체는 뭐 제2공항을 증설한다 한다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일반적으로 해외를 가면 공항 근처에 숙박을 합니다.
1: 그래요? 시내가 아니고요?
0: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반경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항 근처가 상당히 편안한
1: 예.
0: 마음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는 외국인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귀포는
1: 예.
0: 내국인 시장입니다.
1: 아.
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최근에 유류활중률도 올라가고 또 제주도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년까지 아까 제가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1: 네.
0: 중국인이 가장 선호한 지역이 서울과 제주입니다.
1: 아, 그렇겠죠.
0: 예, 그래서 제주도의 공급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귀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국인이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1: 아.
0: 서귀포는 어찌 보면은 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1: 예.
0: 제주시는 작년에 저희가 왜 거의 미팅을 하고 한 4~5개 미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호황기입니다.
1: 그래요?
0: 예, 말도 못하는 호황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예.
0: 올해 중국인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1: 야.
0: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긍정적인 게 제주시의 숙박 공급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더 몰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1: 예.
0: 예, 한마디로 서귀포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지금 보면 5성급 호텔은 상당히 호실적으로 전환이 된 것 같고요. 다만 2~3성급 호텔은 공급 과잉에 따라서 객단가는 아마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숙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만큼 싸진 거예요?
0: 뭐 몇 년 전부터 네. 엄청 쌉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1: 예.
0: 5만 원 다 언더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
1: 야, 그래요?
0: 예.
1: 올해는 뭐 해외 안 가고 제주도 가도 아주 알뜰하게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대였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 호텔업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전 세계 호텔업을 이끈 거는 사실은 중국인의 해외여행입니다. 중국인은 내국에서의 수요가 거의 40억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전 세계 해외여행객 수는 3억 명이 안 돼요.
1: 아.
0: 예, 한마디로 여행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공급 파이프라인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0: 한국만 증가했던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다낭 이런 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는데 다만 지금 중국 경제가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팽창이 되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자체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호텔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 거의 주요 호텔 업체들은 뭐 신고가를 다 찍고
1: 이야.
0: 엄청나게 좋아지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예.
0: 호텔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최근 수년간 2~3년 동안은 이제 한국이 상당히 좋은 관광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 세계보다
1: 네.
0: 한국의 호텔 업체들에 주목할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만약에 한국의 그 관광이나 이런 수요들이 갑자기 2~3년 뒤에 확 꺾일 수도 있을까요?
0: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 아무도 모른다.
0: 이게 중국하고 일본의 그런 관계가 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 여파가
1: 네.
0: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측하기는
1: 네.
0: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관광객이 오려면 공급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1: 예.
0: 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4개 활주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개 활주로를 운영을 했을 때 총 들어올 수 있는 캐파가 3천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5개 5번 활주로를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 4천만 명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천만
1: 예.
0: 명까지는 여전히 룸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2,300만 명 보고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네.
0: 특별하게 국가적인 무역 분쟁이라든지 질병 이슈 자체가 없으면 호텔 시장 자체는 당분간 계속해서 호황기로 접어들 것 같다라는
1: 네.
0: 게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은 했지만 그 맥락은 잘 몰랐던 호텔을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지금까지 남성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2: 비트코인으로 한방 노려봐.
3: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4: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남은 학생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의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0: 갈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는 또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25건을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어업인 1,800여 명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이 같은 당 이뇨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차기 회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선이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의원직 사퇴가 불법 계엄 때문이었냐며 진실은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후 인전 의원의 침묵은 더 무겁고 더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로봇 수입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봇, 자동차, 자동화 장비가 미중 무역 갈등의 새 격전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페이스X 등 12개 이상의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상무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국산 로봇 수입의 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 군비 경쟁은 로봇팔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존재했습니다. 거주, 이동, 교육, 정치 참여와 같은 많은 영역을 인종 기준으로 분리해왔던 거죠. 여기에 반대하며 옥살이를 한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였는데요.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영국 가수 줄리아 포렘이 1988년에 발표한 이 곡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를 편집해 이 곡을 입힌 영상을 제작해서 넬슨 만델라에게 헌정하기도 했죠.

6월 24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줄리아 포뎀입니다. Happy Ever After.

6월 24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줄리아 포렘 Happy Ever After였습니다. 1102님 신청곡이었어요. 앞서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아공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축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내일 우리나라하고 남아공하고의 이제 경기가 있어서 뭐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것에든 남아공과 관련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줄리아 포렘 Happy Ever After였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과

0: 함께합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참여를 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서 그냥 지금 글 남겨야지 하시는 분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시네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메리 맥그리거의 Tom Between Two Lovers였어요. 최은신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는 스모키 멕시칸 걸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도 축구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멕시칸 걸 신청해 주신 3586님이 멕시코에서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데 스모키의 멕시칸 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하,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해피에버 애프터로 이어지는 것처럼 멕시코가 멕시칸 걸로 이어지는 이 흐름 완벽한데요. 6835님은

The Cranberries의 Dreams 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워낙에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축구에 그리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꼭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듣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번 경기는 어땠다더라, 이런 소식을 주변에서 계속 듣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서 또 경기를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내일 오전에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이어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6835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 응원의 마음 신청곡으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Cranberries Dreams. 이 노래와 함께 839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도 이어서 들을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1년생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가수 리키 마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계속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이 월드컵 시

이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Fire Against Fire, 뭐 불에는 불 이 정도의 의미가 될까요? 어쨌든 이 Fuego Contra Fuego라는 라틴 발라드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빌보드 라틴 팝 차트에서 3위를 하면서 이제 라틴 음악계에서는 등장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죠. 사실 이 데뷔곡 이후로는 계속 스페인어로 된 음반만 발표를 하다가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를 불렀었죠. 예, The Cup of Life. 그거 스페인어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좀 세계적인 인지도가 확 올라갔고 그리고 1999년에 첫 영어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처음 인터내셔널 앨범 나온 거니까 데뷔부터 한 8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영어 앨범에서 Living La Vida Loca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단숨에 라틴 음악계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됐죠. 그때 리키 마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라틴 스타일의 가요가 한창 그때 유행했었어요. 리키 마틴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뭐 제니퍼 로페즈라든가 애니케 이그레시아스라든가 마크 앤서니 같은 그런 가수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우리 가요에서도 예, 그런 라틴 음악에 영향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리키 마틴 2015년까지 10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은 뭐 미니 앨범이라고 하죠. EP나 싱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키 마틴의 가장 최근 노래 2025년에 팜 로얄이라는 드라마 시즌2에서 OST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Coming Home Baby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멜 토메의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전 재즈입니다. 이 노래를 리키 마틴이 어떻게 불렀을지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리키 마틴의 데뷔곡 Fuego Contra Fue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Coming Home Baby.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리키 마틴의 데뷔곡 Fuego Contra Fue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드라마 팜 로얄 OST에서 Coming Home Baby였습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 한 30여 년의 세월이 좀 있거든요. 리키 마틴 목소리가 굉장히 좀 깊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데뷔곡하고 데뷔해서 들어보니까 더 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 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목포입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골든디스크라는 음악방송을 접하게 됐네요. 혹시나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멜라니 사프카 노래인가요? The Saddest Thing 부탁드려봅니다 하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우연히 만난 인연이 더 매력적이죠. 그게 아무래도 운명이라는 단어하고 더 밀접해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계획돼서 만난 그런 인연이 아니라 우연히 스쳤는데 이것은 나의 운명? 뭐 이렇게 회로가 흘러가지 않나요, 보통? 우연히 우리 골든디스크를 듣게 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채워드려야죠. 좋은 음악들 또 신청곡으로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0344님, 4시에 일어나야 해서 일찍 누웠는데 오히려 잠이 너무 안 와서 골든디스크 시간까지 왔네요.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렇더라고요. 다음날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자자 하면은 절대로 잠이 일찍 들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왜 우리가 내 마음도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래도 내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내가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는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죠. 자, 0344님, 그래도 짧게 주무시더라도 숙면하시길 바라면서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그리고 필 콜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김경수님 신청곡이에요. 리틀 리버 밴드의 Lonesome Loser.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does it feel?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작업들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명징하다라는 우리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명징하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뜻으로 진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또는 소설 속 문장이 명징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징하다는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팀은 그의 비리를 명징하였다처럼 쓰여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우리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2강에게 걸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기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하면서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사찰단에 미국인 조사관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후속 협상에 따라 정해질 것이란 입장인데 양해각서

0: 이행을 위한 양측의 실무회담은 다음 주 초 재개될 전망입니다.
1: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핵심 간부들에 이어 의혹의 정점인 이 씨까지 구속되면서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1: 12년 전 실패를 경험했던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명예 회복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주린 기자입니다.
2: 우리나라는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을 1승 제물로 여겨왔지만 1승 1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 상대로 여겼던 알제리에게 참패를 당한 끝에 결국엔 지휘봉까지 내려놔야 했습니다. 32강 문턱에서 또 한 번 아프리카 팀을 맞닥뜨린 홍 감독은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한국인 사령탑 두 번째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낼 기회를 맞았지만 개인적인 명예 회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3: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2: 객관적인 전력에서 남아공이 최약체로 꼽히는 데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르지만 자칫하면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홍 감독은 방심을 가장 큰 경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3: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결전을 앞둔 대표팀은 체감온도 섭씨 40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4: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승리라고 생각이 들고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경기장엔 교민과 붉은 악마 등 2천여 명의 응원단이 찾아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5: 꼭 후회 없는 경기 이 본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6: 대한민국 화이팅!
2: 2002년을 제외하고 원정 월드컵에서 우리가 2승 이상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32강 진출과 함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몬테레이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0: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기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1, 2차전에 최전방에서 뛰었던 손흥민을 이번엔 측면에 배치해서 공격력을 더 강화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7: 지난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의 볼터치는 19번에 불과했습니다. 슈팅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결과까지 한 골차 패배로 이어지자 이후 손흥민 활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한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8: 긴 패스가 손흥민만 찾아다녔어요. 손흥민을 도운 선수들을 주변에 더 배치해야 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어요. CBS 스포츠 해설위원입니다.
7: 남아공은 측면 수비수 모디바와 무다우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공격을 전개하고 골키퍼까지 과감하게 올라와 빌드업에 관여합니다. 역습 시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앞선 1, 2차전에서 남아공은 측면 뒷공간에서 여러 차례 위험을 노출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와 침투가 강점인 손흥민을 주포지션인 왼쪽 측면에 기용하고 오현규 또는 조규성을 최전방에 투입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 손흥민의 경험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치고 들어올 때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이 손흥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달려있죠.
7: 미국 ESPN은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선수라며 손흥민 활용법이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이후 6경기째 월드컵 득점이 없는 손흥민. 남아공전에서 승리를 확정하는 골로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을 기록한다면 홈구장과도 같은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0: 반도체 공장을 호남과 충청에 추가로 짓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 역시 공공부지를 샅샅이 다 찾아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0: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에 이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 이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0: 다만 현재 용인의 짓고

0: 받게 됐고 추가로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1: 이 수요를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걸로 서포트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0: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폐교 등 공공분야 부지 중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아니, 닥치고 줘야죠.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반대하시면 청년들 어디 가서 삽니까?
0: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공급 대책 등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실장은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구체적인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추가로 공장을 만들기로 한 건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처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3: 아마존과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작년보다 80% 늘어난 약 1,1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배에 달합니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면 늘수록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더 필요해집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5공장은 이르면 2030년,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2027년 가동되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거란 게 업계 전망입니다.
4: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 2040년도가 되면 거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2030년 이후에는 AI 로봇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 반도체 업계는 급히 공장이 더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상황. 호남 충청 제2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 반도체를 조립해 포장하는 후공정 시설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반도체 생산 설비, 이른바 팹까지 확대된 분위기입니다. 후공정 시설엔 수조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팹은 한기 건설에만 30조 원에서 60조 원가량이 필요한 만큼 투자 규모도 수백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합니다. 청와대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한 만큼 대통령과 두 기업 수장 사이 최종적인 담판만 남은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만큼 재생에너지 인프라 외에 정부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5: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 증시 마감 뒤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 358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414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달러로 시장 전망치 20.78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4.33% 하락했고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 네 번의 선거를 앞두고 5만여 명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유럽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폭염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0도 이상 오른 스페인도 고령자 2명이 오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영국은 폭염 최고 등급 적색경보가 내려져 1,100여 학교가 휴교나 단축 수업에 돌입했고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월드컵 거리 응원을

0: 금지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처럼 중심부의 고기압, 양옆에 저기압이 위치해 제트 기류를 정체시키는 오메가 열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을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들어갈 IAEA 사찰단에 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 말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건 아니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한다는 겁니다. 핵사찰 수용에 대해 이란은 후속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논의하는 2차 실무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는 중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MBC 뉴스 투데이였습니다.
2: MBC 고된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차혜린입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시간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직장인들, 학생들 일하랴, 공부하랴, 경기 결과도 챙기랴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별리그 A조 3차전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과 오전 10시에 맞붙는데요. 이번엔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아닌 몬테레이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습하고요. 체감 기온이 40도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찜통더위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순 있지만 홍명보 감독은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6월 20

15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부산 20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강릉 18도, 제주 20도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낮에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엔 뉴스, 저는 MBC 아나운서 차예린이고요. 류수민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내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하루의 시작은 아침엔 뉴스
5: 6월 2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행 65세인 전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서울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고요.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고령층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현행 65세 이상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지원 횟수를 제한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인데요. 80년대부터 이어진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65세를 변화된 인구 구조에 따라 높여서 현실화하려는 방안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도황선에서 내린 직후 속도를 높여 150m가량을 질주했고요.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A씨는 차량 오류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1월 2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충남 공주시의 빌라로 찾아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B씨의 딸이 함께 있었는데요. B씨는 흉기에 찔리고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서울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흉기를 준비해 공주까지 찾아와 범행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코스피가 전날의 폭락을 딛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서요. 제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온에어 직전까지도 기사가 계속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1: 맞습니다. 지금 그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 롤러코스피.
0: 아, 진짜 무섭습니다.
1: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변동폭이 큰데요. 9.9% 정말 뭐 이례적으로 폭락한 다음 날 네. 코스피는 3% 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40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악재성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한국 증시가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죠. 네. 미국 증시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이제 하락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격을 딛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 전환이냐라고 보기보단 과도한 폭락에 따른 일시적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라는 겁니다.
0: 네.
1: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른바 지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향후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공포지수가 95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5조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내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11조 5천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11조 5천억 원을 사들인 건 역대 처음입니다.
0: 아, 네.
1: 이러면서 이제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사는 뭐냐. 시가총액 1위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6년여 만에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어제는 또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9% 넘게 올라서 34만 전자. SK하이닉스는 강보합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다시 재차 1위에 올라선 모습인데 문제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환율도 불안합니다. 환율도 지금 종가 기준 1541.8원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54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0: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좋지가 않은데 개인이 11조 5천억 원을 받아냈다는 게 정말 와 놀라운 수치네요.
1: 투자하세요?
0: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1: 그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지표에.
0: 네,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가 또다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18년째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1: 맞습니다. 지금 MSCI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이른바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에 18수, 18번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0: 네.
1: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긴 하지만 MSCI가 지적한 문제점이 아직 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미터. 영국에는 FTSE 지수가 있는데 FTSE 선진 지수에는 한국 증시가 2009년 편입이 됐지만
0: 네.
1: MSCI 문턱이 이토록 높은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환시장의 개방 수준이 낮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새벽 2시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여전히 한국 시장은 여전히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불편하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제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역외 이 원화 결제망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제도가 안착되고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0: 네.
1: 두 번째가 공매도 제도입니다. MSCI는 공매도 재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전산 규제와 보고 의무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 세 번째가 한국의 코스피 지수 사용권 문제인데요. MSCI 측은 코스피 200 이 지수, 한국 지수 활용한 해외 이 상품 거래를 허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0: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내년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장 외환시장 개방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올해보다는 높습니다.
1: 네.
0: 근데 설령 내년에 워치리스트에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은 2028년이나 2029년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리 증시가 얼마 전에 인도를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덩치보다는 투자 환경이나 제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한가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 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MDR을 발행해서 다음 달입니다. 10일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번 상장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0: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 목표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로 이제 상장이 이제 확정이 잠정 확정이 됐는데요.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의 줄임말인데 원주식은 한국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1: 네.
0: 그 담보권을 바탕으로 미증시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 맞춰서 달러로 발행하는 유통하는 주식 증서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이나 환전하지 않고도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안방에서 사는 것처럼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전용 주식인데요.
1: 네.
0: 무려 한 45조 원 규모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반도체 역사상 전후 뭐 전무후무한 대형 이벤트이면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한 이제 승자 독식입니다. 거의 45조 원 정도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지 팹 건설 또 초정밀 EUV 장비 도입과 같은 투자에 쓰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AI 메모리 시장에 경쟁사들을 완전히 따돌리겠다라는 이제 선전포고이고요.
1: 네.
0: 두 번째가 기업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나스닥에는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들과 같이 이제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투자 수요가 미국 시장을 통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고요. 세 번째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현재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의 선두 기업입니다. 이번 ADR 상승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AI 메모리 대표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선 반영돼 있다라는 점에서
1: 네.
0: 아마 이제 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활용해서 AI 반도체 경쟁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13%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아마 우리 시장에도 이제 반도체 업종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론은 이제 회계 3분기 실적인데요. 분기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회계 3분기인데 매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요.
1: 네.
0: 주당 순익도 이제 25.11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20% 이상 웃돌았습니다. 여기다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요. 4분기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특히 지금 이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16건이나 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 AI 수에 힘입어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본장에선 주가가 0.31% 약보합 떨어졌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전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가계대출도 통계를 보니까 무섭게 급증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집값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금융시장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핵심 불씨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주택시장을 이토록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대출 증가

0: 폭증과 금융 불교 운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수도권을 네.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흐름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를 좀 자극하게 되고요. 결국 자산시장으로 위험한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에 추가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1: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길 거다 이렇게도 봤더라고요.
0: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1년 이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에서 훨씬 웃도는 12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네.
0: 5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죠. 성과급, 스톡옵션, 자사주 평가액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또 이제 포모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1: 네.
0: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추경 매수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감독 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좀 잡히지 않을까 각종 정부 규제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네, 추이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침 N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정청래 대표가 곧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당대표직을 실제로 내려놨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 같네요.
5: 네, 정대표가 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8월에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11개월 만에 내려놓는 건데요.
3: 네.
5: 어제 최고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이 저의 최고위원 주재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다라며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소위 명청 갈등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제 자신을 돌아봤다라고 했고

0: 이재명 대통령을 저의 동지이자 전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한몸 공동체이자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했고요.
1: 네.
0: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0: 네, 정 전 대표가 대표직에 사퇴한 후에 첫 행보가 뭐였냐고 했더니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도서전 방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부스를 향한 건데요.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만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네.
0: 정 전 대표는 이후 이제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등을 열심히 도닥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평산으로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를 했고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편한 시간에 오시라 이렇게 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발언 자체에서도 어제 보게 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본인의 인연을 차례로 언급을 했는데
1: 네.
0: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거의 친노, 친문 성향의 당심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끌어안기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0: 네, 어제 최고위원회도 사실은 공개 발언에서도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1: 네.
0: 강두구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라면서 배 선장이 둘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차기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면서 새 지도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고 더 낮은 자세, 더 유능함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본인도 불출마하니 정 대표도 나오지 마라라고
1: 네.
0: 이야기고요. 이기현 민주당 의원도 정 전 대표 사퇴 이후 SNS 글에 국민이 지금은 가지 말라 하고 멈춰 세울 때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것도 정청래 다음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역시나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당대표 면전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또 반대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친청계, 친정청래계로 보통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 SNS에 정청래 사퇴,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는 글을 올렸고요.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원들께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결국 정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당원들께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면서 당심을 내세워서 사실상 연임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오전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퇴 거부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엿새 만에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직후 기자회견 일성은 사퇴론 일축이었습니다.
1: 네.
0: 당대표 거취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취보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때라면서 참정권 회복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또 흔들리는 당내 기강도 바로잡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요 말도 좀 묘했는데요.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라고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조만간 당직 인선을 통해서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강이 대체 무슨 뜻일까?
1: 그러게요.
0: 뭐 하겠다는 건가 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박상우석 대변인한테 이게 혹시 윤리위원회 같은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석 대변인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해왔던 비당권파 친한동훈계 이런 의원들을 향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장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박정훈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0: 네, MBC 뉴스회전에 출연을 해서 장동혁 체제 안 된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정말 한다면 그러면 당원들에게 의사를 다시 물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1: 네.
0: 국민의힘 의원 110명 중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 결국 이렇게 버티기가 들어간 데 대해서 선거 패배 후 버틸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뻔뻔한 패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정점심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났던데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정점심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4선 의원들 김태호, 박덕흠, 윤영석, 한기호 의원과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 후에 원 구성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장 대표의 사퇴 논란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돼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 전 대표, 네. 정 원내대표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근데 내가 빠른 시일이라고 한 게 1, 2주 내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내년 2월까지도 논란이 지속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1: 네.
0: 그 6개월 앞둔 2월까지 그 전에 되면 보궐선거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염두를 해둔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퇴진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사태 관련 논란이 그 이전에는 종식되어야 당이 빨리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 빠른 시일이라고 했는데 내년 2월이면 시간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0: 네, 일단 의견을 빨리 좀 원내 의견을 정리를 좀 하고 빠른 시일 내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그러니까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너무 급하지도 않지만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않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 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0: 네, 오세훈 시장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구 모임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주제가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였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친윤계와 친한계가 함께 모이는 좀 드문 자리였는데요. 이게 미래혁신포럼이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색채가 좀 강한 연구 모임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을 하면서 좀 개파 간의 접점이 되는 건가 좀 이런 물음표가 나오고 있죠. 오 시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원내 중심 정당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 현상에 당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굳이 당대표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1: 네.
0: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고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초선 의원 때부터 했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1: 네.
0: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1: 그러네요. 어제 모임에서 사실 이 둘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함께 만나는 장면을 좀 기자들이 많이 찍고 싶어 했을 텐데 한동훈 의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연속입니다. 23일, 그러니까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동훈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불참을 했고요. 어제 방금 전해드린 이 세미나에는 오세훈 시장은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네.
0: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두 사람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 국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 만나는 건가? 이 여부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틀 연속 엇갈리면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두고 두 사람이 좀 미묘한 기류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경쟁심이 좀 있다 보니까 만나는 걸 피하는 건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공식적으로는 양측 모두 이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한동훈 의원 측도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못 간다고 미리 김기현 의원에게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오 시장도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인터뷰를 하긴 하던데 일정이 진짜 겹친 건지 아니면 피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요.
0: 일정은 있었겠지만 네. 정말 급한 거면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었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합수부가 진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선관위 관계자 3명이었고 송파구 관계자가 9명이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을 포함해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했고요. 이번 영장에는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네. 압수수색 대상자 12명은 모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1: 그러게요.
0: 하고요.
1: 12명 전부 다 한 명도 피의자가 아니고 전부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뭔가 혐의를 특정해가지고 지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내부 보고가 어떤 경로로 올라갔는지, 추가 용지 배송과 투표 중단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 직원들의 핸드폰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여성, 이 여성의 신원이 파악이 됐다고 하죠.
0: 네, 서울 송파서가 이 30대 여성 A씨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을 점거했는데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와서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제한적 출입 여부를 두고 일종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지만 이 A씨가 끝까지 문을 붙잡고 네.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으면서 결국 출입이 이행되지 못했죠.
1: 네.
0: 당시에 그래서 온라인 보수 성향 커뮤니티들에서는 이 A씨를 올다르크,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켜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피해 단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이 여성의 신원이 한참 동안 파악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파악이 됐네요.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5: 네, 오늘도 큰 더위 걱정 없는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 동안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소나기 쏟아지는 곳 많겠는데요. 강수량 편차가 5에서 80mm 사이로 매우 크고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천둥번개 치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4: 네, 2611님. 오늘 우리나라와 남아공과의 경기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죠.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불린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부른 노래 DNA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한국어 문장이 나오는데요.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차혜린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몇 달 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응급조치를 수행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뒤에는 인천의 한 공무원도 시민을 구했죠. 10여 년 전 응급환자를 목격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연습했답니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익혀두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 10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 우리나라가 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공동개최국 캐나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BC 플레이스 밴쿠버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후반 1분과 12분 연속 실점한 뒤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2-1로 졌습니다. 승점 4점을 유지한 캐나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골득실 차로 따돌리고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A조 2위 팀과 오는 29일 미국 LA에서 32강전을 치릅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해화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갯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0: 19일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천지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 네 번의 선거를 앞두고 5만여 명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세계 첫 조만장자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가 10여일 만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미 포브스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23일 종가 기준 9,6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자산이 1조 1,000억 달러로 불어나 최초 조만장자가 됐지만 주가 폭락으로 순자산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으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4.33%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중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북 최대 60mm, 강원 80mm, 다른 지역은 40mm입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3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이런 독서 모임은 어때요? 떡진 머리에 모자 눌러쓰고 나가는 동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 드르르 칵 하는 소리로 시작하는 독서 모임. 정해진 책이 있지만 딴 책 읽어도 좋고 당최 못 읽겠더라. 솔직 고백도 대환영. 책 얘기로 시작했지만 배가 산으로 또 우주로도 가는 얘기를 해도 좋은 독서 모임. 책은 혼자 읽어도 즐기는 건 함께. 저는 이토록 헐렁한 독서 모임 잘하고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2부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국방 안보 관련 논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3부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해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9: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820님이 하루를 즐겁게 하려면 시선집중을 들어라. 여보 밥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9: 그게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0: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 일단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려면 시선 집중을 들어라. 뭐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그죠?
9: 그러니까 부인이 시선 집중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분께 밥을 준다.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10: 아, 이거 문해력 테스트인가? 근데 왜 또 밥은 여보가 차려야 되죠? 본인이 차려 드셔도 되잖아요.
9: 그러니까 구박받는 거죠.
10: 네. 아, 괜히 소개했네. 6820님. 네.
9: 눈치 없게. 네.
10: 네. 그리고 그린님, 오늘 10시 축구 봐야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이윤아님, 귀로는 제이비 목소리 듣고 있고 눈으로는 브라질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고요. 김택중님도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셨는데요.
9: 저는 안 봅니다.
10: 왜요?
9: 제가 보면 집니다.
10: 아, 그렇군요.
9: 그래서 안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네. 이미 그 32강 올라가면 상대 팀은 이미 결정이 됐던데요.
10: 누구예요?
9: 캐나다로.
10: 아, 그래요?
9: 네.
10: 네, 어쨌든 JB가 안 본다니 우리 선수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겠네요?
9: 제가 보면 안 돼요.
10: 네, 보지 마세요.
9: 안 보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준영님이 오늘도 삐딱선 열차 타러 왔습니다. 색채 지우고 중립적인 삐딱기차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9: 짧게 이 소식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휠체어 안 탔죠? 네, 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고.
10: 지팡이, 엄청 큰 지팡이를 짚고 나왔더라고요.
9: 예,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이미 뭐 미리 짚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10: 네, 합수본 수사가 탄력받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9: 병원에서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대목으로 나눠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목 들어보시죠.
11: 지금은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9: 네, 절체절명의 대여투쟁, 선거투쟁을 하고 있는 나를 흔들지 말라, 이런 주장 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 네.
9: 그 어떤 일도 우선할 수 없다. 그 어떤 일에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자신의 사퇴론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전부터 쭉 해온 얘기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목 들어보죠.
11: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9: 네, 이 얘기는 어떨까요? 새로운 얘기 같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 또한 흘러간 옛 노래를 재탕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 왜요?

0: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소장파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 재신임 투표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동혁 대표가 2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0: 네, 이때 자신의 직을 걸고 전당원 재신임 투표를 주장한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퇴로는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때 썼던 반격 카드를 어제 다시 꺼내든 셈인데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간명한 정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2: 어떤 정리에 도달을 할까요?
0: 관건은 장동혁 대표의 방패에 있는 게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창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이 예리하면 단기 필마로도 사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창 끝에 손뭉치를 매달면 집단으로 달려들어도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 그럼 내가 직을 걸어보고 할 테니까 한번 전당원 투표에 붙여보자 라고 호기롭게 나서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퇴하라 사퇴라 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할 점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저런 주장에 혹시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사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겠죠? 이때 다시 대표에 도전하는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제 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 네, 일단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재신임이라도 물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흘러간 옛노래다. 그러니까 제이비가 꼬집어 주신 거예요.
0: 재신임을 물어라라고 말로 해서는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2: 액션이 나와야 된다 이건데요. 오늘 대안과 미래죠. 국민의힘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으로 있는데 대안과 미래가 조찬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행동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호원 알다님. 장동혁 대표의 말이 욕심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0: 욕심이라면 대표직에 대한 욕심입니까? 네.
2: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우티스님,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다 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과연 계속 강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두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이 평산책방 운영자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집 운명이다, 문재인의 운명, 이재명 대통령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등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책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는데 그 뒤에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사퇴 이변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했다라고 하시더라.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 네, 페이스북에도 이 글을 그대로 썼는데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두 번째 장면입니다. 도서전 축사를 한 김혜경 여사가 문재인의 독서 노트, 문재인의 필사 노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 출신 신동호 작가의 에세이, 대통령의 독서 모두 세 권을 구매한 뒤에 책을 들고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이후 유시민 작가의 코너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이 두 장면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0: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지는

0: 격렬한 논쟁을 자 머릿속에 그려놓고 두 장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지지자 또는 반대자에게 저 두 장면은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또 어떤 정서를 자극할까? 이게 궁금한 건데요. 두 사람의 모습은 모두 통합과 단결의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가 아니면 그냥 출판시장 활성화에 일조하는 걸로 국한이 되는 것이냐.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저 장면에 대한 감상평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분도 그런 발걸음을 걸음과 그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서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는 주관의 영역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포인트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총철님들은 단순히 그 말과 행동, 표정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속뜻을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데이지님은 책이 과연 화해의 매개체가 될 것인가?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고요. 최정현님은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군신화님, 속이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문봉철님은 JB 복선이라고요? 아우 머리야. 해석하기 힘드시다는 뜻인 것 같아요.
0: 좀 있으면 이제 삼복복이라고 하니까 삼복도인 조언해요. 그죠?
1: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정면 충돌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거를 두고 친명과 친청의 갈등, 이걸로 또 보도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노사모이자 자기는 노무현 키즈다라고 하면서 적통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에서 주목하신 두 장면과 연결해서 또 해석의 영역이 되겠죠?
0: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선관위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직무감찰은 못하지만 회계검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수집에 들어갔는데 통상 자료 수집으로 하면 10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30명의 감사관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회계검사 대상에는 2022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관위의 회계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회계검사가 되면 국민의 혈세로 이제 배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건데 이러면 이제 투표 용지를 50%로 줄여서 인쇄한 이제 배경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저기서 투표 용지 부족해요. 그런데 왜 안 보내주세요? 막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것은 회계의 영역이나 직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해야 되는데 직무감찰은 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게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좀 갈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노동조합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본투표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일부 선거에는 선거 다음 날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의 실무개혁안을 보고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0: 이건 논란의 소지가 참으로 많은 그런 주장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5차례의 선거일에 휴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계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6.3 지방선거 때 휴직한 직원은 179명이었고요. 두 차례 휴직한 직원은 77명, 세 차례는 19명이었고 무려 네 차례 휴직한 직원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1: 선거 때만?
0: 선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네.
0: 휴직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이 127명, 일반 질병이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이 8명, 유학, 병역, 노조 전임자 각각 1명이었다고 합니다.
1: 선관위의 해명은 뭡니까?
0: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및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20대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하다 보니까 2회 이상

0: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 들어갔다면 2022년에 대선 때도 휴직 상태였을 거고 석 달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휴직 상태가 될 수 있겠겠죠. 한 사람이지만 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도 엄연한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쉴 권리
1: 있죠.
0: 휴직할 권리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런 점에서 엄격히 제한해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엄격히 제한해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네 번이나 휴직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우로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가 1년에 네 번 청취율 조사를 합니다. 청취율 조사 때마다 진행자가 내지 더마가가 휴가를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립니다. 그죠? 잘리는 게 맞죠? 네, PD님 맞죠?
1: 네. 적절한 비유인가요? 저희는 프리랜서고 선관위 직원들은 심지어 공무원이잖아요.
0: 그럼 정규직은 안 잘리나요?
1: 네. 아니, 뭐 어쨌든요.
0: 네.
1: 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뭐 데이지님 정말 꿀보직이네요. 신의 직장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라디오헤드님은 초등 반장 선거도 선관위보다는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공정님, 선관위 직원의 자격이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고 계신데 물론 소수를 가지고 선관위 전체 직원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JB타임즈 다음 주 북한 뉴스는요?
0: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출국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바로 모스탄인데요. 이 사람이 어제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모스탄 측은 신청서를 통해서 경찰이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에 위반했다. 이건 약속 불이행이다. 약속 불이행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부득이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1: 평가는요?
0: 뭐 이 또한 인권과 관련된 주장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존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스탄 측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반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 또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죠? 모스탄 측이 어제 밝힌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지금 어떤 순철님이 모스탄 어젯밤에 올림픽공원 갔던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한 말이 또 가관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출국 정지가 30일이면 만료가 된다면서요.
0: 뭐 연장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나무꾼 정신에 입각한 뉴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0: 학폭 노쇼 사건 기억하시죠? 권경희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도 2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서 유족 패소 판결이 났던 사건이었는데 유족 측이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소송 종료라는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의 위법성은 중대하지만 그렇다고 법에 따른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판단의 요지인데요. 재판부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희도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1: 안 되죠.
0: 고 박주환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이 법원 결정 뒤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법이 이래도 되냐?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서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기철 씨의 말에 한마디 보태면 정말 변호사가 이래도 되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 장면을 봤을지 궁금한데요. 이 장면을 보고도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계속할 건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막걸리 님이 자격 없는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짱구 님은 법이 정말 웃기네요. 이렇게 끝인가요? 라는 안타깝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6: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엿새 만에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복귀 일상은 사퇴 불가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재원 최고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기 하루 전에 병문안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7: 네.
6: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7: 뭐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로서 뭐 역할을 뭐 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리더십이 손상되었다고 많이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이 어떤 문제일까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에 건강 회복해서 좀 빨리 복귀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6: 근데 일단 그 뭐 이거 뭐 건강 문제로 좀 그 구체로 여쭤보기가 좀 뭐하긴 한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까?
7: 네, 그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 검사를 하면 뭐 피검사 같은 걸 하면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이번에 수유식을 취하라 해서 그 수면제 처방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자고 그렇게 안정을 취한 걸로
6: 그래요?
7: 예. 확인을 했습니다.
6: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 아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보면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걸 전제로 지금 그런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
7: 당연히 뭐 저로서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고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0: 그 당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장동현 대표가 지금 사퇴할 상황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당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1: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0: 당대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역할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이 당대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수준으로 된다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1: 지금 그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리더십이 손상이 됐다라는 판단은 혹시 속칭 영이 안 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가요?
0: 예를 들어서 예. 당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정도라면 영이 안 서는 거죠.
1: 그렇게?
0: 그렇지 않습니까?
1: 일단 이 상황이 그러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퇴를 하든 아니면 더 이상 사퇴 주장이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화하면은.
0: 그렇죠. 예,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사퇴 주장이 안 나오는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0: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1: 장 대표의 당연히
0: 그리고 저도 최고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게 최고회의가 아니죠.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그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는 자동으로 무너지는데
0: 네.
1: 관건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신동욱 최고위원이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거든요.
0: 숫자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이 그 장동혁 대표 한 사람의 그냥 단순한 문제라면 그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지방선거의 책임론을 그 기점으로 시작이 네네. 되었지만 지방선거 예. 이전부터 우리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1: 그랬죠.
0: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당의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거든요.
1: 예.
0: 이런 상태는 사실 최고위원 한두 명이 사퇴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의를 모아서 우리 당의 노선 그리고 그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1: 예.
0: 판단을 해서 만약에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최고위원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그 총의를 모으는 과정 이전에 최고위원 몇 명이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거꾸로 방향이 정해졌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할 지금 가능성이 저는
1: 거의
0: 없다고
1: 없다?
0: 봅니다.
1: 신동욱 최고위원도 비슷한 견해인 걸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0: 개인적으로 사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1: 예.
0: 글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러나 신동욱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또 그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1: 물론.
0: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예.
0: 저는 이 큰 구도와 방향을 따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당대표의 노선에 그 반대하는 의미에서 과거 이제 디도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1: 네.
0: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경우.
1: 아, 그런 일이 있었죠.
0: 네.
1: 예, 예. 그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요지에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혹시 그러면 이렇게 감론을 박는 거 계속 상황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전당원 투표에 내가 한번 재심을 물어보겠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1: 네.
0: 그 과정에 이르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것도 많은 또 당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0: 과정도 역시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런데 그러면 그것의 총의는 어느 단위에서 모으는 겁니까? 의원 총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여러 가지 당이라는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예. 사전적 의미로도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 모임이지만
1: 예.
0: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쉽게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중간 정리가 필요한데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제 나름으로 최근에 저에게도 사퇴하라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또 사퇴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주장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저도 이제 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야기도 듣고.
1: 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 많은
1: 분란의 소재가 된다.
0: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해서
1: 예.
0: 그것도 문제가 되니 솔직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의원들을 만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도 퇴원을 빨리 하시고 의원들을 뭐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만나보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보시든 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원로이신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 또 정계 원로들도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
1: 네,
0: 그래야 이 당대표께서 또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분들에게 좋은 그 지적을 받아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또 우군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절차를 좀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뭔가의 상황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아, 이게 사실 원내대표는 원내 상황의 그 대표입니다.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이지만 당무에 관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지금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원내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1: 그 역할을
0: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0: 네.
1: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0: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 거다.
0: 당연히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1: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0: 그렇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또 순순히 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0: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전당원 의사라든가 또는 우리 당의 지지자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1: 그런데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좀 드리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왜 대표직을 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은.
0: 장동혁 대표께서는 또 본인의 방향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신이 지금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거의 신념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뭐 그것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 예.
0: 정치인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 신념이 확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은 이것이 이제 나의 이해관계 이전에 이것은 당의 존망에 걸려있는 방향성의 문제다, 색깔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0: 대체로 많은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적인 목표로 환원해서 그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신념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님과 쭉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느낌이 맞는 겁니까?
0: 제가 접한 많은 분들 특히 뭐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총의가 모여지지 않고 있고 논란이 분분하다.
1: 예.
0: 그 분분한 논란을 좀 더 수기를 거쳐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당은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1: 네네.
0: 어느 순간에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분들도 좀 있고
1: 오히려 더 친중해 준다?
0: 예,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정장식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 시간을 두고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1: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이 몇 달 혹시 이렇게 되는 걸까요?
0: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2월까지야 가겠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1: 네, 그렇고 네. 2월 전에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이 되는 거예요.
0: 그보다는 훨씬 전이겠지만 어쨌든
1: 예.
0: 보통은 빠른 시일 내라 하면 오늘 내일 당장이라는 의미인데 네. 뭐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 부분도 어제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그런 말씀 얼핏 하시는 것 같고 당내에서도 이 문제 역시 시간을 두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께서도 뭐 저 보니까 장강은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1: 예.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히 맞지만
1: 네.
0: 그 흘러가는 과정은 조금의 그 어떤 합의 과정 또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지금 그 최고위원님과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모드는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이게 되는 거네요.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지리멸렬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 어느 시점에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근데 그 방향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그 모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결행을 했다가 항상 망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결단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모아지는 이게 더 중요하다.
0: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1: 네. 네.
0: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것을 무시하고 몇 명의 그 결정권자들이 그 결정을 해가는 것에 대한 그 반감 내지 두려움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한때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뇨한 전
0: 네.
1: 의원이 지금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0: 네.
1: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 의원님?
0: 우선 이뇨한 전 의원님은 의사로서
1: 네.
0: 또 그 인도적인 그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1: 대북 지원 사업도 하고 그랬죠.
0: 네, 그분이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았다는 것 사실 자체는 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게 보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또 인류한 전 의원을 찾아서 임명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분이 맡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통합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뭐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어떤 목적?
0: 뭐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1: 아, 그렇게 보세요?
0: 네. 그러나 어쨌든 윤여한 전 의원께서 맡은 일은 아주 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적임자다? 이런
0: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 커피가 방탄소년단 B와 광고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재계약 규모는 광고비가 약 73억 5천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40%를 이제 29억 4천만 원을 전국의 가맹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1: 아, 그래요?
4: 네. 이게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0: 동안 매월 이제 8만 원 정도 되는 광고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에 아메리카노 54잔 이상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네. 하는데 예. 이 가맹거래법에 따라서 가맹점 50%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동의안이 동의율 60% 이상을 얻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원안대로 실행이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왜 반발이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으로 이뤄진 광고 동의안 방식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1: 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한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 재계약 추진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광고 동의안은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광고 동의안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1: 어떻게? 관리 주체가 누군데요?
0: 관리 주체가 본사인데 일단 그 지점부터 공정성에 좀 물음표가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좀 종합을 해보면 주체가 본사인데 보통 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계산 전산망에 연동이 돼서 이제 광고 동의안에 공고를 띄우고 정해진 기간 내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제출을 하라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게 형식상으로는 찬반을 가리는 투표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투표를 해달라고 엄청 전화들이 와요. 그리고 또 반대를 눌러놓으면 바로 또 연락이 와요. 왜 반대하셨어요? 남들 다 찬성했는데 다시 지워드릴게 다시 투표하실래요? 또 이렇게 가는 거지. 가맹점하고 이 본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계승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뭐 각자 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완전히 갑을관계다 보니까 이걸 뭐 거부를 한다? 그럼 남들은 다 찬성을 하는데 왜 점주님만 반대를 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요.
1: 이거 비밀 투표가 아니네 그러면?
0: 전혀 아닙니다. 근데 공개가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찬성을 종용하는 방식도 상당히 네. 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 반대했다 그러면은 본사 직원들은 또 다 알고 있거든요. 영업 직원들까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거기서 또 회의 들어오고 압박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여기 50%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찬성이 또 50%가 넘었습니다. 제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흡수하고 하는데 당연히 넘죠. 넘을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넘을 수가 없죠.
1: 네.
0: 네. 근데 정작 점주들은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본사 측에서는 이 근방에 있는 다른 점주들은 다 찬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주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나 하나 반대한다고 되지 않겠다 싶어서 체념을 하게 되고 또 매일 매장에 찾아오는 영업 직원들이 이제 도와달라라고 읍소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사와의 관계를 또 고려를 하면은 이 반대 의사를 끝까지 유지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 이런 거는 뭐하러 투표를 해요?
0: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예,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반대를 할 수 없거니와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또 생계에 매달려 있는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사와의 갈등을 좀 부담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4: 제일 힘든 게요. 자존감이 네. 무너져요. 너무 무너져요. 점주들이 사실은 에너지가 없어요. 본사에 항의를 할 에너지도 없고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요. 사실은 장사 너무 안 되니까 내가 1,000원짜리 팔아서 500원 남는다.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고 나면 500원 남을 게 200원 남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빨리 팔아서 하자. 그렇게 가는 거죠.
0: 네, 근데 이게 광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판촉이나 판촉 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이제 적어도 투표만큼은 제3기관에 맡겨서 좀 공정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집계도 하고 통보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방식을 꾸준히 지금 몇 년째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제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여기는 불공정 선거가 문제고,
0: 네,
1: 저기는 부실 선거가 문제고. 왜 이렇게 선거 투표가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기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0: 가장 투명해야 하는 거죠. 가장 네. 공정해야 하는
1: 거죠. 근데 억지로 선관위 얘기까지 여기서 끌어올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슨 투표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누구가 투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를.
0: 그렇죠. 찬성을 종용하는 입장이 투표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조리한 구조인 거죠.
1: 이런 걸 두고 이제 쓰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요식행위라고.
0: 그렇죠.
1: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불만만 지금 계속 쌓이고 있겠네요. 점주분들 사이에서.
0: 그렇습니다. 이게 가맹점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정작 그러니까.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5: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어깨

0: 심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오늘 월드컵 거리 응원 나서는 분들 있다면 무난한 날씨 속에 경기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지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 25도까지 올라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제주도는 흐리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의 소나기 쏟아집니다. 지역별 시간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고 천둥, 번개, 때로는 우박과 함께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될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어제 저희가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안보 관련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단 최고위원 출마 선언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걸까요?
4: 예, 위기 인식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해 오셨는데
1: 네.
4: 이번 그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1: 네.
4: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예, 예.
4: 이 국정 동력이 그 약화되고 마치

0: 그 임기가 곧 끝난 것처럼 하는 그런 위기의식.
1: 네.
0: 그리고 마치 그 이제 당대표 선거가 차기 그 대권 전초전처럼 비춰지면서
1: 네.
0: 그 후보의 세파, 네파로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1: 예.
0: 그리고 이 서로 좋은 말보다는 강한 말, 안 좋은 말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결국 당원들은 불안해하고 지지자들은 걱정하고
1: 음흠.
0: 국민들께서는 아, 민주당 저러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대통령의 그 국정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그 이완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그 위기의식에서
1: 예, 예, 예.
0: 최고인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1: 그 지금 의원님께서 정청래 대표는 고마운 선생님, 김민석 총리는 평생 친구, 송영길 의원은 평생 선후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럼 이제 두루 친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두루 친하다기보다는
1: 예.
0: 다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야 하느냐.
1: 예.
0: 그러니까 다 친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는 중립이냐, 너는 뭐 이렇게 다 뭐 기회주의냐 이런 게 아니고.
1: 네.
0: 다 친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이 집권 1년 이제 남은 4년 동안 새로운 지방정부와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 여기에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 개인의 친소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다 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 그러면 특정 대표 후보와 연대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0: 지금 이제 처음부터 누구는 누구누구와 관계된 후보 그래서 뭐 대표 한 명에 최고위원 두세 명 묶어가지고 무슨 팀 대항전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제가 출마선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어느 묶음이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일찍 하신 거예요? 선언도?
0: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단결하자. 하나가 됩시다.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파 정치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 그럼 뭐 일각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명청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운운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세요?
0: 명청 대전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을 네. 제대로 뒷받침할 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질문에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0: 다만 이것을 그 명청 대전이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뭐 김민석, 송영길, 뭐 정청래 삼자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더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제대로 뒷받침하는 당,
1: 네.
0: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논돼야지 명청 대전이다. 삼파전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논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네요. 그런데
1: 그 의원님이 안보 국방 외교를 책임질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0: 예.
1: 지금 최고위원이 되면 특히 이쪽으로 좀 특화해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제 표명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0: 예.
1: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제 안보 분야를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장 밝히시고 또 우리 정부의 그 뒷받침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그 안보 분야를 맡아줄 후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1: 예.
0: 뭐 최고위원이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은
1: 네네.
0: 그중에서도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1: 예.
0: 정말 어떻게 보면 전담하다시피 해서 열심히 우리 당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보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의원님.
0: 예, 예.
1: 그 안규백 국방장관을 탄핵해 달라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고 15만 명 이상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0: 예.
1: 일단 어떻게 예. 받아들이세요, 이 청원은?
0: 예, 그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15만 명 육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청원의 내용을 보면요.
1: 네.
0: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첩사 개편.
1: 그렇죠.
0: 아니,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달라 하는 거고요.

0: 그다음에 이제 6월 13일인가 발생했던 그 포천에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두 가지거든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이 국민들

0: 보니까
1: 예.
0: 그 모든 내란, 모든 쿠데타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이 방첩사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사를 개편하지 않고는 무슨 뭐 개헌법 좀 바꾼다고 해서 이 앞으로 내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약이고
1: 예.
0: 그대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첩해체 과정에서 장관조차도 크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TF를 구성을 했고
1: 예.
0: 이 방첩사 개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검토 군과 민간이 토론을 해서 이 개편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방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첩은 수사도 있고요.
1: 예.
0: 방첩사가 하는 일이 수사도 있고 그야말로 군내에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는 게 있는데 간첩 색출하는 부분
1: 예.
0: 이 부분은 아주 특화해서
1: 음흠.
0: 방첩사를 방첩 본부로 만들어서 가장 핵심 기능으로 남기는 게 이번 그 방첩사 개편안의 취지거든요.
1: 네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방첩 기능이 없어진다 군내에 그 간첩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반대입니다.
1: 반대다?
0: 다른 업무, 쓸데없이 뭐 인사 검증한다, 뭐 군인, 그 장성들 뒷조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1: 네.
0: 오로지 방첩만 제대로 하라.
1: 네.
0: 하는 것이 이번 방첩사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거죠.
1: 예비군 그 사망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지금 조사가 좀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까?
0: 네, 지금 되고 있고, 저녁에도 조금 이제 그 이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6월 13일
1: 네.
0: 발생한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예, 예, 예.
0: 아, 이 예비군은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창설한 예비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비군이기는 예비군인데 마치 그 미국의 주방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예.
0: 1년에 한 60일 정도 훈련을 하는
1: 예.
0: 그런 형태로 새롭게 지금 그 시범 창설된 예비군.
1: 아,
0: 그래서
1: 아.
0: 이 상비 예비군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비 예비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에 나와서 몇 년 동안 하는 예비군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1: 예.
0: 매우 중요하고 시범적이면서 예, 앞으로 그,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그 군 인력 수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1: 네.
0: 나름대로 중요하고 야심적인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범이지만은 야심적인 작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상비 예비군으로 구성된 부대의 첫 번째 동원훈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더욱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1: 예.
0: 상비 예비군으로서 첫 동원훈련은 정말 미리 잘 준비해서 사고가 나면은 대응할 수 있도록 그
1: 그러니까.
0: 훈련 주위에 군 의무 수송 체계
1: 예.
0: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1: 8km가 떨어져 있었다면서요.
0: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소방 119였어요.
1: 예.
0: 우리 군 그 의무 활용부 쪽 수송 체계를 대기하지 않았던 거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00% 상비 예비군으로 유사시에 정말로 현역처럼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예비군 쏘겠다고 하는 이 첫 시범 동원 훈련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이건 좀 시스템 점검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예.
0: 군 후송 체계에서
1: 예.
0: 군 의무 사령부한테 다 책임을 떠맡길 수도 없고요.
1: 네네.
0: 이 상비 예비군 체제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앞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가? 그 첫 단추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중대하게 다뤄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1: 예. 어제 그 유영훈 예.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이제 이분은 국민동의 청원과는 또 별도로
0: 예.
1: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유영훈 의원님이 언젠가는 본인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1: 예.
0: 예. 또 이게 막상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반대를 하신다 이런. 뭐
1: 네.
0: 야당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그 육사가 중요하고 우리 국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폐해도 있거든요.
1: 네.
0: 지나치게 육군 우위 체계

0: 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렇다고 육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1: 그렇죠.
0: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이 3사관학교 세 개의 사관학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는 통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전공 필수 전에 이제 교양 선택 과목부터 전공 선택 과목까지는 함께 배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1, 2학년 때까지는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공통 교양이라든지 국방 안보 기초 소양 이런 것을 배우고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육해공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3, 4학년 때부터 육해공 진로를 선택해서 그 각 3, 4학년에 맞는 그러니까 해군이면 해군, 공군, 육군에 맞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문 심화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사관학교에서 우리 국방을 책임진다. 당신도 통합사관학교 예를 들면 1기고 봐도 2기고 다 똑같은 통합사관학교다.
1: 예.
0: 우리 모두 안보를 같이 지킨다. 그런데 나는 특기를 육군으로 간다. 나는 공군, 해군으로 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우리 군 전체의 어떤 통합성, 단력, 일체감, 전해교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사관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 끝난 다음에 각 안부 교육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대대장, 연대장. 이때마다 계속 그 전문성을 키우는 훈련들과 교육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2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몇 줄 현안이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인터뷰 기약하겠습니다. 의원님.
0: 예,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뉴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적십자사 내부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 지부 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제 그 노조 성명이 나왔는데 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3: 네, 저희들이 볼 때 대한적십자 회장이 같이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높은 도덕성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적십자 사업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인류한 선출자의 과거 은행을 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료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규제 완화도 거듭 주장하셨더라고요.
1: 아, 그랬었네요.
3: 한마디로 보건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시장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일관되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1: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다.
3: 네.
1: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이런 정치적 사유만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3: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튼 탄핵 반대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태로 소신을 실천을 했고 계엄이 초래할 국가적 불행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저희 노동조합은 입장문의 진정성을 좀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 네.
3: 진정한 소신이었다면 계엄 직후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엄 후 1년이 지나서 의원직을 내려놨거든요.
1: 네.
3: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인류한 전 의원은 3년 전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꾸준히 대한적십자사 회장 후보로 이름이 좀 거론되어 왔었고요.
1: 아, 그랬습니까?
3: 적십자 회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점과 의원직 사퇴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회장직을 염두에 두고 내려놓은 게 아니다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세요?
3: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입장문이 과거 행동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맡기 위한 명피용 절차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의원직 사퇴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혹시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를 염두에 두고 의원직을 사퇴라는 혹시 징후를 좀 읽으신 게 있습니까? 사퇴 말고 그러면?
3: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어렵지만요.
1: 예.
3: 올해 초 저희가 이제 회장이 공석이 상당히 지금 오래 되어 왔습니다.
1: 네.
3: 7개월 넘게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요.
1: 예.
3: 올해 초에도 제가 이제 계속 회장의 선임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라든지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0: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회장에 대한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회장 선출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0: 회장 선출은 저희 법정회의인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1: 네.
0: 선출을 하고요.
1: 예.
0: 선출된 그 분을 대통령께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적십자 회장에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할때 다른 외부적 입김이나 영향력은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위원들의 그러니까 독립적 판단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0: 과거 사례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답점을 한 후보가
1: 아.
0: 이 중앙위원회의 후보로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 아, 이전에 그랬다.
0: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중앙위원회는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하는 절차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전의 관행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번에 이뇨한 전 의원 중앙위 선출 과정에서도 그 전에 청와대의 어떤 낙점이 먼저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판단이신가요, 그러면?
0: 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0: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직원들도 중앙위원들도 그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당일까지 전혀 후보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했거든요.
1: 아, 그랬습니까?
0: 예, 그러다 보니까 중앙위원들도 전장 당일 회의에서 후보자를 안내받았고, 제가 볼때 아무런 좀 검증도 되지 않고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30분 만에.
0: 네.
1: 아, 그러면 그전 단계에서 무슨 누구누구가 온다더라 이런 소문도 일체 돈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0: 근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죠.
1: 아, 그래요?
0: 엠버보가 잘 지켜졌더라고요.
1: 그러면 그냥 그 중앙위원회에 이뇨한 전 의원이 단독으로 혹시 올라가서 선출이 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0: 네, 저희는 그렇게 아마 전형위원회에서 인연 후보를 단독으로 선출한 걸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지금 노조에서는 왜 이뇨한 의원을 선택을 했는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지 추정이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0: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좀 내부적으로 알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1: 예.
0: 예, 아마 외부적 입김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뭐 이제 추정으로 남겨놓고, 자 이뇨한 그전 의원이 회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준까지 됐다고 쳐요. 취임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0: 저희가 볼때그 적십자 사업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핵심 사업인 혈액 사업과 구호 사업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적십자 예배를 납부해 주시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이런 인유한 의원님 같은 이제 분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적십자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번 인선 발표 이후부터 각종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앞으로 헌혈을 하지 않겠다, 후원금을 끊겠다라는 반응이 지금 줄을 잇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과거 회장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실제로 적십자 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촉각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1: 아, 그러면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적십자세에 그렇게 영향이 좀 컸었습니까? 과거에도?
0: 과거 10년 전에는 상당히 커졌던 부분이 있었죠.
1: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0: 과거 회장님이 상당히 좀 논란에 서신 분이 계셨거든요.
1: 네.
0: 국정감사를 참석을 하지 않고
1: 예.
0: 해외로 좀 나가셨고, 그런 분이 있었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커서 후원회원도 많이 탈퇴를 하셨고,
1: 그때
0: 네. 저희 헌혈도 많이 좀 급감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적자가 심각합니까? 대한적십자사가?
0: 네, 저희가 이제 병원 사업과 혈액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십자 병원 포함해서 지방 의료원 등이 공공의료가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7개가 있는데요. 2020년 이후 착한 적자가 지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1: 누적 적자가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0: 근데 공공의료를 운영을 하다 보면
1: 예.
0: 적자는 필수
1: 그렇죠.
0: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1: 예.
0: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가 뭐 지역의료라든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1: 네네네.
0: 과감한 재정 지원과 뭐 실질적인 정책 확대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노조의 요구를 좀 정리를 하면 이건 인준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인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정리를 하면?
0: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인준 거부를 공식 촉구할 계획이고요.
1: 예.
0: 이 자리에는 뭐 저희 적십자 본부지부를 비롯해
1: 예.
0: 보건으로 관련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이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리고 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1: 예.
0: 뭐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로 대통령께 인준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뭐 대한적십자사회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1: 네.
0: 인준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 뭐 한쪽에서 이게 네. 통합 인사이냐 이런 뭐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고요.
0: 네, 적십자 사업을 가지고 통합 인사를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1: 예예. 예.
0: 예, 왜냐하면 사업은 적십자 사업은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1: 음흠.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라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강영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의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워!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오늘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남아공과 일전을 겨룹니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분방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0: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상장으로 약 45조 원을 조달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데 쓸 예정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좀 더 공식화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하나 지을 예정이라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주주들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자세히 좀 들어보죠. 6월 2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7: 예.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10일에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건가 봐요. 확정이 됐나 봅니다.
9: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날짜는 뭐 각 한미 양국 감독기관의 승인 일정에 따라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 일단 어제 SK하이닉스가 ADR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최대 45조 4,535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발행 규모는 최대 한 1,8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주식의 2.5% 규모 정도 되고요. 원래 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ADR 이라고 하면 일종의 미국판 주식인 거고 물론 실제 주식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미국 은행이 한국 주식을 일정량 보관을 해두고 그에 대응하는 증서를 발행해서 예.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인 건데요. 뭐 어쨌든 미국의 상장하는 효과를 좀 낼 수 있어서 해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에도 좀 호재로 많이 반영이 됐었죠.
7: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냐 삼성전자가 1위냐라고 할 때 네. 삼성전자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우리가 1등이에요. 이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우리는 ADR이 있지롱 뭐 이러면서 그렇죠. 또 계산 다시 합시다.
9: 네.
7: 뭐 또 이렇게 되겠네요. 복잡하네요. 또 이제 이렇게
9: 네,
7: 되면.
9: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번 상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개인데요. 우선

0: 이제는 기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뭐 SK 하이닉스는 사실 HBM 시장의 사실상 최강자인데 예. 이제 국내 증시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PER 보면 마이크론의 절반에 불과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 자금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확보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공장 그리고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 뭐 이런 곳에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뭐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해외 기업들은 회사채를 짓기도 하고 증자를 한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상장으로 SK 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기회도 좀 제공을 하고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한국을 한국에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AI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 구상인 예. 것 같습니다.
1: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 팔아서 갖고 오는 거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거네요.
0: 네.
1: 적지 않은 달러가 들어오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환율도 요즘 많이 올라서 고민거리인데
0: 네.
1: 거의 뭐 외환 보유액의 한 7%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추 계산해
0: 있습니다.
1: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업계 소식인데 광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는 뉴스인데
0: 아마도 한 4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조만간 아마 기업과 부처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국민께 설명을 해드린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청와대를 좀 조용히 다녀갔었고요.
1: 예.
0: 또 오늘은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 청와대에서 다음 주에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합동 회의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좀 관련한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재계에서 처음에 호남의 반도체 산단을 짓는다 이 소식이 조금 아름아름 퍼졌을 때 이거 용인에 짓고 있는 거 옮기는 거냐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1: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을 용인에 용인. 지을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언제 완공이에요? 물어보면 2040년 뭐 그때쯤
0: 맞아요.
1: 완공이에요잖아요.
0: 44년, 45년 완공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부터
0: 라고 했었죠.
1: 거의 20년 후에 완공될 공장 지금 이제 터 닦고 하면서 공장 짓고 있는데
0: 네.
1: 그럼 호남에 있는 공장을 그거 뜯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 그거 안 짓기로 하고 아니면 그거 다 짓고 2040년부터 짓는 얘기는 그럼 뭐 벌써 하고 있어?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죠.
0: 그렇죠. 돌았는데 다 짓고 그러니까 용인에는 당연히 짓는 거고 새로 신규로 짓겠다는 겁니다.
1: 그거 짓고 난 다음에?
0: 네. 그러니까 용인에 다 짓고 나서 다른 데 시작하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논의를 좀 빨리 시작해서 별도의 새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과 정부의 니즈가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AI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셈법이 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 굉장히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1: 예.
0: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인 평택 그리고 토지 수용 단계인 용인 펩 6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1: 2040몇 년 완공을
0: 2030몇 년까지
1: 네,
0: 35년 정도까지 10년 정도는 단계화된다.
1: 당겨보겠다는 거죠.
0: 네. 이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차세대 반도체 라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용인이 필요한 시점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1: 그렇겠죠. 한 10년 후쯤 되면 야 이제 좀 공장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네. 그렇죠.
1: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10년 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0: 맞습니다.
1: 알아요?
0: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삼성보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작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 예.
0: 추가 펩 건설이 더 절실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첨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최소의 한 100만 평 이상의 평평한 평지. 부지가 있어야 되고 0.01초의 정전도 허용이 안 되는 고품질의 어떤 전력망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1: 예.
0: 최소 하루에 76만 톤 이상의 물 공급도 돼야 되고 또 수천 명의 인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력사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0: 결국에는 정부가 좀 나서서 포스트 용인이 될 수 있는 부지와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풀기 어려운 입지 고민을 좀 해결을 해준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또 내세웠던 게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또 유치한 셈이 되는 거고요.
1: 용인의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그렇게 네. 안 도와주던 정부가 이제 반도체 좀 된다 그러니까 네. 아직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20년 후쯤에나 그때 언제 2차 공장이 필요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공장을 네. 지금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네.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네요.
0: 사실은 정치적인 해석이 좀 붙긴 합니다.
1: 왜냐하면 지금 경영자들은 지금 그거 생각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네. 아, 좀 생각 좀 하고 발표 좀 하세요. 그렇게 눈치가 없나?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상황에서 발표된
0: 네.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K반도체 비전 이 보고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의가 사실은 불붙은 게 맞고요.
1: 예.
0: 또 이후에 광주 전남의 통합, 대전 충남의 통합 같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논의가 더 증폭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이번에 6.3 지선 때도 민주당 호남 후보들이 대부분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7월 1일에 아마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정권이 좀 호남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사실 지어라라고 한다고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이 투자를 기업이 딱딱 맞춰서 내놓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분명히 기업들의 가려운 곳, 그러니까 필요한 곳을 좀 정부가 해결을 해준 게 있을 거고 지금 클러스터 부지로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게 그 광주의 군공항 종전 부지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무안으로 공항 이전하고 나면 그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지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이 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 같은 반도체 기업이 이제 충북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사실 여기는 수도권과 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되게 심했어요.
1: 그러니까 예.
0: 수천 명의 인력이 최소 수년 동안 호남권에서 어떻게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을 정주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최소 뭐 10년 단위의 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일인데
1: 용인에 지을 때도 뭐 네. 경북 어딘가에서도 다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좀 제발 내려오세요 했는데 결국은 네. 그렇게 남쪽으로 가면 인재들 안 내려갑니다.
0: 않다. 맞습니다.
1: 딱 그것 때문에 못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그거의 서쪽 버전인 호남에서 똑같은 고민을 어떻게 풀 거냐.
0: 그래서 걱정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한 10년 단위 장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정권은 5년만 해도 바뀔 수 있는 거라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그렇네. 계획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 발표는 했는데 기업들은 그래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은 한다고 발표를 합시다. 라고 결정 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용인 다 짓고 나서 생각해도 될 문제니까라고.
0: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1: 자, 하수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에 노사가 합의해서 영업이익의 10% 주기로 한 다음에 삼성전자도 우리도 달라고 해서 또 이제 받아가기로 했고 하면서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되면 그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영업이익 이 어느 정도 그 실적에서 이제 마이너스해서 발표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실적이 덜컹거린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만큼 주주들도 예민한 사안인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주총 거치라는 제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이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성과급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 문제가 뭐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또 이게 워낙 논란이 컸고 단지 기업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정부가 기업 성과급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데요.
1: 예.
2: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과급을 정할 때 경영진과 노조의 합의로만 끝낼 게 아니고 이제 규격화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서 그걸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1: 그 제도화하는 게 이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 너무
2: 네.
1: 큰 돈 쓰는 거니까 그
2: 네.
1: 얘기겠죠?
2: 예,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노사 협상만으로 영업이익에 연동해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정부가 갖고

0: 받고 있는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보장이 되지만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받는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뭐 각종 비용 빼고 이자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순이익에서 이제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노조가 세금도 내기 전인 영업이익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먼저 떼어가면 최종적인 주주 몫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익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성과급은 주주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때는 주총의 결의를 의무화하자는 논리입니다.
1: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조가 성과급 그거 안 주면 우리 파업할 겁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합의가 됐던 그 측면도 있는데 이 성과급 가지고 노조가 파업하는 게 맞냐?
0: 네.
1: 이제 또 그런 논란도 좀 있나 봐요.
0: 네, 법조계에서 이게 뜨거운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파업, 쟁의 행위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일 때 합법이에요.
1: 예.
0: 근데 노동계에서는 성과급이 넓은 의미의 임금이자 근로자의 복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근로조건 분쟁으로서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 예.
0: 이제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아니 이게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형태가 되면 이건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지 근로 조건이 아니다라면서 이거는 파업 명분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동법상 파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관련해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N% 성과급이 쟁의 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이걸 이유로 이제 파업을 벌이면
1: 건 그거는 불법 파업이 되는
0: 네.
1: 거고. 앞으로도 이제 좀 돈 좀 버는 회사들은 다 노조가 있고 돈 좀 버는 회사는 우리도 10% 달라고 할 명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막을 논리도 없는 거고
0: 네.
1: 그럴 테고 현대차 노조도 아마 그걸 명분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0: 네, 어제 현대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1: 예.
0: 86%에 달하는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이제 노조는 곧바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그 기본급 인상, 상여급 인상 그리고 뭐 로봇 이나 AI 관련 고용 보장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예.
0: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그 영향을 현대차 노조도 받은 건데요. 지금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뭐 산업계 전반으로 이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그러니까 순이익의 30%입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노조하고는 달리 현대차 노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봤던 그 성과급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춘 결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동안 성과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1: 예.
0: 이제 기본급의 400% 뭐 500% 정도 수준에다가 정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씩 더 얹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1: 예, 예.
0: 성과급을 책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평균 1인당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사이를 받았어요. 성과급으로.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의 10% 책정하면은 성과급이요. 과거에 하던 방식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노조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의 30%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1: 순이익의 30%를 줘도 평소에 봤던 거 정도 된다는 거예요?
0: 그 정도 계산해 봤더니 한 1인당 평균 4천만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하고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성과급이 확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현대차 노조는 이익에 연동한 N% 성과급을 요구하냐라면
1: 예.
0: 이게 이제 매년 어려운 협상 없이 자동으로 이제 성과급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거든요.
1: 또 혹시 삼성하이닉스처럼 이익이 급증하게 되면 그러면 또
0: 더 받을 수도 있고
1: 몇 억씩 될 수도 있으니.
0: 네, 그러니까 매년 교섭을 통해서 성과급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교섭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계 1위, 2위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N% 성과급을 결정해서 기준점이 생겼잖아요.
1: 상한선 역시 우리도 두지 말자는 얘기군요.
0: 뭐 그런 얘기는 아마 더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1: 예. 문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뒤늦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만약 이게 이제 사회적 논의가 돼서 그래 주총을 거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에는 결정이 됐는데
0: 네.
1: 아직 지급은 안 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0: 네.
1: 그러면 당신들도 주총을 거치세요. 아직 지급은 안 된 거니까 이전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그건 노사 간의 얘기고 법이 바뀌었으니 주총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하면
0: 네.
1: 주총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성과가 못 받는 거예요?
0: 이게 그러니까 네. 정부가 상법이나 뭐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법률 개정은 시간이 워낙 이제 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는데
1: 예.
0: 그렇다 해도 이제 기존의 노사가 합의한 내용까지 무산시키는 소급 적용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는 이미 이제 노사가 단체 협약 같은 사적 계약으로 이제 서로 사인해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국가가 그것까지 강제로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현대차 파업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강제 중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쟁의 목적의 성과급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을 이제 패키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파업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 기간
1: 물론
0: 재개하고
1: 이제 확정되지 않은 면 지금 막을 수는 없는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내려지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0: 그러니까 이미 사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인까지 무효화 할 수 있느냐.
1: 노사 합의한 내용을.
0: 네, 그거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야.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1: 그럼 이런 논의 되면 모든 기업들이 나가서 법 통과되기 전에 빨리 사인합시다 하는 줄 파업이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0: 만약 그렇다면. 네.
1: 자, 이승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2: 네.
1: 최근에 정부 일각에서 주택 공급 해야 네. 된다는 몇 가지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2: 네, 맞습니다.
1: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또 화제가 된 모양입니다.
2: 네. 예.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인데 표현이 다소 강하죠.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에 공급 신호를 강하게 줘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2: 최근 서울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이른바 3중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수도권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던 바 있습니다.
1: 예.
2: 실제 수도권 3년 평균 착공 물량이 적정 공급량보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새로 짓는 집이 부족했고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도 있었고요. 또 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1: 수요는 늘었고
2: 네네.
1: 예.
2: 주택 매수 수요가 더 자극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불안을 누르려면 앞으로 집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대책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죠.
1: 뭔가 공급 대책에 신뢰가 없거나 지속성이 없거나 내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2: 네, 맞습니다.
1: 예.
2: 실제로 신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1: 네.
2: 그게 집이 바로 지어져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해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9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죠. 핵심은 2030년까지 착공 기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또 올해 1월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같은 곳에 공공부지 활용하자 그래서 6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었는데
1: 예.
2: 하지만 이런 곳들이 입지가 좋죠. 그런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 여기서 합의가 네. 되고 다 주변에도 민원이 없고 그러면 잘하면 공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발표니까
2: 네네.
1: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항상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 역시 안 돼 있고 하는 게 반복되니
2: 네, 맞습니다.
1: 발표가 돼도 이게 발표는 발표가 돼 봐야 안다고 벌써 몇 번째 각인 되니까 공급은 돼야 공급이고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
2: 네.
1: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2: 네,
1: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결국은 제일 확실한 공급은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도 추진되면 공급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2: 네.
1: 그거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건데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을 빨리 하자 해가지고 이주비 지원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고요.
1: 예.
2: 그래서 서울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 이주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0: 그동안 대출 규제 때문에
1: 네네.
0: 이주할 때도 돈 대출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전세금 마련도 못해서 이주 못해요 하는 그거 좀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튼 그런 이제 공급적으로 약간 좀 대책들이 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같기는 하다.
1: 네.
0: 그런 게 핵심이군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수면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6: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5: 잠시 후 9시 5분
6: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7: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0: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대표팀이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한다면 공동개최국인 캐나다와 맞대결합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스위스에 2대1로 패하면서 승점 4점을 유지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골득실차로 따돌리고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오늘 오전 7시 반쯤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산파치미키타 등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으며 고정해두지 않은 가구가 이동하거나 물건들이 넘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국제금값이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3.0% 내린 온스당 3,992.4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금 가격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해 3년간의 강세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종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해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된 뒤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은 적어도 140건,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이나 갯돈 등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 진전으로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74달러로 4.33%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알바를 하겠다며 화도업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